그럼 어디? 한번 찾아볼까? 드디어 찾았어!

배고프거든. 그게 뭐야?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조개잖아! 맛있는 아침 드세요.

뭐가 들었는지 금방 알 것 같아. 우와, 신기해. 이 안에 별의 별.

내가 일할 땐 좀 까딱.

걱정하지 마. 조립할 수 있으니까. 분해를 반대로 하면 조립이잖아. 전혀 문제 없어.

시험 비행을 해볼 차례야.

아,

걱정하지 마. 내가 고쳐놓을게.

뭐가 들어있을까?

곰아, 안녕. 여기 이것 좀 봐봐. 가자, 가자. 무슨 일이 있구나. 곰아, 나 좀 봐봐. 혹시 아픈가? 코는 괜찮은 걸 보니까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 에이, 그러면 안 돼. 자, 어서 이렇게 웃어보라고, 곰아. 그렇구나. 걱정하지 마. 내가 좀 가져올 테니까. 여기 가만히 있어. 곰을 행복하게 하려면 우리

그게 원래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러게, 처음부터 보여줬어야지.

소식을 알면 우리가 말을 안 들은 걸 알고 엄청 화낼 텐데. 근데 모른다면 화를 낼 리도 없겠지? 거기 토끼야! 잠깐만! 봐,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배 빠졌잖아. 좋아, 모두 잠깐만. 곧 돌아올게.

0: 버렸잖아.
1: 이렇게 될 줄은 전혀 예상

0: 우리가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핀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하게
1: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설.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설.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푹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7: 공룡섬 팀호흡.
8: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킬킬.
10: 진물엔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오, 팀이구나.
1: 안녕하세요, 아저씨. 집에 홍순이 있어요.

0: 안녕.
1: 오늘 콩순이 할머니 댁 놀러 갔는데 곧 올 거야. 안에서 기다릴래?
0: 네.
1: 어? 여보세요? 네? 프로그램 오류라고요? 네네. 네,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요.
0: 무슨 일 있으세요?
1: 팀이야, 혹시 잠깐만 콩콩이랑 놀아줄 수 있니? 내가 지금 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 생겨서.
0: 네.
1: 어제만 해도 잘 들어갔는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0: 뭐 하고 놀까, 콩콩아? 이건 멜빵이라고 하는 거. 아파, 콩콩아. 재밌나 보네. 안 돼. 바지 내려간단 말이야. 당기지 마. 안 된다고. 내가 졌다. 그렇게 재밌어? 왜 그래, 콩콩아? 왜 울어? 콩콩아, 울지 마. 이게 무슨 냄새지? 설마. 기저귀, 기저귀. 어딨지? 찾았다! 콩콩아, 내가 빨리 기저귀 갈아줄게. 일단 옷을 벗긴 다음 기저귀를 벗기고. 엉덩이를 닦아준 다음 새 기저귀를. 금방 해줄게. 자, 됐다. 너도 배고프구나. 같이 맘마 먹을까?
2: 맘마.
0: 좋았어. 내가 분유 맛있게 타줄게. 고소한 냄새. 조금만 먹어볼까?

작아졌지만 분유는 만들 수 있어. 잘 섞여라, 잘 섞여라. 됐다. 우와, 콩콩아, 이걸 다 먹어버린 거야? 내가 떡봉보다 더 맛있는 분유 만들었는데 한번 먹어볼래? 안 돼, 분유 먹자. 콩콩이 아.

0: 콩콩아.
1: 쉿. 왜?
2: 아빠, 응? 오늘 티미가 콩콩이 돌봤어요?
3: 응.
0: 고마워, 티미야. 도와드릴게요. 고맙기도 해라. 티미는 정말 친절하구나. 지금 상태로는 들기 어렵겠는걸.
2: 걱정 마세요.
0: 됐다. 그 쿠키 신기한데 먹자마자 원래대로 돌아오다니 마술 같아.
1: 마술은 아니고 제가 만든 사레르 쿠키예요.
0: 아, 그럼 어떻게 돌아오는 거야?
1: 콩순이가 알려준 방법으로요. 어?
0: 콩순이가?
1: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
4: 티미, 안녕?
1: 안녕하세요, 아저씨.
4: 부탁할 일이 있는데 혹시 마을 사람들에게 뜨개질을 가르쳐줄 수 있을까?
1: 제가요?
4: 어제 마을 행사에 네가 떠준 이 가방을 메고 갔는데 너무 솜씨가 좋다면서 티미에게 뜨개질을 배우고 싶다지 뭐니.
1: 저에게 뜨개질을요?
5: 티미가 뜨개질 선생님이 됐다고?
6: 멋지대.
1: 근데 한 번도 누굴 가르쳐본 적이 없어서 걱정돼. 연습해보자. 우리가 도와줄게.
2: 미용.
1: 안녕하세요. 티미, 왜 그래? 부끄러워서 작아질 뻔했어.
6: 뭐가 부끄러운데?
1: 박수 소리를 들으니까 부끄러운 것 같아. 티미가 등장하면 모두 박수를 칠 텐데.
6: 귀마개를 쓰자.
1: 우와, 아무 소리도 안 들려.
5: 다시 해보자.
1: 안녕하세요.
5: 와!
1: 뜨개질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안 부끄러운가 봐. 부끄러워.
6: 봄이 귀마개도 했는데.
1: 박수 소리가 아니라 모두 날 쳐다봐서 부끄러웠나

0: 지금부터 뜨개질 하는 법을.
1: 티.
2: 자고 있어.
0: 깜빡 잠들었네.
3: 아하, 쓸만한 발명품이 생각났어. 어? 전반경 헬멧이야. 이걸 쓰면 사람들 쪽을 안 보면서 뜨개질을 할 수 있어.
4: 뜨개질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코를 떠볼게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2: 힘이 잘하는데?
3: 내 전반경 헬멧 덕분이라고.
4: 이제 저를 따라해보세요. 코디? 이제 앞을 보려면 어떻게 해?
3: 옆에 버튼을 눌러봐. 각도 조절이 될걸?
1: 지미, 왜 그래?
5: 안경이 이상해. 너희가 엄청 크게 보여.
3: 전망경 헬멧에 앞을 보면 사물이 아주 크게 보이는 확대 기능을 넣었단 걸 깜빡했어.
5: 얘들아! 안녕!
1: 봉순아!

0: 승리를 했어. 그랬구나. 걱정 마. 내가 부끄러움을 없애는 진짜 방법을 알려줄게. 부끄러움이 생기는 건 긴장을 해서 그래. 긴장을 풀어주면 사라질 거야.
1: 어떻게 푸는데?
0: 희미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럼 기분이 좋아져서 긴장이 풀리거든.
1: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생각났어. 난 이 사르르 쿠키를 먹을 때가 제일 좋아.
2: 사르르 쿠키?
1: 응, 내가 만든 간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야. 사르르 녹아. 기분 좋아.
3: 돌아왔다.
0: 다행이야.
3: 이 사르르 쿠키만 있으면 뜨개질 교실은 문제 없겠어.
4: 그렇구나. 이 못된 외계인 콩맨 용서 청취한다.
0: 콩콩맨 조금만 더 힘을 내.
2: 콩콩맨 파이팅.
5: 콩콩맨 진짜 멋있다.
0: 나도 영화에서 콩콩맨 같은 주인공 해보고 싶다.
6: 나도.
7: 그럼 직접 영화를 찍으면 되겠네.
0: 이야, 그거 재밌겠다. 그런데 영화는 어떻게 찍는 거야?
7: 영화를 찍으려면 배우 말고도 촬영에 필요한 카메라랑 모든 걸 지휘하는 감독도 있어야 해.
3: 그런데 우리는 카메라랑 감독이 없잖아.
7: 짜잔! 이 카메라로 멋진 영화도 찍을 수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0: 우와! 그게 최고!
5: 카메라는 있으니까 그 다음 감독은 누가 해?
3: 어? 큐리가 감독하고 싶다고?
8: 나는 큐리 옆에서 도와줄게.
7: 이제 주인공만 정하면 되는 건가?
3: 주인공은 내가.
0: 주인공은 내가 할게.
5: 나는 UFO 할 거야.
8: 그럼 외계인은?
3: 그럼 그냥 외계인은 내가 할게.
8: 큐리 감독님, 준비 다 됐는데 이제 촬영 시작할까요? 레디 액션!
3: 이 지구는 이제 내 거다. 아니, 지구는 모두의 것이지. 왜?
8: 큐리 감독님이 악당 외계인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래. 목소리도 크게 하고 인상도 쓰래.
3: 이 지구는 이제 내 거다. 일부러 쓰러뜨린 거 아니야. 컷이야?
8: 진짜 악당 외계인처럼 가짜 도시를 부숴보래.
3: 부수라고? 같이 힘들게 만든 건데.

0: 가!
1: 미안, 악당 외계인처럼 해보려다가.
2: 여기 사르르 쿠키.
3: 큐리 감독, 우리 다음 장면은 언제 찍는 거야?
4: 나도 계속 티미를 태웠더니 힘들어.
1: 나는 언제 나와? 계속 앉아만 있었단 말이야.
2: 큐리 감독님이 그냥 그대로 촬영한대.

0: 영화 내용을 조금 바꿔서 공중이랑 지미가 둘 다 주인공 영웅을 하는 거야.
1: 정말?
2: 그럼 악당 외계인은?
3: 네, 내가 되는 거지. 야호!
0: 레디 액션!
3: 지금은 이제 내 것이다!
4: 잠깐! 그렇게는 안 되지!
0: 슈퍼 콩순이와 슈퍼 치미가 용서하지 않겠다!
4: 슈퍼 레이더!

0: 간지러워도 긁으면 안 돼.
1: 공숭아 놀자.
2: 얘들아 안녕.
3: 이리 봐, 모기 물렸단 말이야.
2: 땀 나니까 더 간지러워. 긁고 싶다.
4: 바다에 가면 시원하니까 덜 간지러울 거야.
2: 그래? 그럼 빨리 가자. 가느라. 우와, 시원해. 진짜 하나도 안 간지러워.
5: 다행이다.
2: 어제 모기 때문에 못 잤더니 졸리네.
6: 공숭아, 너 코가
2: 설마 또? 너는 못 참아. 저건 어젯밤 그 모기 거기서.
6: 공숭아, 같이 가.
4: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는 야간 투시 안경이 있지. 안쪽에 숨었나 봐. 안 보여.
5: 공숭아, 내가 플랜해볼게. 윙, 윙, 나와봐. 윙,
4: 윙. 저기 있어. 왼쪽이야.
2: 여기, 여기.
5: 나야.
2: 미안해, 꿈이.
5: 큰일 날 뻔했네.
2: 뭉치야, 혹시 모기 잡을 만한 물건 있어?
7: 찾아볼게. 아, 이게 아니고 이것도. 이건 어때?

0: 나도 도울게. 저기! 저기! 공주나! 오리발 위에!
1: 좋았어! 야!
2: 뭘?
0: 근데 왜 여기서 기절했지?
3: 냄새가 대단해.
0: 고맙다니 칭찬 아니거든.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순한 킹킹
1: 준모란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예썰 지썰.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하게
8: 진물엔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4: 모두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0: 소리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워크.
1: 가자 얘들아,
3: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직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중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다들 안녕? 너희들도 36이 여기로 오라고 했어?
1: 응. 근데 여기엔 이 요술 거울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2: 오, 다들 모였으면 거울을 보래. 그럼 36이 나타난대.
3: 36은 안 보이는데. 오.
0: 수수께끼다! 우리가 여기 모두 모였고 함께 거울을 들여다보면
4: 누가 나타날까?
5: 36! 수수께끼 친구들 잘했어. 수수께끼 더 하고 싶은 친구 있어? 그러면 수수께끼 광장으로 나를 따라와.
2: 수수께끼 광장으로 가고 있다면 들어갈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게. 넘버블록을 채워서 여기에 잠긴문을 열 수가 있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돌려봐.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열쇠꾸러미야.
1: 어떻게 들어가? 꼼짝도 안 하는데.
5: 오, 저기 6, 6이 자기들이 살아있는 열쇠라고 했잖아.
6: 어쩌면 이게 잠긴 문일지도 몰라.
2: 그리고 우리는 넘버블록으로 문을 여는 거지.
0: 어, 맞아, 바로 그거야. 너희 셋은 문 안으로 이동해 볼래? 그리고 너희 셋은 그 옆으로 가봐.
2: 축하해, 문 하나가 열렸어. 문 두 개를 더 열면 성공이야. 우리가 아까는 모두 같은 모양이었지만 이번 문에서는 모양이 약간 달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지 맞춰봐. 우린 회전도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
3: 더 어려워졌는데.
1: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순 없지. 처음 문을 열 때처럼 시작해보자. 육 세 개는 안쪽으로 이동해줄래?
2: 여기에는 블록 여섯 개가 들어가면 딱 맞아. 근데 아무래도 이 모양은 아닌 것 같네. 잘하고 있어. 가로 한 줄이 채워졌잖아. 봐, 세로도 거의 채워졌어.
0: 오, 저게 한 면이 될 수 있겠다. 도움이 된 것 같다. 한 줄 위로 올라가줄래?
6: 회전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기억하지? 회전해서 아래쪽으로 들어가면 훗!
7: 같은 모양이야. 봐.
0: 너희 셋은 거꾸로 뒤집어줄래?
5: 이제 너희들은 문 안의 열쇠들과 모양이 같지만 뒤집어져 있네.
2: 사각형 안에는 패턴이 반복되지. 테슬레이션이라고도 한단다. 하지만 이번엔 좀 더 머리를 써야 할 거야. 우리가 전부 다른 모양이니까.
4: 이럴 수가.
2: 어렵게 생각하지 마. 손해볼 건 없어. 힌트가 어디 숨어있는지 꼭 확인해보라고.
8: 진짜 어려워 보인다.
0: 우리가 틀리면 어떡하지?
7: 그러면 다시 해보면 돼. 손해볼 건 없다잖아.
0: 그리고 힌트도 찾아보라고 했잖아.
8: 봐, 두 개 구역이 색깔이 달라. 저 두 개를 먼저 찾으면 되겠네.
7: 노란색 구역은 네 번째 육이네. 저기로 점프해줄래?
4: 야호!
1: 저 이상하게 생긴 모양은 세 번째 육처럼 생겼네.
2: 하루 종일 그러고 있지 말고 좀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라고.
1: 다른 방향? 그렇구나.
0: 저 모서리 부분은 계단 모양인데 계단 모양 조각은 딱 하나 있네. 저기로 올라가.
6: 저기 채우려면 정사각형 4블록이 있어야 돼. 아래로 블록 두 개 자리가 더 있으니까 네 자리야. 저긴 뭐가 들어갈까? 오, 잠깐만. 이 모양은 왼쪽에 있는 6이랑 딱 맞네. 완전 럭키잖아.
0: 하나 남았어. 오, 잠깐만. 한번 돌아볼래? 오, 작업봐.
5: 성공했군, 수수께끼 친구들. 수수께끼 광장에 온 걸 환영해. 많은 수수께끼들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어서 시작하자고.
9: So, what's the problem, Green?
10: I've been coloring the trees in the forest. The leaves are easy. They're green. But I don't know what color the rest of the tree should be.
11: It should be... brown! The rest of the tree should be brown.
10: Wow. I agree, Owl.
11: Who dwarf. That's me. I'm an adventurer and a color explorer. And now that I've found you, I've earned my color explorer badge.
12: Oh, wowzers.
10: It's great to meet you. And you're right about the tree. Brown and green go well together.
11: Yes, I know all about the woods. Ooh, I'll give you a tour. This way! Here's a big brown branch. And that's a big brown bear. This way!
12: Why did they?

Ear. Ear.

0: 배수탁자 인사드립니다. 사이의 배수들에게 알립니다. 사이의 배수들은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사들의 무대. 사가 두 개니까 팔이지. 사라면 할 수 있지. 몸을 신나게 흔들어. 사들의 무대. 사를 하나 더 하면 24. 28과 32. 사를 하나 더 불러봐. 춤춰. 길게. 리듬을 느껴. 정사각형과 함께해. 모든 사들이 함께 모이면 40. 사가 열 개면 40. 4, 2는 4, 4, 2는 8, 4, 3, 12. 조화 계속 세워보자. 4, 4는 16, 4, 5는 20, 4, 6은 24, 4, 7은 28, 4, 8은 32, 4, 9는 36. 모든 사들이 한 곳에 모였네. 4가 10개면 40. 4, 그리고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럼 20이지. 4, 그리고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럼 40이지. 4가 하나, 바로 4. 정사각형. 4가 두 개, 바로 8. 옥토 디스코. 4가 세 개, 바로 12.
1: 광수탁의 선수. 변신, 회전, 변신, 회전.
0: 사가 내게 바로 16.
1: 정사가 그 봤지?
2: 우리가 내게
0: 사가 다섯. 바로 20.
3: 나는 타고난 춤꾼이지.
4: 탭, 탭, 탭, 탭, 탭.
0: 사가 여섯. 바로 24.
5: 방선 타기는 내가 최고지. 변신, 회전, 변신, 회전.
0: 사가 일곱. 바로 28.
6: 다 함께 패턴을 골라보자.
0: 예. Yeah. 사가 여덟. 바로 32.
7: 두비두비두비두비두비댄스.
0: 사가 아홉. 바로 36.
8: 커다란 정사각형.
0: 사가 9개.
8: 계단으로 변신.
0: 사가 10개. 바로 40. 멋지고 큰 직사각형. 컴온.
9: 4, 2는 4. 4, 2는 8. 4, 3, 12. 조화 계속 세워보자. 4, 4는 16. 4, 5는 20. 4, 6은 24. 4, 7은 28. 4, 8은 32. 4, 9는 36. 모든 4들이 한 곳에 모였네. 4가 10개면 40. 사들의 무대. 사가 두 개니까 팔이지. 사라면 할 수 있지. 몸을 신나게 흔들어. 사들의 무대. 사를 하나 더 하면 24. 28과 32. 사를 하나 더 불러봐. 춤춰. 길게. 리듬을 느껴. 정사각형과 함께해. 모든 사들이 함께 모이면 40. 사가 10개면 40.

0: Oh, no! I'm running out of yellow!
1: We need more colour.

0: 보고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이게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네인가?
5: 아니에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식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마셜, 나도 그거 밀어봐도 돼?
5: 자, 해봐. 오! 어? 팔이 안 닿는데 어떡하지?
6: 로키, 이번에 새로 만든 장비를 시험해볼까?
5: 좋았어. 어? 만능 팔!
4: 우와!
6: 잘했어. 이제 본드만 발라주면.
5: 새 장난감이 됐네.
6: 안 돼! 조심해! 본드가 아직 덜 굳었어.
5: 진짜? 에구!
7: 아니, 이런 세상에 어쩜 이렇게 예쁠 수 있지?
8: 시장님도 보는 눈이 있네요. 제가 아끼는 튤립인데 정말 예쁘지 않나요?
7: 뭐래, 내가 예쁘단 건 따로 있거든요. 바로 이거지! 내 코수염.
8: 뭐? 코수염?
7: 조금 있으면 사진작가가 내 사진을 찍으러 이 동네로 올 거예요. 환상적인 코수염 잡지 표지 모델이 됐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멋진 코수염을 가진 사람은 또 없으니까.
8: 아우, 좋겠네요. 수염이 좀 삐뚤어진 것만 고치면 되겠네.
7: 하, 수염에 대해서 뭘 안다고. 살짝 기울어진 것 같기도 하네. 조금만 다듬지 뭐. 이거 여결이 제대로 켜는 게 있었는데. 훌맞죠? 훌라당 깎이겠네. 아, 내 코수염 어디 갔지? 어디 갔니 내 귀염이? 아냐, 갖고 놀지 마. 내 코수염이야. 야옹이들아, 얼른 가져와. 얘들아, 설마 코수염이 없다고 날 못 알아보는 거야? 나잖아, 봐! 됐거든? 나도 니네 말고도 다른 친구들 많단 말이야.
5: 계속 당겨!
4: 다 됐다!
5: 아싸! 이제 트럭이랑 분리됐다!
4: 진짜?
5: 어? 나 참.
7: 안녕, 나야.
6: 펌딩어 시장님? 아니, 좀 어려지셨네요.
7: 아니, 들어봐. 내 귀요미가 나무에 걸렸어. 근데 손이 안 닿아.
6: 귀요미요?
9: 키우시는 고양이겠지.
6: 아, 걱정 마세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10: 라이더가 부른다!
5: 만세! 트럭 떨어졌어!
4: 진짜?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험빙어 시장님 네 고양이가 나무 위에 있대. 고양이가 맞긴 할 거야. 뭐 어쨌든 우리가 개를 내려줘야 해. 그래서 출동할 대원은 마셜. 소방차로 나무 위에다가 사다리를 해줘.
2: 준비 끝. 멍멍 소방관 작전 시작.
1: 그리고 체이스, 고양이가 떨어져도 다치지 않게 그물을 쳐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0: 헤이 얘들아, 내 귀요미가 아직 저 위에 있어. 사진 작가도 언제 올지 모르는데.
1: 걱정 마세요, 시장님. 허피 구조대가 귀요미를... 저거 코수염 아니에요?
0: 당연히 내 코수염이지. 뭘 귀요미라 하겠어.
1: 아, 그래요, 뭐. 좋아, 마셔. 저기 있는 코수염을 내리자.
2: 바로 갑니다. 이상하네. 여기 코수염이 두 개 있어. 하나는 움직여.
3: 받아줄게. 그 말.
1: 역시 제이스야.
2: 일석이조였어. 안녕 애벌레야. 코수염이라 불러서 미안해.
0: 아, 뭐야, 내 코수염은 어쩌고. 보고만 있지 말고 얼른 쫓아가.
1: 걱정 마세요. 저희가 찾아볼게요. 스카이, 코수염을 들고 간 까마귀를 찾아줄래?
2: 스카이가 날아가신 거? 코수염이라고? 까마귀를 찾았어.
1: 이제 코수염을 챙겨올래?
2: 아. 저 있잖아, 까마귀야. 그 코수염 좀 돌려주면 안 될까? 그럼 딴 거랑 바꿀래? 코수염보다 더 좋은 걸로. 옥수수다! 집게탈! 아까워라! 안 돼! 가지마! 아라저씨, 아라저씨! 코수염이 붙었어요!
4: 하하, 이거! 알아봐줘서 고마워!
0: 마음대로 해.
2: 대박이다. 진짜 수염보다 훨씬 멋져.
3: 어? 왜 보라색인데?
2: 내 맘이야. 대장 급해. 아라저씨 트럭에 코수염이 붙었거든. 근데 트럭이 터널로 들어가 버렸어.
1: 숲으로 가셨을 거야. 지금 바로 갈게.
0: 서둘러 얘들아. 사진 작가님이 오시기 전에 꼭 코수염을 달아야 해.
2: 누구시지?
0: 아, 사진 작가님. 아니,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어쩌면 좋아. 버피 구조대만 믿을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코수염을 가져와야겠어. 아빠가 갈게, 귀요미야.
4: 오늘따라 코수염이 더 멋진데?
3: 아저씨가 차를 안 멈추셔. 우리를 못 보셨나 봐.
1: 그럼 베틴한테 붙은 저 수염을 우리가 떼어내자. 마샬, 호스를 써봐.
2: 알았어. 호수염에 물을 쏴볼게. 아, 물대포 발사. 떨어졌다. 또 붙었네. 대장, 호수염이 우리 시장님 차에 붙었어.
1: 전부 차 돌려.
0: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을걸. 아니 진짜 요 그림 수염이 사람 비참하게.
1: 시장님 잠깐만요.

0: 됐어. 내가 우리 예쁜 코수염 찾는다는데 어쩔 거야? 다시 보니까 네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얘.
1: 동굴 안에 갇히셨어. 바위를 어서 치워드려야 해.
2: 우린 못 들어가는데 공을 깨우면 어떡해.
3: 아이, 걱정 마. 도움받으면 되지. 좋아, 로키. 만능팔로 바위를 치워보자.
2: 만능팔!
1: 시장님!
2: 어서요!
1: 다행이다.
0: 그럼 뭐해. 내 코수염은 아직 저기 있는데.
3: 바로 도와드릴게요, 로키.
2: 알았어.
0: 내 코수염아, 얼마나 그리웠는데.
2: 짠, 어떠세요?
0: 아, 역시 환상적이야. 은혜를 어떻게 갚지, 얘들아? 아, 정말 고마워.
3: 아니에요, 시장님. 또 코수염이 날아가면.
0: 널 부를게. 난 사진 찍으러 가야 해서.
1: 대장!
2: 그거 알아?
1: 사진 작가님이 우리가 마음에 들었나봐. 우리도 같이 껴서 사진을 찍자셔.
0: 뭐? 너희는 코수염도 없는데 뭔 소리야?
2: 있는데요.
4: 자, 하나, 둘. 강아지 수염.
5: 강아지 수염.
0: 강아지 수염.
2: 커피 구조대와 유령의 집.
6: 이것 봐, 얘야. 곧 있으면 축제가 시작해. 마지막으로 필요한 소품이 기차로 오고 있거든. 이번에도 신나게 놀아야지. 으스스한 유령의 집도 가고. 난 이렇게 깜짝 놀래키는 게 정말 짜릿하더라.
3: 얘들아, 축제 시작하기 전에 장난감 도마뱀 던지기 게임 연습 좀 해볼까?
7: 좋아.
8: 잘됐다.
2: 바로 해볼래.
7: 자, 잘 봐. 와, 저렇게만 하면 인형은 금방 따겠다.
1: 내가 따면 러블러한테 줄게.
7: 고마워. 근데 내가 직접 따볼래. 나 해봐도 돼?
3: 오, 그럼. 제자리에 준비.
7: 아이고.
2: 저것 봐. 라이더가 상으로 마셔를 받았네.

준비한 짤탄 운동 영상이에요. 오늘 할 종목은요, 눈이 없는 스노우보드. 뭔 소리냐고요? 평범한 스노우보드에 세상에서 제일 미끄러운 물질을 더한 거죠. 바나나 껍질. 아무도 이 생각을 안 했다는 게 느껴져요? 제가 바로 타볼게요. 더 가팔라야 하나? 이래서 헬멧을 썼죠. 껍질을 더 달아볼까요? 대박! 46개를 먹었는데 아직도 맛있네요.

0: 저게 뭐야? 기차가 끼었네? 하이, 버피 구조대 풀러야겠구만.
1: 어, 안 돼. 또야. 제발, 그냥 한번 들어가줘.
2: 우후! 봤어? 방금 들어갔네.
1: 그래, 들어가긴 했네. 기분은 좋다.
3: 에드 아저씨, 별일 없으시죠?
4: 그게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아. 축제였을 짐들을 싣고 가다가 내 기차가 터널에 껴버렸지 뭐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3: 저희가 지금 바로 갈게요.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5: 다이너마 프리야!
2: 마셔, 조심해!
6: 도마뱀 수영이 잘 왔어.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기관사 아저씨가 축제 물건을 기차에 싣고 오시다가 터널에 기차가 끼었대.
2: 어린이들이 알면 진짜 실망할 텐데.
3: 강아지들도 실망할걸.
1: 그러니까 저 기차가 축제장에 오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러블. 넌 기차가 지나갈 수 있게 드릴로 터널을 넓혀줄래?
3: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그리고 로키, 넌 지게차로 축제 쓸 짐들을 차곡차곡 제자리에 쌓아줘.
4: 초록 에너지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이제 마음이 놓이네. 마을 사람들이 기다릴 텐데 빨리 해결해야 해.
1: 기차가 낀 곳만 알려주시면 돼요. 바로 앞에 있었네요. 러블, 저 터널을 좀만 넓혀줄래?
2: 그래야 축제를 할 수 있지. 좋았어. 앙! 드릴!
1: 루키, 넌 저 심란한 짐을 잘 정리해서 기차가 터널을 지나가게 만들어줘.
3: 바로 갑니다.
0: 역시 우리 해결사들이야.
2: 이 정도면 될까, 대장?
1: 그래, 잘했어. 화물칸도 훨씬 깔끔해졌네.
3: 이제 하나만 더 올리면 돼. 얘들아, 와서 이것 좀 봐. 나 좀 봐. 꼬불꼬불해.
2: 나도. 라이더는 표정이 왜 그래?
1: 내 다리가 너무 짧아서.
2: 좀 짧으면 어때?
1: 이 정도면 됐어. 출발해볼까? 이대로 잘 고정되도록 우리가 붙잡고 있자.
2: 난 정리하고 갈게.
1: 에드 아저씨, 저희 다 탔어요. 이제 축제장으로 가시죠.
4: 바나나를 하나 더 먹을까?
3: 좋은 생각은 아닌 듯. 와우, 그렇지! 내 든든한 미니 로켓 부스터! 이걸 달면 속도도 빵빵하겠지! 조심하세요! 살아주세요! 안 돼! 나이자! 이러도 안 돼! 이거 아니야!
1: 데니, 너 뭐해? 러블, 데니가 안 다치게 가서 도와줄래?
2: 바로 갈게.
3: 아이고!
1: 걱정 마, 로키. 바로 구해줄게. 스카이, 네가 로키를 좀 구해줘야겠어. 급해.
5: 스카이가 날아가신다.
3: 이건 상당한 스포츠는 아닌데. 근데 뭐, 진짜 짜릿한 거 좋다.
2: 그런데 잠깐만, 저 상자가 데니를 칠 것 같은데.

0: 먼저 햇빛을 반사하자. 스카이, 내 신호 보여?
1: 그래, 딱 보여. 지금 바로 태우러 갈게. 아, 호크!
0: 이쪽이야, 스카이. 좋아, 천천히 올려줘.
1: 대장, 로키 구했어.
2: 어, 잘했어. 이제 데니만 구하자.
3: 주차장에 이거 갖다 놓으러 가자.
4: 방금 유령의 집 거울에 비친 거 봤니? 다리가 꼬불꼬불했지?
2: 저도 봤어요.
0: 난 상자 속 광대 보고 팔짝 뛰었어.
2: 어, 감사합니다.
5: 감사한 건 나지. 퍼피 구조대 아니면 축제를 못할 뻔했어.
2: 뭘요, 아저씨. 혹시 또 기차가 어디 끼면 저희를 부르세요. 너희들 유령의 집에 들어가 봤어? 진짜 짜릿한데?
0: 아니야, 난 됐어. 지금까지 짜릿했는데 뭘 굳이 또.
6: 맞아, 바나나도 이제 됐고.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진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눈물엔
5: 눈물.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8: 우리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침소 I'm feeling the day just feeling the day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살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단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탈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 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0: 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뽀르르 동화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동화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화나라 캐슬.
5: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랑
1: 덥덥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공룡과 산책하기. 오늘은 또 어떤 곳으로 가게 될지 궁금한걸. 빨리 가서 알아보자. 셀리는 어디든 출동 준비 완료야.
4: 오늘 출동할 장소는 바로 덴마크 코펜하겐이야. 코펜하겐은 아주 아름다운 강이 있는 도시인데 움직이는 다리가 특히 유명하지.
5: 기억나? 로봇 공룡을 만드는 친구 노아가 이곳에 살고 있어. 사촌 동생한테 직접 만든 로봇을 주려고 하는데 선물 포장을 못해서 애를 먹고 있대.
3: 그러게, 로봇 공룡을 어떻게 포장하지?
6: 우리가 완벽한 물건을 만들었지. 택배 상자는 미리 너한테 실어뒀어.
4: 슈퍼윙스 출동 준비!

0: 시퍼원 준비 발사! 마크 코펜하겐으로 출발!
1: 내가 가진 상자 중에 제일 큰 거야. 근데 네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가 봐.
2: 오?
1: 아우, 안 되네. 톰이 생일 선물로 줘야 하는데 어떻게 포장하죠?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
0: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슬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그리고 난 셀리, 공룡이야. 새가 아니라.
1: 하이슈 곰스.
0: 하이 노아. 우리가 네 고민을 해결해줄 물건을 준비해왔어.
1: 아이, 고마워.
2: 뭐가 있을지 궁금한걸?
1: 우와, 이렇게 큰 선물 상자는 처음 봐. 고마워 슈퍼잉스. 공룡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어. 그렇지만 문제가 하나 더 있어. 나 혼자 들기엔 상자가 너무 크다는 거.
0: 걱정 마 노아. 생일 선물을 배달하는 건 우리가 도와줄게.
1: 와, 사촌 동생 토미가 진짜 좋아하겠다.
3: 노아 형은 언제 오지? 내 생일 선물을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4: 배달 왔습니다.
3: 우와, 저게 뭐지? 슈퍼윙스?
0: 안녕 토미.
1: 안녕 토미, 생일 축하해.
3: 우와 노아 형, 커다란 생일 선물을 가져올 거라고 하더니 정말이었네. 대체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0: 토미, 내가 대신 열어줄까?
3: 응, 좋아. 나 대신 열어줘. 야호!
0: 공룡으로 변신!
3: 우와, 브라키오사우루스네.
0: 온순한 초식 공룡이야. 알려진 공룡들 중 가장 크지.
3: 난 공룡이 정말 좋아.
0: 나도야. 난 공룡 비행기거든. 그래서 늘 이렇게 말하지. 공룡이 최고야. 왜냐면 공룡은 멋지니까.
3: 공룡 이름을 지었어. 브리오로.
1: 그거 멋진 이름인데.
3: 이름이 마음에 들어, 브리오?

0: 브리오를 데리고 산책하자. 이쪽이야 브리오. 무서워하지 마세요. 브리오는 크지만 무척 상냥한 공룡이에요.
1: 오, 반려공룡은 처음 보는걸.
2: 아, 축구공이 나무에 끼어버렸어. 어? 우와, 공룡 로봇이잖아.
0: 우리가 축구공 꺼내는 거 도와줄게. 브리오, 공 내려줘.
3: 역시 브리오는 착해.
2: 고마워 거대한 공룡아.
0: 우리 이제 또 뭐 할까? 오, 공원에 놀러 가자. 따라와.
4: 공원 가는 길에 사람이 많을 거야. 최대한 조심해야 해.
0: 알았어.
3: 자, 저기 봐, 브리오. 빨간 불엔 멈추고 초록 불엔 건너면 돼. 이제 건너자. 우와, 같이 가, 브리오.
5: 우와, 공룡이잖아. 이런 광경은 처음인걸.
4: 모두 조심하세요. 공룡이 지나갑니다.
0: 이런, 제가 고칠게요. 됐다.
6: 어떡하지? 아유, 일하러 가야 하나.
4: 무슨 일이 생겼나 봐.
0: 내가 가서 확인해 볼게.
7: 이런 제어 장치가 왜 말을 안 듣지?
0: 어떡해? 다리가 고장났나 봐.
3: 그치만 사람들이 건너야 하는데 우리도 공원에 가야 하고. 어떻게 하면 좋지?
0: 아, 좋은 생각 있어. 브리오가 다리가 되어주면 어떨까?
3: 브리오 다리? 그거 좋지. 어서 가자.

0: 멋진데 이제 강을 건널 수 있겠는데.
1: 리오 다리 준비 완료.
2: 놀라운데 공룡 다리라니 정말 근사해. 이런 건 난생 처음 봐.
1: 어서요 여러분, 모두 그리오 다리를 건너보세요.
3: 역사상 최초의 공룡 다리랍니다. 앞으로 쭉 가세요. 공룡 머리 쪽으로요.
1: 야호. 토미, 노아, 이제 너희 차례야.
4: 좋아, 우리도 갈래?
1: 넌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공룡이야, 브리오.
3: 보트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
5: 내가 더 빠를걸.
2: 어? 저게 뭐지?
5: 아, 멈추질 않아.
3: 도와줄게.
1: 그럴 일은 없으니까. 인형 일렉트릭 붐! 으악!

0: 동원에 다 왔어, 브리오. 여기서 놀면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거야.
1: 우와, 너 엄청나게 크다. 진짜 최고로 멋있어.
2: 우리랑 놀래, 공룡아?
0: 이 공룡 이름은 브리오야. 온순하고 상냥하고 사람들을 돕는 걸 무척 좋아해.
3: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0: 전기가 사라진 세상. 오늘은 또 어떤 곳으로 가게 될지 정말 궁금한걸.
1: 나도 궁금해하던 중인데 역시 우리 슈퍼윙스들은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

0: 오늘 너희가 출동해야 할 장소는 바로 브라질에 있는 포스트 이구아수야.
1: 포스트 이구아수에는 웅장하고 멋진 폭포가 있는 걸로 유명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폭포 중 하나지.
2: 마르시아라는 친구가 그곳에 살아. 근데 TV가 고장나서 많이 슬퍼하고 있어. 아빠랑 같이 축구 경기를 보고 싶어 했거든.
3: 문제없어. 내가 당장 출동해서 마르시아가 축구를 볼 수 있게 도와주고 올게.
0: 좋았어. 그럼 출동 준비. 일렉트릭 타워 충전.

0: 고치기는 어렵겠는데 TV가 완전히 망가졌어.
1: 안 돼요. 고축구 경기가 시작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쌍둥이 선수들도 나오고요. 흥,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
2: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그리고 난 트레버. 멋진 시간여행 비행기야.
2: 올라 슈퍼윙스. 이분은 우리 아빠셔.
3: 올라.
0: 여기 네 고민을 해결해줄 물건을 가져왔어.
2: 우와, 고마워 호기. 내가 생각하는 물건이면 좋겠다. 제발 제발 새 TV였으면. 멋지다. 진짜 TV였잖아. 고마워. 이제 아빠랑 축구 경기를 볼 수 있게 됐어.
4: 고맙다 슈퍼윙스.
2: 호기, 트레버, 우리랑 같이 축구 경기 볼래?
3: 좋지.
5: 그렇지. 달려라 달려.
2: 저기 봐,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이 쌍둥이 패스 기술을 선보이고 있어. 어떻게 된 거지?
0: 확인해보자. 우와, 가로등 불빛이 없으니까 정말 깜깜하네. 아무래도 마을 전체에 전기가 나간 것 같은데.
4: 올라. 그래요?

0: 그러죠. 곧 갈게요. 전력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전화했는데 이 타이프 댐에서 전기 생산을 못하고 있다는구나.
1: 그 댐은 도시 전체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댐이잖아요.
0: 그래, 맞아. 그래서 지금 댐으로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 한단다. 하지만 너무 어두워서 운전하기가 어렵겠구나.
2: 걱정 마세요. 저희랑 가면 금방 가실 수 있어요. 자, 어서 타시죠. 댐으로 출발! 거의 다 왔어.
3: 호수에 원래 이렇게 물이 없어요?
0: 그렇진 않아. 최근 이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았단다. 전기 생산에는 많은 물이 필요한데 말이야.
4: 기후변화 때문에 가뭄이 더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
2: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
5: 왔어요. 발전기가 작동을 완전히 멈췄어요.
0: 들어가서 확인해 봅시다.
1: 엄청 크네요. 이걸로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요?
0: 설명해 주마. 비가 오면 호수에 물이 채워지고 댐에 있는 파이프로 물이 흘러들어가게 되면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전기가 생산되는 거야.
1: 그럼 발전기를 돌릴 물이 부족해서 작동을 멈춘 거네요?
0: 그렇지. 발전기를 돌릴 방법을 찾지 못하면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거야.
1: 그건 안 돼. 전 꼭 아빠랑 같이 축구 경기를 보고 싶었다고요.
2: 걱정 마. 우리가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 볼 테니까.
4: 머리를 써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왜냐하면 몸은 이미 너무 지쳤거든.
0: 그렇다면 호수를 다시 채우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댐으로 충분한 물이 이동할 수 있도록 말이야.
3: 하지만 그 물을 다 어디서 구하죠?
1: 그렇지. 이 근처에 거대한 폭포가 있잖아요. 이구아스 폭포 말이에요, 아빠.
0: 맞아. 그런데 그 많은 물을 여기까지 어떻게 가져오지?
2: 저희만 믿으세요.
1: 같이 다녀와도 돼요?
0: 물론이지. 대신 꼭 같이 다녀야 한다.
1: 고마워요. 그럴게요, 아빠.
0: 조심하렴.
1: 바로 여기가 이구아스 폭포야.
3: 우와, 정말 아름답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물을 어떻게 이 타이프 댐으로 옮길 수 있을까? 이구아스 폭포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잖아. 댐 방향이 아니야.
4: 그건 트레버 시계한테 맡겨. 앞으로 돌리기 시작!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

0: 후, 금방 댐에 도착할 수 있겠는데?
1: 물살이 꽤 센 편이니까 돌아가는 길은 좀 재밌게 즐겨보자고. 슈퍼보드!

0: 뭐야?
1: 좋았어! 어서 가자!
0: 어쩌지? 거대한 바위가 길을 막고 있어!
1: 내가 치울게! 고기! 엑스틱 스피드!
0: 나도 힘을 보탤게!
1: 슈퍼 립스 일렉트릭 빌기!

0: 슈퍼 윙! 오늘도 문제 해결 완료!
1: 아, 물을 무사히 끌어와야 할 텐데. 해냈구나!
2: 아빠, 이제 마을에 전기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1: 그래, 잘했다. 이제 축구를 볼 수 있겠어.
2: 너희 덕분에 축구 경기를 볼 수 있었어.
3: 네 도움이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거야.
4: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2: 안녕!
1: 조심히 가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중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우와!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중물엔
9: 덤덤한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아빠 저게 뭐야?
12: 글쎄.
13: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예요?
1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4: EBS IN 포키제?
15: 네.
1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우와, 뽀로로 나왔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베이비 핑크.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크와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0: 공룡삼 팀호함.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0: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크리스마스는 너무 좋아.
6: 맞아. 이렇게 예쁜 트리도 만들고
7: 멋진 선물도 받잖아.
6: 난 그게 제일 좋아.
8: 나도.
9: 장난감, 장난감.
7: 달타야, 안 돼. 망가져.
9: 싫어, 싫어.
7: 안 된다니까. 저리 가서 놀아.
6: 달림아, 소원 카드는 안 달 거야.
7: 달아야지.
10: 우린 카드 준비 안 했는데.
6: 내가 특별한 카드를 준비했어. 크리스마스 소원을 녹음할 수 있는 녹음 카드가 있거든.
10: 녹음 카드?
6: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보여줄게. 안녕, 나는 달림이야. 자, 안녕, 나는 달림이야.
10: 우와, 신기하다.
6: 이번에는 진짜 소원을 빌어봐야지. 산타 할아버지, 이번 크리스마스엔 예쁜 캐릭터 자전거 선물로 보내주세요. 네, 꼭이요.
9: 사과, 사과.
7: 달콤아, 안 돼. 이거 사과 아니야.
9: 사과 줘, 사과 줘.
7: 사과 먹고 싶어? 이따가 엄마한테 달라고 할게.
6: 달림아,
7: 어?
6: 우리 카드 같이 만들자.
7: 응, 알았어.
9: 어? 어?
6: 나는 카드에다가 예쁜 스티커를 붙여야지.
10: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 스티커는 어때?
7: 우와, 완전 예쁘다. 그치? 어?
11: 달림아, 무슨 일이야?
7: 아, 달콩이가, 달콩이가!
11: 응? 달콩이가 뭐?
7: 엄마, 이것 좀 보세요!
11: 어떡해. 달콩아, 뭐 하는 거야?
7: 아, 내 가방!
11: 아이고, 이게 잘 안 지워지네.
7: 달콩이, 너 나빠!
12: 달콩아, 언니 거에 막 낙서하면 안 되지. 빨리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해.
9: 오, 미안. 미안해.
12: 달림아, 달콩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11: 그래, 달림이가 언니니까.
7: 치!
10: 달콩이가?
7: 너? 달콩이 정말 미워. 어제도 트리 다 망가뜨리고.
10: 응? 그래도 귀엽잖아.
7: 아니, 하나도 안 귀엽거든. 맨날 내 거 다 망가뜨리고 방해하고. 얼마나 귀찮은.
10: 나도 동생은 사양할래. 동생이 있으면 엄마 아빠도 나랑 조금밖에 못 놀아주잖아.
7: 맞아. 너인 좋겠다. 동생 없어서.
13: 자, 어? 오늘은 우리 가족 그리기를 해볼까요? 스케치북에다 가족의 얼굴을 그리는 거예요.
7: 그림 그리는 건 좋은데 달콩이는 그려주기 싫어.
6: 엄마, 엄마! 오니 유치원에서요!
9: 나굴, 나굴!
8: 우리 달콩이 너구리 인형이 좋구나.
6: 어? 저거 내 건데. 내 거야, 줘!
8: 달림아, 넌 이제 안 갖고 노는 거잖아.
6: 아니에요, 가지고 놀 거예요.
8: 아니, 제가...
6: 다 됐다!
9: 나도! 나도!
6: 너도 나 방해하러 온 거지?
9: 나도!
6: 안 돼! 얼른 가! 달콩아, 괜찮아!
8: 왜들 그래? 무슨 일이야?
6: 아니, 그게...
8: 달림아, 네가 그랬어?
6: 아니, 일부러 민 게 아니라...
8: 달림이, 너 정말 계속 이럴 거야? 아무리 달콩이 때문에 화가 났어도 그렇지, 계속 그렇게 못되게 굴면 어떡해?
6: 아니, 그게 아니라...
8: 언니가 돼가지고 그럼 되겠어?
6: 엄마, 나빠!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내 얘기 듣지도 않고...
8: 뭐?
6: 나 언니 안 할 거야!
8: 달림아!

0: 없으면 좋겠어. 아, 그렇지. 그래, 크리스마스 소원이 바꾸는 거야. 산타 할아버지, 캐릭터 자전거 선물 말고 달콩이를 데려가 주세요. 저도 써니랑 별이처럼 동생이 없으면 좋겠어요. 흥!
1: 뭐? 달림이가?
2: 속이 많이 상했나 봐. 달림이도 아직 어린데 언니라고 맨날 양보하고 참으라고 했으니.
1: 어떡하지? 달림이 마음 풀어줄 방법 뭐 없을까? 똑똑. 달림이 자.
2: 달림아, 아직도 화났어?
0: 몰라요.
1: 그래, 엄마랑 아빠도 달림이 마음 알아.
2: 달콩이 때문에 속상한데 엄마가 달림이한테만 뭐라고 해서 정말 미안해.
0: 치!
2: 내일 우리 겨울 캠핑 가는 거 어때?
0: 겨울 캠핑이요?
1: 그래, 멋진 캠핑카에서.
0: 우와, 캠핑카! 좋아요!
1: 여보, 준비 다 됐어?
2: 어, 다 됐어. 달림아, 안전벨트 매야지.
0: 네! 아빠, 빨리 빨리! 늦겠어요!
1: 그래, 그래. 자, 그럼 출발해볼까? 출발!
0: 우와! 캠핑카 멋져! 우와! 침대도 있고 부엌도 있고 크리스마스를 캠핑카에서 보내다.
1: 아빠도 크리스마스에 캠핑은 처음인데 너무 멋지네.
2: 날씨도 좋고 말이야.
1: 자, 그럼 우린 본격적으로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를 해볼까?
0: 우와! 재밌겠다. 그럼 준비하는 동안 저기 가서 놀아도 돼요?
1: 그래.
3: 달콩이 또

0: 아직 어려서 위험해.
1: 싫어 싫어. 달콩이도 딸래.
0: 아이 참 위험하다니까. 이러면 나도 못하는데.
1: 아 맞다. 너구리다.
0: 넌 여기서 너구리 썰매를 끌어주는 게 좋겠다. 너구리도 썰매 타고 싶대.
1: 너구리 너구리.
0: 나도 이제 타러 가야지.
2: 자, 어? 안녕. 너도 썰매 타러 왔구나.
0: 아, 안녕.
2: 괜찮아? 난 올라가서 썰매 더 탈 건데 같이 가자.
0: 괜찮겠지? 그래, 같이 타러 가자.
2: 자, 하나, 둘, 셋 하면 출발하는 거야.
0: 오케이.
2: 하나, 둘, 셋. 맞아 맞아. 자 간다. 야호. 달리봐. 괜찮아?
0: 괜찮아. 엄청 재밌어.
2: 네, 엄마! 나 이제 가봐야 해.
0: 어?
2: 나중에 또 놀자.
0: 그래, 나중에 또 놀자. 맞다! 달콩이! 어디 갔지? 달콩아! 달콩아! 저건...

0: 다신 혼자서 가면 안 돼.
1: 눈 떠면 다 떠.
0: 안 된다니까.
1: 언니, 눈

0: 얘들이 대체 어디 간 거? 어? 달림아! 달콤아!
1: 아빠! 아빠!
0: 뭐야, 괜히 걱정했네. 둘이 이렇게 잘 놀고 있는 걸.
2: 그러게, 역시 캠핑 온 보람이 있는 걸.
1: 어? 우와! 불이 들어왔어요!
0: 우와, 정말 멋지다!
1: 아, 맞다! 달콩아! 어? 너 이거 가져! 나구이! 나구이! 이젠 네 거야! 언니, 고마워!
0: 예쁜 우리 딸들 메리 크리스마스.
1: 엄마 아빠도요. 달콩아 너도 모두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대모험.
8: 가자 얘들아,
10: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1: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12: 우리 모두
3: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3: 얼리면 더 맛있어.
14: 뿌르고 동안하라 키스 환영합니다.
15: 어서오세요 공주님.
14: 동안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키스
16: 데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비핑과 함께 데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이비핑과 함께.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모험.
8: 가자 얘들아,
10: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중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3: 안녕.
2: 재밌게 복구해요.
4: 와 놀이터다.
2: 빙글빙글 쌩쌩. 잡면 버스 결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박 스쿨버스.
1: 내일 떠나자.
5: 데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2: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허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금.
10: 얼굴엔
11: 순한 킬킬.
10: 진물엔
11: 덥덥한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가까운 붉은 행성 화성에서 라이브 중입니다. 믿음직한 로봇 보호와 함께요.
1: 안녕 제이, 무슨 일 있어? 더 활기차 보이네.
0: 그럼요.

0: 오늘은 모래 폭풍이 안 부니까 밖에서 실컷 뛰어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요. 가자, 호! 여긴 임시 거주지인데 이주민들이 쉬면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보, 같이 가! 여긴 테라시티 식물구역인데 식물 전문가들이 화성에서 어떤 식물을 키울 수 있나 연구하고 있어요. 식물구역에선 어떤 일을 하세요?
1: 전 지구 식물이 화성 흙에서도 잘 자라게 하는 일을 한답니다. 감자처럼요.
2: 우와, 다들 들으셨어요?
0: 지구에서처럼 감자칩을 먹을 수 있대요. 맞다, 으깬 감자, 구운 감자, 치즈 감자고요.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빨리 확인해 볼게요. 시장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발전기에 무슨 일이 있어요?
3: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장비들을 돌려야 해서 전기를 좀 썼더니 발전기가 고장 났나 봐.
4: 아, 이런. 우린 전기가 나가면 큰일 나는데.
3: 아, 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절 뽑아주신 거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발전소만 폭파되지 않고 멀쩡히 남아있다면.
4: 심이 안에 있는데.
0: 시장님, 이제 어떡하죠?
3: 걱정하지 마. 누구보다 건물을 잘 짓는 친구들을 불렀거든. 기가 빌더. 곧 도착할 거야. 다들 잘 오고 있나요?
5: 네, 곧 화성에 도착해요.
6: 저 사람들이에요.
4: 어서 빨리 보고 싶어.
6: 다들 덩치도 크고 거대할걸.
4: 농사를 더 열심히 지어야겠는데.
3: 아, 어서 와요. 난 K예요. 테라시티의 시장입니다. 내 얘긴 들어봤겠죠?
5: 안녕. 우리가 기가 빌더예요.
7: 저기 봐. 우리 보고 기뻐서 할 말을 잃었어.
8: 탐험할 게 진짜 많겠다. 벌써 좋아지는데.
7: 행성 전체가 붉은 먼지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8: 너무 신나. 청소할 게 잔뜩 있겠는데.
9: 여기는 엄청난 기회의 땅이야.
10: 새로운 친구들을 얼른 만나서 꼭 안아주고 싶어.
3: 그래, 너희들은 기가 빌더의 조수구나. 착각할 뻔했네.
4: 너무 귀여워.
3: 그럼 진짜 기가 빌더는 언제 오는데?
5: 우리가 진짜 기가 빌더예요. 그리고 전 조수가 아니라 팀 리더예요. 우린 한 팀이에요.
4: 귀여운 꼬맹이들에게 화성을 맡긴다고?
3: 자자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분명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7: 아, 발전소가 고장났나요?
8: 우리가 딱 맞춰서 잘 도착했네. 정확히는 도착 예정 시간보다 83초 빨리 왔어. 아니, 82초, 81초, 80초.
7: 아니, 그것보다 더 일찍 와야 했는데.
5: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자, 기가 빌더.

0: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유.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 쌓기 챔피언 마티.
1: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2: 기다리다 출동.
3: 저 커다란 장비 좀 봐.
4: 진짜 멋있다.
0: 좋아 얘들아, 우리가 할 일이야. 화성에 진짜 멋진 도시를 만들어보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도 짓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도 만들고, 전기를 만들어줄 발전소까지 지어야 해.

0: 대체 어떻게 한 거지?
1: 우리가 잘못 봤나 봐요.
0: 말도 안 돼.
2: 뭐 대단하구나. 근데 아직 도시로 보낼 전기가 전혀 없어.
3: 아,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발전소가 잘 돌아갈 거예요.
4: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1: 세상에! 멋진데!
3: 붉은 모래 폭풍이 몰려온다! 빨리! 안으로 해요! 어서요!

0: 일다!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1: 마이티모 변신 완료!
0: 레이브 변신 완료! 스케이버 변신 완료! 루루스라 변신 완료! 기다려!
2: 괜찮아? 안 다쳤어?
3: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마터면 우산을 타고 우주로 날아갈 뻔했어.
4: 우산? 그래! 이거 좀 써도 돼?
3: 더 이상 나 혼자서 못 버티겠어!
0: 바람이 너무 세!
2: 얘들아! 우산으로 모래바람

0: 기가빌더가 구해줬어.
1: 우와, 저거 좀 봐요. 너희 정말 대단해.
2: 잘했어, 기가빌더. 너희는 화성을 구한 영웅들이야. 그거 봐요. 내가 최고의 건설 전문가를 불렀다고 했죠?
3: 세상에, 돔 내부의 환경이 지구와 똑같아요.
2: 그럼 이제 이 무거운 우주복을 벗어도 되겠군요.
1: 상쾌해.
0: 우리들만의 집이 생겼어.
4: 그것도 화성에.
0: 고마워요, 기가빌더.
5: 다들 우릴 좋아할 줄 알았어.
2: 헤라시티의 시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기가빌더는 화성 최고 건설팀입니다.

0: 마음껏 기뻐해두거라. 곧 행성과 모든 비밀은 내 것이 될 테니까.
1: 화성에서 물놀이를 즐겨요.
2: 화성은 원래 날씨가 선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왜 이렇게 덥지?
3: 테라시티에서 라이브로 인사 전합니다. 오늘은 가장 특별한 날이에요. 근일점의 날이거든요. 화성이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는 날이죠.
4: 행복한 근일점의 날 보내세요. 기념하기 위해 식품공학팀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자, 여기.
5: 우와. 녹아버렸네.
6: 난 지금 뭐가 당기는지 알아?
2: 지구로 돌아가는 항공편?
6: 아니, 시원한 물속에서 수영하고 싶어.
4: 그거예요. 지금 테라시티에 필요한 건 수영장이에요. 일에 딱 맞는 팀이 있어요.
7: 시장님, 무슨 일 있나요?
8: 기가 빌더. 찜통 같은 더위에 다들 고생 중이야. 은하계에서 가장 멋진 수영장을 만들어줄 수 있니?
7: 수영장이요? 진짜 재밌겠다. 너무너무 신나. 빨리 수영장을 만들어서 놀자.
9: 왜? 나는 빼줘. 물이라면 질색이니까.
7: 물론이죠, 시장님. 다들 출동 준비됐어? 그럼 기가 빌더 출동.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육사키 챔피언 마이티.
10: 자, 쌍꺼풀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7: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기가 빌더
11: 얘들아, 이러면 어떨까? 화성 이주민들은 지금 너무 더워. 그래서 새로운 수영장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주는 거야. 엄청 높은 미끄럼틀도 있고 아찔한 다이빙대랑 물이 쏟아지는 폭포까지 만드는 거야. 그럼 수영하러 가볼까?

0: 아, 이제 새로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해볼까?
1: 시장님, 안 돼요! 아직 수영장에 물이 없어요!
0: 아, 맞다. 수영장에 물이 있어야지. 깜빡하고 물을 안 채웠네. 걱정하지 마.
2: 시장님!
0: 바로 물을 채우긴 힘들겠어. 다들 좀 쉬다가 돌아오는 건 어때요? 한 30년쯤 후에?
1: 화성에는 생각보다 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화성의 남극과 북극에는 물이 많지만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 사람이 버티기 너무 힘든 환경이거든.
3: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만 있다면 수영장을 물로 금방 채울 텐데.
0: 용암! 극지방까지 연결된 용암 동굴이 있어. 아빈, 동쪽 언덕 지도를 띄워줄래?

0: 저기 동굴 보이니? 극지방의 환경은 매우 가혹하지만 그 밑으로 연결된 용암 동굴에 거대한 빙하가 있다고 했어.
1: 우린 빙하는 필요 없어요. 물이 필요하지.
2: 포키, 빙하가 물이잖아. 꽁꽁 언 물 녹이기만 하면 돼.
3: 자, 그럼 어서 가볼까? 기가 들던 출동!

0: 말하고 상쾌하겠는데?
1: 아, 위험할 수도 있어! 아, 포키, 조심해! 안 돼!
0: 너무 멋져!
2: 마이티!
0: 온도를 좀 더 올려줘! 적외선 난방기 한 대 준비 완료!

0: 우리가 드디어 도착했군. 에? 뭐야?
1: 이게 아닌데.
0: 기 차 돌려. 엉뚱한 곳으로 왔잖아.
2: 여기다. 이 정도 물이면 수영장을 채우고도 남을 거야. 수영장 파티를 시작해 볼 거야.
3: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어. 아까 내가 말했잖아. 난 수영하기 싫다니까.
2: 이상하다. 이건 계산에 없던 일인데.
3: 어쨌든 물이 더 생겼잖아. 그럼 좋은 거 아니야?
0: 바로 여기야. 내가 화성에서 제일 먼저 찾은 빙하야. 여기 있는 건 다 내 거야. 다 가져가서 실험에 써야겠어. 다들 뭘 꿈을 대고 있어? 빨리 실어.
3: 어이, 멈춰. 그 빙하는 우리가 써야 해.
0: 너희가 누군데?
2: 우린 기가빌더야.
4: 기가빌더, 건물을 지으러 왔어.
3: 너희는 누군데?
0: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3: 지금 농담하는 거지?
0: 농담 따윈 안 해. 그러니 방해하지 말라고. 너희 상관없는 일이니까 빠져. 얘들아, 가자. 동굴이 떠나가라. 놀아볼까? 기가 애성인지 뭔지는 안 보이는군. 내가 과학적 업적 쌓는 걸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아무도.
2: 포부, 거기 서! 네?
3: 이제 도망 못 가, 포부.
0: 이건 말이야, 흔히 볼 수 있는 물이 아니야. 아주 소중한 물이지. 잘 봐. 화성의 모든 차원은 오직 내 연구를 위해 존재한다. 비행 모드 작동.
2: 도망치고 있잖아.
3: 날아가지 못하게 빨리 막아야 해. 멀리까지 한번 뻗어볼게. 준비, 조준, 발사.

0: 이거 뭐야? 아니, 누구 맘대로.
1: 힘이 더 필요해. 빙하다. 수평선에서 90도 오프셋 빅뱅을 파이로 나누면 어디 떨어질지 알겠어.
2: 기가 밀더는 안 돌아올 것 같지? 어쩔 수 없지. 선풍기 앞에나 있어야겠다.
1: 저기 좀 봐요.
2: 거대한 빙하잖아. 바로 오른쪽으로 떨어지고 있어.

0: 난 수영장 만드는 건 좋지만 수영하는 건 안 좋아. 몸이 젖는 건 별로거든.
1: 어? 누가 어? 물에 젖는 걸 싫어한다고?
0: 하나도 안 재밌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중물엔
5: 덤덤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7: 가자 얘들아!
9: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1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데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2: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3: 호비는 아프대요.
2: 그래 놀이 행간 놀이 재밌어요.
1: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2: 뽀로로 유치원.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4: 얼굴엔
2: 순한 킬킬.
4: 눈물엔
2: 덥덥한 말.
5: 순하게
2: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중물엔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이벤트 시작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1: 네. 네. 미안.
0: 주문하신 케이크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2: 네. 하트로즈 3단장 기념 새로운 케이크는 어떠세요?
1: 딱 지금만 빵 30% 할인해드립니다.
3: 어머, 정말이요?
0: 어디 엄청 바쁘겠죠?
4: 로미, 빵 나왔어.
5: 쉬엄쉬엄해, 로미.
0: 괜찮아요, 오빠. 어서 오세요, 오빠.
3: 안녕.
0: 우와, 마야, 메리로. 잠시만.
6: 아무래도 힘들겠는데.
0: 뭐가?
7: 설마 잊은 거야? 오늘 자전거 타러 가기로 약속했잖아.
0: 그랬었지.
6: 이렇게 바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7: 그럼 우리도 먹자.
6: 그래, 자전거는 이따 다 같이 타러 가면 되니까.
0: 고마워 얘들아.
8: 이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계속 아무 일 없이 말이야.

0: 다들 어디 있지? 어? 흰리핑! 애들 못 봤어?
1: 아! 컹당핑! 나도 애들을 찾고 있었는데 마을 어디에도 없어.
0: 어, 이상하다. 다들 어디로 간 거지? 아래로 내려가 보자.
2: 모두 안녕. 아직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었네요. 난 이모션 왕국의 프린세스야.
3: 프린세스?
4: 이상하다. 우리가 아는 프린세스는 몸이 뿐인데.
1: 저거, 마을의 마스터 키 아니야, 숨지?
5: 마스터 키야, 그 난리가 나나.
4: 근데 그게 왜 저기 있지?
2: 이 마을은 매우 위험해졌으니까 다른 곳으로 모두 이사를 가야 해요.
5: 이사?
0: 어디로 가는데?
2: 최고로 멋지고 재밌는 곳. 마음껏 장난치며 놀 수 있는 곳.
3: 뭐? 마음껏 장난치며 놀 수 있다고?
2: 자, 여러분은 자유예요. 문이 닫히기 전에 어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3: 우와! 빨리 가자!

0: 이제 그 일을 해볼 수 있겠어.
1: 저거 진짜 마스터피아 꿀이! 우리 마을이 뭔가 멋지게 바뀌었어, 나나!
2: 그런 말 할 때야, 솔직히!
1: 아무래도 뭔가 수상해. 어서 왕국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해.
2: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다 해? 어? 너희 로열 티니핑이야?
1: 들켰어, 나나! 돌아가, 얘들아!
2: 거기서 다 해!
3: 되돌아오지 못하면 어쩌려고 솔지.
1: 넌 그때 생각해. 간다, 나나.
2: 도망갔어, 다해.
0: 그냥 내버려둬.
1: 하지만
0: 오히려 게임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거야.

0: 최상궁나나 엄청 위험했어.
1: 너희는 누구야, 뷰?
2: 그 문양은?
3: 넌 지구로 파견된 로열 티니핑?
0: 부탁이야. 프린세스 로미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
1: 로미라면 여기 있는데, 쭈?
0: 프린세스 로미가 확실했네.
3: 어쩌다 이렇게.
2: 이거 안 파나나?
0: 너가 어떻게 된 거야?
3: 근데 너희 옷을 입었네?
0: 게이트가 지구로 연결되어 있었나 봐, 꿀에.
2: 내 덕분에 바로 프린세스 로미를 찾은 거라, 누나나.
3: 완전 우연이었거든, 솔직.
1: 게이트라니, 무슨 게이트?
3: 너흰 대체 어디서 온 거야?
4: 그게 이야기하자면 좀 됐네.
0: 진흙탕에 빠진 이 지저분한 건?
2: 지저분하다니! 대체 넌 누구냐?
3: 상자가 말을 하는데?
5: 혹시 너희는 이게 뭔지 알아?
2: 아니, 모르는데 나나?
0: 이런 상자는 처음 봤구래.
2: 무슨 소리야? 상자라니! 난 상자가 아니... 뭐야 여기? 좁아, 냄새나! 잘 안 들려, 잘 안 보여! 이 녀석들! 어서 날 여기서 꺼내지 못할까?
5: 뭘 어떻게?
0: 여기 열쇠 구멍이 있어.
3: 열쇠!
0: 괜찮아, 그래?
3: 안 괜찮아, 솔지. 빨리 미스틱 마을의 친구들을 구해야 하는데.
2: 미스틱 마을? 프린세스 도와줘!
1: 미스틱 마을이라면 이모션 왕국 북쪽의 네모산 기슭에 있는 작은 마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쭈?
0: 우리는 거기서 도망쳐왔어, 꿀에.
2: 마을에 마스터키를 빼앗겨서 큰일 났어, 나나.
3: 마을의 티니핑 모두를 여기로 떨어뜨렸어, 솔지.
1: 대체 누가 그런 짓을?
2: 좀 수상하긴 했는데.
0: 자기가 이모션 왕국의 프린세스래.
6: 제니?
7: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8: 진짜 피곤하다.
7: 뭐야, 아직 쉬는 시간 아니야?
9: 에이, 이제 겨우 한가해졌는데 조금만 쉬게 해주세요. 응? 네?
7: 그래, 쉬어라, 쉬어.

대체 없던 세상을 다 빨리. 뭐야 빨리. 너무 느긋한 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어서 빨리 서둘러서 해. 시간 아까워.

0: 아니, 쉬고 있을 때가 아니야.
1: 갑자기 왜 그래? 쉰다며.
0: 말도 안 돼요. 쉬지 않고 빨리 움직이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2: 그럼, 그럼. 빨리. 빨리 돌아가서 몬주 박사님께 알려야 해.
3: 기다려, 이 녀석들! 날 쫓아갈 셈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널 인정도 모르냐?
2: 안 돼, 한시가 급해.
3: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걷어봐 주신다면 언제가 꼭 은혜를 갚을게요. 제발요!
0: 어떡할까?
2: 할 수 없지. 대신 다음에 또 그렇게 못되게 말하면 안 봐줄 거야.
3: 감사합니다, 주인님. 당신이 정말 아름다운 마음씨에 참.

0: 변신 플로라 하트. 자, 다녀왔습니다.
1: 바쁘다, 바빠. 버섯잎. 어서 오세요. 주문은요?
2: 뭘 먹을까?
1: 아, 이거 드세요. 이거 맛있어요. 가게 주시고. 자, 결제됐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3: 아직 살 게 남았는데.
1: 빨리 케이크 주세요. 다 팔릴 것 같단 말이에요.
4: 계속 굽고 있어.
5: 좀 기다려. 그렇게 보챈다고 빵이 빨리 나오진 않아.
1: 아우, 답답해, 정말. 반죽을 이렇게 빨리 하면 되잖아요.
6: 준, 적당히 좀 해. 너무 지나치잖아. 이런다고 월급 올려주지 않거든. 그만해.
7: 오빠가 좀 이상한데?
0: 이건 혹시
7: 티니핀 때문인가?
0: 아, 그러고 보니 우리 마을에 항상 서두르는 아이가 있었어, 나나.
8: 맞아, 그래. 뭐든 빨리빨리 하라도 빨리핀이라네.
7: 빨리핀?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0: 저기 있어, 그래!
7: 또 시작인가?
0: 바쁘다, 바빠, 빨리!
7: 미스틱 마을의 빨리핀!
0: 장난은 이제 그만뒀죠!
9: 뭐? 왜 그만해, 해, 빨리? 분명 그 애가 그랬어. 여기서 마음대로 장난쳐도 된다고, 빨리!
7: 아니, 그러니까 그건 설명하기 복잡한...
9: 빨리! 네 애긴 따분해서 들어줄 수가 없어, 빨리!
0: 거기다!
9: 잡았어!
0: 내가 잡는다!
9: 아구! 느린 보들한테는 안 잡힐 거야, 빨리!
10: 너무 빨라, 나나.
9: 생각 없이 막 달려드니까 쉽게 지치는 거 아니야. 움직이기 전에 먼저 생각 좀 하지.
10: 그래, 너는 생각이 많아서 참 좋겠다.
0: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래.
9: 요 녀석이. 너무 느리잖아. 여기야, 여기.
11: 빨리핀. 느리고 게으른 애들을 혼내줘야지.
9: 그래야겠다, 빨리. 이랑 이랑 내가 한가하게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네, 빨리. 빨리 핑! 하차! 빨리 빨리 빨리!
0: 리저트! 마법에 걸려버렸어!
9: 빨리 생각을 해야 해, 생각을!
0: 있었어. 그렇지, 그래! 방법은 하나뿐이야!
9: 빨리 빨리 선택해야지!
0: 먼지 박사님! 먼지 박사님!
12: 아, 로미공주님, 일단 좀 진정하시고 얘기를.
9: 새 변신 아이템 보내줘요. 지금 당장이나 벗어요.
12: 예? 아, 예. 미스틱 하트윙이 준비되어 있지만 조정할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
0: 아니요, 얼른요.
12: 아, 알겠습니다.
7: 시간이 없어, 시간이.
0: 보내셨나요? 빨리, 빨리요. 아직도 미스틱 하트윙이 안 왔어요.
12: 공주님, 아직 1분도 안 지났어요. 기다리세요.
0: 못 기다려요. 당장 급하게.

0: 역시 이 방법이 효과가 있었어. 빨리핑의 마법은 이제 풀렸었죠.
1: 맞다. 빨리핑을 막아야 해.
2: 어떻게 내 마법이 풀렸지?
1: 유림보처럼 여유로운 건 안 돼, 빨리. 빨리빨리 서두르는 게 좋아, 빨리. 헤이. 그렇게 느려서 날 피할 수 없어, 빨리.
3: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1: 느리고 게으른 건 못 참아. 빨리빨리 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
3: 오지마. 오지마.

0: 이게 바로 몬주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미스틱 하트윙?
1: 신기한 힘이 넘쳐났죠!
0: 좋아, 그럼 가볼까?

0: 나도 보고 싶어. 빨개핑, 얌전히 캐치 되시지. 뭐야? 왜 갑자기 변했어? 빨리. 그래봤자 시간만 아까워. 빨리. 빨라졌네. 빨리. 미스틱 하트윙의 힘이랄까? 치. 일단은 도망치고 보자. 빨리. 기다려. 얘들아?
1: 없어. 얘들아.
0: 어디 간 거지?
2: 이건 뭐지?
3: 티니핑이 있는 곳을 알려주나 봐. 어서 열어봐.
0: 열쇠 티니핑들은 물건 모양으로 숨을 수 있나 봐.
3: 근데 세 개 중에 어떤 거에 숨은 거지? 말썽말썽하네, 큐.
0: 다 같이 찾아보면 분명히 빨리 찾을 수 있을 거야. 자, 얘들아.
4: 분명 이 사탕탕이야, 나나. 느낌이 딱 왔어, 나나.
2: 그럼 난 이거. 나나핑은 퀴즈를 잘 맞춘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솔지.
4: 이쪽이라니까, 나나.
2: 아니, 이쪽이야, 솔지.
3: 난 그럼 남은 걸로 할래, 꿀에.
0: 하트윙, 어떻게 생각해?
3: 나도 저 마카롱이 수상해. 우리 가게에서 뚱카롱은 안 만들잖아, 쭈.
0: 좋아, 새로운 아이템으로 숨어있는 걸 깨뜨려보는 거야.

0: 10cm 핑, 빨리 핑, 캐! 이럼 서두르고 싶어도 서두를 수가 없잖아, 빨리!
1: 자, 어?
2: 너무 열심히 일해서 지쳤어. 좀 쉬어야겠다.
3: 월급은 올려줄게.
0: 드디어 첫 번째 열쇠 테니핑을 캐치했어.
4: 야호! 내가 고른 마카롱이 정답이었어, 그래!
5: 남은 걸 고른 게 운이 좋았네, 속지.
0: 프린세스, 고마워, 나나.
6: 지금처럼 열쇠 테니핑들의 장난을 막

0: 갖고 있는 한 앞으로 더 재밌어질 거야.
1: 자, 정식으로 우리를 소개할게. 난 나나핑이야, 나나. 난 꼬레핑이라고 해, 꼬레.
2: 나는 솔찌핑, 솔찌.
3: 잘 부탁해.
1: 나야말로 잘 부탁해.
4: 그래, 모두들 미스틱 마을을 되돌리기 위해 힘내줘.
1: 상자한테 인사한 거 아닌데, 꼬레.
2: 얜 왜 이렇게 끼어드는 거야, 솔찌?
5: 쭉 신경이 쓰였는데 말이야. 상자, 넌 누구야?
4: 난 상자 따위가 아니야. 난 미스틱 마을의 위대한, 아주아주 고귀하고 위대한 피니핑이라고.
1: 거짓말!
5: 볼품없는 상자 속에 그렇게 위대하신 피니핑이 들어있다고.
1: 뭐, 심심해서 들어갔나?
6: 이번에도 잘 해결하셨군요. 처음 정해진 게 하추핑이라 정말 다행입니다.
5: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6: 아, 공주님이 변신할 때 가장 적합한 로얄 티니핑을 미스틱 하트밍이 알아서 정해주거든요. 물론 공주님이 정하실 수도 있고요. 아무튼 미스틱 하트윙에 열쇠 티니핑들의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거기 있는 열쇠 티니핑이자 로얄 티니핑인 아이들과 함께 지구로 건너간 열쇠 티니핑들을 모두 캐치해주세요.
1: 네, 알겠어요, 박사님.
6: 그럼 미스틱 하트윙의 하트를 꽉 눌러보시겠어요?
1: 어? 왜요?
6: 거기에 그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넣어두었어요. 마음에 들면 좋겠는데.
1: 선물?

0: 수 있겠다 그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식물엔
3: 덕분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7: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 달콤 너도 나도 비타 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 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 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난방구는 붙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동.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중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오늘은 꽃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직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진물엔
7: 덕분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여신 헬렌의 선물.
1: 주주, 주비주들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야 해.
0: 알았어, 신디.
1: 너희들 괜찮아?
2: 안 괜찮다뀨. 루시랑 그 깡통 로봇 가만 안 둘 거다뀨.
3: 스텔라, 네가 날 구한 거냐뀨?
1: 아니, 너희를 구한 건 타로야.
4: 제법인데 타로? 타로는 어디냐뇨?
1: 타로는 너희를 구하고 루시에게 끌려갔어.
3: 어떡하냐뀨?
1: 걱정 마. 곧 타로를 데리러 갈 거야.
5: 하지만 우린 루시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잖아.
1: 그리고 그 갑옷 입은 기사 말이야. 마법이 너무 강하던데.
5: 주주! 주주!
3: 타로! 타로 안 돼!
5: 주주! 좀 내려와 보렴.
3: 왜요, 엄마?
1: 엄마, 왜 부르셨어요?
6: 그게 누가 널 찾아와서 말이지. 저기...
1: 누구지?
3: 안녕하세요.
1: 안녕, 지즈.
3: 너는... 헬렌, 이게 얼마만이야?
1: 정말 오랜만이지?
5: 주주, 이거 마시면서 얘기해.
3: 고마워. 참, 서로 인사해. 얘는 내 친구 로사고, 이쪽은...
2: 아리시르 여신님이다, 큐! 맞다! 백조자리 여신님이다, 큐!
1: 날 기억하고 있었네.
5: 여신님이라고? 주주, 너처럼?
3: 맞아.
1: 너희랑 신디, 스텔라에게 줄 게 있어서 왔어. 아스트리아님이 전해달라고 하셨거든.
3: 아스트리아님이? 뭔데, 뭔데?
1: 다 모였을 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3: 그럼 얼른 신디랑 스텔라를 만나러 가자.
7: 헬렌, 잘 왔어.
1: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너희한테 위험한 일이 생긴 건 아스트리아님께 들어서 알고 있어.
7: 정말? 타로가 잡혀간 것도?
1: 그래서 아스트리아님이 날 보내신 거야.
8: 이걸 주주와 친구들에게 전해주렴. 새로운 마법의 힘이 들어있단다.
1: 이건 신디, 이건 주주, 이건 스텔라 거야.
3: 우와, 헬렌 너무 고마워.
2: 너 발레 연습해야 하잖아. 잘 됐다.
5: 이게 어떻게 된 거야?
1: 이제 너의 마법에 약간의 변화가 생길 거야.
2: 우와, 우리 모두 새로운 마법을 쓸 수 있겠네. 너무 멋진 선물이야.
1: 참, 스텔라, 그동안 발레 연습 많이 했어?
3: 물론이지.
1: 그럼 오랜만에 같이 해볼까?

0: 멋진 춤이었어, 스텔라.
1: 나도 즐거웠어.
2: 헬렌, 어? 네 마법은 뭐야?
0: 그건 말이지. 어? 아스트리아님이 부르셔. 미안, 얼른 가봐야겠어.
1: 헬렌, 새 마법을 알려주고 가야지.
0: 트윙클 매직 램프는 너의 힘을 강하게 해줄 거야.
2: 나는, 나도 알려줘.
0: 안녕, 주주. 어? 또 만나.
2: 헬렌, 그냥 가면 어떡해. 어? 진짜 너무 궁금하네. 여기 어떤 마법이 숨었냐고.
3: 주주, 새 마법도 생겼는데 타로는 언제 구할 거냐, 큐?
2: 맞다, 타로!

0: 얘들아, 당장 루시를 찾으러 가자. 어?
1: 갑자기? 주주, 같이 가.
2: 고양이가 좋아하는 간식은?
0: 정신 차려, 레드나이트. 그 뚱냥이 뭐가 좋다고 난리야?
2: 뚱냥이는 너무 귀엽습니다. 그래서 간식을 사줄 겁니다.
0: 진심이야?
2: 어, 바로 저기입니다.
0: 레드나이트!
1: 주주, 이렇게 무작정 찾는 건 아닌 것 같아.
3: 맞아, 루시가 어디 있을 줄 알고.
0: 그런가?
4: 어? 저기, 루시가 있다, 큐!
0: 어디, 어디? 어? 진짜네? 거봐, 내가 찾는다고 했잖아. 역시 내 촉은 대단해, 그치?
1: 그래, 주주. 우리 얼른 준비하자. 지린지.

0: 글씨가 없어. 어디 갔지?
1: 저기야!
2: 뚱냥이가 좋아할 것 같습니다.
1: 안돼!
0: 위험해!
3: 큰일 났다니요.
1: 도와주세요!
0: 이쪽이 먼저야. 루비쥬, 블러썸 루즈, 블러썸 서브.
4: 매직 램프는 너의 힘을 강하게 해줄 거야.

0: 신디, 너 엄청 빨랐어. 아기는 괜찮을까? 아기가 아니라 강아지였네. 멍멍아, 다친 데는 없니?
1: 여러분은 선샤인들의 여신님들? 고마워요.
2: 최고예요.
0: 아이 참, 별것도 아닌데요 뭘.
3: 강아지를 구한 건 좋지만 루시를 놓쳐서 어쩌지.
0: 그러게 말이야, 타로는 잘 있을까? 다음엔 놓치지 않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타로. 우쭈쭈 우리 뚱냥이.
4: 아, 오늘도 귀엽습니다.

0: 이것 좀 먹어봐. 이거 봐, 이거 완전 탱탱벌이야. 떠잉, 떠잉. 표정이 싫다.
1: 구해줄게, 타로.
0: 고양아, 아침 먹자. 어떤 그릇을 먹을래? 멈춰! 이게 감히 내 보물을 넘봐?
2: 루시, 귀여운 똥냥이에게 너무 심합니다.
0: 귀엽다고? 너희들 쟤 때문에 주비주를 놓친 거 잊었어? 똥냥이가 저리 가! 저리 가라고! 루시, 얘가 널 좋아하나 봐. 참, 말도 안 돼. 내 심장이 왜 이러지? 너 진짜 나 좋아해? 너? 화내지 마, 루시. 이게 다 애정의 표시라고. 그래? 자꾸 보니까 좀 귀엽잖아. 너 앞으로 내 고양이 해라. 이름은 프랑스어지. 어때?
2: 어이, 빨리 청소해야지.
0: 프랑스어지 배고프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너희들 나갈 준비해.
3: 이 마법 아이템은 어떻게 쓰는 걸까?
4: 주주, 그냥 아무데나 눌러봐.
3: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고!
5: 문을 막겠다뇨.
6: 나도 뀨.
7: 나도 다 큐.
3: 언니, 타로 봤어?
8: 지금 뭐 하는 거야?
3: 요가 하는 중이잖아.
4: 우리도
9: 들킬 뻔했네. 얼른 타로를 구해야겠어. 미아도 찾고 있잖아.
10: 루시가 우릴 찾아오게 하면 좋을 텐데.
6: 그건 우리한테 맡겨놓기요.
5: 그래, 루시는 우릴 잡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나서면 된다뇨.
9: 안 돼. 그러다 너희가 또 잡혀가면 어떡하려고.
10: 이건 어떨까?
9: 뮤직비디오를 찍자고? 지금?
10: 응. 여신 밴드가 뮤직비디오 촬영을 한다고 소문을 내면 루시가 찾아올 거야.
9: 주비주를 잡으려고 반드시 오겠지?
6: 그리고 또 너희가 노래하면 레드비주가 올지도 모른다, 키우.
9: 제발, 그렇게 되면 좋겠네.
0: 우리 프랑스와즈는 귀여운 만큼 무겁네. 힘들면 내가 안을까? 됐어.
11: 그런데 고양용품 가게가 어디야?
9: 나도 잘 몰라.
11: 레드나이트가 아는데 청소가 뭐 중요하다고.
9: 어떡해, 어떡해.
12: 얼른 가자.
0: 너희들 뭐야?
9: 죄송해요.
0: 뭘 보느라고 앞도 안 봐? 루시, 이거 좀 봐. 뭔데 그래? 얘들이

0: 지금 뮤직비디오 촬영 중이라고? 주비주, 오늘은 꼭 잡고 말겠어.
1: 우와, 여신밴드다.
2: 여신밴드, 저희 왔어요.
3: 오늘은 어떤 노래 해요?
4: 얼른 듣고 싶어요.
0: 아이 참, 조금만 기다려줘. 찾았다. 프랑스와즈, 잠깐만 여기 있어. 니모테로! 루시가 왔어.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어쩌지? 이대로는 사람들이 위험해. 어? 이건 시크릿 매직 페이즈! 여기가 어디야? 이거 꿈 아니지?
5: 여기 좀 이상해.
0: 공간이 변했어. 다들 어디 갔지? 사람들이 다칠까봐 걱정했더니 마법 공간이 생겼어.
6: 오히려 잘 됐어. 다른 사람들이 위험해질 일은 없겠네.
0: 타로가 또 뚱냥이가 됐잖아. 그래서 집에 오지 못했나봐. 타로, 이리 와.
2: 프랑스와즈?
0: 이리 와, 당장. 프랑스와즈?
2: 프랑스와즈?
0: 뭐해, 타로? 여길 봐야지. 얼른 와야지.
2: 우쭈쭈.
0: 아이참, 타로, 이리 오라니까. 프랑스와즈한테 손대지 마. 니모테로. 위험해.
7: 미러쉬.
0: 니모테로!
5: 프랑스와즈!
0: 새로운 마법을 써보자. 피크비죠?

0: 리모트로
1: 트윙클 부스트 업. 가자.
0: 이런 프랑스와즈라도 데려와.
2: 안돼. 클링 클링 미라클.

정신 차려!

0: 하루. 지금 잠이 오니?
1: 잘 잤다. 어? 여기가 어디야?
0: 타로, 보고 싶었어. 고생 많았어, 타로. 타로도 구했으니 그만 돌아가자. 뮤직비디오는 마저 찍어야지.

0: 나
1: 나라 어디 갔었어?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0: 그동안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하게
2: 진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직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식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1: 가자 얘들아,
13: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2: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4: 남방구는 북방구와
1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링.
1: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지썰.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큰.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숙소에 가자.
4: 뽀로로 숙소 놀이터. 우리들만의 빈장소.
3: 예측입니다.
4: 모두가 친구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숙소 놀이터.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8: 점심에
7: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8: 저녁에
7: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맛있는 냄새. 사요, 수프에서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
1: 새로운 레시피로 만든 특제 수프야. 참, 버터가 빠졌잖아. 드래콩, 수프가 끓으면 소금 두 스푼만 넣어줄래?
0: 네, 알았어.
2: 오, 드래콩, 여기 있었구나. 미안한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0: 오, 알았어, 핑핑. 지금 넣어도 괜찮겠지? 다

0: 내 딸.
1: 두루콩이 어디 갔지? 조금은 내가 넣어야겠는걸.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2: 사유,
1: 다들 맛있게 먹어.
3: 생금.
2: 스프가 너무 짜.
1: 어? 뭐라고?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0: 이상하다. 난 사유가 알려준 대로 두 스푼밖에 안 넣었는데.
1: 어? 드래콩, 너도 소금 넣었어?
0: 오.
3: 달콤이 스프 좋아.
4: 삐리삐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5: 여러분 안녕. 세계 탐험 대회 골드레벨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6: 오늘은 아주 특별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미션인데요.
5: 과연 오늘의 미션은 뿌뿌. 단짠 마을의 조화로운 맛을 찾아라. 단짠 마을은 아주 아주 맛있는 음식들로 유명한 곳인데요. 언제부턴가 음식들의 맛이 없어져서 관광객이 줄었다고 해요.
6: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5: 여러분들이 단짠 마을의 조화로운 맛을 찾아주세요.
6: 안녕!
5: 뿌뿌!
2: 루빔, 단짠 마을에 대해 검색해줘.

0: 삐리삐리 반짠 마을은 소금과 설탕이 생산되는 마을입니다. 이곳에서는 짜짜로와 달달각이라는 식당이 제일 유명한데 서로 자신의 맛이 최고라며 다투고만 있다고 합니다. 두 식당이 조화로운 맛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삐리삐리.
1: 좋았어. 얼른 반짠 마을로 가자. 그럼 출발!
2: 출발!
1: 우와, 여기가 단짠 마을이구나.
3: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4: 온 마을이 맛있는 냄새로 가득해.
5: 탱크!
1: 이게 뭐지?
4: 우리를 안내하려나 봐.
5: 생쿵! 생쿵! 생쿵! 생쿵!
6: 안녕하세요. 짜짜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짜짜로의 주방장 자파라고 합니다. 뭘 드시겠습니까?
7: 자파님, 짜짜로의 대표 메뉴는 뭔가요?
6: 짭짤함 속에 감칠맛이 폭발하는 자파 짬뽕면. 일단 한번 잡숴봐. 야!
7: 우와, 대단한 실력이야.

0: 짬뽕면 완성! 맛있게 드십시오!
1: 우와, 진짜 맛있을 것 같다! 우와, 이 맛은! 바다, 바다 그 자체야! 입안 가득 파도가 치고 있어! 어, 그런데 너무 짜!
2: 생크림이 맛있어.
0: 오, 제대로 먹을 줄 아는 분이 계시는구만.
1: 아쉽네요. 단맛과 조화를 이루면 더 좋은 요리가 될 것 같은데.
0: 뭐? 단맛? 그런 건 필요 없어. 짠맛이 최고라고.
3: 단맛도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달달각과 같이 더 조화로운 음식을 만들어보시는 건 어때요?
0: 뭐라고? 그 멍청한 슈슈 녀석이랑 같이 음식을 하라고? 그런 소리 하려면 당장 나가! 당장!
1: 짜파님이 단맛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줄 몰랐어.
4: 안 되겠어. 이번엔 달달각에 가서 설득해보자고.
5: 달달각의 주방장님이라면 우리 마음을 알아주실 거야. 그렇지, 생크마?
2: 생크림!
5: 요?
2: 생크림!
5: 생크미가 좀 커진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지?
3: 오, 여기가 달달각인가봐. 일단 들어가서.
6: 감히 우리 음식을 훔치려 하다니 어서 썩 꺼지지 못해? 네. 달달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달달각의 주방장 슈슈라고 합니다.
7: 안녕하세요. 달달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고 싶은데요.
6: 저희 달달각의 대표 메뉴는 카라멜라이즈 탕수육. 한번 맛보면 절대 잊을 수가 없답니다. 슛!

0: 성! 맛있게 드십시오.
1: 우와! 냄새도 좋고 정말 맛있을 것 같아.
2: 이 맛은 이건 뭉부라치는 설원의 맛이야. 설탕의 설원. 그런데 너무 달아.
3: 냉큼이 맛있어.
0: 내 요리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죠.
2: 맛있어요. 그런데 짠맛과 조화를 이룬다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0: 뭐라고요? 짠맛 따위로 뭐가 더 맛있어진다는 겁니까?
2: 그러지 말고 짜짜로와 같이 더 조화로운 음식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때요?
0: 됐어요. 그런 소리 하려면 나가요. 빨리!
4: 식당에서 하루에 두 번씩이나 쫓겨난 건 처음이야.
2: 두 주방장님의 자존심이 너무 센 것 같아.
5: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6: 짜짜로와 달달각이 조화를 이루면 좋을 텐데. 생크미는 모두 다 잘 먹지만 말이야.

0: 어딘 건지 분석해봐야겠어. 생크미의 몸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1: 우리가 먹은 음식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우리는 괜찮잖아. 생크미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건지.
2: 아마도 그럴 게다.
1: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2: 난 이 마을의 의원인 타오란다.
3: 생크미 좋아.
2: 예전에도 비슷한 적이 있었는데 우선 진맥을 한번 해보자꾸나.
3: 우와!
2: 이 아이는 일반적인 생명체와는 다르구나.
3: 생금!
2: 조화가 깨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상이 생긴 게야.
0: 네? 어떻게 하면 낫게 할 수 있을까요?
2: 조화가 깨진 요리를 먹고 문제가 생겼으니 단맛과 짠맛이 조화를 이룬 최고의 요리를 먹는다면 아마 나을 수 있을 게다.
4: 혹시 어떤 요리인지 알고 계세요?
2: 사실 이 마을엔 전설의 요리왕이 있었어. 짠맛과 단맛이 최고의 조화를 이루는 요리로 아주 유명했었지. 그 요리왕에게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바로 짜파와 슈슈란다.
0: 그 제자들이라면 요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2: 짜파와 슈슈, 그 녀석들은 스승의 요리를 제대로 이어받지 못했어. 내일 요리 대회가 열리지만 이번에도 우승자는 나오지 못할 게야.
5: 그 제자들도 조화의 요리를 만들 수 없다면 어떡하지? 그럼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0: 사요, 최고의 조화를 이루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고.
4: 내가? 하지만...
5: 사요,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넌 우리가 아는 최고의 요리사니까.
4: 이 맛이 아니야. 단순히 짠맛과 단맛을 섞는다고 조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다른 재료를 찾아야 해.
3: 생금!
2: 짜짜로에서 빌려왔지. 저거면 운동이 좀 될 게다. 요리 연구는 잘 되고 있느냐?
1: 이것저것 섞어서 만들어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0: 어라?
3: 생금이 배고파! 생금!
1: 치치, 괜찮아?
0: 대장, 저 녀석들 아무래도 요리 대회에 나갈 모양이야.
6: 그래? 그럼 올해도 나가야지.
7: 그럼 요리는 누가 해?
8: 아이고! 요리 대회에 나가시려고요?
0: 누구시죠?
8: 사실은 나도 이번 요리 대회에 나가려고 했다가 사정이 생겨서 못 나가게 됐거든요. 비장의 조미료가 있는데 너무 아깝게 됐어요.
6: 비장의 조미료?
8: 네네! 어떤 음식이든 넣기만 하면 조화의 맛을 내는 신비의 소스랍니다. 이걸 쓰기만 하면 우승은 시간 문제인데. 그런데 이게 워낙 구하기 어려운 거라서.
0: 그것만 있으면 우승!
6: 좋아요! 얼마가 됐든 저희에게 파시죠!
2: 지금부터 단짠 마을의 요리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 옆에 앉아있는 생크미와 함께 심사를 하겠습니다.
9: 생크미 심사 좋아.
2: 생크미는 조화가 깨진 요리를 너무 많이 먹어서 크기가 커졌는데요. 원래대로 돌아오게 할 요리를 만드는 사람이 오늘 대회의 우승자입니다.
1: 파이팅!
2: 그럼 요리 시작!
10: 우와! 따다다다다다! 오늘의 메뉴는 더욱 강력해진 짠맛! 친 자파 짬뽕면! 우와! 따다다다다다다다! 우와! 홍열 소금파! 우와! 따다다다다!
9: 오늘의 메뉴는 단맛의 액기스를 극한까지 끌어올린 캐러멜라이즈 탕수육! 캐러멜 파이자!
4: 저 요리들도 전설의 요리왕에게 배운 요리겠지? 혹시 저 요리에 해답이 있는 건 아닐까?

0: 우승은 내 거야. 자, 드셔보시죠. 신비의 소스로 맛을 낸 라면입니다.
1: 오, 신비의 소스. 하, 향긋한 냄새가 입맛을 자극하는걸. 미안하지만 이 음식은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것 같네.
0: 안돼! 한 번만 더 드셔보세요. 신비에서 쌍둥이 다 썼다고요.
2: 세금이 거짓말.
1: 이런 증상이 더 심해져 버렸군. 큰일이야.
3: 이제 걱정 마십시오. 제 요리를 먹으면 원래대로 돌아올 테니.
4: 말도 안 되는 소리. 제 음식을 먹어야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3: 뭐라고?
1: 자, 진정하고 우선 요리부터 먹어보겠네.

0: 진한 육수에 신선한 고기와 채소, 거기에 쫄깃한 면발까지. 역시 짬뽕면의 대가다운 요리일세. 하지만 짠맛으로 가득 차 있어.
1: 생크미 맛있어.
0: 생크미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
2: 이럴 줄 알았지. 자, 이제 제 요리를 드셔보시죠.
0: 신선한 고기에 부드러운 녹말을 묻혀 튀겨 그 바삭함이 일품이고, 최고급 굴소스와의 조화를 이루니 과연 탕수육의 대가답군. 하지만 단맛으로 가득 차 있어.
1: 생크미 맛있어.
0: 이 음식 또한 생크미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3: 말도 안 돼.
4: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제 요리도 심사해 주세요.
0: 오호, 이것은... 이 맛이야. 자네의 요리가 드디어 세상에 돌아왔구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똑똑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9: 키가 크고 싶다.
1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12: 안녕.
11: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똑똑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아빠 저게 뭐야?
14: 글쎄.
15: 다들 뭐 먹는 거지?
16: 이게 뭐예요?
1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6: EBS IN 포키젤?
17: 네.
1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탐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하게,
1: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설.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8: 우리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0: 얼리면 더 맛있어.
1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13: 변화의 시대.

0: 좋다!
1: 4천년 전 광활한 우주 저편에서 지구로 온 강철의 몸을 지닌 기계 생명체, 그게 바로 메탈 카드봇입니다.
2: 그들에겐 돌아갈 장소가 없어요. 모양별인 마키나 행성은 이미 소멸해버렸거든요.
1: 모우타운의 자크 시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3: 이들이 지구의 관습을 익히고 우리의 법률을 수호한다면 인간과 메탈 카드봇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1: 이러한 기대에 메탈 카드봇들은 부응해 주었어요. 메탈 카드봇과 인간은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뿔뿔이 흩어져 활약하기 시작했거든요. 메탈 카드봇과 우리 인간은 힘을 합쳐 오늘도 지구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답니다.

0: 그러니까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감동이야 준. 설마 네가 메탈 카드복과 인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니. 절친으로서 네가 자랑스럽다.
2: 나도 자랑스러워 준.
0: 자, 또 질문 있는 사람?
3: 언제부터 숨긴 거야?
0: 숨기다니?
3: 심심이 떼지 마! 지금까지 쭉 거짓말만 해온 거 다 알거든?
0: 그러니까 그건...
3: 나도 뭐 널 자랑스럽게 생각해. 하지만 네 학교에 나보다 유명한 사람이 생긴 건 절대 용서 못해!
4: 근데 있잖아, 메탈 카드봇 안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야?
3: 다음에 나도 태워주라.
1: 나도!
3: 이게 말이 돼? 어떻게 나보다 유명해 될 수가 있냐고?
0: 난 딱히 유명해지고 싶은 건 아닌데.
5: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세상을 구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6: 메탈 카드복과 인간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건 틀림없다고 생각해.
7: 나도 동감이야.
0: 블루카!
6: 근무 중이야?
7: 일은 마쳤어. 오늘은 모두와 약속 있으니까.
0: 와일드가니!
8: 안녕 얘들아.
5: 크레스트!
6: 일찍 왔네.
8: 오늘 같은 날은 지각하면 안 되니까.
1: 뭐? 네가 농장에서 일을 한다고?
9: 네, 밭을 일구고 말과 소를 돌보기도 하고 그 넓은 땅이 계획대로 관리된다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요.
1: 네가 좀 철두철미한 편이긴 하지.
10: 잠깐 안 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11: 너도 참 많이 변했어.
1: 멀쎄다.
6: 변한다는 건 발전한다는 거잖아.
12: 주대머리도 시원하게 발전했지.
0: 아직도 어색하다니까. 엄마가 하도 자를 해서.
5: 너 TV에 자주 나올 테니까 머리 깎아!
8: 이런 발전은 좋네.
1: 발전 좋아하네!
6: 아까부터 애도 아저씨 왜 저러셔?
5: 실은.
0: 뭐? 문화 선생님한테 차였다고?
12: 어디서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패배를 인정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0: 자, 여기요.
1: 고맙다.
0: 드릴게요.
8: 그러고 보니 로크러시랑 글로버랑 블레스트레인이 안 보이네.
0: 아, 포르카카에 놀러 갔어.
8: 페르로아는 연락하고 지내?
1: 그 녀석들은 어떻게 지내는데?
0: 다들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나 봐.
13: 내가 이겼다고 울지나 마라. 레드블리츠, 다음에 속도로 나한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스파크비트.
12: 저 녀석들 모타운에서 손님이 왔다는데 또 시작이 돼.
5: 참, 쟤들은 질리지도 않나? 벌써 저게 몇 번째인지 몰라.
3: 사이좋게 좀 지내지.
12: 저 정도면 거의 절친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1: 아니야. 뭐 어때? 너희도 놀러 온 김에 누가에게 제 내기였대.
3: 내기?
12: 그거 재밌겠는데?
5: 당연히 레드블리츠지.
12: 나도 오늘 컨디션은 저 녀석이 더 좋아 보여.
14: 어리석고 이기는 건 당연히 내 동생이다.
5: 못 고르겠어.
12: 페루루, 너는 어떤 거?
6: 아니, 꽃은 그만 사와도 된다니까, 스카이갤러. 알았어, 이것만이다. 계속 잘하고.
12: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먼.
6: 준!
0: 페루루, 물러간 애들이랑은 잘 있어?
6: 응, 다들 반가워해. 준, 너는 왜 안 왔냐고 하더라.
0: 조만간 놀러 간다니까.
6: 너희 집에서 지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왠지 모르게 그립다.
4: 아구야, 내가 먼저 왔거든.
1: 증거 있어?
5: 얘들아, 그만. 사람들한테 별바닥 언니를 그런 모습을 보이면 루카라 체면이 말이 아니잖니.
1: 루루 어머니 말이 꼭 100번 맞다. 적당히들 하지 못해. 계속 그딴 식으로 굴면 스펠란자오는 마음 놓고 지구를 출항하지 못해. 아니, 내버려두고 간다.
6: 엄마.
5: 뭐야, 무슨 거야?
12: 어쩔 수 없고.
1: 이렇다면 노크러시, 네가 이겼는데?
0: 얘네 뭐하냐?
6: 다들 잘 지내 보이네.
3: 시끌벅적한 게 여전하지?
6: 거긴 어때?
0: 다들 바빠졌어.
6: 슬라임 노바는?
14: 루카, 나는 봤다. 마키나 행성 최하층에 우리의 메탈 카드봇 최초배.
0: 메탈 카드봇 체인지 업! 플레임 노바 공인!
12: 괜찮아 준.
8: 무슨 일이야?
0: 뭔가 찌릿거렸어. 마치 날 거부하는 것처럼.
6: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
0: 이상하네. 그 뒤로 이 녀석을 몇 번이나 불러봤지만 답이 없어. 이대로 영영 깨어나지 않을지도.
6: 그렇지 않아. 인간과 메탈카드봇이 즐겁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분명 깨어날 거야.
11: 해피아이언처럼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주면 좋을 텐데.
15: 마음을 열기는 일 좀 더 한다고 별똥별 만지도 얼굴을 안 내미치는데 하여간 부침성 없는 녀석 같으니.
16: 자자, 오늘은 이걸로 해산. 너희도 밖에 새로운 동료들 생겼을 거 아니야.
17: 뭐? 벌써?
16: 얼른 돌아가들.
10: 너처럼 모였는데 매정하시긴.
14: 이제 한지붕 아래 식구 아니다 이거지 뭐.
18: 차였다고 분풀이하긴.
16: 시커!
0: 뭐, 또 보면 되지.
10: 나중에 봐.
15: 이거 아쉽구만.
8: 와일드가디, 우리도 이만 가자.
6: 다음 주에 봐.
0: 우리도 집에 가자. 요즘 일은 어때?
7: 주차 및 속도 위반 단속. 메탈 카드봇을 상대하던 일에 비하면 식은 죽 먹기지.
0: 그것보다 힘든 일은 없지.
7: 아까 페루르가 한 말.
0: 어?
7: 페루르가 말한 대로 우린 플레임 노바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자. 수상한 헬리콥터와 소방차가 주택가에서 도심으로 적응 비행 중. 발견 즉시 보고받아.
17: 설마 메탈카드 보셔?
14: 이제 막 복귀 중인 또 출동이군.
19: 자, 여기요. 늘 수고가 많으세요.
16: 고마워요.
19: 또 오세요.
17: 뭐지?
15: 말썽 피우지 말랬지, 펜탄호란!
17: 싸울 거면 나한테 가서 싸우지!
5: 못 보던 애들인데?
17: 쟤들도 준이랑 아는 사이 아니야?
16: 아니에요. 둘 다 처음 보는 녀석들이군.
5: 네?
16: 우리 경찰은 네 마을의 메탈 카드봇을 모두 기억하거든요. 여기는 홀드!
7: 여긴 메탈 카드봇들이 LK약으로에서 대치죠!
0: 왜 또 하필 우리 가게야!
7: 소풀이 나섰다간 가게가 위험하겠어.
20: 여긴 내가 해볼라. 피닉스 파이어와 곧 현장에 도착한다.
0: 시끄러워. 왜?
20: 우리가 말려보지. 셋업을 부탁해.
0: 알겠어. 내가 인물로 셋업.
20: 셋. 러시.
9: 자자. 난 키우면 사람들이 곤란해지니까 일단 진정하고.
10: 진정이고 뭐고. 우리는 조용히 있어.
15: 영 빠진 것들. 누가 봐도 잡아야 할 건 내가 아니라 저 녀석 아니냐.
17: 메가 엠블럭 괜찮아?
14: 너도 봤지? 그 눈. 웨폰 카드들.
17: 설마 그 녀석들?
0: 엠브라, 피니가 괜찮니?
16: 미아리 메탈 카드봇이 동쪽으로 도주 중. 11선 도로를 동시에 우쳐한다.

0: 이상 메탈 카드복과 인간의 평화를 해친다면 널 체포하겠다.
1: 시끄러! 나 없을 떨어져! 블루컵!
0: 스타라이징 샷!
1: 에너지야!
0: 준!
1: 너!
0: 야!

0: 블루카! 너 그 팔은 대체! 시끄러운 녀석들이 또 왔네!
1: 거기서! 괜찮아, 블루카? 블루카!
2: 너 그건 설마!
3: 다들 나한테서 떨어져!
0: 블루카! 테이크백!
1: 블루카! 우리 못 알아보겠어?
3: 알고 있지만
0: 그 헬기 녀석한테 공격당하더니 사태가 이상해졌어!
2: 이건 비스트 바이러스다.
0: 비스트 바이러스?
2: 감염되면 메탈 카드봇을 행복한 짐승처럼 만드는 무서운 병이야. 이대로 두면 블루카비 위험해.
1: 정신 차려 블루카.
0: 피닉스 파이어 개나. 메가 엠블로. 이제 그만 멈춰 블루카. 우린 친구잖아.
3: 시끄러워. 내게 친구 따위.
0: 넌
4: 이제 됐어. 진정해. 걱정 마. 아무도 날 상처 입히지 않을 테니까.

0: 봉인 완료.
1: 잠깐! 그건 내 소중한...
0: 소중한 친구지?
2: 꼬마, 정신 차려!
3: 솔레이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
1: 솔레이요?
4: 그게 이 꼬마의 이름인가?
5: 넌 대체 누구야?
3: 난 솔레이요.

0: 레드 아저씨, 어? 블루컵 상태는 좀 어때요?
1: 겉모습은 조금 변했지만 큰 이상은 없어 보여.
2: 준! 어? 어째서 내가 카센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0: 뭐야, 기억 안 나?
3: 어젯밤 일은 새까맣게 잊은 것 같군.
4: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긴 하지.
0: 너, 책 살 돈이 없다길래 내가 빌려준 건 기억하고 있지?
2: 정말? 얼마였지?
0: 뻥이야.
2: 뭐?
3: 오란 수에 썼더니 여전히 모르고.
5: 한가하게 웃고 있을 땐가?
1: 시장님!
5: 난 인간과 메탈 카드 곳이 공존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자네들을 받아들였네. 어제처럼 거리에서 난동을 피우면 내 입장이 어떻겠나?
0: 죄송합니다.
6: 술 안에 피웠던 녀석들은 둘 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3: 아마 주가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이곳의 규칙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걸지도 모르지.
5: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내년에 시장 선거가 있어. 이 이상 자네들로 인해 지지율이 떨어지면 매우 곤란해.
7: 아빠!
5: 미안하구나. 하여튼 한시라도 빨리 그 헬기와 소방차를 찾아내주게.
7: 미안해, 우리 아빠가.
2: 신경 쓰지 마, 안나.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자 목표니까.
3: 그래서 말인데, 어젯밤 일로 얘기해두고 싶은 게 있어.
0: 이건 외품카드?
3: 맞아, 블루컵의 외품카드야. 모습이 바뀐 건 블루컵뿐만 아니었지. 분석해버린 녀석을 처먹었던 비스트 바이러스는 이 안에 봉인되었어.
7: 저기 비스트 바이러스가 뭐야?
6: 와일드카드 봇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병원체를 말해.
0: 와일드카드 봇?
1: 그것도 처음 듣는데.
8: 고대로부터 우리들의 고향 마키나 행성엔 메탈 카드 봇과 적대하는 세력이 있었어. 그들이 바로 야생의 힘을 지닌 와일드카드 봇이야. 녀석들은 우리 도시를 습격해 온갖 파괴를 일삼는 무서운 종족이었어. 밀고 들어오는 와일드카드 봇들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뷰스 마키나는 메탈 카드봇의 정의 부대를 결성했어.
0: 설마 그게...
8: 응, 그게 바로 스타 가디언이야. 마키나 행성의 멸망으로 싸움은 무의미했지만 말이야, 역시 와일드 카드봇들도 어떻게든 살아남아 이 지구에 와 있었군.
6: 그게 그 헬리콥터와 블레이온이란 녀석들이란 말이지?
3: 웨폰 카드의 소환 방식, 그 눈, 확실히 녀석들이다. 비스트 바이러스는 메탈 카드봇의 전자도뇌를 잠식하는 병원체야. 감염을 막으려면 한시라도 빨리 와일드 카드봇들을 제거해야 돼.
0: 제거? 봉인이 아니고?
1: 야야야, 이야기가 꽤나 살벌하게 흘러가잖아.
3: 난 진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의사로서의 경고다.
9: 무면하지만
3: 녀석들은 위험한 존재라고.
0: 정말 그럴까?
8: 무슨 생각해?
0: 어제 너의 폭주를 막아준 솔레이오라는 여자애가 있었거든. 그 애 메탈 브레스를 갖고 있었어.
7: 뭐?
2: 그럴 리가. 정말이야, 준?
0: 내 거랑도 페루르 거랑도 다르게 생긴 거.
7: 메탈 브레스는 선택받은 자만 지닐 수 있는 거 맞지?
8: 그렇게 차례차례 쉽게 나타나선 안 되는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이야. 마음이 복잡하구나.
0: 그러니까 더더욱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아?
7: 그렇긴 한데 그 아이를 어떻게 찾지?
1: 모타운의 인구는 700만 명쯤 된다고. 사막에서 바늘 찾긴데.
7: 잠깐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 헬리콥터는 어쩔 건데?
0: 그건 걱정 마, 안나. 나한테는 다 작전이 있다고. 잠시 시장님께 전화 좀.
10: 이제 일어났던 솔레이오. 나 참, 어째서 그런 무모한 짓을 한 거야?
11: 넌 강한 아이니까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어머니께서 그러셨거든.
10: 그래도 그렇지, 스스로 위험에 빠질 필요는 없었어.
11: 사고방식의 차이지.
0: 어? 지금 이거 나가는 거예요? 네네. 호출을 요청합니다. 블레이온과 함께 계신 솔레이오 씨, 전할 물건이 있사오니 즉시 모타운항 003 창고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10: 뭐야, 어떤 녀석이 우릴?
11: 아마 준 아닐까?
10: 바보 아니야? 이건 모타운 전역에 알리는 방제무선인데.
11: 바보는 너지. 그 애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불렀잖아. 기왕 이렇게 호출해주는데 한번 가보자.
10: 진심이야?
11: 아니면 또 나 혼자 가는 편이 좋으려나?
10: 알았다, 알았어.
7: 작전은 대충 알겠는데 무작정 불러낸다고 이런 곳까지 올까?
0: 분명 올 거야. 얘들아, 블레이온이 나타나면 계획대로 부탁해.
2: 알겠어.
3: 맡겨봐도.
7: 준의 막무가내 작전을 매번 지켜보는 나도 참.
0: 진짜로 왔어.
8: 네가 블레이온?
0: 잘 왔어. 난 너희가 올 거라고 믿고 있었다고.
11: 물건을 전달하는 자리치곤 관객이 많네. 진짜 용건이 뭐야?
0: 곧 알게 될 거야. 지금이야?
10: 부모네?
0: 빙고!
12: 이제 좀 보금자리를 찾았나 했더니.
13: 미안하지만 우리와 함께 가줘야겠어.
3: 지독한 성질머리는 내가 고쳐주지.
10: 저 녀석이 어째서 여기에?
12: 궁금하지?
7: 모호타운 도로엔 교통량 조사용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대략적인 추적은 가능했거든. 그걸 눈치채고 저 아이는 도로를 피해 수로 위를 날았겠지만
12: 아쉽게도 목격자가 있었지. 금쟁이 걸들!
13: 이번에 난 놓친다!
3: 어딜 가시나? 진짜는 시작도 안 했어! 우리가 그렇게 무섭나?
11: 우린 왜 부른 거지?
12: 왜긴?
2: 널 믿고 있기 때문이야.
10: 믿는다고?
2: 그래. 서로 모르는 사이더라도 위기의 순간에 도움을 줬다면 너희 우리의 적이 아닐 테니까.
12: 양손이 있어줄 했더니!
13: 조심해!
2: 우리 말이 맞지?
10: 어서 저 녀석을 잡기나 해.
12: 날 쫓아온 걸 후회하게 만들어냈다. 우리도 가자.
2: 메탈 브루스가.
11: 걱정 마. 야생의 힘을 가지게 된 네 친구한테 맞는 형태가 된 것뿐이니까.
12: 알았어. 블루캅 준비됐지?
2: 물론이지.
12: 블루캅 월드 대놓.

0: 눈치를 맞았을 텐데.
1: 비스트 바이러스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니란 걸 보여주지.
0: 얌전히 변화를 받았으면 됐어. 벤턴 리자.
2: 고도의 홀로그램 귀신들이.
1: 문제 없어.

0: 블루캅 버스크전! 찾았다! 달려! 에너지야! 옆에 조심해! 지금이야! 썬더 하우인 스매키!
1: 썬더 하우 스매키!
0: 와일드 카드본 제일
2: 비켜봐. 팬텀 호넷 봉인. 이 아인 내가 데려가도록 할게.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식물엔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워크.
9: 가자 얘들아,
1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2: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13: 그늘에 싱싱. 그럼
12: 여기서도 싱싱.
13: 빙글빙글 날라라.
12: 시소도 랄라라.
13: 재밌다.
12: 잠깐 쉬자.
13: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12: 글자도 돌려볼까.
13: 내일 또 놀자. 안녕.
12: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13: 원더키드.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워크.
9: 가자 얘들아,
1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식물엔
12: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3: 모르고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이겠어?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캐슬.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8: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0: 얼리면 더 맛있어.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지금.
11: 얼굴엔
12: 순한 길길.
11: 눈물엔
13: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마일로에게 고양이 되는 법을 가르쳐주기 딱 좋네. 기둥 긁기, 이웃집 바다 내 구멍 파기, 높은 데서 떨어져도 내 발로 착지하기.
1: 그래서 우리 집 화단이 그런 거구나. 그나저나 어떻게 항상 네 발로 착지해?
0: 나도 몰라. 하지만 매번 그래. 항상 네 발로 굉장하지? 어?
2: 안녕.
0: 안녕 마일로. 고양이 실뜨기 하러 갈래?
2: 사실 오늘 난 다른 계획이 좀 있어서. 있지, 봉봉이 좀 봐줄 수 있겠어?
1: 그럼 당연하지.
2: 레오 삼촌이랑 오늘 저수지에 가기로 했거든. 우리 집 전통이야. 매년 삼촌이랑 같이 갔어. 캠핑하고 낚시하고 새를 관찰하고 탐험하고.
0: 진짜 진짜 재밌겠는데? 저수지 신나게 놀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을까?
2: 근데 이 캠핑은 매년 레오 삼촌이랑 나만 갔거든.
0: 오, 그래 알았어.
2: 정말? 잘 됐네. 고마워 샤샤.
0: 저수지란 말은 정말 멋지지 않아?

0: 물고기를 구경하고 물고기를 뒤쫓고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를 먹고. 우리만 가서 미안 있지. 마일로와 레오 삼촌과 나만 가는 것 같거든.
1: 아, 샤샤? 내 생각엔...
0: 날 두고 갔네.
1: 아니면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나 보지.
0: 마일로가 날 빼놓고 갈 리가 없어. 저수지로 출발.
2: 또 내 발이네. 항상 이렇다니까.
3: 캬, 날도 좋고 느긋하게 쉬니 좋다. 어?
4: 여기 있었네. 그만 빈둥대.
5: 그래, 루카님께서 1급 비밀 임무를 주셨...
4: 조용. 저기 봐. 목격자가 생기면 안 된다고.
5: 응?
3: 너야! 또 내 물건을 뒤졌구나. 대체 또 뭘 하려고 메가저승을 꺼내왔어? 조심해! 그건 진짜 강력한 장치라고!
6: 대체 그걸로 뭘 하려는 건데?
4: 루카님께서 우리가 다 모여서 연락하면 임무를 주시겠다고 했어.
5: 1급 비밀 임무 말이야.
4: 그래. 내가 연락할게. 어? 그런 다음에.
5: 이런.
6: 뭐야? 내 휴대폰 화면이 계속 끊겨. 메가자석 때문에 망가졌어. 네 목걸이도 이상해진 거 아니야?
3: 보면 몰라?
7: 오늘은 희귀한 크레센트 울세를 촬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8: 진짜 좋은데요? 레오 삼촌이랑 단둘이 있으니까. 물론 샤샤를 두고 온 게 자꾸 마음에 걸리지만.
7: 새 부를 때 쓰던 필이네. 마일로, 받아! 울세를 찾으려면 그게 필요할 거야. 표시 달린 핀치새네? 계속 찍어, 마일로. 난 텐트를 치고 있을게.
0: 세상! 여기도! 아, 또 여기도 있어! 야옹! 저기도 있고! 야옹! 거의 잡을 뻔했는데.
8: 아, 이 피리가 새만 부른 게 아닌가 보네. 샤샤, 여길 난장판으로 만들었잖아.
0: 왜 그렇게 화를 내는데? 난 널 위해 새를 잔뜩 찾아줬는데.
8: 아, 이거 봐. 내가 이래서 여기 널 데려오기 싫었던 거라고.
0: 잠깐, 뭐? 날 일부러 두고 간 거야?
8: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레오 삼촌이랑
0: 난... 알았어. 나도 어차피 오기 싫었어.
8: 샤샤!
7: 마일로? 어? 텐트 치는 거 좀 도와줄래? 뒤집힌 것 같은데?
3: 살짝만 돌려. 아야! 오른쪽으로.
6: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
4: 네가 인간만 아니었다면 고맙다고 했을 거야.
5: 자, 이제 루카님께 지령을 받자.
9: 부장 전문 액션 피자입니다. 뭘로 주문하시겠어요?
5: 시카고 슈프림 피자에 생선절임 토핑을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아니, 감히 내 통신 장비를 도청해? 멍청한 인간 같으니.
3: 통신 장비는 아직 고장이네.
4: 하지만 루카님과 연락할 수 없으니 이걸로 뭘 해야 하지?
6: 시카고 슈프림 피자에 생선절임 토핑 추가할까?
5: 우린 루카님 계획대로 해야 해. 아니면 정말 큰일 나. 생각해봐. 루카님은 메가 자석으로 뭘 하려고 하셨을까?
6: 커다란 메가 메모지를 커다란 메가 냉장고에 붙이는 건 어때?
3: 새들은 지구의 자극을 통해 방향을 알 수 있으니까. 혹시 루카님은 새들이 길을 잃길 원하셨나?

0: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지만 수력 발전 댐이라 충분한 힘만 있으면 저 댐을 부술 수도 있겠어.
1: 뭐? 마을이 물에 잠기잖아.
2: 그럼 생선 가게도 사라지고.
1: 또 우리 집도.
2: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생선 가게가 사라진다는 거야.
0: 모든 걸 파괴해버리겠지. 그럼 우린 마을을 다시 지을 수 있어. 고양이들을 위한 마을로.
3: 이 정도는 돼야 루카님의 계획이지. 맞췄지?
4: 마을로는 한심한 캠핑이나 하고 낚시나 하고 새 관찰이나 하라고 해. 안 부럽거든? 어? 이렇게 바로 코앞에서 새를 관찰할 수 있는데.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튼튼한 발톱이랑 균형 잡을 꼬리만 있으면 돼.
2: 아깝다. 마일로 이 재밌는 걸 못하지.
5: 샤샤,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런, 이거 심각한데?
6: 아, 마일로, 어디가?
5: 아, 그게 볼일 볼 게 있어서요. 덤블숲에서요.
6: 볼일 볼 게 있으면 봐야지. 시원하게 해결하고 와. 어서, 난 여기 있을게. 크레센트 울세를 찾고 있을 테니까.
0: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준비 끝이야.
1: 아, 루카님이 진짜 이걸 원하신 게 맞아?
3: 마을 전체를 파괴하는 것 말고 또 원하실 게 뭐가 있어?
0: 어서 빨리 메가 자석을 작동시켜서 마을이 물에 잠기는 걸 보고 싶어. 진짜 멋있을 거야.
5: 아야! 마을을 물에 잠기게 하겠다고? 너무 끔찍해. 어떻게든 막아야 해. 샤샤가 필요해.
4: 기다려. 거기 그대로 있어. 옳지. 그러면
2: 이것도 뭐야? 하!
4: 내 발로 섰지. 내 이래. 어? 하! 깃털 달린 숙저가 또 보게 될 거야. 넌 오늘 운이 없었다고 생각해. 마일로가 새를 부르는 소리였잖아? 흥! 그래, 귀찮게 안 할게. 특별한 외출을 방해하긴 싫으니까. 어? 어라? 더 놀아달라 이거지? 응?
5: 아, 효과가 없네. 샤샤라면 바로 달려올 줄 알았는데.
0: 아니야. 엉뚱한 방향을 겨누고 있잖아.
1: 아, 그러니까 여길 겨누라고?
3: 아니, 또 틀렸어. 메가 자석을 댐 쪽으로 겨누. 물을 막고 있는 저 커다란 벽으로 말이야.
0: 누가 보면 너희가 지금 일부러 그러는 줄 알겠어.
3: 하지만 일부러 루카님 성질을 건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
0: 좋았어.
3: 수력 발전댐 조준 완료. 이제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가질 때까지 자석을 충전하면 돼.
5: 아,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데. 아,
3: 충전이 거의 다 됐어. 다들 준비해.
0: 충전 완료. 발사. 뭐야? 댐이 멀쩡하잖아.
1: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 우리가 산악용 자전거를 득템했어.
0: 하지만 댐은 멀쩡하잖아. 조준이 빗나갔다고.
3: 다시 잘 조준해서 쏴봐.
0: 이번엔 실수하면 안 되니까 우리한테 맡겨.
3: 저리 비켜. 어?
0: 발살! 파워 올려!
3: 최고 출력에 다다르면 자, 이제!
0: 발사!
3: 우와! 성공했어!
0: 다시 해보자. 몇 번만 더 쏘면 무너질 거야.
5: 그래, 지금이야. 저 녀석들과 싸워야 해. 나 혼자서. 어? 희귀한 크레센트 울세잖아? 야!
4: 잡히기만 해봐! 가만 안 둬!
5: 샤샤?
4: 우와! 자석이 정말 크다!
5: 댐을 부수려고 해!
4: 그럼 마을도 물바다가 될 텐데! 저 녀석들을 다 상대하려고 한 거야? 너 혼자서?
5: 샤샤, 그래 알아. 네가 나한테 화난 거 그럴만하지.
4: 그만! 가디언즈가 나서야 할 일이야.
3: 빌라인 퓨전!

0: 포기하시지?
1: 선데이, 캣, 가디언즈를 해치워. 우릴 못 막게 해야 해.
2: 곧 성공이야. 빨리 막아.
3: 가서 싸우고 싶은데 내가 아끼는 전투용 신발을 우리 아지트에 두고 왔네.
4: 그러게. 난 몸풀기 운동이 덜 끝나서 말이야.
3: 저번에 운동하다 다친 데가 또 시큰거리네. 이런. 이래선 전혀 못 싸우겠는데.
4: 아야. 아우, 나도. 참 이상하지만 이런 우연이 있나.
1: 도움이 안 돼.
2: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야. 빨리 비켜.
4: 뭐 원하신다면야.
1: 땜이 약해져서 얼마 못 버텨.
0: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어.
1: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전에 벌떼처럼 몰려들 크리스탈 워리어와 싸워야 할걸. 크리스탈 워리어 소환. 못 들었어? 크리스탈 워리어를 소환하라니까. 늦었지만 됐어.
5: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거야?
0: 네가 그랬잖아. 혼자 다 해치우고 싶다고.
5: 화는 나중에 낼래?

0: 우와, 보라색 큰뿔 논병아리잖아. 갈수록 흥미진진해지는데. 조심해.
1: 나도 알았거든. 네 도움은 필요 없어.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0: 샤샤, 어서 빨리! 어서 막아야 해! 새는 것도 막고! 미안, 내 실수야. 내가 자석으로 갈 수 있다면 우리가 잘 싸먹을 수 있겠는데?
1: 고양이 실뜨기 놀이?

0: 재밌는데?
1: 그러게. 근데 이건 더 재밌을걸? 우, 반짝거리네. 냄을 고쳐보자.
0: 이 녀석들부터 처리하고.
2: 안 돼. 건드리지 마.
3: 그래, 아주 예민한 장비라고.
1: 미안. 이 버튼 누르지 말라고? 아니면 이

0: 크리스탈 워리어들이!
1: 넌 대가를 치르게! 이런... 어?

0: 그럼 이걸 당기면 좋아 됐어. 임시로 막아둘 순 있겠어.
1: 잘했어 마일로. 이 정도면 될 거야.
0: 네가 없었다면 못했어.
1: 그래 알아.
2: 급성! 그러니까 너희 말은 메가 자석을 잃어버렸다고. 설명해봐.
3: 정말 죄송합니다 로카님.
4: 마을을 물에 잠기게 하려고 했지만 가디언즈가
2: 마을을 물에 잠기게. 난 크레센트 섬에 있는 고양이 사료캔을 훔치려고 메가 자석이 필요했던 거야. 내 원대한 다음 계획이었는데 내가 왜 마을을 물에 잠기게 하겠어? 이 멍청한 녀석들. 그럼 생선 가게도 파괴될 텐데. 대체 너희를 왜 뽑은 거지? 도무지 모르겠어. 너희 초콜릿 찾자만큼 쓸모가 없어.
5: 아, 마일로. 이건 너무 오래 걸렸는데. 어젯밤에 만들어준 칠리 요리 때문에 속이 안 좋았나 봐. 너 때문에 수색대라도 불러야 하나 했어.
0: 아, 네, 삼촌 죄송해요. 그게 실은 우연히 만난 사람이 있어서요.
1: 안녕하세요.
0: 우리랑 같이 놀려고요. 삼촌만 괜찮다면요.
5: 어, 괜찮다마다. 샤샤, 넌 언제든지 환영이란다. 이 저수지는 참 평온하고 조용해. 물론 내가 찾던 희귀한 새를 못 찾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1: 네? 저새요?
5: 어? 그래 맞아. 아주 희귀한 크레센트 울새.
1: 희귀해요? 저 조그만 녀석이 하루 종일 저를 얼마나 귀찮게 했는데요.

응?

0: 빨리 시작해.
1: 잠깐, 아직 안 끝났어요.
0: 지금 어디 있지?
2: 바다다, 오예!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스쿨버스 왔네.
6: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8: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접면 버스, 결치면 놀이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순한 킹킹! 주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8: 가자 얘들아,
10: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1: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2: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3: 얼리면 더 맛있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지금.
5: 얼굴엔
14: 순한 킹킹.
5: 주물엔
14: 덥덥한 말.
6: 순하게
14: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새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화해하자 친구야.
7: 렉스.
8: 아, 너희들 봤구나.
6: 렉스, 뭐 보고 있어?
8: 스테고사우루스랑 드리오사우루스가 같이 있길래 우르르 행성 디오라마를 보고 있었어.
7: 혹시 둘이 싸우는 건가?
9: 몸집 차이가 큰 공룡들이라서 싸우면 위험해질 텐데.
7: 그러게.
8: 그럼 직접 확인해보는 건 어때?
7: 응.

0: 핑! 로키!
1: 응? 얘들아, 어서 와!
2: 어? 헤! 어? 렉스, 핑이랑 로키 왜 저러는 거야?
0: 둘이 싸운 거야?
3: 아, 사실은 며칠 전에...
1: 로키!
0: 왜? 핑 형?
1: 로키, 내가 먼저 발견했거든?
0: 아니야! 내가 먼저야! 응?
1: 내가 먼저 왔다니까!
0: 아니거든!
3: 핑, 로키, 싸우지 마!
0: 핑 형 때문에 인형이 가져가 버렸잖아!
1: 이게 왜 나 때문이야?
2: 그런 일이 있었구나. 친구들끼리 싸우면 안 되는데.
3: 내가 화해시켜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0: 그렇구나. 아, 빙이랑 로키한테 우리랑 탐험하자고 하면 어때?
1: 맞아. 우리가 둘이 화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2: 정말 좋은 생각이야. 빙, 로키, 우리 스테고랑 드리오 보러 가는 길인데 같이 가지 않을래?
3: 그래.
0: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3: 응? 같이?
4: 글쎄.
1: 그래, 같이 가자.
4: 같이 가자.
3: 알았어.
1: 그래.
3: 조금만 더 가면 스테고를 만날 수 있을 거야.
1: 스테고?
0: 우와!
1: 얘들아, 어? 드리오야.
5: 어? 드리오?
1: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2: 드리오는 앞다리보다 뒷다리가 훨씬 길고 시력이 아주 좋아서 저렇게 몸을 세워서 주변을 살피기도 해. 목도 유연해서 살펴보기 좋거든.
1: 아, 그렇구나.
3: 저기 봐, 스테고다.
0: 어디? 어? 저기 있다.

0: 열매를 나눠줬어.
1: 그러게, 둘이 사이가 좋은가 보네.
2: 얘들아, 우리 드리오 좀 봐. 부리가 정말 멋지지?
3: 그게 뭐가 맛있어? 우리 스테고의 뾰족뾰족한 골판이 훨씬 멋지거든.
2: 뭐라고? 드리오는?
3: 스테고는 말이지.
0: 어? 저기 좀 봐.
3: 어?
0: 렉스, 드리오가 왜 저러는 거야?
4: 아무래도 드리오가 위험한 걸 발견했나 봐.

0: 그래, 조이 말이 맞아. 드리오사우루스는 스테고사우루스 덕분에 열매를 쉽게 얻고, 스테고사우루스는 드리오사우루스 덕분에 위험에서 피한 거였어. 드리오사우루스와 스테고사우루스는 다른 종이지만 서로 도우며 공생하는 관계였던 거야.
1: 아, 왜 드리오랑 스테고가 같은 서식지에 있었는지 이제 알겠다. 난 공룡들은 맨날 서로 싸우기만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2: 공룡들끼리 욕심 안 부리고 서로 나눠먹고 도움도 주고 참 보기 좋다. 안 그래?
1: 그러게. 누군 욕심이 너무 많은데 말이야.
3: 누가 할 소리? 너도 양보 안 했잖아.
1: 무슨 일이지?
0: 지진이야! 빨리 안전한 곳으로 모두 이동해야 해.
2: 안 돼!
0: 위험해!
2: 드리오!
3: 스테고! 핑! 리타워! 변신!

0: 쓸데없이 갈고리를 던지면 어떡해?
1: 형이야말로 그물이랑 갈고리가 다 엉켜버렸잖아.
2: 얘들아, 지금 싸울 때가 아니야. 다들 위험하다고.
1: 아, 맞다.

맥스 슈퍼 이빨. 야! 맥스 슈퍼 탈구리 발사.

0: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
1: 응, 알았어.
0: 힘을 합쳐. 로키, 지금이야.
1: 로키, 파워 갈고리. 됐어, 당겨.
0: 알았어.
2: 로키, 힘내.
3: 핑, 조금만 더.
1: 거의 다 왔어. 할 수 있어.
3: 후, 큰일 날 뻔했다.
2: 그러게.
0: 로키, 수고했어. 네 덕분에 드리오를 구했어.
1: 아, 아니야. 형 아까 정말 멋졌어.
4: 핑, 로키, 정말 잘했어.
0: 뭘, 우리가 원래 좀 잘하잖아.
1: 맞아, 뭐든지 잘하거든.
0: 우린 절대 궁합이니까.
3: 뭐야, 사이가 다시 좋아졌는데?
2: 그러게, 둘이 엄청 친해 보이는걸.
1: 둘 다 못 말린다니까.

0: 자, 받아. 오늘의 카드야.
1: 와, 스테고랑 드리오가 같이 있네. 정말이네. 멋지다.
2: 렉스, 나 말이야. 오늘 스테고랑 드리오가 서로 돕는 모습을 보고 진짜 감동받았어.
3: 나도. 공룡들도 서로 돕는다는 걸 알게 돼서 정말 좋았어.
4: 그래, 서로 돕는 건 정말 좋은 일이니까. 그치, 커피?
2: 맞아.
3: 정말? 이상하다. 오늘 하루 종일 싸웠던 건 누구였지?
2: 그러게, 누구더라?
4: 응? 누가 싸웠어? 로키, 너 누가 싸웠는지 알아?
5: 글쎄, 모르겠는데.
2: 뭐?
5: 빈형, 우리 실험실로 가서 같이 공룡 표본이나 볼까?
4: 그래, 가자.
1: 하늘을 날고 싶어.
2: 어? 프테라노돈이네. 오늘은 프테라를 보러 가는 건가?
0: 안녕, 얘들아.
6: 렉스, 안녕.
0: 오늘 정보를 수집할 동물은
3: 프테라노돈이지.
0: 어떻게 알았어?
3: 화석을 보고 알았지. 저기.
0: 그럼 다 같이 가볼까?
3: 응.

0: 얘들아!
1: 안녕, 핑, 로키.
2: 푸테라 정보를 수집하러 왔다며?
3: 응. 오늘 탐험은 핑의 도움이 필요해.
4: 나?
3: 응. 넌 날 수 있으니까 푸테라를 관찰하기에 좋을 거야. 응. 아이들과 함께 정보를 수집해주지 않을래?
4: 물론이지. 나만 믿으라고.
2: 아, 나도! 나도 도울래!
3: 고마워, 로키. 얘들아, 비바브의 도움이 필요한데 비바브 좀 불러줄래?
1: 알았어.

0: 후테라 노동 같은 인형들은 앞발가락과 뒷발을 이용해서 땅에서 걸어다니거나 쉬곤 해.
1: 아, 그렇구나.
0: 어? 지금 날아오르려는 것 같은데?
2: 어? 이것 봐. 후테라 노돈이 날아오르는데 0.5초밖에 안 걸렸어.
3: 진짜? 우와!
0: 후테라는 다른 뼈보다 튼튼한 앞다리 뼈가 있어서 땅을 강하게 박차고 올라가니까 빨리 날아오를 수 있는 거야.
3: 앞다리가 정말 크고 튼튼해 보인다.
2: 우리 조금 더 가까이 가서 관찰해볼까?
3: 응! 어? 나는! 나도 같이 가!
0: 어? 루키, 기다려!
3: 핑이 형, 나도 같이 가! 기다려!
2: 같이 가고 싶지만 루키는 날개가 없으니 어쩔 수 없잖아. 우리 다녀올게.

0: 휴, 큰일 날 뻔했다. 아, 근데 이제 어떻게 올라가지? 누가 좀 도와줘!
1: 로키, 괜찮은 거야?
0: 렉스 형, 나 좀 구해줘!
1: 아, 로키, 위험할 뻔했잖아. 항상 조심해야지.
0: 미안해. 나도 핑 형처럼 정보 수집을 하고 싶었는데, 나도 날개가 있었다면.
1: 날개?
2: 어때? 마음에 들어?
0: 응, 너무 좋아. 도모형 최고야.
1: 우와, 로키 멋진데?
2: 일단 날개에 익숙해질 때까지 낮은 곳에서 충분히 비행 연습한 후에 높은 곳으로 가야 해. 알았지?
0: 우와, 정말 좋다.
1: 로키, 도모 말 잘 들었지?
0: 응, 걱정 마. 나 이 날개 너무 좋아. 진짜 고마워, 형들.
1: 알았어.
2: 그래, 그래.
1: 괜찮아, 로키?

0: 모르겠네. 어떡하지? 나도 날지는 못해서. 어?
1: 나도 저렇게 멋지게 날아가고 싶은데.
0: 그럼 푸테라 같은 인형들이 어떻게 나는지를 연구해보자. 어때?
1: 그래! 그럼 되겠다! 역시 렉스 형이야!
0: 일단 앞다리로 강하게 도움닫기 해서 땅을 박차오르고 날개로 움직이기보단 바람을 타고 비행을 즐기는 거야. 어때?
1: 아, 그렇구나.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0: 그럼 날아볼까?
1: 응!
0: 땅을 박차고 올라가는 거야.
1: 자!
0: 좋아, 지금이야. 날개를 쭉 펴고 바람을 타.
1: 알았어. 자! 우와, 됐어, 됐다고. 야호!
0: 잘했어, 로키.
1: 내가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다고.
2: 물에서 하늘로 날아갔어.
3: 푸테라는 수영도 할 수 있거든.
1: 정말 멋지다.
3: 난 푸테라 정보 수집을 더 하고 가야 할 것 같아. 너희는 먼저 가 있어.
1: 응? 하늘을 날다니 정말 최고야.
0: 로키, 아직 비행이 서투니까 너무 높이 올라가면 안 돼.
1: 에이, 괜찮아. 이제 잘할 수 있다고.
0: 정말 괜찮으려나?
2: 렉스, 뭘 보는 거야?
1: 어? 얘들아, 나 정말 멋지지? 어? 로키가 날고 있어.
4: 진짜네? 어떻게 된 일이지?
0: 토모가 로키를 위해서 날개를 만들어줬어.
2: 정말? 역시 토모야.
1: 좋았어. 더 빨리 가볼까? 우후!
0: 로키!
1: 어? 아, 푸테라 노돈이다! 좋아, 나도 이제 푸테라를 관찰할 수 있다고!
0: 순일이야!
1: 갑자기 바람이 강해졌어!
0: 일단 진정하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와!
1: 알았어! 날개를 어떻게 해야지! 잠깐! 안 돼! 이렇게! 누가 좀 도와줘!
3: 로키, 침착해! 로키, 빨리 날개를 펴! 이제 날개를 쭉 펼치고 바람을 타봐.
1: 됐다.
0: 정말 다행이야.
1: 잘했어, 핑.
3: 좋았어. 이제부터 날 따라와.
1: 응.
3: 몸을 왼쪽으로 기울여. 이번엔 오른쪽. 로키, 앞을 잘 봐!
1: 절벽이다! 이러다 부딪히겠어!
3: 핑! 집게 발사! 로키, 괜찮아?
1: 고마워, 핑 형!
0: 로키, 조심하기로 약속했잖아.
1: 미안해, 형. 이제는 날지 않을게.
0: 날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핑, 로키에게 멋지게 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을래?
3: 내가?
1: 응, 가르쳐줘. 나도 빙 형처럼 멋지게 날고 싶어.
3: 그래? 그럼 내가 가르쳐줘야지.
1: 정말? 형제 고마워.
0: 잘 부탁해, 빙.
3: 걱정 마, 나만 믿으라고. 루키, 날 따라해봐. 일단 이렇게.
1: 이렇게.
3: 응. 또 이쪽으로.
1: 이쪽으로.
3: 응.
0: 푸테라 노돈의 카드가 완성됐어.
4: 고마워, 렉스.
5: 오늘 푸테라 노돈과 함께 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1: 맞아, 맞아. 다음엔 루키도 함께 날 수 있겠지?
4: 그러게, 정말 기대된다.
1: 나도.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줄무랑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7: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8: 호비는 아프대요.
7: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9: 시원해.
10: 언제나 신나는
7: 뽀로로 유치원.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중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모험.
8: 가자 얘들아,
10: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뮤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중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10: 안녕.
9: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0: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 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0: 세상 밖으로 우당탕.
1: 오래전부터 바닷속에는 마법이 존재하는 인어들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악한 마녀가 마법의 힘으로 바다 세상을 혼란에 빠뜨렸죠. 바다의 수호자 위대한 화이트 골드 여왕은 일곱 바다 왕국의 마법을 모은 버블잼으로 사악한 마녀 블랙 다이아를 심해 깊은 곳에 가뒀습니다.
2: 다시는 사악한 자가 마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버블잼을 봉인하겠다.
1: 그 후 누구도 버블잼이 어디 숨겨져 있는지 찾지 못했죠.
2: 일곱 왕국의 인어공주 중 오직 내 후계자만이 버블잼을 갖게 될 것이다.
3: 공주님, 일어날 시간입니다.
4: 아, 더 잘래.
3: 퍼플 공주님, 일어나셔야죠.
4: 아, 싫어.
3: 얼른요. 오늘은 폐하를 도와 궁정리를 하는 날입니다.
4: 아, 생각만 해도 지루해.
5: 잠깐 산책 다녀올게.
3: 아유, 안 돼요. 또 육지 물건이나 주워오려고요. 이미 저렇게나 많잖아요.
5: 아, 너희가 뭘 알겠어. 인간들이 사용하는 물건은 종류도 엄청 많고 매일매일 새로운 게 생긴다고. 뭔 줄 알아? 물고기는 따분하고 인간은 재미있으니까.
3: 따분하다고요?
5: 육지에는 내 또래 친구들도 많대.
3: 하지만 인간들은 위험해요.
5: 만나보기 전에 모르지.
3: 공주님은 그들과 달라요.
5: 그럴 리 없어. 취향이 비슷할걸. 언젠간 만나고 말 거야. 반드시 가볼 거야. 그때 너희도 같이 가자.
3: 싫어요.
6: 안 돼. 그건 절대 안 된다.

0: 헤하, 육지 주변을 여행하던 고래떼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1: 어? 육지?
2: 침투를 준비하도록 하여라.
0: 예.

0: 데려다 주지 않을래? 잠깐이면 돼. 부탁할게. 잠깐! 미역맛 사탕 줄게. 이거 진짜 귀한 거야.
1: 공주님이 육지에 관심이 많으셔서 큰일이네요.
2: 어? 육지? 인간들 세상은 절대 안 되지. 화이트 골드님이 숨겨놓으신 버블잼도. 아무튼 버플 혼자서 바다 위로 올라가진 못할 게야.

강력하게 육지구나.

0: 얘들아, 잊지 말고 한 시간 동안 관찰하고 퀴즈 푸는 거야.
1: 바다에 와서 퀴즈나 풀어야 한다니. 어? 뭐야 이거?
0: 여러분, 놀지 말고 퀴즈 푸세요.
1: 야, 놀지 말래. 빨리 와.
2: 나? 우리가 아무도 못 봤나 봐. 그럼 와, 육지 인간들. 와.
3: 잘했어.
4: 야, 우리 쌍둥이야.
2: 지금
5: 문제 다 풀었나 봐.
6: 소라기에게 필요한 것?
5: 뭐지?
2: 들어줘라. 이 친구의 이름은 세바스찬이고 큰 집이 필요하대. 바로 이런 거 말이야.
7: 소라!
8: 너 정말 대단하다.
9: 나도.
10: 내 것도.
1: 그럼 뒤에 무기는 뭐야?
10: 마이미달 특징을?
11: 나도 도와줘.
2: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12: 다 풀었다.
1: 이건 네 거?
13: 둘다.
1: 뭐가지? 저기다.
2: 10. 꼭꼭 숨어라. 어디 숨었나? 저기 있다.
13: 못 받겠지. 숨바꼭질은 또 내가 올리.

0: 어, 저기야.
1: 안 돼.
2: 이쪽인가?
1: 가보자.

0: 커플 공주. 난 앞으로 너의 수호요정이 될 핑크스타야. 성년이 된 걸 축하해. 야! 뭐야? 아직 꼬맹이잖아. 아, 큰일 났다. 너무 빨리 나왔어. 아, 버블잼이 흩어져 버렸어.
1: 내 수호요정이라면 날 좀 도와줘. 내 꼬리가 지금...
0: 야! 인간들이... 일단 할 수 없지. 도와줄게. 마리린 가

0: 레오야, 다음부턴 조심해야 해. 레오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학교 학생은 아닌 것 같은데 휴가 온 거니?
1: 뭐? 우리 학교 아니었어?
2: 난 그냥 놀러 왔어.
1: 아, 그랬구나.
2: 근데 학교에서는 뭐해?
1: 너 외국에서 왔어? 학교는 친구들이랑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는 곳이야.
2: 우와, 재밌겠다.
0: 레오, 어서 타. 곧 버스 출발해.
1: 그럼 잘 가.
2: 잘 가.
3: 이제 어쩔 거야, 퍼플 공주. 버블잼이 깨져서 흩어져 버렸다고.
4: 정말 실망이다, 퍼플. 육지에 간 것도 모자라 버블잼을 흩어지게 하다니. 으이구, 답답해. 버블잼이 사라졌으니 화이트 골드님께서 큰 벌을 내리실 게야. 이걸 어쩐다.
5: 화이트 골드님의 서신입니다. 공주님.
6: 바다의 수호자 나 화이트 골드가 일곱 왕국의 공주들에게 명한다.
7: 흩어진 버블잼을 되찾지 않으면 큰 위험이 닥칠 것이다.
8: 공주들은 이제부터 인간들의 학교를 다니며
1: 육지에 흩어진 버블잼 조각을 모아라. 버블잼을 먼저 모아 완성시키는 공주에게
6: 바다의 수호자 자리를 물려주겠다.
4: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지?
2: 세상에, 내가 학교에 간대.
1: 대체 여기서
9: 이제 내가 깨어났으니 모두에게 어둠의 공포를 맛보게 해주지.

0: 공주님.
1: 이렇게 작고 어린데 바다 밖은 옆주석이라 걱정되는구나. 우리 아기.
2: 엄마, 난 이제 아기가 아니라고. 학생이에요, 학생?
3: 그래, 책가방도 안 챙겨가는 학생이 여기 있었네.
2: 아, 오늘 자기소개할 물건들 챙기느라고.

0: 꼬맹이.
1: 다녀오겠습니다. 가자, 열어.
2: 님, 잘 다녀오세요.
0: 마르링, 파리링, 팝. 인간의 모습으로

0: 친구도 될 수 있겠지?
1: 꼬맹아, 있지 놀러 가는 게 아니야. 우린 버블잼을 찾아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아, 위험한 일이 있을 땐 이 레인보우 캐처에 신호가 뜰 거야.
2: 네네.
1: 집중해. 만약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주문을 외쳐. 버블 버블 스타 체인지.
2: 네, 버글 버글.
1: 응? 똑바로 못해?
0: 곧 도착하면 나 안 숨을 거야.
1: 기억해? 보글이 아니고 버블이야.

0: 수업 시간이니까 곧 만날 수 있겠지?
1: 내 얘기네. 모두 내가 온 걸 환영해주는구나.
2: 가자.
3: 다들 어디 가는 거지?
1: 아, 교실. 1학년 2반, 1학년 2반.
4: 네, 얘들아, 오늘 전학 온 친구를 환영해주자.
5: 안녕, 다들 반가워.
1: 1학년 2반, 1학년 2반, 1학년. 1학년.
6: 어? 어, 잠깐만, 거기가 아니야.
1: 예.
5: 나 레드루비. 내 소개를 시작하지.
1: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 난 퍼플이라고 해. 내 취미는 인간들의 아니 버려진 물건들을 수집하는 거야. 이건 내 봄을 이루. 이건 이유네. 이것도 아니고. 잠깐만. 여기 있다.
7: 이게 뭐야 너? 이 쓰레기 눈독.
8: 진짜 뭐야?
9: 어머, 퍼플스타 맞지? 왜 안 오나 했더니 반을 잘못 찾아왔구나.
1: 네!
9: 어서 가자.
1: 다른 반 잘못 들어온 거였어.
3: 이거 어떻게 된 거야?
10: 창피하겠다.
4: 자자, 조용.
9: 우리 저번에 해변에서 만났었지? 어쩜 이런 인연이 다 있니? 자, 새 친구가 왔어요.
1: 내 이름은 퍼플이고 색깔은 이거 쓰레기가 아니고 이게 아닌데.
11: 기회가 왔다. 저런 애송이에게 버블잼을 찾아내는 개처를 죽였네. 버블잼을 손에 넣어 세상을 지배할 기회가 왔다. 우울한 공주에겐 먹물을 뿜어내는 문어. 이게 딱이지. 내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버블잼을 담는 레인보우 캐치를 빼앗아오거라.
1: 망했어.
12: 헬로 블루다. 점심 방송이야. 오늘 새로운 전...

0: 남학생이 두 명이었어. 그래서 착각했는지 한 명이 교실을 잘못 들어갔대.
1: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모두 그 친구를 만나면 괜찮다고 환영해주자.
2: 내 얘기!
3: 다 망했어. 학교에서의 첫날, 내 첫인사.
4: 그게 뭐가 중요해. 응? 꼬맹아, 넌 버블잼을 찾아야 하네.
2: 버블잼 얘기 좀 그만해. 세상에 나처럼 미쳐난 전학생은 없을 거야.
4: 어? 누가 온다?
5: 이봐, 너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망신해준 거야?
2: 어머나, 헤어밴드에 숨겨진 레인보우 캐처. 우리 생머리에 왈가나 퍼플공주군요.
4: 오랜만이네.
6: 너도 인어공주야?
5: 아하, 버블잼을 터뜨리고 사고를 친 게 너구나. 난 해마왕국의 레드루비 공주야. 너 당장 사과해.
2: 뭐? 왜? 망신당한 건 나야. 난 이제 그야.
5: 여기잖아.
4: 퍼플, 암흑의 신호야.
2: 어디가?
4: 뭐야? 블루비야! 블랙파이어의 부하!

0: 알고도 배워주라고. 레인보우의 힘이여, 퍼블 버블을 터뜨려! 불독 주제!
1: 이렇게 주문을 외쳐! 버블버블 스타 체인지!
0: 아, 생각났어! 버블버블

아냐! 블루! 무슨 마법을 써야 하는지 모르는데! 빛을 지켜줘! 모르겠다!

0: 인부 탈출을 노리는 게 분명해. 나한테 생각이 있어. 도와줘, 흥! 내 마법이 퍼플이라면 분명히 통할 거야. 블러! 자, 여기 레인보우 캐쳐가 있어! 자, 어디 가져간 것이지? 레드! 샤이닝 윙! 당겨! 블러! 사라질 시간이다! 레인보우 클립!
1: 너도 오늘 나 때문에 자기소개 망친 거지. 미안해, 레드.
2: 뭐, 그랬지. 사과 받아줄게. 커플 공주?
3: 이건 버블잼 조각이야.

0: 벌써 집에 갈 시간이 됐어.
1: 꺼! 카메라 꺼!
0: 나가! 나가라고!
1: 얘들아,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난 퍼플스타야! 얜 내 친구 레드루비! 뭐 하는 거야, 창피하게! 학교는 진짜 재밌어! 친구를 만날 수 있게 해주잖아! 뭐 그래? 앞으로 잘 지내보자!
2: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바다는 넓고 어둠은 깊으니까.
3: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하게
4: 진물엔
5: 덤덤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9: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1: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2: 뽀롱뽀롱 떠나요. 빛이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은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13: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12: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하게
4: 진물엔
5: 덤덤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9: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진물엔
3: 똑똑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스쿨버스 왔네.
6: 학교 가자.
7: 안녕 친구들.
8: 같이 가자.
9: 안녕.
10: 재밌게 공부해요.
11: 와, 놀이터다.
12: 빙글빙글 쌩쌩. 정면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직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줄무랜
8: 덥덥한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Yeah.

0: 백 아저씨, 운전 실력이 점점 좋아지는데요?
1: 그치?
2: 그냥, 그냥!
3: 아, 어? 뭐야, 마른 나뭇가지?
1: 뭐라, 모닥불 피워서 먹을 거 굽자는 거지?
2: 그냥, 그냥!
1: 그래, 알았어. 아침 출출했는데.
3: 산짐승들은 불을 무서워하기도 하니까.
1: 그럼 준비해 올 테니까 너희가 불을 지펴놔.
0: 안 되겠는데요?
1: 어, 왜?
0: 산불 조심이요.
1: 산불 조심이라.
3: 그걸 깜빡했네.
0: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참아요.
3: 어? 늑대 소린가?
0: 가까이에서 들리는데? 박사님! 어?
4: 얘들아.
3: 박사님, 아까부터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요.
4: 그래, 그러니까 지금 캠핑 분위기를 낼 때가 아니란다.
3: 알겠어요. 여긴 어떤 몬스터인지 짐작이 가네요.
1: 설마 늑대인가?
4: 그래, 쉑. 소단 일을 오래 하더니 그새 눈치가 빨라졌는데. 지금 너희가 도착한 곳에 살고 있는 몬스터는 늑대인간이란다. 오늘같이 보름달이 뜰 때면 늑대인간의 힘은 최고조에 이르게 되지. 그러니 오늘은 더욱 조심해야 한단다. 알겠지?
1: 네, 박사님.
3: 그런 거 하나도 겁 안 나요.
1: 어?
3: 어디야? 아, 저기다!
5: 봐도 봐도 실감 난다니까. 아, 그나저나 늑대인간에 대해 제대로 설명도 못했는데 걱정이구만.
1: 진짜로 본 거야?
3: 분명히 뭔가가 휙 지나갔어요.
0: 뭐였을까?
3: 내가 빠르게 세 발이나 썼는데 한 발이라도 명중하지 저기! 내 화살이야!
1: 다들 조심해. 어디서 늑대가 공격해올지 몰라.
0: 조심, 조심.
3: 왜 그래, 드라곤에? 어? 저기 뭔가가 있어.
1: 조심해, 세시. 앞에 나무가 움직였어.
0: 조심해야 해.
3: 알았어. 나와라, 늑대! 한 방에 날려주마!
6: 어? 뭘 그렇게 놀라? 활 쏘는 솜씨가 제법인데.
3: 세상에, 아네시 아저씨!

0: 반가워요, 반헬싱 아저씨.
1: 그래, 잘 지냈지, 세시?
2: 반헬싱? 누군지 알아, 타타?
0: 전설의 몬스터 사냥꾼이에요.
1: 이게 너 두 살 때 찍은 사진인데 그동안 많이 컸구나, 세시.
3: 네, 아저씨. 근데 우리 아빠는 지금 어디에 계신 걸까요?
1: 글쓰다. 나도 가는 곳마다 수소문 해보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했단다.
3: 아빠, 보고 싶어요.
1: 그래도 너무 상심하진 마. 지금도 어딘가에 살아계신 건 분명하니까.
3: 정말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1: 우리 몬스터 사냥꾼들은 서로 연결돼 있어서 보이지 않아도 그 존재를 느낄 수 있단다.
3: 그렇다면 저도 그걸 느낄 수 있어요?
1: 그럼! 너희도 와서 서로 손을 잡아보렴.
0: 네.
1: 자, 세실이 아빠를 보고 싶어하는 염원을 담아 눈을 감고 진지하게 아빠를 떠올리는 거야.
3: 아빠!
0: 여러분, 저 다리를 뚫고 나오는 괴물체를 다들 봤을 겁니다. 이것은 바로 늑대인간이 이 마을에 나타날 불길한 징조입니다. 늑대인간은 공포의 몬스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평생 오직 늑대인간을 잡기 위해 몸바쳐 오신 분이 지금 이 마을에 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전설적인 몬스터 사냥꾼 칸 헬싱 씨를 소개합니다.
4: 방금 소개받은 칸 헬싱입니다. 오늘같이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늑대인간이 나타난다는 전설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늑대인간이 몰고 온 늑대 무리가 한번 마을을 덮치게 되면 애지중지 키워온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것은 물론 풍토병까지 돌아 결국 이 마을은 영원히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 무서운 늑대들의 습격을 막기 위해서는 덫을 놓고 그들의 안식처인 숲을 불태워 없애버려야 합니다. 저를 믿고 제가 지시하는 그대로 따라준다면 앞으로 여러분은 저 늑대 무리들로부터 무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늑대 박멸!
5: 강일신! 강일신!
4: 늑대 박멸!
0: 어쭈? 아주 신났네. 왜 이렇게 오버야?
4: 자, 그렇다고 늑대인간이 결코 만만한 상대는 아닙니다. 늑대인간을 완벽하게 제압하기 위해선 이 은으로 된 총알이 있어야 하죠. 여러분, 늑대로부터 자신을 지킬 은총알을 구입하세요.
0: 다음, 금화 하나에 은총알 하나. 이러다가 금방 부자가 되겠는데? 어리석은 테리안들, 그 말을 주고 나부로 만든 가짜 은총알을 사다니. 아, 이 따뜻한 촉감. 테리안들이 늑대를 잡아오면 평생 쓸 늑대모피가 생기겠지. 오호호호, 신난다.
4: 늑대 박멸, 어? 늑대 박멸, 은총알, 은총알, 늑대 박멸, 늑대 박멸.
0: 오호, 칸타. 근데 너 은근히 사람들 홀리는데 재능이 있는 것 같다.
4: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0: 너무 자만하지 마. 그래봤자 넌 영원히 내 시종일 뿐이니까. 다음엔 또 어떤 마을로 가볼까 하나? 응?
1: 늑대인간을 잡기 위해선 이게 필요할 거야.
3: 그게 뭔데요?
1: 은으로 된 화살촉이다.
3: 은 화살촉이요?
1: 오늘처럼 보름달이 뜬 날은 늑대인간의 힘이 가장 강력해지기 때문에 은으로 된 화살이 정확히 늑대인간의 심장에 꽂혀야만 늑대인간을 쓰러뜨릴 수 있단다.
3: 네.
1: 뭐지? 아래 마을에 늑대인간이 나타났다는구나.
2: 혹시 쟤 양치기 소녀는 아니겠지? 진짠가 보네.
0: 좋아, 가자. 늑대인간아,
2: 기다려라.
4: 당황할 거 없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만 하면 여러분은 무사해요. 보스들, 앞으로! 단알 일발 정전! 발사! 명중이다!
0: 뭐야? 간다! 총알이 모두 튕겨나가!
4: 나부로 만든 총알이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0: 그럼 이제 어떡해?
4: 일단 도망치십시오.
0: 근데 저 녀석 왜 우리만 쫓아오는 거야?
4: 아무래도 공주님의 옷 때문인 것 같은데요.
0: 안 돼, 이 옷이 얼마

0: 덫입니다.
1: 넌 왜 하필 이런데 덫을 쳐놓은 거야?
0: 쉬. 어? 아래 늑대 인간이 있어요.
1: 어쨌든 장타는 잘해. 어? 어, 아까워라.
0: 들켰네요.
2: 여기 있었군, 몬스터 늑대인간. 아네싱, 동족의 원수, 잘 만났다. 근데 꼬마들은 뭐지? 이젠 골목대장 노릇까지 하나 보군.
1: 뭐라고? 꼬마들? 절대 안 봐줘!
2: 너무 느려. 그깟 화살로 나와 대적하려 하더니 다소로운 인간들. 아우! 이제 이곳은 내 세상이다.
3: 죄 없는 이들은 그만 괴롭히고 이제 나랑 상대하자. 이것 좀 맡아줄래?
4: 네? 네, 아저씨.
2: 좋아, 어서 덤벼라! 동족의 원수 바네싱!
3: 넌 내 일을 할 뿐이다!
5: 우와, 정말 대단해!
4: 아저씨, 괜찮으세요?
3: 늑대 인간은?
4: 어?
3: 어? 사실, 지금이야!
4: 어? 덥대?
1: 세실, 서둘러! 난 이미 준비됐어! 명정!
4: 편해 보이는데?
6: 진작 이랬으면 좋았을걸.
3: 몬스터들도 다 나름대로 자기 행동에 이유가 있는 거란다. 늑대 인간도 마찬가지고.
6: 맞아요. 플랫마이너 누나의 늑대 가죽 외투를 보고는 더 화가 나서 달려들었을 거예요.
3: 그래, 그런 면에선 우리 인간들도 반성할 필요가 있어.
4: 그렇군요. 어쨌든 늑대 인간들 잡았으니까 우리랑 같이 떠나요.
3: 아니야, 할 일도 다 마쳤고 이제는 한적한 곳으로 떠나 쉬고 싶구나.
4: 네. 아, 참, 이거.
3: 사실 그건 네가 가지고 있다가 몬스터를 물리치는 데 사용하거라.
4: 네?
3: 그럼 뒤를 부탁하마, 세실.
4: 어?
3: 아빠의 뒤를 잇는 훌륭한 사냥꾼이 되길 바라마.
4: 아저씨.
6: 세실, 어? 왜?
4: 어, 알았어.

0: 열들이 참 많기도 하네. 농장이라서 그런가 공기도 좋고. 그렇게 서있지만 말고 여기 누워서 밤하늘 좀 봐.
1: 네? 아니 제가 감히 공주님 옆에 눕기는 좀...
0: 뭐? 누가 데이트라도 하재?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봐야 별똥별이 떨어지는 걸 안 놓치지.
1: 아, 별똥별을 찾으시는 거였구나. 소원 비시려고요?
0: 진짜 답답하네. 내가 소원 따위나 빌려고 이런 시골까지 찾아왔는지 알아?
1: 그럼...
0: 잘 들어 칸타? 조금 이따 이쪽으로 떨어질 별똥별에는 말이야. 아주 무시무시한...
1: 아, 공주님, 별똥별이에요.
0: 그래, 최고야. 가자. 이거구나. 아빠 말씀대로야. 진짜 운석 안에 씨앗이 들어있어.
1: 설마 그 무시무시하다는 게 겨우...
0: 겨우라니.
1: 뭐 무섭게 크긴 하네요.
0: 이건 그냥 보통 씨앗이 아니야. 이 씨앗은...
1: 괜찮으세요, 공주님?
0: 이상해. 자꾸 눈이 감겨.
1: 네, 저도요.

0: 우와, 여기 또 어디지?
1: 농장인가 봐요. 평화롭고 아름다운데요?
0: 공기도 좋고 먹을 것도 많겠다.
2: 맞아요.

0: 몬스터 같은 건 전혀 없을 것 같은 곳인데요.
1: 저기 봐, 테리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나 본데.
2: 타타 세실 최 드라군의 우리 마을에 온 걸 환영합니다.
1: 이상하다. 여긴 테리안들이 전부 우리 말을 할 줄 아네.
0: 우리 이름은 어떻게 알고 있지? 이거 좀 소름 끼치는데.
3: 당신들이 곧 도착한다고 플랫마이너와 칸타에게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거든요.
0: 네? 공동체요? 플랫마이너와 칸타가 여기 와 있다고요?
3: 네,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가보시죠.
4: 노동은 신성한 거야.
1: 정말이잖아.
0: 진짜 저 둘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다니.
5: 어? 안녕 얘들아.
4: 야, 반가워. 작고 귀여운 꼬마 드래곤.
0: 당신들 이번에 또 무슨 꿍꿍이야?
5: 꿍꿍이라니, 우린 노동의 즐거움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뿐이라고.
0: 나 참, 갑자기 착해진 척하면 우리가 방심이라도 할 줄 알아? 쓸데없는 짓 그만두고 몬스터가 어디 있는지나 말하시지.
5: 안타깝지만 여기 몬스터가 없어, 세실. 몬스터를 봉인하기 위해 만든 세상이 아니거든.
4: 도레미경이 머리가 복잡할 때마다 들렀던 안식처 같은 곳이야.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테리안들과 어울리며 농사도 짓고 자연으로부터 위로를 받고는 하셨지.
5: 아빠가 쓰러지신 이후로 내가 가끔 들러 돌보고 있어. 나도 칸타도 여기선 싸울 생각 없으니 너희도 며칠 휴가라 생각하고 편하게 쉬었다 가. 몬스터는 다음 세계에서 또 찾으면 되잖아.
1: 그러니까 주말농장 같은 거네. 도레미 주말농장.
0: 저 말을 정말 믿어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구만. 휴가는 무슨.
6: 근데 저 둘 정말 편안해 보이지 않아? 테리안들이랑 잘 지내는 것도 그렇고 왠지 이번엔 거짓말 같지가 않아.
0: 타타, 어? 너까지 왜 그래?
5: 아유, 내 정신 좀 봐. 곧 식사 시간인데 너무 여유를 부리고 있었네. 아 참, 쉐, 수확한 식재료를 식당으로 좀 옮겨줄래요?
1: 힘쓰는 일은 다 저한테 맡기세요, 공주님.
0: 아이고, 하여튼 못 말려.
6: 먹을 거라면 뭐.
1: 우와, 재료가 정말 많네요.
4: 공동체니까요.
5: 타타, 세시, 너희도 얼른 와. 마을도 둘러보고 식사도 함께 해야지.
1: 우와, 정말 배부르다.
7: 아, 정말 오랜만에.
6: 오랜만에 뭐? 어, 세시? 에? 금방 잠들어 버렸네. 뭐야, 밤새 날 지켜주겠다더니. 빨리 박사님이랑 연락이 돼야 할 텐데 신호가 잡힐 듯 잡히지가 않네. 어? 근데 저건 뭐지? 무슨 창고 같은데? 뭐야, 처음 보는 식물이네.
7: 누구야?
6: 뭐야, 테리안이네? 왜 그래요? 놀랐잖아요.
8: 뭐 아니야, 와.
6: 잠들면 몸을 빼앗아 간다고요? 저기 있던 그 씨앗들이? 아, 도대체 무슨 소린지.
9: 거기 누구야? 당장 나오지 못해!
8: 어, 어. 어, 어, 어, 어.

0: 아저씨, 큰일 났어요.
1: 에이, 이게 뭐야?
2: 아이, 징그러워. 이런 게 왜?
3: 간지러워.
1: 침대 밑에 뭐가 있어? 세실? 시한동굴이 세실이 됐잖아.
3: 이게 뭐야? 왜 나랑 똑같이 생긴 게 침대 밑에서 나오는데?
1: 드라곤은 뭐해? 공격해!
4: 저 이상한 식물이 내 모습으로 변한 거야?
1: 그래!
3: 내 침대 밑에서도 나왔어! 이게 무슨 일이야?
1: 이 씨앗 때문이에요. 우리가 잠들면 여기서 촉수 같은 게 나와서 우리를 복제하고 자기들이 우리 모습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4: 어? 박사님 신호다!
5: 그래, 얘들아. 우주에서 온 씨앗이라니.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그 씨앗이 너희를 완전히 복제하기 전에 발견해서 정말 다행이야. 하마터면 영영 못 깨어날 뻔했어.
1: 그러니까 이게 우주에서 온 거라고요?
5: 그래. 운석을 통해서 행성들을 옮겨 다니는 것 같구나. 평소에는 씨앗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잠든 사이 그들의 신체를 빼앗고 그 사람 행세를 하면서 무리 속에 스며들어 또 다른 사람에게 씨앗을 퍼뜨리는 거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몸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 그 행성은 우주 씨앗이 지배하는 식민지가 되어버리고 만단다.
3: 우와,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4: 그러고 보니 이곳 사람들 좀 이상하긴 했어.
1: 맞아, 모두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5: 안타깝지만 아무

0: 이 마을은 이미 우주 씨앗한테 완전히 점령당한 것 같아.
1: 그럼 어떻게 하죠? 너무 늦었다는 건가요?
0: 아, 아직 한 가지 방법이 있단다. 처음 운석이 떨어진 곳에 아직 최초의 씨앗이 남아있을 거야. 그 씨앗을 찾아서 없애면 테리안들을 모두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몰라. 조심하거라.
2: 얘들아, 아침 먹어야지.
3: 아니, 이런.
4: 벌써 들켰나 보네.
5: 아저씨, 무사하셨네요. 아저씨 말씀대로였어요. 우주에서 온 씨앗이요.
6: 그래 타타, 무사해서 다행이다.
5: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4: 아, 우주 씨앗에 대해 알려주셨던.
5: 근데 어떻게 우리 말을?
7: 우리 위치를 눈치챈 것 같아. 서둘러야겠어.
5: 그냥. 어? 드래곤넷.
3: 그냥.
5: 운석이 떨어진 곳을 찾았대요.
7: 어딘데?
5: 어, 여기다.
1: 그래.
7: 어? 공주님이잖아.
5: 플랫마이너 누나랑 칸타가 제일 먼저 당했나봐.
7: 저기, 어? 우주 씨앗이야.
5: 세실, 아저씨, 저 우주 씨앗을 봉인시켜버려요.
4: 그래, 네가 우두머리구나.
3: 안돼. 얘들아, 멈춰. 너희는 지금 우리를 오해하고 있는 거야.
5: 오해? 그럼 너희가 마을 사람들의 몸을 빼앗은 게 아니라는 거야?
8: 페리안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의 정신으로 평화롭진 않았다네. 뿌리 깊은 불신과 시기, 질투에 휩싸여 서로 편가르고 싸우기를 반복하고 언제 전쟁을 벌여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지. 그런데 지금은 보다시피 모두가 하나처럼 서로를 생각하며 조화롭게 지내고 있지 않나. 우린 몸을 빼앗은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깨닫게 도와준 거라고.
1: 하나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로 만들어버렸잖아. 저 하나의 씨앗에서 복제된 똑같은 사람으로.
3: 여기 오기 전에 나 플랫마이너는 어떤 사람이었지? 너희가 몬스터를 잡지 못하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며 방해를 했어. 그 때문에 수없이 많은 테리안들이 다칠 뻔했던 거 너희가 더 잘 알잖아.
7: 그건...
9: 그리고 또 플랫마이너는 자기 아버지 도레미경이 쓰러진 정확한 이유는 알지도 못하면서 늘 죄 없는 탓한 널 탓하며 복수를 다짐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 사실 도레미경을 혼수 상태에 빠뜨린 건 바로 나, 칸타의 짓인데 말이야.
5: 무슨 소리야?
1: 칸타, 당신이 도레미경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9: 그래, 나를 만든 창조주 도레미경을 배신하더라도 나만의 미스테리아, 나만의 왕국을 만들겠다는 욕심으로 벌인 일이지.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두 사람의 몸을 빼앗지 않았더라면 이곳 미스테리아와 수많은 테리안들이 과연 무사했을까?
3: 우리가 재배한 우주 씨앗들이 이미 다른 세계까지 퍼져나가고 있어. 모든 세계의 테리안들과 몬스터들은 곧 우리와 하나가 된다는 뜻이지. 너희까지 우리와 함께하자고 강요하진 않겠어. 대신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너희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겠다.
9: 어때 타타, 집이 그립지 않아? 그냥 저 씨앗만 저 자리에 놔두면 돼.
4: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 몬스터 사냥꾼인 우리가 사냥을 포기할 수는 없거든.
3: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4: 우린 너희의 정체를 알고 있어. 자고는 지금이야!
3: 성공이다!
1: 잘했어, 타타, 드래곤넷! 우주 식물이라도 불에는 별 수도 없네.
7: 세시, 이제 우리 차례야!
1: 알았어요.
3: 성공!
1: 우주 씨앗을 봉인하고 나니까 깨어나네.
5: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죠?
1: 모르는 게 다행일 거다.
3: 분해. 또다시 저 녀석들한테 한심한 모습을 보이다니. 칸타, 넌 골렘인데 왜 그들한테 몸을 빼앗긴 거야?
9: 외계 씨앗은 사람과 골렘을 차별하지 않나 보죠.
3: 뭐야?
9: 아닙니다. 그만 가시죠.
3: 칸타, 너!
5: 칸타가 도레미경을 그렇게 만들었단 게 사실일까? 그렇다면 플랫마이너 누나한테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1: 글쎄, 우주 씨앗이 한 말을 전부 다 믿을 수도 없고 좀 더 지켜봐야겠지.
7: 칸타 녀석, 내가 사냥꾼의 눈으로 주시하겠어!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금!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주물엔
1: 덕분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 썰.
1: 숲속에 가자.
3: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만의 비장소.
1: 2층입니다.
3: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래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주물엔
1: 덕분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2: 안녕 수학공주 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랑
1: 똑똑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폭탄이 위험한 진짜 이유.
8: 정말이야?
7: 새로운 대포를 또 만들었어?
9: 예전에 만든 대포들보다 훨씬 더 강할 거야.
8: 훨씬 강하다고?
9: 샤크 캐논! 향기대포 박사!
7: 흥분한 곤충들을 진정시켰던 향기대포보다 더?
9: 더 강력해. 말랑말랑 풍선대포 발사!
7: 생태를 구해줬던 말랑말랑 풍선대포보다 더?
9: 훨씬 더 멋질걸?
8: 더 멋지다니, 정말 대단한걸?
7: 근데 대포들은 어떻게 만드는 거야?
9: 아, 다니, 보여줄래? 나한테 영감을 준 친구가 있어.
10: 쉐리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7: 야! 폭탄 먼지벌레잖아!
9: 오, 피트도 알아? 이따가 만나기로 했는데 다들 같이 가자.
7: 와, 아니.
11: 그냥 만나고 싶어!
8: 혼자 가면 어떡해?
11: 어딘지 아는 거야?
7: 아, 뭐해? 같이 가야지.
12: 켄켄!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7: 명탐정 피트! 궁금해?
11: 켄켄! 맞는 게 쉐리!
13: 젠틀맨 제재!

0: 아이, 죽은 벌레가 또 있네. 얼른 치워야겠군. 하여간 숲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1: 식탐 먼지벌레!
0: 어우, 셰리! 오랜만이야.
1: 친구들도 같이 왔어.
2: 난 제제.
1: 난 캥캥.
0: 어? 넌 피트 아니야? 우리 전에 만났었잖아. 너도 기억나지? 울지 마, 폭탄 먼지벌레. 너도 여전히 발에 먼지나게 뛰어다니네. 그래서

0: 내 이름이 먼지벌레잖아. 근데 피트, 오늘은 기절하네? 그땐 나보고 기절했잖아.
1: 그랬어?
2: 기절이라니! 깜짝 놀랐을 뿐이야. 갑자기 폭탄을 쏘는데 안 놀라겠냐?
1: 폭탄?
0: 쉐리, 폭탄 먼지벌레 말이야.
3: 폭탄 발사!
0: 독가스 폭탄을 쏘는 거 알아? 그래서 이름도 폭탄 먼지벌레잖아. 요즘도 아무한테나 폭탄 쏘고 다니는 거 아니야?
4: 네, 비트. 아무한테나라니.
0: 맞아. 난 나를 지키기 위해서 폭탄을 쏘는 거라고. 야! 폭탄 맛이 어떠냐?
5: 스컹크처럼 스컹크도 위험한 상황이 되면 폭탄을 발사하거든.
0: 스컹크랑 나랑 비교하지 말아줄래? 내가 스컹크보다 한 수 위라고.
4: 아우! 어디가? 스컹크, 나랑 놀자. 날 타워라. 놀자고 해놓고 괴롭히려는 거잖냐.
0: 물론 스컹크도 위험할 땐 냄새가 아주 강한 황금색 액체 폭탄을 발사하지.
4: 아우, 누군지 안 보여. 도망가자.
6: 아가, 아가.
4: 내가 못 마주대요. 엄마, 스펀크가 냄새나는 걸 쐈어.
6: 뭐야, 감히 내 아들한테 폭탄을 쐈어? 어디 나한테도 쏴보시지. 네, 잡히기만 해봐. 네?
4: 어떡해. 폭탄을 다 쏘버렸는데. 어디 도망가야지. 스컹크 살려.
0: 스컹크는 폭탄을 한번 쏘고 나면 다시 생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난 맘만 먹으면 70번 더 다 쏠 수 있어. 이렇게.
4: 어? 저기 두꺼비야.
0: 응? 나 괴롭히려고?
7: 아니야,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길이야.
0: 그럼 그냥 맞아라, 폭탄 발사!
7: 뜨거워!
5: 세상에, 많이 아픈가 봐. 오줌을 쌌어.
7: 놀라서 싼 거야. 나도 모르게 그만.
0: 한 번 더 쏠까?
7: 아니야, 아니야. 됐으니까 그냥 지나가. 빨리 가. 제발 가줘. 제발 부탁이야.
0: 봤지? 작지만 누구도 날 건드릴 수 없어.
5: 폭탄 먼지벌레, 너 폭탄 믿고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0: 너 그러다 큰 코 다칠지도 몰라. 신경 꺼. 폭탄
8: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나는군. 여전히 그러고 있으려나?
0: 아, 생각난 김에 가볼까?
9: 누군데?
0: 여기 코스타리카 정글에 사는 친구인데.
4: 빨간 개구리다!
0: 오, 켄켄! 잘 찾았어! 바로 빨간 몸에 파란 다리! 꼭 청바지를 입은 것 같다고 해서.
10: 나 코스타리카 블루진 개구리야. 근데 넌 안 피하니?
11: 아주 맹랑한 개구리네. 한 입에 꿀꺽 해주마.
10: 후회할 텐데.
11: 후회는 네가 하겠지.
10: 어? 자, 물었냐? 어? 물었어? 어?
11: 뭐야?
10: 후회할 거라고 경고했을 텐데.
4: 개구리한테 당하다니.
5: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10: 몰랐어. 뱀한테 당하지 않으려고 내 피부에선 독이 땀처럼 나온다고. 어때? 독화살 맞은 것처럼 아프지?
11: 독 때문에 잡아먹을 수도 없고.
0: 이 개구리는 독화살 같은 강한 독을 가졌다고 해서 딸기 독화살 개구리라고도 불러. 하하, 벌자, 벌자, 벌자.
11: 내려와라.
10: 잡아보시던가.
4: 닮았다.
0: 그치? 잘난 척하는 게 폭탄 먼지벌레랑 닮았지?
5: 그러게.
4: 어? 저기 봐.
1: 왜 쫓아와? 쫓아와도 소용없어. 내 몸에 독 있다.
9: 이상하게 쫓아가고 싶네.
1: 헛수고하지 말고 집에 가라. 응?
9: 뭐야? 그란마디?
1: 하지 마라.
9: 싫은데?
1: 독 있는데?
9: 괜찮은데?
1: 응? 괜찮아. 그럴 리가.
9: 우리가 언제까지 당할 줄 알았어?
4: 어떻게 생긴 거야?
5: 딸기 독화살 개구리 독을 견뎌낼 수 있는 뱀이 나타났어.
10: 그래서?
6: 혹시 모르니까 너도 조심하는 게 좋겠어.
10: 걱정 마. 난 딸기 독화살 개구리처럼 쉽게 당하지 않아. 내 독가스 폭탄은 더 강력하다고.
4: 그래도 조심해.
10: 뭐라고 조심하라고? 채, 난 고슴도치가 와도 하나도 안 무섭거든.
2: 뭐? 내가 안 무섭다고?
10: 그냥 가시지.
2: 뭐야?
10: 나 이길 수 있으면 먹어보든가. 먹어봐. 아, 먹어봐.
2: 아이, 나한텐 무기가 있다 이거야. 폭탄 발사! 어떻게 된 거야? 빨리 뱉어. 폭탄 발사!
1: 폭탄?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2: 폭탄 멈춰볼래. 폭탄 믿고 우쭐다 했더니.
5: 겸손했으면 좋았을 텐데.
2: 왜? 너희들도 폭탄 있어?
5: 아니
2: 봤지? 폭탄 있다고 잘난 척하다간 큰코 다친다.
10: 레벨 업!
4: 캔캔!
10: 붉은 섬의 비밀. 캔캔, 뭐 하는 거야?
4: 비트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
10: 캔캔, 내가 어떻게 명탐정이 된 줄 알아? 바로 이 빨간 코 덕분이지. 내 코는 단 한 번도 사건을 놓친 적이 없다니까.
4: 대단해.
5: 저런다고 빨간 코가 생길까?
6: 그러게 말이야. 하지만 그냥 두자. 말린다고 그만둘 캔캔이 아니니까.
10: 캔캔, 내 코가 그렇게 부러워?
12: 사건입니다.
10: 뭐 할 만하지.
12: 사건입니다.
10: 하지만 캔캔,
12: 사건입니다.
10: 이 코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코가 아니야.
6: 뭐야? 사건을 놓친 적이 없다더니 사건이라잖아.
10: 사건? 다니, 무슨 사건이지?
12: 크리스마스 섬 해안가가 붉게 물들었다고 합니다.
10: 뭐라고? 해안가가 붉게 물들었다고?
5: 저런 건 처음 봐.
10: 혹시 피 아냐? 끔찍한 사건인가? 그렇다면 이 명탐정 피트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당장 출동이다.
5: 출동!
4: 출동!
13: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는 고고!
10: 명탐정 피트 궁금해.
4: 캔캔 맞는 게 제리.
14: 젠틀맨 제제.

0: 저기가 크리스마스 섬이야.
1: 크리스마스 날 발견돼서 크리스마스 섬이라고 부른다면서?
2: 어, 근데 해안가가 이렇게 붉었나?
1: 신기하다.
0: 가까이 내려가서 뭔지 확인해 봐야겠어. 다들 조심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1: 어, 알았어. 움직인다.
0: 내가 먼저 올라갈 거야.
1: 잡지 마. 떨어진단 말이야.
2: 이게 뭐지?
0: 아기 홍게들이야. 여기 크리스마스 섬에만 산다고 들었어.
2: 그게 정말이야?
1: 귀여워.
2: 엄청.

0: 아기들이 정말 많은데?
1: 왜 그러니? 가지 마.
2: 우리가 센 줄 알고 도망가네.
1: 제 아닌데.
3: 그럼 안 잡아먹을 거야?
0: 그럼 당연하지.
4: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2: 근데 아기 홍게들 왜 해안가에 모여 있어?
3: 엄마한테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우린 얼마 전까지 바다에 살았어. 알에서 깨어나 이제 막 육지로 올라왔거든.
5: 지금은 몸이 말랑말랑한 상태라서 바닷가에서 몸이 단단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1: 이거 잘하면 엄마 아빠처럼 몸도 단단해지고 몸 색깔도 더 빨갛게 변할 거야.
3: 여기 온 지 3일쯤 지났나? 이제 엄마 찾으러 갈 거야.
1: 엄마는 어디 있는데?
3: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
5: 몰라.
1: 엄마.
6: 보고 싶어.
7: 아기 홍게들아, 바다에서 무사히 돌아왔구나. 엄마를 만나고 싶니?
3: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1: 알려주세요.
7: 엄마 홍게들은 저기 숲으로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란다.
2: 엄마 홍게가 숲에 산다고?
4: 바다가 아니고?
1: 가자.
2: 아기 홍게들은 바다에서 태어났는데 엄마 홍게들은 숲에 산다니 이상하지 않아?
0: 뭔가 이유가 있겠지. 직접 확인해보는 거야. 제재!
4: 좋아. 과거 재생장치로 확인해보자. 과거 재생장치 스타트!
8: 알들아, 엄마랑 바닷가로 가자.
9: 알들이 상하기 전에 빨리 바다로 가서 털어내야 해.
1: 죽기 전에 얼른 가자.
8: 이 길이 아닌가?
1: 코코넛 내 거야. 나타났다.
7: 나도 좀 먹자.
8: 자동차가 조심해.
4: 여보, 꽉 잡아. 여보.
8: 드디어 바닷가에 도착했다.
10: 고생 많았어.
8: 우리가 정말 힘들었지. 늦기 전에 얼른 바다의 알들을 털어냅시다.
10: 갑시다.
8: 바다로 가자.
9: 알들아, 무사히 태어나려.
2: 우와,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7: 아기 홍게들아, 시간이 없어. 이러고 있다간 무시무시한 그 녀석이 나타날지도 모른단다. 자, 모두 나를 따라오거라.
11: 아니, 이 냄새는 홍게로구나.
7: 어이, 코코넛 개다. 내가 저쪽으로 유인할 테니까.
11: 거기 살아.
7: 아기 홍게들아, 어서 피해라.
11: 도망쳐봐. 진짜 내 집게발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7: 아기 홍게들아, 어서 숲으로 도망쳐. 어서.
2: 너, 아기 홍게들은 어떡하지?
0: 우리가 숲으로 데려다주자.
3: 어디로 가지?
1: 어떡해.
12: 아기 홍게들아,
2: 우리가 숲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게.
12: 집중이야.
1: 다녀와.
8: 가자. 아기 홍게들이 숲을 무사히 찾아올까?
7: 난 아기들이 오면 젖은 낙엽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줄 거야.
4: 나 지난번에 바다로 가는 지름길을 알아뒀어. 아기들에게 알려줄 거야.
9: 난 알털기 춤을 알려줄 거야.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고 알을 터는 게 홍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 알지?
8: 아기들이 무사히 숲으로 와줘야 할 텐데.
7: 쏴! 모두들 다 쏴버려!
8: 노랑 미친 개미들이다!
7: 개미산이다. 맛 좀 봐라!
13: 오, 노랑 미친 개미가 쏜 개미산에 당했어!
2: 이대로 쓰러지면 안 돼!
0: 아기 홍게들이 숲으로 오고 있어.
8: 아기들이 오면 전해줘. 이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고.
12: 안 돼!
7: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닥치는 대로 공격!
2: 노랑 미친 개미들을 쫓아내야겠어. 다니, 무당벌레를 연결해줘.
8: 다니가 무당벌레와 연결합니다.
14: 피트, 무슨 일이야?
2: 무당벌레들아, 깍지벌레 있는 곳을 알려줄게. 이쪽으로 가줄래?

0: 바퀴벌레라면 어디든 좋지.
1: 노란빛은 개미들아, 깍지벌레 알지?
2: 깍지벌레? 알지, 알지. 우리 아기 개미들이 깍지벌레가 쓴 배설물을 아주 좋아하거든.
1: 그래? 근데 지금 무당벌레들이 깍지벌레한테 가고 있다는데?
2: 어, 안 돼! 무당벌레가 깍지벌레들을 잡아먹을 거야. 그럼 깍지벌레들의 배설물은 더 이상 없을 거고, 그럼 아기 개미들이 먹을 게 없어지잖아. 노랑 미친 개미들아, 모두 깍지벌레를 구하러 간다. 가자.
3: 티짜, 어떻게 이런 작전을 생각해낸 거야?
1: 아기 홍개들이 저렇게 열심히 엄마를 찾아가고 있는데 이 명탐정 피치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3: 꼭 숲으로 가서 엄마를 만날 거야. 가자.
4: 마치 붉은 물결 같아 보여.
3: 세상에서 가장 멋진 빨강이야.
1: 내 코보다 더?
3: 피트 코뉴 멋져.
1: 내가 더 멋지지?
4: 뭐라고?
1: 아기 홍개들도 무사히 엄마 아빠를 만나 멋진 어른 홍개가 될 수 있겠지?
3: 아기 홍개들아, 힘내.
1: 레벨 업!
5: 캔캔!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진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1: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2: 다들 뭐 먹는 거지?
13: 이게 뭐예요?
1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새콤달콤 나도 나도 비타젤리
5: 얼키.
4: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5: 얼키.
4: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5: 얼키.
6: 우리 모두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줄무랑
8: 덥덥한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아직

0: 미안해.
1: 사실 정말 미안해.
2: 괜찮아.
1: 저기 나시 이사탕 먹을래?
2: 어? 우리 같이.

0: 선생님, 죄송해요.
1: 저도 죄송해요. 공을 못 받았어요.
2: 괜찮아요. 용기 내 미안하다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다음부터는 조심해요.
1: 네, 네.

0: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뽀롱뽀롱 떠나요. 빛이 고 캠핑카.

0: 아이들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1: 얼굴엔
3: 순하게
1: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AKA 서공이. 하지만 나 팬세기는 그저 놀이터에 불과한 신로사 저 팬세기다.
6: 야, 네가 전학생이구나. 어서와. 나 전학생 안내를 맡은 진기야.
7: 나는 동건이.
5: 그래, 반가워. 역시 역시 날 데리러 능력. 어서 나를 모셔가.
7: 쌤이 시켜서 왔는데.
6: 조심해, 조심해.
8: 도착하여 주시옵소서.
9: 물러가세요.
5: 오, 물러가겠습니다.
8: 도착하여 주시옵소서.
5: 아.
10: 지각생.
5: 어? 도착하여 주시옵소서.
10: 행수, 예. 너 지금 죽여주시옵소서 하면서 들어와야 될 것 같아.
5: 아, 죽기는 싫어가지고.
10: 자, 전학생이 왔으니까 다시 한번 그래도 극소개 한번 할게요. 펭수 씨 뮤지컬 영웅 알아?
5: 장군과 세상에 태어나.
10: 그 영웅을 쓰신 한아름 작가님의 호야라고 하는 작품을 우리가 연습하고 있어.
5: 호야? 우리 선배님? 호야?
11: 좋은 밤야자.
10: 그렇지. 좋은 아, 밤이다.
5: 밤이 좋다.
10: 장르는 사극이야.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룰 수 없는 마음 아픈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지금 하자마자 막 시작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짧게 보여줄게.
5: 네.
10: 가겠습니다. 북부터 고.
12: 해가 증천에 뜨자 대단하는 상서문들이 주일치아 들어온다. 상서문에 나르는 유생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13: 왕은 말없이 상소문을 차근차근 읽어나간다.
12: 납작엎드린 유생들의 눈이 좌우로 움직이며 왕의 동태를 살피느라 여념이 없다.
13: 상소문을 집어던지며
8: 전하! 동척하여 주시옵소서.
13: 물러가세요.
8: 동척하여 주시옵소서.
13: 물러가세요.
8: 동척하여 주시옵소서.
10: 여기까지. 펭수가 웃었잖아.
5: 언니.
10: 왜 웃었어?
5: 오, 이 에너지의 점층이 되게 재밌네요.
10: 에너지가 좋아야 되거든, 사극은. 펭수가 어느 정도 하는지 선생님도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잖아, 지금.
5: 네.
10: 왕을 한번 해볼게.
5: 오, 알겠습니다.
12: 상소문에 나르는 유생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5: 왕은 말없이 상소문을 차근차근 읽어나간다. 상소문을 집어던지며
8: 전하!
12: 하루빨리 세자를 책봉하시미.
5: 저런 무험한 것들이 있나. 세자를 책봉하는 것은 과인이 몫이거늘 누가 누구를 세자로 책봉한단 말이오. 더 듣기도 싫으니 물러가세요.
8: 서근이 망극하여이다.
5: 물러가세요.
8: 동척하여 주시옵소서.
5: 물러가세요.
10: 펭수가 귀에 눌렸어.
5: 전혀 안 눌렸습니다.
10: 그래? 그러면 발성주 더 써줘봐. 소리가 안 들려.
5: 항상 시끄럽다만 들어봤지.
10: 안 들려. 난 안 들려.
5: 알겠습니다.
10: 더 크게.

0: 올라가세요!
1: 동척하여 주시옵소서!
0: 올라가세요!
1: 동척하여 주시옵소서!
0: 올라가세요!
2: 태우야, 다시 한 번만 갈 건데, 응. 너 여기 움직여도 돼. 태우야, 너 잊지 마. 너 캐릭터가 뭐라고?
0: 저 왕입니다.
2: 너 왕이야. 왕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0: 근엄하고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2: 그렇지. 엄근진이라고 하잖아.
0: 그럼 저에게 칼 한 자루만 주십시오.
1: 동척하여 주시옵소서.
0: 올라가세요.
1: 동척하여 주시옵소서.
0: 말로 해서 안 되겠구나.
2: 자, 펜자 여기까지만 볼게. 이렇게
0: 뭐라고?
2: 다 죽이... 어? 야.
0: 아직 끝나지 않았다.
2: 정신 못 차려. 선생님이야.
0: 동척하여 주시옵소서.
2: 지금 여기서 빠져나올 땐 빠져나와야지.
0: 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 이 왕은 선생님 볼 때 펭수 잘 안 맞는 것 같아.
0: 어? 그럼 전 뭐가 어울립니까?
2: 아름답고 여리여리한 여주인공 어떨까?
0: 오!
2: 여자주인공.
0: 그 말은 즉슨 후궁이란 말씀이세요?
2: 후궁이야, 후궁. 그 옆에 있는 잘생긴 한자겸이 너의 연인이야.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펭수야, 둘이 원래 연인이었거든?
0: 예.
2: 근데 펭수가 너무 매력이 있잖아.
0: 그쵸.
2: 그러니까 왕이 펭수 딱 보고 너 내 후궁 해! 너가 왕의 여자가 됐지만 마음은 아직 서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3: 가던 길을 멈추는 귀인, 기억나십니까? 왕의 여자가 됐으니 기뻐하라 하셨던.
4: 헛기침을 한다. 마마님은 승은을 입으신 겁니다. 왕의 여자가 되었으니 기뻐해야지.
3: 승은을 입었으니 좋아해라 말씀하셨습니까, 나으리? 이건 아닙니다. 이런 걸 바란 것은 아닙니다.
4: 하늘이 금한 것을 탐낸 사람은 나니 천벌이 내리더라도 그 벌 내가 받겠네.
3: 하늘이 금한 것이라니요?
4: 너를 향한 내 연정 말이다.
2: 너무 잘했어.
0: 아, 감사합니다.
2: 너무 잘했어. 선생님 눈물이 큼 나려고 막 했었어. 좋아. 오늘 펭수가 너무 열심히 해줘서 연습의 마무리가 굉장히 훈훈하다.
0: 어, 감사합니다.
2: 자, 우리 수고한 펭수한테 박수 한번 쳐주자. 잘했어. 수고했어.
5: 너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
1: 네.
5: 나왔을 때 그냥 서 있으면 안 되고.
1: 네.
5: 옆에도 시선이 달리고 뒤에도 시선이 달려야 되지.
0: 제가 그동안 진짜 이거 아껴놨던 대본이 하나 있거든요. 이걸 드디어 세상에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자, 주목! 성웅이 F4의 이름으로 모두에게 확실히 발표할 게 있다. 오늘부터 김수리는 이 펭준표의 여자친구 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바이야. 자, 그러니까 앞으로 김수린에게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곧 이 펭준표에게 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테니까 누구든 까불지 마라, 알았나?
6: 네. 그 결정에 이 있는데요.
0: 어?
6: 다녀왔어.
0: 어? 누구세요?
6: 동건이.
0: 아.
7: 네, 여기요.
0: 오랜만이다. 그렇게 안 쳐다봐도 우리 약혼한 거 모르는 사람 여기 없어. 내 부인의 현 남친. 넌 뭐냐? 직원인데?
6: 그렇지. 저런 놈이지. 사탄들의 학교에 루시퍼의 등장이라. 이거 재밌어지겠는데?
7: 네, 오케이요.
0: 오 마이 갓! 브라보! 완벽했어!

0: 저기요.
1: 난 오늘 전학온 2학년 펜스라고 해. 그래, 너희들 또 인사 좀 해줄래?
2: 안녕하세요, 선배님.
1: 새내기들이구나. 반가워.

0: 잘 부탁할게. 동기 사랑?
1: 나라 사랑.
0: 그렇지.
2: 오! 나는 이 학교 전임교사 김지호라고 해.
0: 잘 부탁해.
2: 아, 나는 되게 개방적인 선생님이라서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아.
3: 어째 난 반말한 거야?
1: 저희.
2: 방송이니까 그래. 자, 사실 내가 수업 때 항상 얘기하지만 춤은 그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알려주는 수업에서 뭐 안무가 정해져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각자 느끼는 대로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 그 다음에 벌린 발을 크로스하면서 N. 투. N. 쓰. 리. 포. N. 아주 잘하는데? 자, 한 번 더 다시.
0: 이 정도예요?
2: 세. 분. 평소 팔이 닿니? 팔이 안 닿더라도
0: 춤은 느낌이라면서 왜 따라하게 하는데? 근데 죄송한데요, 제가 느낌을 지금 1, 2, 3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선생님이 느낌 그러면 보여주셔야 제가 할 것 같습니다.
4: 아,
0: 그래.
4: Let's go.
5: Let's go.
2: 한 번 더 하고 음악 바로 가볼게요.
0: 오케이.
2: 자, 원, 투, 앤, 쓰리, 포, 앤, 파이브, 앤, 식, 세븐, 에잇. 그렇게.
0: 이제 내 느낌이야.
2: 그래, 한번 음악 가보자.
0: 책.
2: 그렇지. 펭수, 무용 수업 잘 들었니?
0: 잘 들었어.
2: 그래.
0: 잘 들었어.
2: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이제 다음 수업 들으러 갑시다.
4: 네.
0: 배고파.
6: 펭수다.
0: 얘들아, 또 이 팀이 걱정돼가지고, 정화로 온 거야?
6: 아니, 무슨 소리야. 야, 우리 수업 없어. 그냥 내려온 거야.
0: 뭐라고? 나 기다렸다고? 내 것도 미리 사놨구나.
6: 맞아.
0: 난 빵 먹어야지. 매점빵 치세요.
7: 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8: 세상에. 세상에.
0: 내 날개가 먼저 닿는데?
8: 아니, 내가 먼저 닿는데?
0: 내 건데?
8: 그러면 매점빵 배틀로 가시죠.
0: 하, 매점빵 배틀?
8: 나 실무과 복임 전공이야.
0: 나 연영과 PD야.
6: 안 돼. 야, 설마 매점빵 배틀 하려는 거야?
8: 그래.
6: 아니, 얘는 프로야. 절대 이길 수가 없어. 진짜 안 돼.
0: 얘들아, 우리 연영과야.
4: 레이디야, 파이널리.
8: 연영과의 힘 보여줘.
6: 보여줘, 펭수야. 연영과
9: 넌 배틀러야, 진우야.

0: 준다.
1: 너도 좀 준다.
0: 너 우리랑 릴스 찍을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좀 릴스나 찍을까?
2: 오, 릴스? 오! 오! 오! 오, 이런 곳이 있구나. 오, 나 여기 봤어!
3: 여기 봤어?
2: 이거 쇼츠 찍는 데잖아.
3: 여기가 성인 명소거든, 여기가. 뭐 찍지?
0: 우리 상하이 로맨스. 아!

0: 그거 또 엄청 핫했잖아 또. 어, 나 이거 가르쳐줘. 내가 이거 잘 모르거든.
1: 가르쳐줄게. 마음 할 때 우리가 손을 빵 내릴 거거든.
0: 아, 빵 내려.
1: 이게 따라라라라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
0: 아, 뭔 말인지 알아.
1: 펭수는 위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돼.
0: 알았어.
1: 그때 웨이브를 한번 땅.
2: 웨이브 하는 거 알아?
0: 아, 그럼.
2: 둘이랑 미스 찍을 만 나네.
3: 미치는데?
1: 자, 이제 이렇게 빵 했으면 빵 하면
3: 그렇게 하면 돼.
0: 안 할 거야.

0: 잘한다.
1: 축하합니다.
2: 나 추워.
1: 야, 평사 이제 집에 가면 안 돼?
2: 나 추워.
1: 추워.
3: 영등영학과 김여희야. 지금 무용과 너울 중에 아는 녀석도 동건이랑 중기 내 경호원 팽팽주의 서공의 접두 완료. 이제 이런 건 난 감흥도 없어. 하나도 안 무서워. 오, 마치 엄청나게 큰 알 같아 이거. 오랜만에 자이언트 팡집이 팽팽. 여기 어디 이게?
4: 신당동이요.
3: 다 여기 신당동이 뭐로 유명합니까?
4: 떡볶이.
3: 그쵸. 오랜만. 저는 오늘 떡볶이를 먹으러 신당동에 왔습니다.
4: 근데 뭐 떡볶이 먹으러 혼자 온 거야 뭐야?
3: 아, 제가 친구를 불렀습니다.
5: 세전 그리팅 그쳤잖아요.
3: 아니요, 아, 제가 또 이렇게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한테는.
5: 저 입고 나오면 보내드릴게요.
3: 어, 진짜 약속입니다.
5: 약속이야.
3: 그럼 요즘에 어떻게 지냈어?
5: 나 어제까지 아시아 투어 하고 왔어.
3: 아시아 투어?
5: 나 어제까지 대만에 있었어.
3: 어, 진짜로? 대박이다.
5: 나 이거 찍으려고 한국에 온 거야. 진짜 또 가, 나.
3: 또 어디 가?
5: 5일 후에 호주 가.
3: 아니, 치킨 왜 이렇게 바쁜 거야?
5: 나? 열심히 하고 있어.
3: 치킨, 그럼 잘 됐어. 지금 또 오랜만에 한국 왔고 또 좀 있으면 호주 가잖아. 한국의 전통 음식을 또 먹어봐야 되거든. 떡볶이 좋아해?
5: 아, 나 떡볶이 너무 좋아해.
3: 매운 거 잘 먹어?
5: 매운 거 좋아해.
3: 오! 왜냐면 치킨이가 김치찜을 좋아한대요, 그치?
5: 맞아! 나 김치찜 어떻게 알아? 김치찜 팬츠 좋아해?
3: 야, 김치는 안 먹는데 김치찜은 먹어.
5: 에? 김치 안 먹는데 김치찜 먹어?
3: 어, 따뜻한 김치 좋아해.
5: 그래, 그럴 수 있지.
3: 아무튼 그럼 바로 먹으러 가자.
5: 어, 좋아, 좋아, 좋아.
3: 근데 고민이 있어.
5: 응, 왜 고민이 있어?
3: 고추장 옛날에 광고 있었거든?
5: 응.
3: 고추장 이 만드는 방법은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5: 유명한 광고였어?
3: 그분께서 응. 이 고추장 떡볶이를 만드신 원조야.
5: 거기 가는 거야, 그러면?
3: 근데 또 여기 옆에는 응. DJ가 있는 떡볶이집이 있어.
5: 그 이거 이름이?
3: 어? DJ? 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 이거 DJ 있잖아.
5: 거기서 가보고 싶어. 그러면 어디 갈 거야?
3: 근데 또 원조를 포기할 순 없잖아.
5: 그치, 궁금하긴 해.
3: 근데 또 감성을 포기하기는 또 아쉬워.
5: 우리 DJ 보러 가는 거야.
3: 아,
5: 왜 고추장 가고 싶어?
3: 아, 또 원조 또 포기 못할 것 같은데 이거.
5: 그치, 그러면 어떡해? 어떻게 할까?
3: 아, 근데 또 감성 포기 못하는데 이거.
5: 가위바위보 할까?
3: 어? 그러면 내가 이기면 원조로 가고 치키가 어. 이기면 감성으로 가는 거야?
5: 그래! 뭐 낼 거야?
3: 치키 뭐 좋아해?
5: 묵?
3: 묵 좋아해?
5: 나 묵 좋아하지.
3: 아, 나도 묵 좋아하는데 이거.
5: 자, 그러면 내가 이걸로 할게.
3: 아, 안 돼! 밀려주지 마!
5: 가위바위보!
3: 가위바위보!
5: 왜?
3: 아직!

0: 내가 말했던 원조야.
1: 허크, 이분께서 이제 만드시는 거야?
0: 맞아, 우리가 갈 거는 여기야, 바로.
1: 아, 여기요?
0: 어, 오, I love the fucking.
1: 어, 서인.
0: 오!
1: 서인.
0: 야, 대박이다. 서인 엄청 많아.
1: 그러니까.
0: 인카, 안녕하십니까.
1: 자리 앉을 수 있구만. 아니네.
0: 근데 치킨 들어오자마자 냄새 지금 엄청난 거 봤어?
1: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배고파.
0: 어, 배고프지? 어. 우리 빨리 뭐 시키자.
1: 그래.
0: 아, 네, 메뉴판 어딨어요? 여기 뭐가 맛있어요?
2: 이게 오늘 신제품입니다.
0: 오! 또 신상입니까?
2: 네, 핫 신상입니다.
0: 어, 오, 뭐야? 여기 참치가 들어가.
1: 어, 참치 들어가?
0: 참치랑 콩나물도 들어가.
1: 맛있겠다.
2: 도짜 시키시면 되죠.
0: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2: 아, 죄송합니다. 아, 여기 중짜 시키시면
0: 그쵸? 되죠? 그러면 중으로 하나 주시겠습니까?
1: 아니, 나 하야겠어. 오늘 내가 펜스가 핑크색 조끼를 입고 온 줄 알고 핑크색을 입고 왔단 말이야.
0: 핑크색 너무 잘 맞는다.
1: 진짜?
0: 어, 완전 쿨톤이야.
1: 나 원톤인데? 그래도 펜스 귀엽게 왔으니까.
0: 야, 이거 엄청 푸짐해.
1: 아, 매울 것 같아. 아, 근데 떡이 약간 얇다.
0: 어, 이거 밀떡인가 보다.
2: 쌀 100%.
1: 쌀떡이래요.
0: 어, 오늘 다 틀리네, 이거.
1: 근데 아니, 나는 펜스 팬미팅 한 것도 봤어.
0: 오, 대박이다.
1: 엄청 팬이 많구만. 아니, 펜스도 우리 엄마가 진짜 좋아해. 내가 펜스를 알기 전부터 엄마가 팬이었어.
0: 아, 엄마 성함이 어떻게 돼?
1: 애칭 있어.
0: 어, 애칭.
1: 미탕.
0: 미탕.
1: 응.
0: 미탕. 아이스테이로.
1: 와, 엄청 좋아할 것 같아.
0: 기대해 주세요.
1: 어떻게 그런 일본어를 아는 거야? 일본 사람 꼬시려고 그러는 거야?
0: 그게 무슨 말이야?
1: 사기제, 사기제. 펜스 일본 펭귄 만나려고 그러는 거야?
0: 일본에 펭귄 있어?
1: 있지, 당연히 있지.
0: 오, 그거 듣던 좀 반가운 소리구만. 어. 오, 어, 끌어, 끌어, 끌어, 아, 끌어.
1: 어, 참치 이제 넣어야 되는 거야?
0: 오, 맞아. 오! 내가 참치 떡볶이 처음 먹어보는데요.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1: 펜스는 떡볶이 얼마나 자주 먹어?
0: 보통 디저트로 먹어.
1: 그냥 떡볶이 먹어? 아니면 뭐 로제도 있고 약간 마질도 있고 마라도 있고 막 이러잖아.
0: 근본을 좋아해.
1: 오,
0: 오리지널.
1: 오리지널.
0: 어.
1: 치즈는 추가해?
0: 내가 치즈를 좋아하거든.
1: 어? 좋아해? 나도 어. 너무 좋아해.
0: 어, 근데 나 잘 안 넣어 먹어.
1: 왜?
0: 내가 근본 좋아한다잖아, 근본.
1: 아.
0: 근데 앞으로 넣어먹으려고.
1: 그래.
0: 어, 어, 어. 좋아, 앞으로 넣어먹을 거야. 근데 이게 먹어도 될 것 같아.
1: 진짜?
0: 응.
1: 잘 먹겠습니다.
0: 잘 먹겠습니다.
1: 참치 향이 나.
0: 오, 맞아. 먹어볼까요?
1: 나도 국물.
0: 오! 야!
1: 농농농농농농.
0: 지금까지 우리가 배달해서 먹었던 그 떡볶이 맛이 아닙니다.
1: 아니, 근데 내가 가게에서 떡볶이를 처음 먹어보거든.
0: 오, 진짜로?
1: 배달로만 먹다가 이렇게 실제로 가게에 와서 먹으니까 진짜 다르네.
0: 다르지?
1: 너무 달라.
0: 떡볶이 맛이 좀 다르지?
1: 달라. 맛있어. 뭔가 깔끔하게 맵고 떡이 너무 맛있어.
0: 원래 보통 이게 주먹밥 먹잖아, 우리. 근데 이런 데 오면은 볶음밥 해 먹어야 돼. 주인님. 볶음밥 해주세요. 볶음밥에 그러면 밥이랑 김가루 들어가는 거예요?
2: 밥이랑 김가루랑 참기름이 들어가고요.
0: 네.
2: 또 젊은 분들은 여기다 치즈, 모짜렐라 치즈 넣어서 드세요.
0: 아, 저희도 치즈 주시고요. 참치도 주세요.
2: 네, 알겠습니다.
1: 맛있겠다. 맛을, 그러니까 그거 뭐지? 단어 뭐지?
0: 맛짜랄?
1: 맛짜랄.
0: 난 맛짜랄이야, 맛짜랄. 봐봐.
1: 응.
0: 이렇게 눌러주면은 바삭바삭해져.
1: 누룽지?
0: 어, 누룽지가 되고 위에는 촉촉해져.
1: 맛있겠다. 아, 진짜 뜨거울 것 같아.
0: 어, 호 불어먹어야 해.
1: 해줘. 후.
0: 이거.

0: 어우, 잘 먹어. 와, 야무지게 먹네. 파이팅! 그럼 그렇지. 이제 치킨 이제 활동 끝나면 이거 먹으러 온다고 또.
1: 너무 맛있어. 우와.
0: 종착지는 여긴 거야. 떡볶이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라고. 어머, 물이 나온다. 어, 저기서 노래 나오는 거야, 새끼는. 감성이다, 감성. 디지.
2: 아, 늘 먼 길 와주시고 항상 자리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우리만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건 없잖아요. 여기는 사랑해요, 신남동.
0: 깔끔하다!
1: 나도 하나 보냈어.
0: 보냈다? 어, 과연 치킨은 어떤 걸 보냈을까, 이야.
1: 어, 보셨다.
0: 어, 봤어?
1: 어?
2: 신청곡이 아니라 신청인이네요.
0: 오,
2: 제
0: 진짜로?
2: 친구 DJ 시켜보고 싶어요.
0: 나?
1: 나!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DJ 펭수입니다. 다들 행복하십니까?
3: 네!
0: 행복하십니까?
3: 네!
0: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사연을 보도록 할게요. 사연이 꺼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설 연휴 때 엄마랑 싸우고 아직도 화해를 못했어요. 엄마한테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목, 마지막 승부. 아니, 근데 누구의 마지막 승부야? 굳이 어머니와의 마지막 승부 잘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민규가 부릅니다. 마지막 승부. 여기가 신당동이잖아. 응. 근데 여기 엄청 힙한 거리가 있어. 거기 한번 가볼래?
1: 너무 좋아.
0: 좋아, 가자. 그럼 바로 가자. 멈추지 않고 달려갈 거야, baby. 특히 여기가 바로 신당동이야.
1: 오, 뭐가 유명해?
0: 싸전거리라고. 그 싸전이 뭐냐면 그 쌀이야, 쌀. 쌀이랑 곡식 파는데. 오, 이거 뭐야?
1: 뭐야? 너무 귀여워.
0: 오, 여기 되게 감성 있다. 우리 여기 가보자.
1: 어, 그래, 그래, 가보자. 오, 떡볶이도 있어.
0: 자, 문이 들어가.
1: 네. 아, 안녕하세요.
0: 우와.
1: 뭐?
0: 이거 봐.
1: 두더지게.
0: 이거 알아?
1: 알지.
0: 해봤어?
1: 잘해.
0: 어, 잘한다고?
1: 왜 해서 진짜야.
0: 진짜 못할 것 같아.
1: 헬스 못할 것 같아.
0: 아, 무슨 말이야. 나는.
1: 저 승부해 볼래?
0: 어, 연습하고 싶은 거 사주기.
1: 어, 그래?
0: 오케이, 골! 골! 가위바위보!
1: 아. 내가 먼저 할래. 시작해.
0: 오케이. 치킨 두더지 잡는 동안 저쪽 구경 좀 할게요. 치킨 열심히 지금 두더지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영 못 잡더라고요. 제가 사라진 줄도 모르고 있어요.
1: 어디 갔었어?
0: 치킨아, 다 잡았어?
1: 어.
0: 몇 마리 잡았어?
1: 몰라. 558. 왜 웃어?
0: 자, 치킨 점수 558점 나왔습니다.
1: 빨리.
0: 나와봐. 난 예측한다. 동물적 감각으로. 이게 맞아?
1: 어, 이게 너무 못해가지고 중간에 끊겼나봐. 손까지 썼는데 펜스.
0: 오, 밀리터리.
1: 귀여워.
0: 오, 근데 되게 예쁘다.
1: 그러니까.
0: 어머. 아, 이거 나 산책할 때 좀 있겠습니다, 이거.
1: 마스크 같아, 마스크.
0: 어? 야, 이런 거 좀 있고 싶다고. 오, 커플 모자. 이거 봐봐.
1: 와, 너무 예뻐.
0: 이거 와펜인가? 자기가 원하는 거 이렇게 꾸밀 수 있나 봐.
1: 이거 하고 싶어.
0: 그럼 우리 이거 할까?
1: 어, 그래, 하자.
0: 오, 어, 뭐야?
1: 티티티.
0: 오.
1: 뭔가 찌어져, 뒤쪽에.
0: 이거 골랐어요. 어깨가 잘 골랐어요, 저희. 형님, 비누 쓰신 거 아니죠? 티티,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색깔이랑.
4: 예쁘지?
0: 어.
4: 그거야, 디자인을.
0: 디자인도 해?
4: 우리 팀 굿즈 같은 거 만들 때.
0: 그러면 나중에 나

0: 그 굿즈 주는 거야, DJ는 거. 알겠지?
1: 좋아, 좋아, 좋아.
0: 오, 됐어!
2: 오, 됐어! 너무 예쁘게 해주셨어.
0: 치킨과 함께 저희 와플 만들었습니다.
2: 짜잔.
0: 짜잔. 저희 이렇게 똑같이 했어요.
2: 이거 너무 귀여워.
0: 우리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거. 여기 앞에 또 시장이 있어.
2: 오, 시장 나 너무 좋아해. 골목이 약간 맛이 있네.
0: 재밌어, 또 신기해. 야! 바로 갈 때 생겼어.
2: 뭐, 언제?
0: 유명한 그 방건조 오징어 파는 데거든?
2: 밤 오징어?
0: 밤만 건조 시킨 거야.
2: 먹은 적이 없어.
0: 아, 이것도 안 먹어봤어?
2: 어.
0: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저희가 소문 듣고 왔거든요. 여기 방건조 오징어 맛있죠?
3: 네, 최고지.
0: 그러면 그거 하나 주세요.
3: 오케이.
0: 오케이. 고향 맛 생각나지. 어디 갔어? 치키야.
2: 네.
0: 어디 갔나 했니 이거?
2: 아, 혼자 따뜻했었어. 오,
0: 아, 여기가 아 그게 따뜻하라고 들어가는 거구나.
2: 와, 감사합니다.
0: 형님 잘 먹겠습니다.
2: 왜 이렇게 많이 드셨어?
0: 바로 배고파집니다. 아, 치키 이거 진짜 먹으면 깜짝 놀란다. 어때? 부드럽지?
2: 어때? 맛있어?
0: 아, 치키야, 이거 뭐예요, 뭐예요?
4: 아, 감독님, 이거 갑오징어 소스.
2: 와, 맛있어.
0: 치키 소스 발라보니까 더 맛있어? 역시 또 오징어에는 마요네즈 찍어 먹어야 되거든요. 좀 좀 느껴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고춧가루까지 넣어가지고 금상첨화. 사장님 감사해요. 네. 이렇게 우리 제약팀 체제주는 또 사장님 많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5: 맞아.
0: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2: 잘 먹었습니다. 와.
0: 야, 먹음직스럽구만.
2: 알지?
0: 오. 오. 어? 치킨 홍어 먹어봤어?
2: 나 홍어 안 먹어봤어.
0: 어, 홍어 안 먹어봤구나. 어! 아! 와버렸어. 자, 준석이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 그래. 키가 많은데, 맨날.
0: 어, 저렇게 사장님 혼자서 저렇게 하시는 거거든?
2: 와, 근데 진짜 그냥 너무 맛있을 것 같아.
0: 그치. 호떡이 이만해. 오, 가져가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호떡 이만합니다. 치킨 얼굴 다 가려지고요. 물론 제 얼굴도 가려집니다. 오!
2: 안에 있는 꿀 너무 맛있어.
0: 지금까지 먹었던 호떡과는 좀 달라요.
2: 튀기는 게 아니니까.
0: 살짝 담백하고.
2: 이렇게 큰데도 하나 뭔가 다 먹을 수 있는 느낌?
0: 치킨아. 그리고 여기가. 지금 후계자를 찾는데.
2: 우리 장사하자.
0: 치킨 장사 잘해?
2: 열심히 해. 내가 사장할 테니까 같이 일해줘.
0: 왜 너가 사장이야? 내가 사장이야. 내가 사장이야.
2: 앞에서 일하는 거야.
0: 아니야, 내가 사장이고 너가 앞에서 일해야지.
2: 근데 사장님한테 허락 받아야 돼.
0: 아, 맞네. 우리끼리 정하려고 하고 있네. 그러면 허락 받아와.
2: 무서워.
0: 야, 여기! 야!
2: 머리 조심해! 세노! 앉아! 하나, 둘! 앉아! 오케이, 됐어!
0: 야! 오, 여긴가 보다!
2: 그래!
0: 들어간다!
2: 응!
0: 안녕하세요!
2: 아, 머리 조심해!
0: 그래서 오늘 재밌었어?
2: 너무 재밌었지! 아까부터 너무 무섭다.
0: 아, 나도 오늘 한참 웃고.
2: 그러면 다시 한번 불러줄 수 있어?
0: 아, 당연하지. 월드투어 하느라 힘들 텐데 나 또 만나서 같이 놀아줘서 고마워.
2: 아니야, 내가 더 힐링 됐지.
0: 어, 너무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이제 호주 잘 다녀오고 그때까지 잘 마무리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또 우리 놀러 가자.
2: 그래.
0: 그러면 나중에 또 가고 싶은 게 있어?
2: 대학생들 어떻게 노는지도 알아보고 싶고.
0: 아, 대학생들? 좋았어. 그러면 나도 가고 싶은 게 있어.
2: 어디?
0: 일본.
2: 아, 일본은 당연히 가고 싶지.
0: 나 언젠가 일본 갈 테니까 그때 가서 보는 거야.

0: 한국 사람보다 일본 안 갔어. 그
1: 예? 예? 일본 사람인데. 아주 너무 고마워요.
0: 네, 불러줘서 고마워요.
1: 나중에 또 놀자.
0: 네.
1: 저한테 맞는 거 있어요?
2: PX 라진가?
3: 아니요, 포엑.
4: 할머니 감성으로.
1: 와. 아, 빨리 찾아야 돼. 아!
2: 헤쳐 나가야지, 공략해야지. 와!
1: 전쟁 들어가자. 이제부터 메인이다. 오늘 엄청난 스케줄이라면서? 그럼 오늘 나 오늘 못 입어?
5: 사실은 어제부터 금통이 전화를 안 받아.
1: 이게 무슨 말이야? 어,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뭐야, 바로 받으시는데 뭐. 여보세요?
6: 냉수.
1: 아니, 스케줄 가는 거 옷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해서요.
6: 아, 제가 감기 몸살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1: 와! 뭐라고요? 대장장님 아파요?
6: 대신 제가 오늘 펭수 패션 매니저 해달라고 부탁해뒀어요.
1: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제가 오늘 스케줄 어떻게 알아서 할 테니까 빨리 쳐요. 어쩌면 좋아. 누구 소개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5: 일단 가볼까?
1: 가자.
5: 일단 가보자.
1: 오케이, 렛츠고. 여길 오시는 거 맞냐 이거? 누가 대장장님을 패시란단 말이오.
7: 행아.
1: 어? 뭐야?
7: 안녕하세요.
1: 성현 열심히가.
7: 팽아, 팽아.
1: 팽아. 재료 선배님입니다.
7: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서 쇼핑을 한다는 거예요?
7: 여기서 해야지. 아니, 동료 잘 몰라요?
1: 응?
7: 여기는 빈티지. 빈티지라고 하면은 모든 카테고리 모두 다 있어요.
1: 리얼리?
7: 리얼리. 심지어 5만원 갈 수 있어요.
1: 에이, 이거 대냥 모르겠니 이거?
7: 5만원으로 펭수가 좋아하는 사이에 다 맞춰줄 수 있고.
1: 제가 믿고 한번 가볼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패션 매니저.
7: 따라오세요, 형님. 펭수 따라오세요.
1: 네, 시켜봐, 시켜하세요. 저 여기 처음 와봐요.
7: 처음 와봤어요?
1: 네.
7: 여기 약간 지금 화풀, 완전 화풀.
1: 오, 근데 아침부터 네. 사람 엄청 많네, 이거.
7: 원래 여기가 아침에 열었다가 한 3, 4시쯤에 이제 사람들이 다 빠져요.
1: 아, 좀 일찍 네. 시작하고 일찍 끝나는구나.
7: 근데 주말에 오면은 사람이 펭수 못 걸어다녀, 진짜로.
1: 아, 주말에 사람 훨씬 많아요?
7: 여기 그냥 꽉 차요.
1: 오!
7: 아예 못 올 수도 있어요.
1: 아, 진짜로? 네.
7: 지금 동네 처음 왔잖아. 어떻게 해, 잠깐만. 굳어있네,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지? 굳어있네, 펭귄이.
1: 저 약간 풀어봐. 지금 생기증 와요.
7: 자, 여기 동네에 왔으면은 한 손에는 토스트, 그리고 한 손에는 미숫가루를 들어야 돼요.
1: 토스트 미숫가루?
7: 심지어, look at this. 1,000원.
1: 뭐야? 1,000원이라고요?
7: 아니, 지금 그냥 봉사하시는 거야. 아, 미리 죄송한 말씀 드릴게요. 5만원짜리밖에 없어가지고, 둘둘로 좀 주시겠어요? 네.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돈을 환전해야 돼. 5만원짜리 들고 다니면, 이거 애놀이, 애놀이. 그게 잘 안 돼.
1: 좀 이게 낫기 시작해야 되는구나.
7: 그치. 여기 그래서 여기 환전소 같은 느낌이 있지.
1: 네. 토스트 환전소.
7: 자, 한 손에는.
1: 오, 예.
7: 토스트.
1: 오, 미스카르.
7: 어때? 지금 저기 뉴욕 같은 데는 베이글 하나 들고 아메리카노 들겠지만 이게 바로 동료 스타일이야.
1: 약간 K문화 같아.
7: 우리 한번 천천히 둘러볼까?
1: 좋아요.
7: 여유를 느껴.
1: 좋습니다.
7: 왜?
1: 미니저 일로 와봐.
7: 왜?
1: 저거 노란색 TV 봐봐.
7: 나 이거.
1: 아?
7: 생각해봐.
1: 야, 재밌다,
7: 이런 것도
1: 이거.
7: 근데 다 파는 거야.
1: 이것도 파는 거야?
7: 이런 게 집에 감성으로 하나씩 있잖아? 그럼 너 힙해진다니까?
1: 완전 인테리어다.
7: 그럼.
1: 아니, 근데 여기 도대체 뭐 하는 곳이야?
7: 여기 모든 게 다 있는 곳이야. 당근? 이런 거 왜 하는 거야? 여기 가면 다 있는데. 허준 선생님의 동해공원.
1: 금통이 있네.
7: 그럼. 왔네. 왔어. 요즘 스타일 약간 이런 거 알지? 이런 걸로 시작되는 거거든. 사장님, 팔찌 중에서 좀 큰 팔찌. 와, 사장님, 잠깐만. 와, 이거 잠깐 보여줄 수 있어요? 사장님.
1: 장난 아니다.
7: 이야, 이거.
1: 이야. 저한테 맞는 거 있어요?
7: 펭수한테 맞는 거. 와!
1: 이야!
7: 갱갱갱! 와, 잠깐만, 저도요? 오!
1: 아니, 이거는.
7: 잠깐만.
1: 야, 뭐, 디스코 오겠는데?
7: 아니, 아파.
1: 뭐야. 들어가.
7: 오! 야, 영앤리치다, 영앤리치.
1: 오! 오, 무거워!
8: GB. GB. 그리고 전용문 씨가 전부터까지 해서.
7: 그쵸.
8: 프로듀스 주고 살았어.

0: 진짜로?
1: 한 마리 8,000원.
2: 형 이거 팔찜 얼마야? 팔찌 이거는?
1: 오, 4만.
0: 4만? 아 너무 비싸. 어떡해. 형님 저 이거 만 원에 주시면 안 돼요?
3: 오케이.
0: 오!
3: 진짜로요? 와 잠깐만. 고맙습니다 사장님.
0: 부자 되세요. 아 이미 부자신가?
3: 동료가 어떤 맛인지 알겠어?
0: 아 지금 너무 맛있어.
3: 어떻게 좀 동기화가 좀 됐나?
0: 지금 완전 됐어.
3: 그럼 이제 좀 옷을 입을 준비가 됐나?
0: 아 그러고 보니까 옷을 우리가 못 봤네.
3: 이제 시작인 거야.
0: 가자. 이제 시작이야?
3: 어 따라와 따라와. 정답이 있어. 어 여기도 이쁜 거 많은데?
4: 사장님 혹시 괜찮으시면
1: 이거 이거예요?
3: 왜 뭐, 뭔데요 뭔데요 뭔데요?
1: 이거 아니에요? 아,
3: 미니언. 사장님 미니언즈 보여주고 계셔.
0: 미니언즈라고? 저는 펭수라고 합니다.
1: 펭수. 아 나는 닮은 줄 알았어요.
5: 우리
1: 아,
5: 대한민국 스타예요. 네. 네, 펭귄 스타.
1: 스타죠. 예.
0: 여기 사장님 가게인가요?
1: 네네. 동묘에서 제일 오래된 가게예요. 거의 한 20년 가까이 돼요.
3: 야 기본적으로 다 네. 20년.
0: 어, 여기 되게 메이커가 많네 이거.
3: 어 이거 진짜야?
0: 뭐야? 10만 원이야?
3: 뭐야 이거 이렇게 이거 뭐 있어? 이 택이 없는데요?
1: 아니,
3: 이거 진짜예요?
1: 아니에요 이거.
0: 아 이미테이션.
1: 학생들이 가격이 싸니까 아, 좋아해.
3: 축하드라고.
1: 최고 핫한 게 이거예요.
0: 저는 어떤 스타일이 어울릴 것 같습니까?
1: 디자인은 많은데 사이즈가 네. 조금
3: 이 정도면 미비한데. 사이즈 몇이에요? 어. 뭐 2X라진가?
1: 아니요 4X.
3: 4X?
1: 이게 2X거든요?
3: 어, 4X 없어요? 그러면 네. 4X?
1: 없죠.
6: 아~ 저희 일본 빈티지만 파는 매장이에요.
3: 아~ 아~ 이런 거 펭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 옛날에 미안하다 사랑한다에
0: 맞아,
3: 임수정. 어, 임수정 스타일 해가지고
0: 어, 나 그럼 좀 튀는 거 좋아해.
6: 할머니 뭐야? 감성으로.
3: 아, 할머니 감성?
0: 할머니 팬이네. 우와, 이거 우와! 갈치다!
3: 갈치로 괜찮은데?
0: 안녕하세요.
3: 어, 사이즈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0: 아닌 것 같고.
3: 사람들 엄청 많아. 여기 많네. 어, 어. 친구들 안녕하세요. 뭐 좀 보고 있어요?
0: 아니, 일단 목걸이부터 가.
3: 어, 목걸이부터 가.
0: 야, 블링블링하고.
3: 저기서 혹시 4만 원 주고 샀어요?
7: 아, 17,000원 주고 샀어요.
3: 17,000원? 네. 끝인데?
7: 짭이에요.
3: 아, 솔직해. 아, 솔직한 게 요즘 친구들이거든. 같이 온 거야?
0: 네. 어, 이쪽으로 오세요. 아, 진짜? 이쪽으로
3: 보여줘, 보여줘.
0: 바지 샀다, 바지.
3: 바지.
0: 나는 한 7,000원 봅니다.
3: 7,000원? 네. 짜볼게. 일단은, 여기 약간 해졌거든? 요거 해진 걸로 뒤 씻을 수 있거든. 이런 얼룩, 이런 것도 봐야 되거든.
0: 오, 디테일을.
3: 이런 거 혹시 얘기했어요?
6: 아니요.
3: 아유, 그러면 DC가 안 되지.
0: 아, 못 봤네, 이거.
3: 내가 봤을 때 2, 3만원 정도 한다.
0: 자, 이거 그러면, 얼마에 샀습니까?
6: 5만원 샀다.
0: 와우. 5만원? 5만원? 5만원?
3: 그냥 인터넷에서도 5만원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6: 아 근데 그 빈티지 그 묘미
8: 핏이 다르다.
3: 빈티지?
6: 핏이 달라. 힙한 맛으로?
3: 힙한 맛으로.
0: 그놈의 힙. 그놈의 힙. 지금 제가 지금 빈티지를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3: 어.
0: 그냥 다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그냥 갖다 붙이면 빈티지 아니야? 아.
3: 네, 잠깐 이쪽에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9: 네네네.
3: 펭수가 좀 입을 만한 게 있을까요?
9: 여기에요?
0: 어 여기.
9: 와 아. 잠깐만 기다려볼 수 있나요? 네. 제가 하나 가져와볼게요.
3: 어 있어요?
0: 오, 뭐야? 어? 이게 있다고? 모든 사장님께서 포기하셨는데 어. 잠깐만 기다려가 나왔습니다. 어. 나 오늘 못 찾을 줄 알았어.
3: 저 아니
0: 어? 뭐야?
3: 어?
10: 나왔다.
0: 와!
3: 이런 게 있어요?
9: 네. 한번 입어보시죠.
0: 어? 나 이거 된다고?
3: 된다고?
0: 잠깐만 이거 된다고?
3: 잠깐만.
9: 몸뚱이가 왜 이커요?
3: 어, 얘 몸 커요.
9: 아니 이렇게 잡고 다니세요. 팔
0: 어떻게 어떻게?
9: 아 이렇게
0: 이렇게?
9: 됐다.
3: 됐어요 됐어요.
0: 근데 이거 앞에서 보면 내가 이거 입은 거 같아?
9: 이렇게 다니는 거 이게
3: 어.
9: 청자켓이잖아요. 어. 그냥 3만 원에 드릴게요.
3: 3만 원?
9: 3만 원.
0: 15,000원이라고요?
9: 예?
0: 예?
9: 예?
3: 15,000원이 아니고 1,500원이라 했어요. 1,500원.
0: 아 1,500원인데?
3: 어, 1,500원. 1,500원인데
9: 진짜 25,000원. 진짜 솔직히
3: 그러면은 네. 2만원에 가게 홍보.
9: 오케이
3: 가게 오케이. 홍보
0: 2만원에 가게 홍보 시간 갖겠습니다.
9: 꼭 이제 놀러 오시면은 이거 보고 오시면은 만원씩 할인.
0: 오!
9: 어디 어, 어떤 분이든 만원씩 할인 해드릴게요 진짜로.
0: 어? 야! 야!
3: 아직도 돈이 남았어.
0: 이야!
3: 사실 여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에피타이저 느낌이고
0: 어!
3: 메인 먹어야지 메인. 지금 갈 곳은 전쟁터야.
0: 오, 멋있다.
3: 눈을 보이면 안 돼.
0: 아, 속을 알 수 없게. 나도 준비할게요.
3: 네. 어, 사장님. 사장님. 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0: 정역까지. 어머.
9: 저희 매장 로고입니다.
3: 잠깐만 근데 이거 그 5만원 산 사람 이거 썼는데?
0: 어?
3: 포인트가?
0: 여긴가?
3: 여기서 산 거 아니야?
9: 네, 저희 매장인데요.
11: 아까 제가 봤어요. 이거 어이가 없어가지고
3: 환불한 다음에 다시 사! 3만 원은 받아!
11: 제가 뭐라 하려다가 참고 있었는데.
3: 아 네, 그래요? 죄송합니다.
9: 아닙니다.
3: 네, 아니 죄송합니다. 잘해볼게요 펭수. 네,
0: 전쟁터로 가자! 이제부터 메인이다. 아니 옷을 다 바닥에 이렇게 주셨네?
3: 여기는 어디냐면 사실은 동묘의 정수라고 할 수 있지.
0: 정수라!
3: 아짜!
0: 뭐 하는 거야?
3: 아, 원래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무릎을 딱 겸손하게 치고 딱 펼쳐서 보는 거야, 이렇게. 자, 여기 있는 거 다 얼마예요?
7: 3,000원.
3: 하나에 3,000원?
0: 이게 3,000원이라고? 빨리 찾아야 돼!
3: 아이고, 아이고. 사이즈만 맞으면 내 거야. 어! 어!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펭수야, 이거. 펭수 너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0: 이거? 대박이다! 나 입어볼래! 아니, 어떻게 내 사이즈가 있어, 이거?
3: 다른 황제 펭귄이 쓰던 거를 여기서 구한 거야. 빈티지야, 이거.
0: 역시 세계는 넓구나. 나 이거 이쁜 옷 골라줬으니까. 이거 싸잖아. 그래서 나도 선물 하나 해줄게.
3: 그러면은 트윈룩으로 좀 연출할 수 있게 그런 거 찾아볼까?
0: 좋아, 좋아. 보물찾기네.
3: 쇼트한 느낌으로. 아, 너무 짧은데, 근데. 화를 못 내리겠는데. 이거 목대 아니야? 아, 목대 아니네. 이런 느낌으로.
0: 좋아. 뭐 묻었어.
3: 근데 이런 것도 알지?
0: 빈티지다.
3: 빈티지로 다 허용할 수 있어.
0: 자, 이 염도 빈티지다. 얼마예요? 같이 하자.
8: 3,000원, 3,000원, 6,000원.
3: 6,000원.
0: 오케이.
3: 펭수야,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
0: 왜?
3: 여기는 깎으면은 진짜 싸워.
0: 그러니까. 아니,
3: 여긴 진짜 깎으면 안 돼. 여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0: 야, 여기 엄청 핫하다.
3: 다 봤어요?
10: 네.
3: 다 봤으면 나와봐요.
0: 어머, 이거 귀엽다. 이거 해줘.
3: 너 나랑 어떻게 눈이 똑같아. 보는 눈이 똑같아.
10: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
3: 아, 잡아볼게. 거울 좀 보여줘.
0: 근데 왜 멋있어?
3: 이거야, 이거. 이게 고프커거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들고. 나는 여기에 힙색을 또.
0: 멋있다.
3: 요 느낌.
0: 아니, 요 포인트 너무 귀엽다.
3: 그치?
0: 형님, 이렇게 얼마예요?
12: 3,000원, 이자는 1,000원.
0: 1,000원?
3: 1,000원. 여기서 여기까지 다 주세요. 안 되겠다. 마지막 한 군데 더 있거든? 여기 한 번 더 보고 가자.
0: 아니, 라스트.
3: 컴온, 가자, 가자.
0: 야, 이거 동료 이거 중독되겠어.
3: 봐봐.
0: 와, 이거 진짜 참무덕이다.
3: 무덕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헤쳐나가야지, 공략해야지. 귀여운데? 동료에서 찾기 힘든 셋업이야,
0: 오빠!
3: 이야! Look at this. 아동 안전 GKB, damn.
0: 잠깐, 나 이거 봐봐.
3: 잠깐만.
0: 야, 이거도 뭐야?
3: 야, 이거도 지금 펭귄용이 있었네. 이거 그거 아니야?
0: 이거 지선민님 그건데?
3: 냄새 맡아봐.
0: 구제야. 가장 치치가 느껴져.
3: 잠깐만, 여기 끼고.
0: 난 이미 날개 끼는 순간부터 느껴.
3: 볼 것도 없어. 이거 맞아. 너 거야, 이거 너 거야.
0: 좋아. 스카프도 사야겠다.
3: 스카프.
0: 오.
3: 이거 어때, 이거? K문화, K스타일.
0: 아니, 이거 선물 세트잖아. 나 뭘로 하지?
3: 저거?
0: 이거!
3: 오.
0: 좋아, 그럼 이거 이렇게 다 사고, 제대로 한번 꾸며보자. 제일 세상이야.

0: 찢었다.
1: 예. 아, 오케이 오케이.
0: 완전 복미화 됐어.
2: 펭수 이제 우리 다음 스케줄 가야 돼요.
0: 어 맞아. 나 스케줄 때문에 이런 거 있지.
3: 지금 이제 갈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어.
0: 그래도 오늘 내 매니저로 왔잖아. 패션 매니저.
3: 그럼 패션 매니저.
0: 그럼 다음 스케줄 어떻게 같이 해볼까요?
3: 같이 가야지.
0: 같이 가야지. Let's go.
4: 슈퍼스타 나갑니다. 자, 발 천천히 하시고. 슈퍼스타. 슈퍼스타. 이쪽으로, 이쪽으로.
2: 사실, 펭수가 패션위크에 참가하게 됐어.
0: 패션위크?
2: 어, 그래서 이렇게 멋있게 입고 온 거야.
0: 아니, 우리 패션 매니저는 혹시 초대 못 받았냐?
4: 펭수야, 난 초대를 저번 주에 받았어. 저번 주가 패션위크였고, 지금은 여기 아무것도 안 해.
0: 진짜 일로 와봐.
2: 미안해. 아, 미안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6: 순하게.
5: 눈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하게.
5: 눈물엔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3: 키 성장 고민이 되면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식물엔
5: 덕분만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빠 저게 뭐야?
8: 글쎄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EBS IN 포키젤?
11: 네.
12: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0: 가서 정하자. 그럼
1: 가위 가위 보.
2: 우와, 내비가 술래. 빨리 숨자.
3: 꾹꾹 숨어라, 꾹꾹 숨어라. 모두 모두 숨었으면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3: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새콤달콤 나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6: 우리 모두
7: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8: 얼리면 더 맛있어.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9: 가자 얘들아,
1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지금.
12: 얼굴엔
13: 순한 길길
12: 중물한
14: 순하게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

0: 여보, 뒤에서 그러지 말고 가운데로 와요.
1: 조심해요.
2: 알았어.
3: 아빠 춤 너무 위험해요.
1: 에휴, 하나 남은 댄스 막인데.
2: 다들 미안해.

0: 소리가
1: 땀을 뿌리라.
0: 뭐지?
2: 다들 괜찮아?
3: 이렇게 재밌는 춤은 처음이야.
2: 춤?
3: 아까 그 춤 있잖아. 다리를 막 이렇게 하던 거.
2: 아, 그건 그냥 발이 미끄러지면서 후들후들.
3: 후들후들 춤.
4: 아빠가 혼자 폭죽을 터뜨리다가 화산 구멍으로 떨어졌나 봐.
0: 제가 춤이 이상하다고 해서 아빠가 서운하셨나 봐요.
5: 아빠!
6: 우리 아빠를 찾으러 가자.
5: 네! 좋아,
6: 아빠를 찾으러.
7: 아리미르는 가! 신규 빅풋 가족!
6: 아이집꽃도 변신!
0: 아빠는 어디 있는 거지?
5: 아저씨, 우리도 후들후들 좀 알려주세요.
2: 알았어, 알았어. 왼팔을 들고, 오른팔 들고, 엉덩이. 얘야, 괜찮니? 아우!

0: 멋지다. 저 공룡은 댄서인 분명해.
1: 저런 댄스는 본 적이 없어.
2: 뭐야? 다들 좋아하잖아?
3: 댄스왕! 댄스왕! 댄스왕!
2: 내가 댄스왕이라고?
3: 댄스왕!
4: 엄마, 온통 빙하들 뿐이에요.
1: 파파턱은 어디로 간 거지?
4: 엄마, 저기 육지가 보여요.
1: 그래? 빨리 가보자.
4: 아빠! 야호!

0: 추워.
1: 내 좋아, 빨리 뛰어.
0: 그래.

0: 댄스완! 괜찮아?
1: 그래, 괜찮아.
0: 한참 재밌어질 때면 눈보라가 온다니까.
2: 큰일이야! 어? 바다에 배가 있어!
1: 배라고?
2: 그래, 알 모양 배!
1: 뭐, 알 모양? 아, 우리 가족이야! 얘들아. 맘마미야! 여기에요, 여기! 빨리 구해야 해! 얘들아! 여기야!
2: 여기야!
0: 동보라가 이렇게 심한데 혼자 춤을 추다니! 역시 댄스왕이야!
2: 우리도 함께 춰요!
0: 그래, 좋아! 같이 추자! 댄스왕!
2: 우리도 함께 춰요!
3: 함께 춰요! 어?
1: 좋아! 다들 나를 따라해!
4: 저런 곳에 불빛이 있네. 저기로 가보자. 빙하잖아. 너 불빛이 보이지 않아?
1: 빙하에 가려서 보이지 않잖아. 어떡하지?
0: 댄스완, 춤 안 춰?
1: 이번엔 좀 어려운 댄스인데 할 수 있겠어?
3: 네, 댄스완.
4: 저기 불빛이 보여요. 저건 빙하 뒤에서 빛나고 있어.
2: 저건 펭귄? 아빠가 펭귄들 위해서 춤을 추고 있어요.
4: 아빠가?
1: 여보! 얘들아!
4: 여보!
1: 맘마미야! 얘들아! 무사해서 다행이다.
0: 너희가 댄스왕의 가족이야?
2: 댄스왕?
5: 누가요? 아빠가요?
2: 팽팽이! 너희 좋겠다. 저렇게 재밌고 멋진 아빠가 있어서.
1: 안녕!
6: 말도 안 돼! 파파톡이 댄스왕이라고?
5: 정말이에요! 모든 펭귄들이 아빠 춤을 따라 췄다니까요!
6: 에? 눈보라 때문에 헛걸 본 거겠지!
1: 못 믿겠다면 이 댄스왕 파파톡이 직접 보여주지!
4: 어머! 여보!
5: 아빠!
6: 그럼 그렇지!
1: 댄스왕 파파턱은 이 정도로 춤을 멈추지 않아! 자, 후들후들 춤 시작!
4: 와, 진짜 웃겨! 여보, 그게 뭐야?

0: 싶어.
1: 오빠 뭐해?
2: 슈퍼 공룡 퀴즈를 만드는 중이야.
1: 삐뿌쭈!
2: 안 돼! 여긴 내 비밀 기지야. 나만 들어갈 수 있다고. 이건 여기에.

0: 안돼.
1: 오빠.
0: 안돼.
1: 오빠.
0: 안돼. 좋아. 슈퍼공룡 비밀기지 완성.
2: 아, 그래. 깃발 있으면 더 멋질 거야.
0: 너 여기 절대 들어가면 안 돼.
3: 삐뿌가 오빠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4: 오빠가 오빠니까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2: 싫어요. 삐뿌가 내 장난감 맘대로 만지고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대박 만들어주세요.
4: 진짜로 나가려고?
1: 삐뿌도 슈퍼 갈래!
0: 슈퍼 가는 거 아니거든! 혼자 살 곳을 찾을 거야!
4: 혼자 살면 밥도 혼자 먹어야 하는데?
3: 밤에 잠도 혼자 자야 해!

0: 하나도 안 무서워요. 나쁜 가서도 잘할 수 있어요.
1: 오빠야.
0: 이제 어디로 가지?

뽀뽀집 완성! 내가 만들지 멋지지? 아, 맞다. 나 혼자지. 배고프네. 먹을 걸 하나도 안 챙겨왔잖아! 어떡하지? 물고기 먹으면 되지.

0: 저게? 어, 배고파. 이 냄새는?
1: 어, 뭐야? 같이 바비큐 먹자.
2: 함께 먹어야 더 맛있지.
0: 내 힘으로 잡아서 먹을 거라고요.

장내. 작아도 엄청 맛있을 거야. 별거 아니네 뭐. 한번 해보자.

0: 다 힘들어. 갑자기 추워지네.
1: 뽀뽀야, 여기 와서 몸 좀 녹이고 가.
2: 맛있는 바비큐 얼른 와서 먹어.
0: 나도 불 피울 수 있어요.
1: 뽀뽀야, 괜찮니?
0: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도 절대 안 돌아갈 거야. 배고파.
1: 뽀뽀야. 괜찮아.
0: 여기서 혼자 살 거야.

무슨 소리지?

0: 오빠야.
1: 오빠야.
2: 오빠.
3: 우리 뽀뽀 혼자서 고생 많았어.
1: 이제 집에 가자.
3: 잘 자렴.
2: 저게 뭐지? 이게 뭐예요?
3: 어서 들어가 봐.
4: 내 비밀기지가 그대로 있어요.
3: 이거 찾는다고 아침 일찍부터 섬을 다 돌아다녔어.

0: 내 슈퍼공주 내 뿌야 엄마.
1: 자 슈퍼공주 기지로 돌아가자.
2: 오빠 이 뿌도 들어가도 돼?
1: 들어와. 엄마 아빠도 들어오세요.
3: 빨리
4: 알았어.
5: 자 이야.
3: 탱크 무너지겠어요. 빨리 나와요.
5: 엉덩이가 걸렸어. 어떡해. 아유, 나 좀 받아줘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진물엔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9: 가자 얘들아,
1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2: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13: 흔들흔들 싱싱 부끄러움.
14: 여기서도 싱싱
15: 빙글빙글 날라라
16: 시속을 알려라.
17: 재밌다. 잠깐 쉬자.
18: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19: 글자도 돌려볼까.
20: 내일 또 놀자.
21: 안녕
22: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23: 원더키드.
24: 아침에
25: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6: 점심에
2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8: 저녁에
2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0: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1: 지금 쟁여놓으세요.
3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33: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9: 가자 얘들아,
1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0: 아침에
2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0: 점심에
2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0: 저녁에
2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1: 지금 쟁여놓으세요.
34: 아빠 저게 뭐야?
35: 글쎄.
36: 다들 뭐 먹는 거지?
37: 이게 뭐예요?
3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7: EBS IN 포키젤?
38: 네.
3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0: 1, 2, 3. 자 모여서 푸른 바다를 바라봐. 시원한 바람이 나를 감싸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킴.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줄무랑
3: 덤덤한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홍용삼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도대체 정체가 뭐지?
3: 나와라 슈퍼파워! 응? 얍! 얍! 소사라 신비의 힘! 아이, 어, 이게 아닌가? 그러면 나와라 삼조고의 힘!
4: 아, 어. 이제 그만 좀 하지. 안 될 것 같은데.
3: 아니야, 분명히 무슨 주문이 있을 거야. 장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
5: 정말로 타임워치에서 그런 힘이 나왔다고?
3: 네! 저한테 슈퍼파워를 줬어요! 하지만 그 후론 슈퍼파워를 쓸 수가 없어요.
5: 어쩌면 타임워치에 내장된 용의 DNA와 내게 잠재된 삼조고의 기운이 합쳐져서 신비한 힘을 만들어낸 건지도 모르겠구나.
2: 어떻게 하면 그런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5: 글쎄요. 정확한 발동 조건은 더 많은 연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반드시 찾아낼 거야. 그 힘을 쓸 수 있는 방법.
6: 저기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4: 어머머머머머. 이게 말로만 듣던 길거리 캐스팅. 네? 무슨 일이시죠?
3: 아, 네, 저요? 네, 뭐...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초등학생의 역사인식 상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생, 이걸 어떻게 읽는지 알고 있나요?
3: 에이, 그것도 몰라요. 3.1절이잖아요. 3.1!
6: 혹시 야스쿠니 신사가 뭔지 알아요?
3: 야스쿠니 신사요? 신사는 영어로 젠틀맨이니까...
4: 아, 야스쿠니 젠틀맨?
6: 그럼 안중근의사는 누군지 알죠?
2: 제발 맞추거라.
3: 글쎄요, 제가 의사는 아는 분이 없어서. 어느 병원에 계시는데요?
2: 그만! 이 녀석아, 어떻게 3.1절을 3.1절이라고 읽어?
3: 그게 3.1절이었어요?
2: 그리고 너 정말 야스쿠니 신사

0: 몰라? 전쟁을 일으킨 범죄자를 신으로 받들며 제사를 지내는 곳이 야스쿠니 신사잖아.
1: 그래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0: 아휴, 그래.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보마. 하지만 안중근 의사는 알아야지. 하얼빈에서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신 안중근 의사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1: 에이, 모를 수도 있죠 뭐.
0: 그건 꼭 알아야지. 온다라,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결국 반복된단다. 직접 안중근 의사를 만나러 가보자. 머리에 지식을!

0: 여기가 어디예요?
1: 1909년 중국 하얼빈이다.
2: 하얼빈?
1: 저기 계시는구나. 온다라, 저분이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이시다.
3: 석이냐?
4: 난 네가 꺾어!

0: 그건 말이지. 모든 역사에선 내가 주인공이어야 하니까.
1: 뭐?
0: 난 위대한 영웅 엑스맨이다.
1: 야! 뭐라고? 진짜 영웅은 그런 짓 안 해. 오늘은 놓치지 않겠어.
0: 잠시만. 그렇게 해서 잡을 수 있겠어?
1: 와.
0: 야, 소용없어. 그런데 말이야, 왜 너희는 내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것이?
1: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어린 꼬마가 안 됐군.

0: 온달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이번엔 잡을 수 있었는데.
2: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괴현은 누구며 선생님들께서는 또 누구입니까?
0: 사실은 그게... 저희도 비밀리에 항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3: 네?
0: 그 괴한은 일본의 밀정입니다. 그자가 선생님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걸 막기 위해 저희가 파견된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자를 잡기 위해 저희가 당분간 선생님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지요? 그자는 반드시 다시 나타날 겁니다.
2: 오히려 제가 부탁할 일이군요. 나라를 위해 싸우는 동지를 만나서 반갑습니다.
4: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항일운동을 한다니요.
0: 안중근 의사를 보호하려면 그 방법뿐이었습니다.
1: 아, 맞다! 그 도둑 녀석 이름이 엑스맨이래요. 모든 역사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겠다나.
0: 엑스맨? 역사를 바꿀 셈인가?
4: 엑스맨이 다시 나타날까요?
0: 원래의 역사대로라면 안중근 의사가 내일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할 테니.
4: 역사를 바꾸려면 오늘 밤 나타나겠네요.
0: 그래서 말인데 언제 엑스맨이 나타날지 모르니 우리가 밤새도록 경비를 서야 할 것 같습니다.
1: 아, 좋아요. 그럼 다 같이 복도에서 이불 깔고 누워서.
0: 아니,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돌아가면서 한 명씩 보초를 서는 게 좋겠어. 역사가 바뀔 수 있으니 안중근 의사가 최대한 모르게 하고, 특히 온다라 위험하니까 절대 혼자 나서지 말고 엑스맨을 발견하면 즉시 나한테 알려.
1: 네. 전부 제가 먹을 거예요. 햄버거도 제 거예요. 햄버거. 네. 햄버거!
2: 이거 괜히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1: 아, 아니에요, 안중근 선생님. 밤새워 게임할 때에 비하면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주무시고 나오셨어요?
2: 이런저런 생각에, 그리고 못난 아들 때문에 고생하고 계실 어머님 걱정에 잠이 안 오는구나. 그래서 잠시 밖에 나와봤단다.
1: 우리 엄마는 항상 잠이 보약이라고 하셨어요. 푹 주무셔야 더 훌륭한 일도 많이 하시죠. 선생님 손가락이...
2: 아, 이거 말이냐?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와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해 동지들과 함께 손가락을 잘라 맹세한 거란다.
1: 아, 손가락까지 잘라서 맹세를 하시다니.
2: 손가락을 잃은 아픔은 나라를 잃은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온달이 너도 나라를 잃은 슬픔은 나와 같지 않느냐?

0: 온다라!
1: 어디 갔지? 아, 저기 있다! 저기! 엑스맨! 엑스맨이에요!
0: 이 녀석,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먼저 알리라니까!
1: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잡았다! 누구세요? 엑스맨이 아니잖아요?
2: 아니, 왜 이러시오?
1: 죄송해요. 이상하다. 분명히 엑스맨이었는데.
0: 저자다! 어? 잡았다!
2: 에?
1: 잡았다! 다들 너무 비슷해서 못 찾겠어요.
0: 엑스맨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다시 숙소로 돌아가자.
1: 선생님! 안중구 선생님! 여기 안 계세요!
0: 벌써 시간이. 곧 이토가 도착할 시간이야. 아마 안중구 선생님은 하얼빈 역으로 가신 것 같구나.
3: 그럼 늦기 전에 하얼빈 역으로 가요.
1: 평강 말이 맞아요! 빨리 가요!
3: 로빈도 빨리 가자고 하는 것 같아요. 로빈, 같이 가!
4: 준비는 끝났어. 이제 슬슬 여기로 안중근이 올 텐데. 어서 오세요.
5: 차 한 잔 주시오.
4: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떡 먹고 푹 잠들어 있는 동안 내가 대신 영웅이 되어주마. 여기 차 나왔습니다. 떡은 서비스입니다.
5: 고맙소. 어머니,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4: 손님, 정말 맛있는 떡인데 왜 안 드시고 일어나십니까? 꼭 한 입이라도 드셔보십시오.
5: 알겠소.

0: 배가 많이 고팠나 보구나. 괜찮니? 어? 이토가 도착했구나. 이제 가봐야겠다.
1: 잠깐만요. 저기요, 아직 떡을 안 드셨던데.
2: 되는 게 하나도 없군.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지. 나와, 액션! 저기에는 안중근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해.
3: 누구 마음대로?
2: 이 녀석들이 어떻게?

0: 이번엔 나쁜 짓 못하게 꼭 잡겠어.
1: 저 지긋지긋한 녀석들. 조심하라고. 뭐 하는 거야? 걸리적거리지 말고 비키라고.
2: 오늘 내가 반드시 너를 없애고 죽게 작은 보탬이 되리라.
1: 엑스런 공격! 뭐야 저건?
0: 이게 되네. 선생님, 병강아, 봤지? 이게 여기서 팍! 슝퐁!
2: 이토!
3: 역사가 원래대로 진행됐구나.
0: 어? 엑스맨이 도망가요!
1: 도망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어서 가는 거다. 다음엔 절대 마주치지 말자. 귀찮은 녀석들.
0: 에이, 또 놓쳤다.
3: 로빈, 왜 그래? 정신 차려! 로빈! 로빈!
0: 오늘의 윙! 안중근! 우와! 안중근 의사다!
4: 너 안중근 의사가 누군지 알아?
0: 당연하지!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독립투사잖아!
4: 오, 예전엔 안중근 의사가 병원 의사인 줄 알더니.
0: 과거는 제발 잊어줘.
5: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안중근 의사는 1879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 1910년 3월 중국 리순 감옥에서 순국하셨습니다. 여기서 의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제 몸을 바쳐 일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고사 이후 재판을 받게 된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가 저지른 만행들을 말했습니다.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1905년 을사늑약, 고종황제의 폐위를 포함한 15가지 죄에 대해 막힘없이 재판장에게 모두 고하는 의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중근 의사의 재판은 불공정했습니다. 안중근을 도와주는 한국 변호사의 접견은 금지되었고 재판기간도 짧았으며 언론권에도 제한을 뒀습니다.
0: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요! 병강아, 우리 당장 과거로 가서 안중근 의사를 도와드리자!
4: 안 돼! 역사를 바꾸려고 하면 엑스맨이랑 똑같아지는 거야.
0: 아유, 너무 억울하다.
5: 이런 불리한 재판 과정 속에서 1910년 2월 14일 안중근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 뒤인 3월 26일 하늘의 별이 되었고 아직까지 유해를 찾지 못했지만 우리 가슴 속에 영원한 영웅으로 남아있습니다.
0: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하루빨리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5: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란다면 꼭 그렇게 될 거예요.
0: 네! 꼭 그렇게 될 거예요.
5: 어때요? 이제 잘 알겠죠?
0: 네!
5: 그럼 위인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6: 야호! 안중근 카드 수집 성공!
2: 그 아이 말이 맞습니다.
3: 내가 반드시 황금을 찾아서 갈게.
4: 생과 내식?
0: 의원님 혼자 야식 드시려는 거예요?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0: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0: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5: 얼리면 더 맛있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호르고 동화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동화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호르고 동화나라 캐슬.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5: 얼리면 더 맛있어.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9: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8: 얼굴엔
10: 순한 킹킹.
8: 중물엔
10: 덥덥한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할아버지가 피곤한 이유.
1: 여기가 호빵이 호떡이네 집이로구만. 들키지 않게 조심조심 들어가야지.
2: 아유, 아유, 쩐다 쪘어. 아이고. 올해도 착한 일을 많이 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선물을 몽땅 준비했더니 무겁고 힘들고 피곤해. 아이고. 그래도 호빵이 호떡이 선물은 주고 가야지. 잠깐만. 이거는 그 호빵이 선물. 호빵이 앉았니?
0: 그럼요. 저 착한 일 많이 해서 산타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선물 주러 오실 줄 알았거든요. 아 맞다, 산타 할아버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응? 짜잔, 제가 간식 준비했어요. 간식 드세요.
2: 아이고 고맙구나. 안 그래도 출출했는데 말이야. 아 참아 참. 이거는 그 호빵이 선물.
0: 감사합니다 산타 할아버지.
2: 아이고 아직도 선물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아이고 피곤해서 어쩌나. 배달을 안 갈 수도 없고.
0: 산타 할아버지 많이 피곤하세요?
2: 이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여기까지 걸어왔거든.
0: 에?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엄청 무겁네요. 이 무거운 걸 들고 여기까지 걸어오시다니.
2: 게다가 밖이 지금 엄청 추워.
0: 산타 할아버지 코가 루돌프처럼 빨개요.
2: 아 그래?
0: 추운 날 무거운 걸 들고 너무 많이 걸어서 피곤하신 건가?
2: 추운 날 무거운 걸 들고 많이 걸으면 왜 피곤한 거냐고. 왜.
0: 아이고, 호떡이.
2: 누가 호떡이야? 나는 산타 할아버지야.
0: 아이 그쵸. 아이

0: 아, 좀 쉬다 가세요.
1: 그래, 그럼 그럴까?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피곤하다.
2: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0: 어? 피곤 딱지가 깜빡인다. 어? 산타 할아버지가 피곤해서 딱지가 깜빡이는 건가? 그렇다면 산타 할아버지가 왜 피곤한지 직접 가서 알아봐야겠어. 아, 그럼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이야!
1: 우와! 곱팡아! 곱팡아!
3: 헛들! 헛들! 헛들!
0: 어? 그 여기는...
3: 아! 또 피로물질이다!
0: 네? 피로물질이요? 어, 제가요?
4: 피로 크리스마스!
0: 피로 크리스마스! 아, 근데 너희도 피로물질이야?
5: 산타 할아버지가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선물을 배달하느라 바쁘고 힘들거든. 그래서 우리 피로물질들이 생기는 거라고.
6: 그래서 우린 더 힘들어. 너무 피곤해.
0: 아, 근데 피로물질은 왜 나오는 거야?
5: 궁금하면 너도 일단 일로 와서 잡아.
0: 알았어.
6: 피로물질이 더 생겨서 더 피곤해.
0: 저 금방 갈 거니까 피로물질이 나오면 왜 피곤한지 좀 알려주세요.
6: 그거야. 산타 할아버지가 쉬지 않고 계속 걸으니까. 무거운 선물 보따리를 들고 계속 걸으니까.
7: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신다. 내가 울고 싶다. 선물은 무겁고 너무 춥고 갈 길은 멀고 다리는 아프고 이 선물은 언제 다 배달한담. 아유.
8: 하나 둘. 아,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달콤한 포도당 먹고 산소 마시면서 파티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6: 산타 할아버지 오늘 밤 계속 걸을 건가 봐.
8: 아, 할 수 없지. 힘내서 계속 걸어가려면 산소랑 영양분이 더 필요하니까. 적혈구님, 여기 산소 좀 더 가져다 주세요.
9: 혈장님, 영양분 좀 가져다 주세요. 바로 에너지를 낼 수 있게 포도당으로 부탁드려요.
10: 적혈구
11: 혈장!
10: 적혈구
11: 혈장!
10: 적혈구
11: 혈장! 자자자, 포도당 왔습니다. 예. 잠깐만, 근데 벌써 또 포도당을 다 먹은 거예요?
6: 산타 할아버지가 계속 걷고 있어서 저희도 계속 움직이느라 다 먹었어요.
10: 산소도 다 먹은 거예요?
8: 네. 근데 이걸로 부족해요. 계속 걸어야 하니까 산소도 포도당도 더 가져다 주세요.
11: 더요?
10: 심장님한테 가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텐데.
8: 부탁드려요.
6: 빨리요.
11: 아, 예, 알겠습니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가자, 적혈구!
10: 적혈구!
11: 혈장!
10: 적혈구!
11: 혈장!
10: 적혈구!
11: 혈장!
6: 아이, 적혈구님, 혈장님, 아직 안 오시는데, 어떡하지?
8: 아, 그럼 하는 수 없지. 저걸 쓰자!
6: 글리코겐?
8: 그래. 저번에 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해뒀잖아. 글리코겐을 쪼개면 다시 당이 되니까, 그걸 먹자고.
6: 좋았어. 얼른 쪼개서 먹고, 힘내자고.
3: 으라차차차 힘이 난다.
4: 피로물질입니다.
6: 글리코겐 쪼갰대. 피로물질이 나왔어.
8: 피로물질이 나오면
4: 피로
8: 피곤해지는데.
6: 아, 아픈데.
0: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계속 걸으니까
9: 힘을 내려면 당이 필요해서.
8: 근육에 저장해둔 글리코겐을 쪼개 먹었더니.
0: 그래서 피로물질이 나왔다고요?
9: 그래. 그래서 근육맨이 더 힘든 거라고. 아, 근데 혈장님, 적혈구님은 왜 안 오시는 거지?
2: 이상, 이상. 날씨가 추워 산타 할아버지 체온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코세포 마흔이 꽁꽁 얼고 있다.
9: 어? 추워서 혈장님도 적혈구님도 코세포 마을로 가셨나?
8: 그럼 우리한테 못 오실 거야.
9: 아, 그럼 계속 피로 물질들한테 시달려야 하는 거야? 아,
12: 신장님!
13: 어, 그래, 피사총사. 내가 빨리 가게 밀어줄 테니까 얼른 코세포 마을로 열을 데리고 가도록.
11: 에? 열을요? 다리 근육맨한테 방을 가져다줘야 하는데.
10: 저도 산소 배달 가야 되는데요. 다리 근육맨들도 급하다고 했어요.
13: 코세포 마을이 더 급해. 이대로 뒀다간 코세포들이 꽁꽁 얼어서 산타 할아버지는 평생 루돌프 코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그래도 좋겠어?
0: 안 돼, 얘들아. 빨리 코세포 마을로 가자.
13: 빨리 가라.
0: 혈장님과 적혈구님이 코세포 마을에 가느라 여기 못 오신 거예요? 그럼 당은 어떻게 해요?
8: 어쩔 수 없지. 글리코겐을 또 꺼내 먹는 수밖에.
9: 안 돼. 피로 물질이 더 생기면 쥐가 날지도 몰라.
0: 쥐요? 그럼 산타 할아버지가 더 힘들어지잖아요. 선물 배달은 어떻게 해요?
14: 얼른 글리코겐 쪼개 드세요.
9: 먹을까? 말까?
14: 드시라니까요. 그래야 피로 물질이 더 많이 나오고. 그래야 피로물질들을 모아서 영양분이 넘쳐나는 간셰프 주방으로 가서 파티를 하죠. 야호!
9: 도저히 못 참겠다. 먹자, 먹어.
15: 간셰프님, 메리 크리스마스!
16: 메리 크리스마스! 야야야, 너희들 누구야?
17: 피로 물질입니다.
0: 아, 네, 저도요.
18: 피로.
0: 어?
18: 피로.
11: 오, 피로 물질이 더 들어오잖아.
17: 야, 어서 와.
16: 피로 물질이 너무 많아. 내가 해독하지 못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엄청 피곤해하실 텐데.
0: 간셰프님, 어떻게 해야 피로 물질을 내쫓을 수 있어요?
16: 일단 걷는 걸 멈추고 쉬어야 해. 쉬면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하지.
19: 물을 많이 마시면 피로 물질들을 오줌으로 내보낼 수 있어.
11: 쉬어. 산타 할아버지가 잘 먹고 잘 자면 좋을 텐데.
16: 그래야 자는 동안 이 간셰프가 이 녀석들을 내쫓지. 간셰프들아, 붙잡아!
11: 예, 예, 예.
0: 네, 알겠어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꼭 전해줄게요. 오, 피로물질 최고 딱지다. 빨리 가야겠어요.
16: 가만있어. 지금부터 피로물질 해독을 시작한다. 실시!
11: 예,
7: 어? 호빵이 왔니?
0: 산타 할아버지! 무거운 선물 보따리를 들고 너무 많이 걸어서 다리에 피로물질이 생겨서 피곤한 거래요. 피로물질을 쫓아내려면 물부터 드세요.
7: 어, 물? 네. 물, 그래. 좋구나.
0: 그리고 피로물질을 쫓아내려면 잘 먹고 잘 자야 한대요. 주무시고 가실래요?
7: 그럴 수야 없지. 피곤해도 선물 주러 가야지.
0: 우와,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7: 그래, 고맙구나, 호빵아. 아참, 친구들,
12: 메리 크리스마스!

0: 하는 씨 원정대의 탄생.
1: 누나! 누나 나 먹었어! 먹었어! 나 먹었다고!
2: 먹어? 뭘 먹었는데? 혼자 먹은 거야? 씨!
1: 누나도 먹었잖아.
2: 내가? 나 안 먹었는데.
1: 우리 새 돼서 나이 한 살 더 먹었잖아.
2: 아, 난 또 뭐라고.
3: 아참, 어떡이 너. 새는 편식하지 말고.
1: 네, 누님 여부가 있겠습니까?
4: 근데 누나, 나 다 잘 먹는데? 못 먹는 거 없는데?
2: 무슨 소리? 너 브로콜리 안 먹잖아. 파프리카도 안 먹고 오렌지 키위도 안 먹고 딸기 생크림 케이크에선 딸기만 쏙 빼서 생크림만 먹잖아.
1: 들켰네.
5: 딱지.
2: 응? 복주머니에서 소리가 난다. 어? 비타민C 원정대 딱지?
1: 응? 비타민C 원정대라면?
2: 브로콜리,
1: 파프리카,
2: 딸기,
1: 키위,
2: 오렌지! 예!
1: 비타민C 원정대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2: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1: 어? 여기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2: 어? 어, 브로콜리! 아, 또 왜 울어?
6: 못 본 척 그냥 가줄래? 나 지금 말할 기분 아니야.
2: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나한테 말해봐.
6: 치! 생크림 케이크 위에 올라갈 정도로 사랑받는 딸기 넌 평생 내 기분 모를 거야.
1: 누나, 누나. 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6: 어? 파프리카! 어? 너는 내 기분 알지?
1: 응? 내가 네 기분을 어떻게 알아? 잘 모르겠는데.
6: 에이, 파프리카! 아, 왜 그래? 너도 나처럼...
1: 먹기 싫어, 싫어!
6: 호떡이한테 무시당하고 외면받았잖아!
2: 그래서 속상해서 우는 거야? 울지 마, 브로콜리!

0: 울고 싶은 건 나야. 호떡인 키위를 더 싫어할걸.
1: 아니야. 호떡인 오렌지 싫어하는지 오렌지.
0: 나만큼 싫어하겠냐. 어, 아, 파프리카. 너도 껴. 호떡이가 널 제일 싫어할걸?
2: 어? 나도? 아!
1: 아, 잠깐만, 잠깐만! 호떡이 딸기도 싫어하지 않나? 생크림 케이크 위에 딸기가 있어도 딸기만 쏙 빼고 안 먹잖아!
3: 어! 맞네, 맞아!
1: 어? 아!
4: 어?
5: 어, 손님이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4: 새해를 맞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왔어요.
6: 자외선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7: 야! 나왔다. 피부 세포를 늙게 만들려고 왔지. 이렇게. 자, 우와!
0: 아이고, 늙어버렸네. 피부세포, 너도 조심해.
7: 나도 이리 와. 안 와!
1: 아, 네.
7: 그럼 내가 가지 뭐.
1: 아, 네. 아, 오지 마세요.
7: 너도 늙게 만들어주마.
2: 어, 괴롭히지 마.

0: 괴물로부터 구해주셨잖아요.
1: 네? 제가 그랬나요?
0: 네, 파프리카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 고맙습니다.
2: 파프리카는 좋겠다.
0: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아, 또 나쁜 산소 괴물이 나타날까 봐 겁이 나긴 하지만.
1: 그렇다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같이 가시죠.
0: 역시 파프리카님 짱짱짱.
1: 가시죠.
3: 이럴 수가. 나는
4: 나도 복 받은 지 얼마나 오랜지.
3: 나야말로
4: 브로콜리, 키위, 오렌지까지 다들 속상해하네.
5: 똑똑, 오렌지님 계세요?
6: 오렌지님
5: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4: 복 받은 지 오렌지 왜 주는 건지?
5: 오렌지님이 저희를 구해주셨잖아요.
7: 키위도 고마워. 키위도 새해 복 많이 받고.
3: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7: 키위가 날 구해줬잖아.
8: 슬프다! 찔러! 찔러! 찔러!
5: 아, 참! 왜 이렇게 시끄러워?
8: 저기도 슬프다! 찔러! 찔러! 찔러!
3: 찔러! 찔러! 찔러! 많이 찔렀다, 아이가!
9: 여기저기 감기 바이러스를 퍼뜨리자! 이야!
4: 뭐야? 세포들이 쓰러져 있잖아! 오렌지라도 먹을런지?
5: 네? 네! 감사합니다!
4: 오렌지!
2: 울고 난다 힘이 난다.
5: 오렌지님 감사합니다.
10: 벌써 가셨네.
9: 뭐야, 왜 다시 살아난 거야?
5: 하, 오렌지 파워로 다시 살아났다.
11: 어쩔래.
0: 좋아, 이번엔 진짜로 극장을
2: 백현도님 도와주세요.
7: 잠깐, 감기 바이러스 이 백혈구에 불꽃 초막을 받아라!
8: 우리도 질 수 없다! 질러! 질러! 질러!
7: 아, 이런! 뭐야? 센 녀석들이잖아! 쓰러질 것 같아!
6: 쓰러지면 안 되죠! 이 키위라도 드세요! 키위! 파워!
7: 이런! 차! 키위, 고마워.
6: 고맙다고요? 그렇게 말해주셔서 제가 더 고마워요.
7: 우리 대식세포에게도 키위 파워를 좀 전해줄 수 있겠나?
6: 물론이죠. 가시죠.
5: 오렌지님, 안녕히 계세요.
2: 하트 뿅뿅!
4: 이런 하트 얼마나 오렌지.
3: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쓸모가
5: 없는. 왕세자님 납시오.
12: 눈부셔. 눈부신 당신은 누구신가요?
5: 콜라겐 왕세자님이십니다.
12: 네? 콜라요?

0: 악수!
1: 브로콜리 고맙소.
2: 저요? 아 진짜 저 찾아오신 거 맞아요?
0: 잊으셨어요? 우리 콜라겐 왕세자님을 구해주셨어요.

0: 상처가 너무 깊어서 치료하는데 오래 걸리겠구나.
1: 예? 아니 이러다가 바이러스라도 들어오면 어찌합니까?
2: 예? 어쩌기! 염증이 생기고 흉터만 남겠지 뭐!
0: 아, 진짜 무서워!
1: 우리 콜라겐 왁자자님이 어떻게 되어보세요?
0: 에헴! 여기서 당장 나가거라!
2: 싫은데? 안 나갈 건데? 힘도 없는 게 어디?
0: 하! 내가 힘이 없게 외형이!
1: 아휴, 어떡하나?
3: 어? 아이고, 자, 힘 내세요!
0: 오! 힘이 난다! 그럼 일단 상처부터 치료하고!
2: 아니, 브로콜리가 닿기만 했는데 콜라겐 왕세자가 다시 기운을 차렸잖아!
1: 우리 콜라겐 왕세자님은 비타민C 좋아하거든!
0: 아, 브로콜리한테 비타민C 많은 거 몰라? 그래서 나 불끈 힘이 났다 이거야!
2: 그래서 뭐, 날 쓰러뜨리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4: 백혈구님! 예! 바이러스! 내 불꽃 주먹을 받아라! 팍!
2: 깨꼬다!
0: 아, 고맙소이다, 백혈구님!
4: 저 키위 비타민C 먹고 엄청 기운 나거든요!
0: 나도 브로콜리 비타민C 먹고 힘내서 상처를 치료할 수 있었는데?
1: 이게 다 비타민C 덕분인 줄 알아요!
0: 브로콜리, 고맙소! 덕분에 호떡이를 구했소.
5: 제가요? 얘들아, 내가 호떡이를 구했대. 들었지?
6: 들었지.
0: 아, 그리고 아몬드 공주님이 전화라고 하셨소.
7: 비타민 C가 많은 딸기야. 네가 도와준 덕분에 내 몸에 있는 철분을 적혈구님께 드릴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6: 네, 아몬드 공주님.
0: 비타민 C를 주어 정말 감사하오.
1: 콜라겐 왕세자님, 피부세포를 팽팽하게 만들 시간이 옵니다.
0: 아니,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가자!
1: 에이, 가시지요.
0: 에헴!
5: 우와,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음식들이었다니.
8: 누나, 나 앞으로 비타민C가 들어있는 음식들 많이 먹을 거야. 사랑할 거라고. 비타민C 최고잡지다!
9: 이제부터 비타민C가 필요하면 어디든 달려가는 우리는
10: 비타민C 완성돼!
1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1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4: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6: 지동.
15: 얼굴엔
16: 순한 길길.
15: 진물엔
16: 덥덥한
17: 순하게
16: 지켜줄게.
1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또래또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2: 키 성장 고민이 되면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준모란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짓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눈물엔
7: 달콤한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코를 함부로 파면 안 돼요.
1: 아, 진짜. 아, 코 간지러워. 아무도 없지. 난 코딱지 나 파야겠다. 아, 왼손으로 후비후비. 오른손으로도 후비후비. 아, 양손으로도 후비후비후비. 아, 여기 나올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야.
2: 아, 발 아파. 나 코피 나.
1: 코피?
2: 괜찮아.
1: 어디?
3: 진짜네.
2: 발 아파. 어저께 피를 너무 많이.
3: 너 막 코를 이리저리 막 후비후비 팠지.
1: 아, 코? 아니 난 그냥 그 살짝 후비후비 이렇게 살짝 했는데.
4: 바람통. 닿지 않은 손으로 코를 함부로 파면 코 속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세균이 감염될 수도 있다는 거 알아?
1: 몰랐지. 잠깐만. 얘들아. 나 근데 코가 너무 아파. 왜 이러지?
2: 아니 엄마.
1: 여기.
2: 무슨 소리야?
5: 코를 함부로 판 바람통이여. 이미 너의 코 속으로 나쁜 세균이 들어갔다.
2: 세균?
5: 가시바른 기운으로 코 속의 세균을 더 나쁜 괴물로 만들어주마.
1: 괴물이 뭘 하나 봐.
2: 어떻게 하면 좋아. 많이 아파. 어떻게 안 되겠어.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바람풍을 도와줘야 돼요.

0: 저런 바람통 괜찮아?
1: 아니요 아니요 번개맨, 저 코 속이 너무 아파요. 아
2: 번개맨 어떻게 하면 좋죠?
0: 방법은 하나뿐이야. 어? 우리가 바람통의 코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1: 코 속으로요? 아우 생각만 해도 너무 아픈데. 아 너무 아파요.
0: 자 시간이 없어. 모두 준비.
1: 아니 아니요 아닌데.
2: 준비.
1: 준비. 아니.
0: 바람풍의 코 속으로 번개 이동.
3: 와. 와. 여기가 바로 바람풍의 코 속인가봐.
2: 어? 여기 저기 저기도 상처들이 있어.
4: 오 아프겠다.
0: 얘들아 조심해. 아마 여기 어딘가에 세균 괴물이 숨어 있을 거야.
3: 정답!
2: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거. 내가 상대주마.

0: 와. 바람 품고 속에 세균 괴물은 사라져라. 번개 허락. 그렇다면 한 번 더. 번개
1: 세균 괴물이 사라졌어.
2: 그래, 우리도 사라져.
1: 어? 어? 야, 같이 가!
3: 도망갔다! 도망갔어! 다행이야.
0: 정말 다행이야. 자, 그럼 이제 바람풍의 코 밖으로 나가볼까?
4: 네!
0: 자, 모두 준비!
4: 준비!
0: 바람풍의 코 밖으로 번개 이동!
3: 다시 돌아왔다!
5: 돌아왔어!
3: 돌아와서 괜찮아?
5: 다들 고마워요!
6: 어? 나 코가 아까보다 안 아픈 것 같아!
3: 진짜
0: 바람풍, 그래도 코 속에 난 상처를 치료하려면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
5: 네, 번개맨!
0: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답답하다고 코를 막 파면 상처가 생겨서 병균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조심하기로 번개맨과 약속!
4: 약속!
0: 좋아요.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파워체조 함께해요. 자, 준비!

0: 뭘까요? 뭘까요?
1: 아빠, 아빠. 어? 또 다른 세균이 나타났어요. 세균이 길을 따라갈 때 만나게 되는 번개학교 친구는 누구일까요?
0: 와, 쉽지가 않은데. 가만, 가만. 아니다. 복귀 친구들 나와주세요.
1: 나와주세요.
2: 1번 군다군다 바람풍. 2번 돌아돌아 돌아라봉주. 3번 좋아좋아 다좋아.
0: 와우, 궁금하다.
1: 와, 궁금하다.
0: 번개를
1: 궁금하다.
0: 불러볼까요?
1: 좋아요, 다같이 번개를.
3: 정답을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0: 저요.
3: 우리 친구 조금 자신 없었지만 그래도 손 들었어요. 자, 우리 친구 과연 정답은요? 누구죠?
4: 1번.
3: 몇 번이요?
4: 1번.
3: 1번? 1번이라고 한 것 같은데 맞나요?
0: 맞습니다.
3: 자, 1번 바람풍 정답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사다리가 내려가면 바람풍에게 도착하네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자, 잘했어요.
0: 우리 친구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그렇다면 또 다음 문제는요.
1: 바람풍 코 속에 세균이 들어갔어요. 세균이 이쪽에도 있고 또 저쪽에도 있어요. 세균이 모두 며칠까요?
0: 허허! 이쪽 저쪽을 더하면 과연 몇 마리나 될까? 아! 보기 친구들 넣어주세요!
5: 세균의 수는 모두 6! 세균의 수는 모두 7! 세균의 수는 모두 8!
0: 와우! 궁금해!
1: 궁금하다!
0: 번개맨을 불러주세요!
1: 다같이! 번개맨!
3: 정답을 아는 친구 크게 서두르세요. 자, 우리 친구
0: 저요.
3: 자, 우리 여기 예쁘게 공주 옷 입은 친구 정답은 몇 번이죠?
4: 7개.
3: 몇 번이요?
4: 7개.
3: 7마리 한 거죠? 7마리. 자, 7마리 정답입니다.
0: 우와!
3: 잘했어요, 우리 친구. 맞아요. 7마리의 세균이 들어있었죠. 우리 친구에게도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0: 우와!
3: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잘했어요. 그럼 번개맨은 이만 안녕!
1: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더 재미있는 퀴즈로 다시 돌아온다!
0: 지금까지 알쏭달쏭 퀴즈!
6: 번개맨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눠. 번개 파워.
7: 피노키오.
3: 오늘은 제페토 할아버지가 만든 나무 인형 피노키오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 오, 피노키오. 뭐 좋은 일 있어?
8: 사실은요, 제페토 할아버지가 책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저도 이제 학교에 갈 수 있어요.
3: 우와, 축하해 피노키오.
8: 네.
3: 그럼 학교 잘 다녀와.
8: 안녕.
3: 그럼 피노키오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지켜볼까요?
8: 아, 친구들 번개맨 갔어요? 아, 잘됐다. 학교는 무슨. 난 오늘 서커스 보러 갈 거예요.
9: 자, 자, 보세요. 자, 다리 배운 날마다 오는 평범한 서커스가 아닙니다.
8: 우와,

0: 최대쇼 바로 좋아 좋아 다 좋아 서커스
1: 와 멋지다. 아저씨 아저씨
2: 아니요
1: 저도 서커스 볼래요.
2: 어 그러면 입장료를 내야 되는데.
1: 입장료요? 아, 돈은 없는데. 어.
3: 아 그러면 안 되지.
1: 어 그러면 이 책을 드릴게요.
3: 아이 뭐 책.
1: 아 그냥 당연히... 봐주세요. 아이... 봐주세요. 예.
3: 아이 참.
1: 호호.
3: 그럴까?
4: 자. 아, 재밌겠다.
5: 아유, 여기가 제일 잘 보인다. 여기 안.
4: 그래 그래. 여기 여기 여기가 제일 잘 보이는 곳이란 말이지.
1: 제일 잘 보이는데 거기는 제가 앉을 거예요.
3: 이제 절로 가세요.
1: 제가 앉을 거예요.
5: 왜 이래?
0: 자, 자, 자.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자, 자,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자, 긴장 되시죠. 첫 번째 순서는 공 던지고 받기. 자, 좋아, 좋아, 좋아.
4: 박기가 아니었네.
5: 잘한다,
4: 잘한다, 잘한다.
0: 박수.
1: 다 같이 우. 네, 떨어뜨렸대요. 네.
0: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순서. 두 번째 순서는 쪽파 쇼쇼쇼.
6: 깨트리는 거였어.
0: 망했어. 망했다.
7: 이렇게 피노키오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말썽만 부렸어요. 그러다가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1: 어, 심심해 심심해. 아, 또 뭐 장난칠 거 없나? 아, 야
8: 피노키오 야. 피노키오 어.
1: 아, 누구세요?
8: 난 숲속의 요정.
1: 숲속의 요정?
8: 피노키오, 네. 오늘 학교 갔었니?
1: 학교?
8: 응.
1: 아, 갔었죠. 제가 학교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데요.
8: 아, 정말일까? 바람처럼 냥!
1: 길어진 거지? 어?
8: 피노키오, 할아버지가 사주신 책은 어디 있어?
1: 책이요? 어, 그거는 뭐랄까, 아, 잃어버렸어요. 뭐야?
8: 피노키오 코가 길어졌어.
1: 아이, 이거 왜 자꾸 코가 길어지는 거야?
8: 어쩌나, 친구들이 보면 놀릴 텐데. 어? 그럼 안녕.
1: 어, 잠깐, 잠깐. 저 있잖아요. 앞으로 진짜로 거짓말 안 할게요.
8: 정말일까? 저런. 또 거짓말을 했네.
1: 어떡해.
8: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마법을 썼거든.
1: 저기 사실은요. 저 오늘 학교도 안 가고 서커스 보러 갔고요. 그리고 책도 입장비 대신에 냈어요. 죄송해요. 앞으로는 진짜 안 그럴게요. 어, 이거 봐요. 코 안 길어지잖아요.
8: 이번엔 정말이네. 거짓말을 안 했어. 그럼 코를 원래대로 돌려줄게.
1: 네.
8: 따따구리 친구들아, 도와줄래?
1: 따따구리요? 따따구리 갑자기 왜 불러요?

0: 지금 바닷가에 계신단다. 얼른 가봐.
1: 바닷가?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만나러 갈 거야!
2: 이렇게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를 찾으러 바닷가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1: 아유 피노키오야! 피노키오 어디 있니? 아유, 얘가 어디로 간 거야? 피노키오야!
3: 할아버지!
1: 피노키오 목소리가 들리네.
3: 할아버지! 아유, 저 여기 있어요!
1: 아유, 우리 피노키오가 거기 있었구나! 네. 아유, 여기 조심해요! 조심! 아유!
3: 할아버지!
1: 아유,
4: 제가 구해줄게! 할아버지!
1: 오지 마라!
2: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1: 아유, 나는 괜찮다! 피노키오야! 너라도 얼른 나와라!
2: 아니요, 할아버지. 저 이제 진짜 착한 피노키오가 될 거라고요.
1: 아유, 그래, 피노키오야.
2: 할아버지.
1: 아유, 어서 나가자, 어서 나가. 나가야 되는데.
2: 할아버지.
1: 이 불안한 느낌은.
4: 다 잡아먹을 테다.
1: 아유, 여기가 어디야? 우리 피노키오, 우리 피노키오야! 아유, 피노키오야! 정신 차려라! 피노키오야! 아이고, 다행이구나!
2: 할아버지!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1: 여기가 바로, 고래 뱃속인가 보구나.
2: 고래 뱃속이요?
1: 아이고, 세상에.
2: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할아버지?
1: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물에 빠지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2: 아니에요, 할아버지. 사실은 제가 학교 안 가고 서커스만 안 갔어도 아이고,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이고, 죄송해요.
1: 괜찮다. 앞으로 안 그러면 되지. 자, 우리는 무사히 나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2: 네.
4: 아이고, 서커스도 망쳤고, 고래 뱃속에 들어오다니.
1: 아이고, 사람이 있네. 이보시오.
4: 너 이 녀석.
2: 약간 죄송해요.
1: 아이고, 우리 피노키오가 무슨 잘못을 했나 본데. 아이고, 용서하십시오. 용서해요. 용서하십시오.
4: 알겠어.
1: 용서하신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5: 아니, 이게 서커스 구경하다 고래 뱃속까지 왔네.
1: 아이고,
6: 여기가 고래?
1: 여기가 고래 뱃속이에요.
2: 그런가 봐요.
1: 아이고, 많이들도 많이.
5: 아니, 고래가 어찌나 크던지 배 탄 사람들을 다 집어삼켰네.
1: 아이고, 그러네요. 아, 이게 상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네요.
7: 네네.
1: 아유.
7: 그럼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할아버지를 꼭 구해서 집으로 함께 돌아갈 거라고요.
1: 아이고, 그래.
5: 어떡해.
1: 고맙다. 고마워.
7: 어떡해요?
4: 그래.
7: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그럼 다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1: 손을 이렇게.
7: 네. 그 다음에 고래 뱃속을 까치 이렇게 하는 거예요.
4: 간지.
7: 다들 준비.
1: 자, 준비. 자, 다들.
7: 간지.
1: 간지.
7: 시작.
1: 자, 그래. 제가
2: 이렇게 피노키오의 꾀로 제페토 할아버지와 피노키오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1: 아유, 가자.
7: 살았어요.
1: 아이고, 집에 돌아왔다. 아이고, 우리 피노키오. 덕분에 돌아왔다.
7: 저기 할아버지, 저 이제요 진짜 학교도 열심히 잘 다닐 거고요.
1: 그렇지.
7: 그리고 책도 많이 읽을 거고요. 그리고요 저 거짓말도 절대 안 할 거예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 우리 피노키오 기특하다. 우리 친구들 피노키오 이제 입은 거짓말 안 할 것 같죠? 안 할 것 같으면 박수 한번 주세요.
8: 와.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8: 고마워. 이렇게 말썽쟁이 피노키오가 다시 착한 피노키오로 돌아왔네요. 친구들, 오늘의 이야기 재밌었나요? 우리 친구들도 거짓말도 안 하고 책도 잘 읽고 그리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기로 번개맨과 약속!
1: 약속!
8: 네, 지금까지 모두가 행복한 도시 김천에서 함께한 모여라 딩동댕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식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성장 고민이 되면
4: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지동.
11: 얼굴엔
12: 순한 킬킬.
11: 술물엔
13: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5: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험.
14: 가자 얘들아,
1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5: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친구들 안녕.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인 미니 키즈들이 살고 있는 미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미니 키즈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미니 키즈들이 모두 이곳에 있었네요. 안녕, 미니 키즈. 우와. 곳곳에 요리 재료들이 가득한데요. 미니 키즈가 오늘은 요리 놀이를 하나 봐요.

0: 있겠니?
1: 써니?
2: 써니?
3: 이런, 찐이가 바닥에 있는 무언가를 밟고 넘어졌어요. 어우, 아프겠는데요.
0: 찐이.
3: 찐이가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하지만 이제 방안을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해, 리니키즈?
1: 어?
3: 그럼 미니키즈들이 청소할 수 있게 청소 도구를 줄게요. 자, 그럼 청소를 시작해 볼까요?
1: 예!
4: 꺼니 꺼니!
0: 찐이!
4: 꺼니!

0: 지금 미니랜드도 쓰레기가 곳곳에 버려져서 청소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미니랜드가 깨끗해질 수 있게 미니키즈들이 청소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그럼 바깥으로 가볼까요? 미니키즈, 여기 쓰레기 봉투를 줄게. 여기에 쓰레기를 담아보자.
1: 꽃니, 썸니,
2: 써니,
1: 너니.
3: 예!
0: 우와! 미니키즈 덕에 미니랜드가 다시 깨끗해졌어요. 수고했어요, 미니키즈.
3: 예!
4: 놀아요. ABC 미니키즈.

0: 우와.
1: 미니 키즈들이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나니까 방이 깔끔해졌어요. 잘했어요, 미니 키즈. 근데

blue. White, pink.

0: Purple.
1: Yellow.

black. Orange. Brown.

Red, red, red. Green.

yellow. Pink. Blue.

green. Red. Purple.

Orange, yellow, green, blue, purple, pink, brown.

Yellow. Pink. Red.

brown. Green. Blue.

brown. Black. White. Orange. Pink.

blue. Yellow. Red. Green. Brown.

orange. Pink. Purple. White. Black.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독특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직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시큼내쿵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5: 얼리면 더 맛있어.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친구들 안녕.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인 니니 키즈들이 살고 있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1: 써니.
10: 니니 키즈들이 오늘은 꽃을 구경하고 있나 봐요.
11: 써니.
10: 써니가 써미를 흘끗흘끗 쳐다보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12: 써니, 써니! 꺼니, 꺼니!
11: 써니!
12: 꺼니!
11: 써니, 써니,
12: 꺼니, 꺼니, 꺼니.
10: 아하, 써니는 써미를 몰래 좋아하고 있었나 봐요.
11: 써니, 써니.
13: 찐니? 응? 찐니?
12: 응? 써미?
13: 응, 찐니, 찐니.
10: 어? 찐이가 써미에게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찐이는 써니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보여주려 한 것 같은데 그 사실을 모르는 써미는 크게 오해할 것 같죠?
12: 써미! 써미! 써미!
10: 써미가 찐이에게 꽃 구경을 하러 가자고 하네요. 역시 찐이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죠?
12: 써미! 써미!
11: 써니!
12: 써니!
10: 문제가 복잡해졌네요. 이제 어떻게 될지 써니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런, 써미는 아직 찐이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찐이가 실수였다고 말하기 곤란한가 본데요.
11: 써니,

0: 소미.
1: 소미? 소미, 소미! 또니? 꼬니?

0: 오! 소니가 용기를 내어 써미에게 고백했어요.
1: 써미?
2: 진니.
1: 써미?
0: 어? 진니가 아까 한 고백이 실수였다고 써미에게 말했어요. 써미가 충격을 받았네요.

0: 써니! 써니!
1: 써니?
2: 써니가 써미에게 다시 말했어요. 이제 써미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1: 써미!
0: 써니!
2: 써미가 그냥 가버렸어요. 이런, 써니의 마음을 받아주기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던 걸까요?
0: 써니...
3: 꺼니, 꺼니... 써니...
2: 괜찮아, 써니. 솔직하게 말한 것만으로도 써니는 아주 멋졌어. 다음에는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0: 써니, 써니! 써니!
1: 꺼니, 꺼니! 써니!
2: 써니가 기운을 차려서 다행이네요. 재밌게 놀아요, 미니키즈! 미니키즈, 오늘도 재밌게 놀았나요? 이제 돌아갈 시간이 다 되었어요. 내일 또 만나면 되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요. 그럼 우리 인사할까요?
0: 응! 써니!
1: 써니!
0: 써니! 써니!
1: 써니!
0: 써니!

됩니다.

Jealous. Angry. Sad.

Surprised. Happy.

Jealous. Angry. Sad.

Surprised. Happy.

yellow, red, blue.

purple. Green. Pink. Oh, my God.

Yellow. Orange.

Red. Purple.

Elephant. Pig. Duck. Tyrannosaurus.

dog. Lion. Eagle. Crocodile.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지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 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워크 런 점프.

0: Where is he? Mr. Handy, what were you doing down there?
1: Me?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하게
0: 진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캠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 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는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그네를 찾아 그네를 찾아 보이 보이 보이 보이 그네를 찾아
1: 레미
0: 그네를 찾아 그네를 찾아
1: 선생님이 밀어줄까요? 보이, 보이, 보이, 보이.

0: 전문에
1: 놀이터 좋아 놀이터 좋아 호이호이호이호이 놀이터 좋아 놀이터 좋아 놀이터 좋아 호이호이
2: 볼트 선생님 더 빨리요
1: 놀이터 좋아 놀이터 좋아
2: 선생님 좀 더 빨리요
1: 놀이터 좋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like, comment. Like, big ball. like, laundry. Together.

0: Whoa, it's rainy.
1: Find it, what do you need?
2: This!

0: All right, you guys. Great job, really. Yes!
1: Sunny!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키가 크고 싶다면 성장 고민이 되면
7: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남방구는 북방구와
9: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캠핑 준비 끝!
1: 누가 텐트를 예쁘게 꾸며볼까요?

0: 싱싱싱 끝말잇 기다리
1: 오징어
0: 싱싱싱
2: 어린이
0: 싱싱싱
3: 이야기
0: 싱싱싱
1: 시작해
0: 싱싱싱
4: 길거리
0: 싱싱싱
1: 리어오카
0: 싱싱싱
2: 아파
1: 가죽 가죽
2: 아 싫어 난 가래
0: 싱싱싱
3: 땡땡땡땡 늦었어
1: 다시 하면 돼 뚜왕
4: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럼 뿡뿡이부터 더 빠르게
0: 싱싱싱 끝말잇 기다리
2: 냉장고
0: 싱싱싱
3: 고등어
0: 싱싱싱
1: 어? 어? 어쩌다가 저쩌다가 가
4: 어? 뚝다가
2: 이거 안 돼? 어쩌다가?
3: 안 돼
1: 알았어 그냥 다시
0: 싱싱싱 끝말잇 기다리
1: 인절미
0: 싱싱싱
4: 미사일
0: 싱싱싱
1: 일요일
0: 싱싱싱
2: 일요일
0: 싱싱싱
3: 일요일 싱싱싱
1: 일요일
0: 싱싱싱
4: 일요일 싱싱싱
1: 아

싱싱카드만 있으면 언제든지 또 부를 수 있어. 싱싱! 나와요! 한 번 더!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새콤달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촉촉해지는 또 가을 아닙니까?
4: 그렇죠.
3: 가을 기념으로 시를 한 편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연륜이 자라듯이 달이 자라는 고요한 밤에 달같이 외로운 사랑이 가슴 하나 뻐근히 연륜처럼 피어나간다.
4: 와, 예. 야, 윤동주 선생님.
3: 달같이.
4: 네. 예.
3: 달이. 어떠세요?
5: 달이 막 마음속에 차오르는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차오르고. 제가 답가를 한 수 올려도 될까요?
3: 답가요?
5: 네.
3: 그럼 노래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5: 달이 차오른다.
3: 시에 이 달이 들어가면은 감상적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또 가수분들 또 노래, 아, 달빛. 예, 뭐 많잖아요.
4: 맞죠.
3: 항상. 예, 달빛 창가에서. 뭐 많잖아요. 예.
6: 달이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다산의 상징.
3: 오, 진짜요?
6: 달, 네, 달이 보통 그런 의미로도 많이 그리고 사실 우리 달 보면서 제일 잘하는 건 시간.
4: 아, 그렇죠. 네,
6: 달의 모양이 바뀌는 걸 보면서 음력이란 단위도 쓰고 해가지고 달이 감성적인 거 말고도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있는 것 같아요.
3: 그러고 보니까 이제 달이 신화라든가 또 이 문학 작품, 뭐 노래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4: 맞아요.
3: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달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4: 아,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3: 예, 근데 그러려면 이제 달 전문가가 오셔야 되는데.
4: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의 국내 1호 달로 박사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3: 달로 박사를 받아요?
4: 네.
3: 달 연구로?
4: 달 연구로.
3: 태양 따로, 달 따로?
4: 달 따로죠.
3: 아, 그래요?
4: 네.
3: 아, 국내 최고의 달 권위자.
4: 네.
3: 그러면 모셔보도록 하죠. 아마 얼굴이 달처럼 생기셨어요.

0: 벌써 웃는 모습이 달토끼시네요.
1: 아, 그럼요.
0: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문연구원에서 다누리 합주체를 이용해 연구를 하고 있는 행성과학자 정민섭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다누리가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나라에서 쏜 그 달 탐사선 아닙니까?
2: 네, 맞습니다.
0: 네네네. 걔 지금 어때요, 근황이?
2: 지금도 잘 돌고 있습니다.
0: 아, 잘 돌고 있습니까? 네, 예.
2: 두 시간에 한 바퀴씩. 예. 꼬박꼬박 돌고 있어요.
0: 네. 그 다누리호와 관련해가지고 그럼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신가요?
2: 다누리호에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가 하나 있는데.
0: 카메라요, 예.
2: 광시야 편광카메라고 합니다. 예, 예, 예. 카메라를 이제 설계하고 개발하는 과정까지 다 참여해서 지금 이제 운영하는 것까지.
0: 아, 잠깐만. 그럼 카메라를 개발하신 거예요?
2: 네, 개발했습니다.
0: 와.
3: 카메라를 직접 개발도 하시고 만드셔가지고 탑재까지 시킨 거죠.
0: 야, 카메라도 만드시고. 네. 근데 원래 천문학자가 카메라도 만들어요?
3: 그러니까 사실 천문학에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행성과학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행성과학은 직접 만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뭐, 망원경도 만들고 카메라도 만들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분야를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행성과학 하시는 분들이세요.
0: 달 전문가.
3: 네.
0: 낯설긴 합니다. 이제 과학을 알게 되면서 야, 이렇게 또 세분화가 돼 있다라는 걸 좀 많이 느끼고 감탄하는데 어떻게 달을 연구하게 되셨습니까?
2: 예. 원래는 제가 은하 연구를 하고 싶었어요.
0: 네. 뭐
2: 황성님도 아마 그러시겠지만 천문학 하고 싶은 학생들은 어릴 때는 대부분 우주론이나
0: 아 그럼요
2: 이제 은하 이런 거 이제 거대한 구조 같은
0: 스타워즈 때문에 그래요
2: 맞아요 예. 근데 일본이 달 탐사선도 쏘고 주변 국가들이 그런 행동들 많이 하니까 저게 좀 재미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가까이 있는 달도 이렇게 모르는 게 많구나
0: 그러니까요
2: 그래서 재밌겠다 우리나라도 이제 좀 선진국이 되면 달 탐사선을 쏠 텐데.
0: 네.
2: 내가 먼저 달 박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
0: 아니 근데 달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게 많을까요?
4: 이미 갔다 오기도 했는데.
0: 예.
2: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가까이 있고 자주 볼 수 있으니까 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저희 와이프랑 매일 같이 있고 예.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0: 누가 지구고 누가 달인가요?
2: 제가 달인 것 같아요.
5: 똘마니.
0: 예, 지구 똘마니. 예.
2: 가까이 있어도 우리가 모르는 게 굉장히 많고,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 더 모르는 게 많아지고.
0: 근데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 달 관측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 카메라만 땡겨도 어느 정도 보이기도 하고 막 기술이 장난 아닌데 달을 처음으로 그러면 이 관측한 사람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2: 망원경을 이용해서
0: 가까이
2: 예, 본 사람은 아마 갈릴레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최초입니까?
2: 네, 예, 최초입니다. 그분이 1609년에 그 망원경을 직접 만들어서 달을 봤고 예. 그 그림으로도 남겨놨어요. 그 기록을 다 남겨놓은 책이 있는데 시데우스 눈치우스라는 책이 있어요.
0: 시데우스 눈치우스?
2: 네. 별의 메신저라는
0: 별의 메신저.
2: 달 표면에 대해서 묘사를 아주 잘 해놨고
0: 야, 근데 이제 보기 여기 그림 보니까 실제로 지금 달을 묘사를 잘 해놨네요.
2: 그러니까
0: 몇백 년 전에
2: 네.
0: 이제 보면서 약간 오돌토돌하고 막 분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네요.
3: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림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이탈리아의 여러 유명한 화가들하고 친분이 있어서 원근법이라는 이 방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달 표면의 얼룩 같은 것들이 단순 얼룩이 아니라 지형에 그러니까 높은 데 있고 낮은 데 있고 그 입체감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0: 입체감까지도 표현을 해놨다.
3: 그렇죠.
2: 갈릴레오가 사실은 그 현대 천문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논리로 얘기하고 철학적인 면이 많았었는데 실질적으로 관측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현대 천문학의 시작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0: 달을 자기가 만든 망원경으로 봤다. 박사님도 그런 망원경을 직접 뭐 만들어 보셨어요?
2: 일반적으로 흔한 일은 아닌데 저는 이제 망원경을 만든 러본 천문학자입니다.
0: 망원경을 만들었습니까? 네,
2: 직접 만들었고.
4: 직접 렌즈를 깎았어요?
2: 네, 렌즈도 깎고.
0: 이야.
3: 아, 근데 이 깎는다고 하는데 방망이 깎는 노인도 아니고 진짜 이 렌즈를 깎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안 하거든요.
2: 렌즈 깎는 일이 정말 힘든 게 그 렌즈 표면의 정밀도가 한 50나노미터 정도 돼요. 50나노 정도의 오차가 생기면 티가 납니다. 봤을 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려면 정말 힘들고 요길 맞추면 요쪽이 안 맞고 요길 맞추면 요쪽이 안 맞고 이렇게 돼요.
1: 몇 살 때 그걸?
2: 처음 만든 거는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 처음 만들었는데.
3: 와, 달랐다. 처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를 만들었다라는 뜻이네요.
2: 네, 다 하면 한 다섯 개쯤 만든 것 같아요.
3: 저는 망우개의 원리는 알거든요. 단 한 번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0: 그럼 깎고 하는 게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떡잎부터 달랐다는 거예요, 저분은.
4: 1호 달박사는 네. 갈릴레오 DNA를 가지고 있네요. 아, 직접
3: 진짜로
4: 망원경을 만들어서.
0: 우리 어렸을 때는 딱지 있잖아요. 딱지를 누군가가 갈 때 그 렌즈를 갈았다는 거 아니에요.
2: 만든 것 중에 제일 작은 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3: 아. 제일 작은 거를 가져왔어요?
0: 그걸 또 보존하고 있어요.
4: 가져 오셨다고요, 지금?
0: 만든 거라고요? 오!
2: 이게 작다고요?
0: 만든 거라고요?
2: 네, 이게 제일 작은 망원경입니다.
0: 이걸 직접? 이거 만들었다고요?
2: 네.
0: 이거 그럼 몇 살 때 만든 겁니까?
2: 대학교 졸업할 무렵.
1: 이게 처음 만드신 건 아니죠, 이 망원경이.
2: 렌즈를 가공해서 만든 건 처음 만든 거예요.
0: 우와! 이 안에 지금 메커니즘이 어떻게 됩니까?
2: 이제 유턴식 망원경이라고 하는데 유턴식. 아주 간단하면서도 네. 가장 완벽한 성능을 보여주는 망원경 중에 하나예요.
0: 유턴식 망원경?
2: 예, 이름에서도 아시겠지만 유턴이 고안했기 때문에.
4: 유턴이 개발한 디자인이에요?
2: 네, 유턴이 고안했고 이 망원경은 제가 카메라 사진 찍는 용으로 만들어서 네. 여기 이제 카메라를 붙일 수 있게 이 아답터를 붙여놓은 거예요.
0: 그렇지, 도킹할 수 있게. 네,
2: 원래는 여기 이제 접안 렌즈라고 하는 렌즈를 붙일 수 있는 형태로 이게. 여기에 이제 반사경이 여기 보이시죠?
3: 예, 예. 반사 거울
2: 그러니까 거울이 있고,
0: 거울이 있고
2: 요 앞면에 또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0: 거울이 두 개 양쪽에 있고
2: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예. 요 거울면에 반사돼서 이렇게 모아지면 여기에 있는 거울 하나가 다시 이쪽으로 빛을 뿜어지는 거예요.
0: 그럼 그 빛을 뿜어내면 좀 더 이제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겁니까?
2: 그렇죠. 이제 빛을 이만큼 모아주니까 더 큰 배율로도 볼 수 있고 밝게 볼 수 있고
0: 고배율.
2: 네.
0: 이걸 직접 만든 걸로 관측도 좀 하세요?
2: 관측도 했었죠. 당시에는 뭐 안드로메다도 찍고 바람개비 은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사진도 촬영도 하고 했었습니다.
0: 망원경을 만들고 다 봤을 때 그 기분이 어떻습니까?
2: 정말 좋습니다. 아. 만들고 있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다 만들고 완성된 다음에 딱 봤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보여.
0: 아.
2: 그러면 그 기분이
1: 희열이.
4: 와, 저 같으면 나중에 내 첫 망원경이랑 나랑 같이 묻어줘라고 할 것 같아요.
0: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예쁜 꼬마 손충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4: 안 넣어도 걔네들은 찾아올지도 몰라요. 땅에서.
0: 그동안 달에 대해서 뭘 알아냈는지 이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인류가 달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관심이 폭발했던 그 시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2: 네. 그렇죠. 아폴로 시기.
0: 아, 그래,
2: 우리가 아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0: 그때 당시 때는 약간 뭔가 마술 같다.
1: 그렇죠.
0: 라는 생각도 좀 들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런데 아폴로 11호 이후에도 인류가 달에 여러 번 갔지 않습니까?
2: 네, 11호를 포함해서 여섯 번 갔습니다. 11, 12, 14, 15, 16, 17. 여섯 번 갔습니다.
0: 궁금한 게 달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달에 가서 뭘 하고 싶었던 걸까요?
2: 당시에는 사실은 달에 가는 것만으로도 네. 엄청난 업적이었고
0: 네.
2: 그래서 달에 가서 그 주변이 어떻게 생겼는지 달 표면의 토양은 어떤 토양인지 달에서 하늘을 봤을 땐 어떻게 보일지 이런 것들조차도 모두 다 과학적 성과였어요.
0: 아.
2: 그때 아폴로에서 가져온 샘플들과 그 우주 월인들이 가서 기록했었던 기록지들이 아직도 연구하고 있어요.
1: 아. 그 월석은 얼마나 싣고 왔죠? 뭐 총 합쳐서
2: 다 해서 380kg 정도 가져왔고 와.

0: 달이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이제 궁금하거든요.
1: 달은 사실 지구와 거의 동시에 생겼어요. 달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얼마 안 있다가 생겨났는데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 그 가설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0: 몇 개 있죠?
1: 네, 제일 흔한 게 포획설.
0: 포획설? 포획설은 그럼 지구가 포획했다?
1: 맞습니다. 정확히 그거고 사실은 태양계 내에서 제일 흔한 방법이에요. 중력이 있는 지구가 있고 행성이 있으니까 지나가던 소행성들이 거기에 잡히는 거죠.
0: 이 잡은 거예요? 라라라라 어디 가 어디 가 잠깐만 나 좀 봐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가 잡았다.
1: 목성이나 토성들의 위성들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외에는 이제 뭐 형제설은 같이 만들어졌다.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같이 만들어졌다.
0: 그럼 같이 만들었다는 건 뭐지?
2: 여기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 옆에서 달이 그냥 달이 만들어진 거죠.
0: 형님이 크시니까 제가 둘째 할게요. 제가 둘게요, 형님. 그러면서 뭐 이렇게 돌았다는 겁니까, 형제설?
1: 그렇죠.
0: 아, 그런 거예요?
1: 네. 오. 그리고 이제 분리설인데 분리설은 지구 하나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구가 아주 뜨겁고 용암 상태여서 지구가 막 돌다가 떨어져 나갔다.
3: 튕겨 나갔다?
1: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그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구가.
2: 지구 초기에는 자전 속도가 엄청 빨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 거다. 그리고 딱 지금처럼 딱딱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빨리 돌았으면은 튕겨나가지 않았을까.
4: 피자 도우 이렇게 돌리다가 너무 빨리 돌리다가 도우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2: 약간 그런 식이죠.
0: 그리고 여기 그게 분리설.

0: 예, 네, 분리설입니다.
1: 분리설.
0: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요즘에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학설입니다.
1: 그러면 지금 1, 2, 3번이 지금 다 없고, 그 다음에 남은 가설이 이제 몇 개입니까?
0: 예, 대충돌설인데.
1: 대충돌설?
0: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충돌로 만들어졌다.
2: 아, 대충돌로? 아,
1: 설마. 에이, 설마요.
3: 진짜요?
1: 대충돌설, 이거겠지. 대충돌로 그냥 뭐 만든. 예, 예, 예.
0: 대충돌설은 일단 지구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졌는데, 예. 지구보다 조금 작은 행성이 와서 테이아가 와서 부딪히면서 그 충돌로 떨어져 나간 파편이 모여서 달이 됐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1: 과학적으로도 가능합니까?
0: 그건 충분히 가능하고요.
1: 아, 중력 때문에?
0: 네. 실제로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면 네. 그렇게 나와요. 달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확인이 됐고 네. 과거에는 이제 달이 만들어지는데 뭐 천만 년, 백만 년 수준으로 시간이 지나면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이제 고해상도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보다 훨씬 더 빨리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2: 아... 2022년도에 그 테이아 대충돌설을 이제 이렇게 합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달이 만들어진 게 와, 놀라운 속도로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빨리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1: 네. 얼마나요?
4: 몇 백만 년 되나?
2: 4시간 만에 만들어진다.
1: 달이?
2: 네.
1: 네, 어떻게 4시간 만에 만들어진 달이?
0: 정말 놀라운 얘기죠.
1: 아, 진짜요?
5: 그렇게 부딪히면 둘 다 다 뽀개졌다고 다시 만들어졌나요? 아니면?
0: 마주보고 충돌할 경우에는 서로 완전히 다시 재구성이 되는데 테이아는 사실 약간 빗겨 맞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2: 어떤 부분이 파편이 이렇게 돌처럼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 두 개가 부딪혔으면 엄청난 열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그냥 녹아버린 상태에서 그냥 용암처럼 튕겨나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5: 뭐 구슬, 유리구슬 두 개가 빵 해서
2: 깨진 조각이 아니게
5: 뭉친 게 아니라 그 에너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은 충돌을 했을 때 이게 물질들이 막 뒤섞일 수가 있었겠네요.
2: 그렇죠. 슬라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 달이 정말 가까이 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게 확 와닿네요. 달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도 확실한 시나리오가 없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6: 작년부터 이 방송을 하면서 부족함을 느끼고 천문학 논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1: 왜요?
6: 항성님을 타도하기 위해서.
1: 천문학까지? 예, 예.
6: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지금 말한 대충돌설에서 이게 파편이 아니라 예. 아까 말씀처럼 굉장한 에너지가 생기니까 이게 순식간에 다 기화가 됐다 그래요. 용암처럼.
2: 기화, 그렇죠.
6: 이게 쭉 연결이 됐는데 결국 얘네가 행성을 뭉쳐야 되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봤던 게 성분은 비슷한데 우리가 포타슘, 칼륨이라고도 부르는 그 K라는 동연소가 가벼운 거 무거운 게 있어요. 달에는 무거운 게 많고 지구에는 가벼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달이 생기면서 무거운 게 우선 뭉치고 지구에 나중에 왔다. 이걸 이제 다른 동연소들도 계속 추적했을 때 아 이게 쭉 연결됐다가 달이 먼저 생긴 게 지금 또 유력한 가설이 아니냐 이런 게 나오고 있어서 성분이 비슷해도 동위원소 무거운 거 가벼운 걸로 또 이걸 뒷받침을 요새 많이 하고
1: 4시간이면 달이 먼저 회복했을 확률이 높잖아요.
2: 그렇죠. 사실은 그런 확률이 높죠.
1: 아니 그러면은 달과 지구의 그 성분이 어떤 성분이 좀 비슷했던 거예요? 다른 거는 또 뭐고요?
0: 지구와 달의 네. 성분을 봤을 때 지각은 조금 다른데 지구의 멘틀과 네. 달의 표면이 네. 굉장히 성분이 비슷해요.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를 분석을 해도 네. 거의 똑같습니다. 산소나 이런 물질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얘가 티타늄 같은 것들도 지구에 가지고 있는 구성 비율이 다른 행성과 비교했을 때 오차가 없어요. 오차가 없이 똑같아요. 거의. 아. 근데 물론 이제 휘발성 물질들이 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1: 그럼 아예 다른 건 아예 없는 거예요?
0: 아니 다른 것도 꽤 있습니다.
1: 다른 것도 꽤 있어요. 네.
0: 근데 왜냐 환경이 달라서 대기가 없으니까 산화철 같은 게 존재하는 게 다릅니다.
1: 애초에 달이 없었다면은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요? 달이 없는 삶.
6: 저는 이게 달이 있다가 없으면 문제가 크겠지만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은 물론 우리가 좀 지체될 수 있겠죠. 그래도 태양의 그 별자리 같은 것도 계절마다 바뀌고 하니까 그런 걸 알 수는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달이 밝기가 생각보다 밝아서 천체 관측하는데 꽤 방해가 근처에서 된다고 들어서
1: 약간 달은 좀 약간 뭐 있으니까 있는 거지 없어도 딱히 뭐 부족함은 없었겠다.
6: 뭐 다른 뭐 행성을 좀 예. 봤을 거고 예, 예. 또 뭐 천문학이나 물리학은 좀 늦어질 수 있는데 사실 뭐 화학 반응하는 데 있어서 달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서.
1: 아, 화학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견 한번 하셔야죠.
0: 제가 달 과학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 달이 없었으면 인류의 과학 발전이 아마 굉장히 늦어졌을 겁니다. 태양의 주기성을 가지고도 예. 할 수는 있어요. 태양은 주기가 365일이잖아요. 근데

0: 체계적으로 이걸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름달이 12번 뜨면 다시 봄이더라. 이거는 너무나 쉬운 거죠. 그래서 주기성 면에서는 수개념이라던가 이런 거 만들 때도 이제 일조했다 생각하거든요.
1: 다음 보름달이 뜰 때 거기서 봤나?
0: 그거 실제로
2: 있잖아요.
0: 고대 벽화에 있어요.
2: 있죠, 있죠. 그 조수 간만에 차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달하고도 영향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0: 그렇죠. 네. 달이 큰 영향을 줍니다. 달도 무게가 있는 물체니까 중력을 가집니다. 근데 지구는 이제 표면이 딱딱하니까 중력의 힘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향하는지 잘 안 나타나는데 물은 액체이기 때문에 그 중력 방향으로 쉽게 가는 거죠. 달에 있는 위치에 딱 해수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2: 달이 있는 쪽으로 물이 쏠리니까 당연히 썰물. 그다음에 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달이 도니까 다시 밀물. 이런 게 이제 달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3: 이 조수간만의 차가 만들어지는 힘을 조성력이라고 하는데
2: 조성력.
3: 이 조성력 때문에 지금 지구의 자전 시간이 24시간이 된 거예요, 사실은. 맨 처음에 지구가 처음 생겼을 때는 지구 자전 시간이 거의 한 6시간에서 7시간 내외. 엄청나게 빨랐을 거예요.
2: 원래는 빨랐을 건데.
3: 원래는 빨랐을 거고 네. 달도 훨씬 더 가까이 있었을 거고 그땐 달이 훨씬 더 가까이 있었으니까 조석 간만의 차가 훨씬 더 셌겠죠. 자전을 할 때 빠져나가는 물과 다시 들어오는 물 사이에 이제 마찰력이 있는 거죠. 땅과 물 사이에. 그럼 마찰력이 있다 보면은 조금씩 지구 자전 속도가 느려져요. 달도 조금씩 그 힘 때문에 마찰력 때문에 멀어지는 거고요. 왜냐면 회전하는 힘을 조금씩 잃어버리니까.
4: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다가 뱅글뱅글 도는 지구의 브레이크를 아주 살짝
3: 너무
4: 계속 밟고 있는 거죠?
3: 계속 밟고 지금도 밟고 있는 거죠.
4: 그럼 정말 달이 없었으면 하루 24시간이 아니었겠네요.
3: 안 됐겠죠.
4: 엄청난 영향이 있네요. 네.
2: 그러니까 달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5: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2: 아니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 정 박사님이 달 표면을 또 카메라로 관측한다고 하셨잖아요.
0: 네. 예.
2: 그 카메라가 무슨 카메라죠?
0: 다누리호에 이제 탑재되어 있는 광시야 평광 카메라입니다.
2: 평광 카메라라고 하는데, 평광이라는 게 이제 평광 선글라스의 그 평광입니까?
0: 네, 정확히 똑같은 겁니다.
2: 그 평광 효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평광은 파장이 흔들리는 방향을 보는 겁니다. 웨이브를 가지고 올 때 이렇게 오는지 아니면 옆으로 오는지 대각선으로 오는지 그걸 보는 게 평광입니다. 평광 선글라스가 하는 역할이 이 낚시할 때 물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을 없애주고 물 아래에서 나오는 빛을 보게 해주잖아요. 그게 형광 선글라스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 표면에서도 우리가 보고 싶은 다른 방향의 빛들 때문에 못 보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차단해주고 내가 원하는 방향의 빛만 뽑아내는 거죠.
2: 이게 외국에서도 이미 평광 카메라를 쓸 생각을 한 겁니까? 아니, 박사님이 이거는 그냥 내 딱 생각이.
0: 그거는 아마도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도 평광 카메라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다른 임무들을 우선해서 이제 후순위로 밀려난 거겠죠.
2: 그래서
3: 평광
0: 세계 최초입니다.
3: 내가 달린 장비가 갔는데 심지어 그게 세계 최초야. 와 이거는 엄청난 느낌일 것 같은데요.
0: 제가 그래서 모형을 가져왔습니다.
3: 저도 이 모형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2: 뭐예요?
4: 와, 이거 모자 같은데.
0: 다누리호에 달려있는 광시야 평광 카메라에.
2: 이게 카메라?
0: 1:1 버전.
2: 이게 카메라입니까?
3: 크기도 이 정도예요?
4: 1:1 버전이에요?
0: 네, 1:1. 얘가 카메라예요. 보시면 얘가 렌즈예요.
2: 예, 렌즈고.
0: 얘가 렌즈고, 여기 센서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여기 보는 카메라나 여기 보는 카메라.
2: 양방향?
0: 예, 양방향. 보통 카메라가 그냥 똑바로 아래를 바라보게 달려있어요. 태양빛이 오는 각도가 최대로 해봐야 90도밖에 안 돼요. 다누리는 이렇게 인데 옆을 보고 찍어요. 더 큰 각도로 보기 위해서 카메라가 틀어져 있어서 90도보다 훨씬 더 큰 각도로 볼 수 있죠. 135도 정도.
2: 그럼 평광 우리 카메라, 평광캠으로 찍은 달을 저희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0: 네. 예.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지구지도 보듯이 펼쳐져 있는 형태의 지도잖아요.
2: 네.
0: 이게 광시야 평광 카메라로 만든 지도고 이런 형태의 지도, 가시광 지도를 사실 달 탐사를 많이 갔는데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만든 겁니다.
2: 그래?

0: 달 지도를 만들었던 국가들이 별로 없어요. 달에 갔었던 국가들은 많은데.
1: 우리나라가 네 번째입니까? 달 지도?
0: 네, 이렇게 완벽한 형태로 이렇게 만든 지도는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만든.
1: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너무 좋아하겠어요.
0: 우리가 흔히 보는 모양으로 바꾸면 이렇게
1: 보입니다. 아, 뒷면 사진도 나오네요. 야,
0: 우리가 뒷면.
1: 지구에서는 못 보는 뒷면 사진을 이제 찍어오는 거죠. 검은색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좀 지형적으로 뭔가 달라서 검게 찍힌 걸까요?
0: 우리가 바다라고 부르고 있고 현무암질 암석들이고.
2: 물도 없는데 왜 바다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예요?
0: 이것도 갈릴레오가 나오는데
2: 정했어요?
0: 햇빛의 각도에 따라서 그림자가 생겨야 되는데 그림자가 안 생기니까 여긴 굉장히 평평하다라는 걸 알았는데 지구에서도 저렇게 큰 규모로 평평한 데는 없잖아요. 사실 바다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깊은 바다는 보면 또 어둡 검은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1: 바다라고
0: 합니다. 바다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바다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3: 진짜 물이 있는 바다라고 생각했었던
0: 거예요.
1: 아. 시커먼 데는 바다라고 생각해서 좀 평평한 데고 저렇게 하얗게 돼 있는 데는 이제 고원이다.
3: 뒷면에는 바다가 없네요. 큰 바다가.
1: 뒷면은 약간 그러면은 저기 뭐야 고원들이 그냥 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앞면과 뒷면이 다른 이유는 사실 조성력이 기여한 바가 큽니다.
1: 아, 그게 이 땡기는 거요?
0: 네, 달이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는 동그랗게 생겼지만 달을 위에서 보면 럭비공처럼 생겼어요. 미세하게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져 있거든요.
3: 지구의 중력 때문에요? 네.
0: 달이 지구를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달이 공전속도가 만약에 자전속도가 다르면 이렇게 틀어질 거잖아요. 이때 지구가 당깁니다. 그러니까 여기 힘이 비대칭이 생겨서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데 이때 마찰열이 생겨서 거기가 더 뜨거웠고 용암 활동이 화산 활동이 더 풍부했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현무암질의 그런 암석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2: 그러면 바다라고 하는 어두운 부분이 사실 우리 지구에서 봐도 차이가 보이잖아요. 밝고 어둡고가. 저걸 쭉 스캔해가지고 달 표면이랑 표토 원소를 맵으로 만든 걸 봤는데 저 어두운 데는 보통 이제 티타늄이랑
1: 티타늄.
2: 철이 많고 예. 밝은 데는 알루미늄 같은 게 많다.
1: 아, 그래요?
2: 그렇게 원소 분포가 달라진 것도 그런 조석이나 만들어질 때 작용이 예,
0: 화산 활동에 영향이
2: 화산 거죠. 활동 때문에.
1: 저 크레이터는 그러면 저거는 뭘로 받아들일까요?
0: 분지인데.
1: 분지? 예. 분지면 뭔가 분화가 됐었던
0: 분지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화산 활동, 화산이 폭발해서 이제 예. 천지처럼 생기는 그런 예. 칼데라가 있고 예. 운석이 와서 예. 부딪혀서 만들어지는 크레이터가
1: 아, 있고. 파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 부딪혀서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0: 거의 대부분
1: 여기
0: 보이는 애들은 부딪혔다. 대부분 부딪혀서 만들어져요.
1: 아, 약간 작은 소행성들이 달을 계속 때렸다라는 거죠.
4: 달에만 유난히 저렇게 크레이터가 많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0: 달은 대기가 없어서 한 번 만들어진 크레이터는 거의 없어지지 않습니다.
1: 흉터 같은 거죠?
0: 네. 아... 지구는 이제 바람이 불고 하면서 생겼던 크레이터들이 없어지는데 달은 남아있어요.
1: 아...
0: 그래서 그렇게 작은 크레이터들을 우리가 마이크로 크레이터라고 하는데 운석을 보면 거기에 쬐끄맣게 다 있습니다.
1: 오... 크레이터를 좀 더 크게 볼 수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요거는 하나의 예시로 제가 보여드리는데 마리우스 X 크레이터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주 밥그릇 모양으로 딱 생겼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볼 쉐입 크레이터라고. 얘는 이제 코페르니쿠스 크레이터라고 하는데 보시면 주변에 링도 여러 개 있고 가운데 바닥면도 엄청 평평하고 가운데 산맥도 하나 있죠.
1: 산맥이에요? 저 산맥이에요?
0: 저 산입니다.
1: 산맥으로 보면 돼요?
0: 네, 산이에요.
1: 몇 미터짜리일까요?
0: 저게 1.2km 정도.
1: 해발이요?
0: 네.
1: 와.
2: 산이.
0: 바닥면으로.
3: 근데 어떻게 가운데 산이 생겨요?
0: 때리면 물질들이 이렇게 밀려나잖아요?
3: 네네.
0: 밀려났다가 녹아있으니까 요 벽면을 넘어가지 못한 애들은 다시 돌아오게 돼요.
3: 아.
0: 왜 우리가 우유 떨어뜨리면 퍼졌다가 가운데 뿅 올라오잖아요? 그건 똑같습니다.
1: 아.
0: 그래서 저렇게
1: 그 상태로 굳어버린 거예요?
0: 네, 그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네. 달에 있는 좀 특이한

0: 지형이거든요.
1: 이것도 크레이터예요?
0: 네, 우리가 크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충돌 때문에 생기는 크레이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화산 활동 때문에 생겼을 거다라고 이제. 그래서 지금 알려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은 밑에 화산 활동 때문에 빈 공간들, 그러니까 화산 활동으로 생긴 버블들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가 얘가 굉장히 젊어요. 아,
2: 크레이터가?
0: 나이가 젊은데 수백만 년, 수천만 년도 안 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2: 근데 그전에는 그러면 화산 활동이 없었을 수도 있다?
0: 또는 한 30억 년 이후에는 없었다라고 예.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화산 활동 때문에 이런 게 생겼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상한 거죠. 왜 생겼는지 모릅니다.
3: 박사님이 달에서 특히 관심 있는 거는 좀 어떤 곳이에요?
0: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역은 예. 예. 라이나 감마 수월이라고 합니다.
3: 라이나 감마 수월.
0: 수월. 달은 보통 지형이 있잖아요. 높낮이가 있는. 근데 쟤는 지형이 없습니다.
4: 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0: 그냥 평평한 바다랑 똑같아요. 높이가.
2: 평지예요?
0: 평지예요. 구불구불한 소용돌이 같은 저런 밝은 영상들이 보이는 거죠. 저기가 도대체 왜 다르냐? 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고 이게 성분이 다른가?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성분이 똑같아요, 주변이랑.
4: 성분이 똑같다는 거는 그냥 촬영을 해서 안 네, 거예요?
0: 그렇죠. 이제 성분이 똑같고 지형도 없는데 얘는 왜 색깔이 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2: 뭘까요?
0: 우리가 노화된다고 얘기하는데.
2: 노화요?
0: 네, 노화. 달 토양이 오래 표면에 노출돼 있으면 점점 검은색으로 변해요. 그 어두워지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태양풍입니다. 태양에서 오는 입자들이 얘를 이제
2: 노화시키는
0: 거예요. 노화시키는데 근데 요 지역이 자기장이 있어요.
2: 자기장.
0: 태양에서 오는 하전된 입자가 자기장이 보호해줘서 노화를 일으키는 걸 줄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일부 견해가 있습니다.
3: 달도 그러면은 군데군데 약간 자기장 영향을 받는 곳이 있다?
0: 있습니다. 아. 달의 일부 지역들이 저렇게 자기장이 있는 데가 있어서 그러면 저기에 사람이 가면은 태양풍 막아주나? 이런 연구도 이제 하는 거예요.
5: 그럼 다른 자기장 있는 곳도 쟤처럼 약간 하얗고 수월 같은 게 보이나요?
0: 처음에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장 있으면 수월 있겠지?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저기 없는 애가 있고 있는 애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수월은 자기장이 있어요.
3: 수월에는 자기장이 다 있다, 달에는.
5: 보통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들으면 이해가 잘 가서 달도 그냥 천체 중 하나일 뿐이구나 해야 되는데 들을수록 약간 음모론자들이 이해가 가지 너무 독특한데.
3: 이상하다, 독특하다.
0: 그래서 예. 요 지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직 잘 모르는데 그 광샤평광 카메라가 형성 이론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달에 있는 동굴.
3: 동굴이 있어요, 달에?
0: 달에 동굴이 있습니다.
3: 저 동굴 맞아요?
0: 달 표면 한 270개 정도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걸.
2: 여기서 말하는 동굴은 정확히 어떤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0: 수직 동굴이라고 우리가 하는
2: 수직?
0: 지구에 예, 생기는 싱크홀이랑 예. 똑같은 원리로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밑에 빈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빈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했고 그 예가 하나가 가능한 예가 용암 동굴입니다. 밑에 용암이 지나가면 지나간 경로를 따라서 동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동굴들이 밑에 있으면 집안이 약한 데는 무너져서
3: 이렇게 동굴이 생긴다. 네.
4: 저 크기가 얼마나 돼요, 동굴 크기가?
0: 큰 거는 한 300m쯤 되고.
3: 300m.
0: 네, 작은 건 뭐 수십 미터쯤 되는.
4: 어? 만약에 기지를 같은 거를 지으면 지울 수도 있겠네요.
3: 아, 예, 무조건.
0: 그렇죠. 미국이 하는 아르테미스 미션은 거기 사람을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보내서 거기 살려면 그런 것들 방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달 동굴 저 아래는 안전하다.
3: 아, 동굴 아래는 네. 안전하다.
0: 그래서 저기다가 기지를 만들겠냐?
2: 그 동굴에 가서 그렇게 뭔가 기지를 만든다거나 뭐 정착하는 거주하거나 뭐 이렇게 뭘 만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게 전 되게 묘하게 들리는 게 동굴에 살았잖아요. 선사 시대의 인류들은 근데 문명이 없는 달에 가서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될 때는 또 동굴을 찾아서 가서 인류가 시작한다는 맞습니다. 게
0: 저도 그 부분을 아주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3: 있어요. 아, 진짜요? 아, 예. 달 표면이 이제 어떤 모양인지 되게 신기하지만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달 표면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0: 달 표면은 아주 아주 고운 입자들이 그 위를 덮고 있어요.
2: 고운 입자들?
0: 네, 예. 아주 고운 입자들. 예. 그 입자들의 크기가 평균적으로 한 100마이크론.
3: 100마이크론이면 어떻게 먼지보다 미세먼지 같은
5: 머리카락
3: 굵기 머리카락 굵기 정도의 먼지들이? 예.
0: 그런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 엄청 포슬포슬.

0: 라고
1: 그 흑표토 우리가 레골리스라고 하잖아요. 그 표면에 있는 흙들을 이 흙은 주로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0: 성분은 똑같아요. 그냥 현무암질이 부서져서 만들어진 고운 알갱이입니다.
2: 지구는 사실 이런 고운 흙이나 작은 알갱이가 뭐 풍화작용 때문에 맞아. 생긴다고 말하잖아요. 네. 다른 뭐 물도 없고 바람도 안 불고 지각활동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고운 게 잔뜩 생길 수가 있어요?
3: 고운 물이가 왜 생겨요? 진짜
0: 풍화작용이 지구에서와 같은 풍화작용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일어납니다.
3: 어떤 방법이요?
0: 첫 번째로는 암석이 있으면 1mm짜리가 충돌하면
3: 부서지는구나.
0: 부스러기를 만들어내요. 그것들이 수억 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그 부스러기들이 그만큼 쌓인 거죠.
3: 쌓여 있구나.
0: 그 또 하나는 달의 온도 편차가 낮과 밤이 300도쯤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열적으로 팽창했다가 쭈그러들었다를 반복하면서 얘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쪼개져요.
4: 물기는 거의 없어요?
0: 수분이 물레의 형태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북극이랑 남극 쪽에 이제 우리가 영구 음영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달 표면에 이제 일메라이트라고 그 티타늄과 철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의 광물이 있는데 걔를 가열하면 물이 나온다.
3: 물이요?
0: 예, 물이 생성할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 연구자들이 달에서 가져온 샘플을 가져다가 그런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 물이 나오고 화학적으로도 가능합니다.
3: 오,
0: 그죠?
2: 네, 사실 달에 그 철이 굉장히 많거든요. 철들이 보통 촉매 작용을 잘해서 달에 이제 태양풍 쪼이고 하다 보니까 그 일메나이트 속에 수소가 굉장히 많아요. 얘네들이 가열하면은 이제 주변 흙에 있던 산소랑 붙어서 그냥 물이 방울방울방울 생기는 게 실시간으로 다 전자미경 촬영돼서 논문도 계속 나오고 있고.
3: 그러면은 그게 다 녹이면 진짜 바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2: 그 정도 양일지는 그 아니에요, 모르겠는데
3: 이게 강 정도는 되나?
2: 달 탐사의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선 물을 만들면 그걸 다시 분해해서 산소를 만들고 뭐 수소 연료도 만들고 그게 다시 물이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빼내고 나면은 금속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철이나 티타늄 같은 것만 남으니까 또 건축용으로도 쓸 수 있고.
0: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그 연구 결과예요. 그 결과가.
3: 오, 그래요? 물을 만들 수 있다?
0: 사람이 가서 활동을 하는 게 아르테미스의 최종 목표인데 거기에 물을 우리 안 가져가도 된다.
3: 물을 만들 수 있으니까.
0: 네, 그러면 그거보다 좋은 건 없죠.
3: 그 아폴로 11호 때 발자국이 찍혔잖아요. 근데 걔는 약간 진흙 발자국 같은 그런 모양이 나왔거든요.
4: 그러게.
3: 그런 거는 가능해요? 왜냐면 펄펄 날릴 거 아니에요.
0: 일단 얘가 정기적으로 정전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토양 자체가. 그래서 서로 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 알갱이들이 쪼개져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길쭉길쭉하고 애들이 서로 엉겨 있으면 그 엉긴 게 잘 풀리지 않아요.
3: 수분기도 없는 것이 정전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찰흙처럼 효과를
0: 붙어 있는 거죠.
3: 붙어 있기 때문에 효과를 낸다라는 거예요.
4: 입자들이 엉켜버리는군요.
0: 예, 엉켜 있는 거.
3: 엉켜 있는 거구나. 물로 뭉친 게 아니라.
1: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폴로 그 우주인들이 11호부터 17호까지 갔다 왔던 우주인들이 제일 고생을 했던 게 옷에 이렇게 막 달에 그 먼지 묻는 거라고 했거든요.
3: 몸에 안 좋나, 먼지?
0: 엄청 안 좋죠.
1: 네, 왜냐면 깨져서 만든 거니까 그 입자들이 작기는 하지만 날카롭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옷에 이렇게 붙어서 들어오니까 그 내부 장비들이라든지 이런 데도 큰 문제를 일으키죠.
3: 달에 대해서 오늘 진짜 좀 뭐랄까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많은데 달이 어떤 애들이고 어떻게 생겼고 달에 지금 현재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월석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3: 그러면 달에서 가져온 월석은 싹 다 미국 겁니까?
0: 전체 무게로 했을 때 네.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거의 뭐 99%. 아폴로는 미국은 사람이 가서 커오고
3: 캐왔죠. 네,
0: 땅을 파서 코어 샘플도 가져오고 했거든요. 미국의 아폴로 샘플은 지금 한 크게 나사하고 대학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3: 되게 귀하죠, 벌써?
0: 엄청 귀하죠. 네. 그 아폴로 샘플은 네. 이제 비공식적으로 네. 뭐 이베이나 이런 데서 풀린 적이 가끔 있어요.
4: 왜? 그거 어떻게 풀렸어요?
0: 그러니까 뭐 대학원생이나 누군가가 이제 이베이에 올리거나 파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보통 그램당 뭐 100만 불 막 이 정도로.
1: 그럼 100만 불이요?
0: 100만 불 이렇게 팔렸었어요.
3: 근데 그거 연구를 하고 싶어서 좀 근질근질 하시지 않나요, 다들?
0: 우리 연구원에 우리 연구팀에서 지금 아폴로 샘플을 대여를 신청을 했고 네. 이제 받기로 했어요.

0: 연구 목표를 이제 나사에 알려주면 제안을 하면 이거 이 정도 과학 연구 목표면 너네가 가져가도 돼. 해서 이제 빌려주는 거예요.
1: 아, 나사에다가 허가를 맡아가지고요. 네.
2: 그러면 지금 그 양이 얼마나 신청을
0: 지금 우리 15g.
2: 15g? 15g이면 뭐... 아니, 그걸로 연구...
1: 호황만큼 아니에요? 15g?
0: 엄청 작죠.
3: 200억인데요, 근데.
1: 그렇죠.
3: 200억.
1: 우와. 근데 그 15g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럼 연구를 보통 뭐 이렇게 막 긁어내가지고 뭐 하는 거는 아니죠?
0: 우리는 이제 그 샘플을 놓고 네. 빛을 조사한 다음에 네. 산란되는 특성을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아,
1: 번들지는 않고. 예.
2: 그러면은 15g 완전히 가루 상태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돌 모양으로 주는
0: 가루 상태예요.
2: 그러면
1: 잠깐만.
2: 그렇죠. 똑같은 생각이죠.
1: 혹시라도 무게가 다르면.
0: 우리 들어올 때 무게 그리고 다시 반납할 때 무게. 근데 측정해서 틀리면 안 됩니다. 아폴로 샘플은 미국이 정말 정말 자기들 국가 유산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샘플로 무슨 실험을 했고 어떤 조치를 했고 이것들을 다 기록해서 반납해야 되고 반납한 후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1: 다 책임져야죠.
0: 형사상 민사상 책임까지 다
1: 그러니까
0: 되고 그 수사를 나사와 FBI가 합니다.
1: 국가적인 건데요. 여기에다가 뭐 약간 뭐라고 그러지? 다른 걸 섞는다? 아유 큰일 나죠.
2: 근데 이거 그럼 보관을 어디다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공개가 됐으면은 진짜 나쁜 마음 먹어요.
0: 금고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금고가 들어 있는 방은 보안 조치가 되어 있는 방이어야 돼요.
1: 아 엄청 진짜 철저하구나.
0: 그 금고도 보안이. 건물에 고정되어 있는 금고여야 돼요.
1: 아 그럼 은행 금고나 이런 데 네. 특수 금고여야겠네요.
0: 네.
1: 이야 그렇게 부담되는 걸 차라리 안 하시면 안 돼요? 아니 부담되지 않습니까? 너무 리스크가 많은데요?
0: 그래도 이제 분석을 통해서 과학적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다면 네. 이제 그걸 가지고 하는 거죠.
1: 아까 이제 인류가 마지막으로 달에 간 게 아폴로 17호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뒤로는 달에 왜 안 갔을까요?
0: 아폴로 때가 네.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때는 이제 이념 전쟁 때문에 그 사람을 먼저 보내고 기술력을 강조하는 네. 그런 업적을 만드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람이 무리하게 간 거였고 사실 거의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거기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0: 지금 최첨단 컴퓨터를 이용해서 달 착륙을 해도 성공률이 50%밖에 안 돼요. 달 지형이 너무 복잡하고.
1: 아, 지형 때문에요? 네,
0: 컴퓨터가 이거를 정확히 분석해서 원하는 위치에 착륙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2: 사람의 테크닉이 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0: 그렇죠. 아폴로 우주인을 아폴로 그 부품 목록에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 근데 컴퓨터로 들어가 있습니다.
1: 아, 사람이?
0: 사람이.
1: 아, 그만큼 이 조종이라든가 기술이 좋아야 되니까요.
0: 그렇죠.
1: 아니, 근데 이번에 이제 50년 만에 뭐 다시 달에 뭐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프로젝트가 무슨 프로젝트죠?
0: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입니다.
1: 아르테미스. 네,
0: 사람을 다시 달로 보낸다.

0: 박사님이 만든 평광 카메라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도 좀 참여가 됩니까?
1: 네, 맞습니다. 평광 카메라가 달 표면의 그런 토양의 크기, 이게 먼지 같은 걸 이제 분석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착륙해서 살려면 그 주변의 먼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이제 상위 단계에 있는 달에서부터 화성으로 가는 프로젝트의 첫 번째 해결 조건이 달의 먼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연구를 해서 그 달 표면 환경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면 아르테미스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바라고 할 수 있겠죠.
2: 근데 되게 겸손하게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사실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중에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어디에 착륙할지를 선

0: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 선정 작업에 지금 다누리호가 이용되고 있지 않아요?
1: 착륙 지점을 다누리호가 정해줄 수 있다.
2: 정해주는 것보다는 이제 네. 착륙지를 정하면 네. 그 주변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착륙지를 정한다는 얘기는 네. 그 주변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인식하고 있는 거고
1: 이거는 엄청나게 또 영향을 끼치는 건데요 지금
0: 맞아요
1: 착륙이 아까 제일 랜딩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그 랜딩하기에 정말 적절한 장소가 정해지면 그 주변의 뭔가 상황들을 다 다누려가 좀 모니터를 한다 그리고 이제 조건을 걸어야죠 벌써
0: 30g.
1: 그래, 30g이 뭐야. 에이, 한 10kg 정도 받아내야죠.
2: 다누리호도 네. 나사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1: 그럼 1kg. 네. 도움을 받았으니까 1kg. 네.
2: 국제협력으로 이제 딜을 한번 해볼게요.
1: 아, 그럼요. 아니, 뭐, 우리는 구경만 했던 나라였는데, 그렇죠. 이제는 세계 최초로 장비로 달을 관측하는, 탐사하는 나라가 됐다.
0: 네.
1: 아,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스터 정 박사님이 있다. 예, 멋지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3: 그, 김용택 시인의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 밤 너무 신나고 근사해요. 내 마음에도 생전 처음 보는 환한 달이 떠오르고 산 아래 작은 마을이 그려집니다. 간절한 이 그리움들을 사무쳐 오는 이 연정들을 달빛에 실어 당신께 보냅니다.
0: 야.
1: 자, 또
3: 강변에 달빛이 곱다고 전화를 다 주시다니요. 또 오늘만을 기다려왔습니다.
4: 뭡니까?
3: 오늘
4: 50분이.
3: 50분이 바로
4: 어떤 분이십니까?
3: 꿈꼬마 선충 덕후의 길로 이끄신
4: 바로 저
3: 스승님.
5: 아버지와 아들 같은 느낌이.
1: 이게 아빠와 아들인데요. 네. 나에게 이대한이란?
6: 예쁜 꼬마 선충.
4: 얘가 어떤 애인지 이제 존재감이라든가 이름은 알겠지만 얘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6: 이렇게 물어보시면 예. 저희는 보통 노벨상을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네 개 받은 동물이다.
0: 네 개나 받았어요?
6: 예쁜은 엘레강스를 예쁜이라고 한 거고요. 꼬마는 작으니까.
1: 어, 같이 쌍으로 붙었다. 연애하나 봐.
0: 어? 짰어요. 넉넉고 계속 보겠어요.
5: 야, 이 작디작은 예쁜 꼬마 선충에 정말 거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0: 요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수.

0: 난 나 팽수진이 되자 놀이터에 통과 실로써 접대해주겠다.
1: 야, 네가 전학생이구나. 어서와. 나 전학생 안내를 맡은 준기야.
2: 나는 동건이.
0: 그래, 반가워. 역시 역시 날 데리러 능력. 어서 나를 모셔가.
2: 쌤이 시켜서 왔는데.
1: 조심해, 조심해.
3: 덮쳐가요, 지지용수수.
4: 물러가세요.
5: 오, 물러가겠습니다.
3: 덮쳐가요, 지지용수수.
0: 아. 지각생?
5: 어?
0: 덮쳐가요, 지지용수수.
6: 행수? 예. 너 지금 죽여주시옵소서 하면서 들어와야 될 것 같아.
0: 아, 죽기 싫어가지고.
7: 자, 전학생이 왔으니까 다시 한번 그래도 극소개 한번 할게요. 펭수 씨 뮤지컬 영웅 알아?
0: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7: 그 영웅을 쓰신 한아름 작가님의 호야라고 하는 작품을 우리가 연습하고 있어.
0: 호야? 불리 선배님? 호야?
8: 좋은 밤야자.
7: 그렇지. 좋은 아, 밤이다.
0: 밤이 좋다.
7: 장르는 사극이야.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룰 수 없는 마음 아픈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지금 하자마자 막 시작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짧게 보여줄게.
0: 네.
7: 가겠습니다. 북부터 고.
9: 해가 중천에 뜨자 대단하는 상소문들이 주일치아 들어온다. 상소문에 나르는 유생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10: 왕은 말없이 상소문을 차근차근 읽어나간다.
9: 납작 엎드린 유생들의 눈이 부로 움직이며 왕의 동태를 살피느라 여념이 없다.
10: 상소문을 집어던지며
3: 전하! 동척하여 주시옵소서!
10: 물러가세요!
3: 동척하여 주시옵소서!
10: 물러가세요!
3: 동척하여 주시옵소서.
7: 다 여기까지. 펭수가 웃었잖아.
0: 언니.
7: 왜 웃었어?
0: 오, 이 에너지의 점층이 되게 재밌네요.
7: 에너지가 좋아야 되거든, 사극은. 펭수가 어느 정도 하는지 선생님도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잖아, 지금.
0: 네.
7: 왕을 한번 해볼게.
0: 오, 알겠습니다.
9: 상소문에 나르는 유생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0: 왕은 말없이 상소문을 차근차근 읽어나간다. 상소문을 집어던지며
3: 전하!
9: 하루빨리 세자를 책봉하시미.
0: 저런 무험한 것들이 있나. 세자를 책봉하는 것은 과인이 몫이거늘 누가 누구를 세자로 책봉한단 말이오. 더 듣기도 싫으니 물러가세요.
3: 서근이 망극하여이다.
0: 물러가세요.
3: 동척하여 주시옵소서.
0: 물러가세요.
7: 행수가 귀에 눌렸어.
0: 전혀 안 눌렸습니다.
7: 그래? 그러면 발성주 더 써줘봐. 소리가 안 들려.
0: 항상 시끄럽다만 들어봤지.
7: 안 들려. 난 안 들려.
0: 알겠습니다.
7: 더 크게.
0: 물러가세요.
3: 동척하여 주시옵소서.
0: 물러가세요.
3: 동척하여 주시옵소서.
0: 물러가세요.
7: 펭수야, 다시 한 번만 갈 건데 너 여기 움직여도 돼. 펭수야, 너 잊지 마. 너 캐릭터가 뭐라고?
0: 저 왕입니다.
7: 너 왕이야. 왕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0: 근엄하고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7: 그렇지. 엄근진이라고 하잖아.
0: 그럼 저에게 칼 한 자루만 주십시오.
3: 동척하여 주시옵소서.
0: 올라가세요.
3: 동척하여 주시옵소서.
0: 말고 해서 안 되겠구나.
7: 자, 펭수야, 여기까지만 볼게. 이렇게
0: 뭐라고?
7: 다 죽이... 야.
0: 아직 끝나지 않았다.
7: 정신 못 차려? 선생님이야.
0: 동쪽하여 주시옵소서.
7: 지금 여기서 빠져나올 땐 빠져나와야지.
0: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 이 왕은 선생님 볼 때 펭수 잘 안 맞는 것 같아.
0: 그럼 전 뭐가 어울립니까?
7: 아름답고 여리여리한 여주인공 어떨까?
0: 오!
7: 여자 주인공.
0: 그만 직생. 후궁이란 말씀이세요?
7: 후궁이야, 후궁. 그 옆에 있는 잘생긴 한자겸이 너의 연인이야.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펭수야, 둘이 원래 연인이었거든?
0: 예.
7: 근데 펭수가 너무 매력이 있잖아.
0: 그쵸.
7: 그러니까 왕이 펭수 딱 보고 너 내 후궁해. 너가 왕 여자가 됐지만 마음은 아직 서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11: 가던 길을 멈추는 귀인, 기억나십니까? 왕의 여자가 됐으니 기뻐하라 하셨던.
12: 헛기침을 한다.
4: 마마님은 승은을 입으신 겁니다.

0: 왕의 여자가 되었으니 기뻐해야지.
1: 승은을 입었으니 조아이가 말씀하셨습니까, 나으리? 이건 아닙니다. 이런 걸 바란 것은 아닙니다.
0: 하늘이 금한 것을 탐낸 사람은 나니 천벌이 내리더라도 그 벌 내가 받겠네.
1: 하늘이 금한 것이라니요?
0: 너를 향한 내 연정 말이다.
2: 너무 잘했어.
3: 감사합니다.
2: 너무 잘했어. 선생님 눈물이 큼 나려고 막 했었어. 좋아. 오늘 펭수가 너무 열심히 해줘서 연습의 마무리가 굉장히 훈훈하다.
3: 감사합니다.
2: 자, 우리 수고한 펭수한테 박수 한번 쳐주자. 잘했어. 수고했어.
4: 너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
5: 네.
4: 나왔을 때 그냥 서 있으면 안 되고.
5: 네.
4: 옆에도 시선이 달리고 뒤에도 시선이 달려야 되지.
3: 제가 그동안 진짜 이거 아껴놨던 대본이 하나 있거든요. 이걸 드디어 세상에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주목! 성웅이 F4의 이름으로 모두에게 확실히 발표할 게 있다. 오늘부터 김수리는 이 펭준표의 여자친구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바이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김수리에게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곧 이 펭준표에게 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테니까 누구든 까불지 마라, 알았나?
6: 네.
7: 그 결정에 이 있는데요.
3: 어?
7: 다녀왔어.
3: 어? 누구세요?
7: 동건이.
3: 아. 오랜만이다. 그렇게 안 쳐다봐도 우리 약혼한 거 모르는 사람 여기 없어. 내 부인의 현 남친. 넌 뭐냐? 직원인데?
7: 그렇지. 저런 놈이지. 사탄들의 학교에 루시퍼의 등장이라. 이거 재밌어지겠는데?
8: 네, 오케이요.
2: 나 미국 쪽으로.
3: 오 마이 갓! 브라보! 완벽했어.

0: 어디야?
1: 난 오늘 전학온 2학년 펜스라고 해. 그래, 너희들도 인사 좀 해줄래?
2: 안녕하세요, 선배님.
1: 새내기들이구나. 반가워. 잘 부탁할게. 동기 사랑?
2: 나라 사랑.
1: 그렇지.
3: 오! 나는 이 학교 전임교사 김지호라고 해.
1: 잘 부탁해.
3: 아, 나는 되게 개방적인 선생님이라서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아.
4: 혹시 난 반말하는 거야?
2: 저희.
3: 방송이니까 그래. 자, 사실 내가 수업 때 항상 얘기하지만 춤은 그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알려주는 수업에서 뭐 안무가 정해져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각자 느끼는 대로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 그 다음에 벌린 발을 크로스 하면서 N. 투. N. 쓰. 리. 포. N. 아주 잘하는데? 자, 한 번 더 다시.
1: 이 정도예요?
3: 세. 분. 평소 팔이 닿니? 팔이 안 닿더라도.
1: 춤은 느낌이라면서 왜 따라하게 하는데? 근데 죄송한 게요. 제가 느낌을 지금 1, 2, 3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선생님이 느끼는 걸 한번 보여주셔야 제가 할 것 같습니다.
5: 아. Let's go.
2: Let's go.
5: 오, 뭐야?
3: 한 번 더 하고 음악 바로 가볼게요.
1: 오케이.
3: 자, 원, 투, 앤, 쓰리, 포, 앤, 파이브, 앤, 식, 세븐, 에잇. 그렇게.
1: 이게 내 느낌이야.
3: 그래, 한번 음악 가보자. 그렇지. 펭수, 무용 수업 잘 들었니?
1: 잘 들었어.
3: 그래.
1: 잘 들었어.
3: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이제 다음 수업 들으러 갑시다.
2: 네. 네.

0: 충준아.
1: 얘들아, 또 이 퀸이 걱정돼가지고 강화하러 온 거야?
0: 아니, 무슨 소리야. 야, 우리 수업 없어. 그냥 내려온 거야.
1: 뭐라고? 나 기다렸다고? 내 것도 미리 쓰라구나.
2: 맞아.
1: 난 빵 먹어야지. 멜점빵 치즈야.
3: 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2: 세상에. 세상에.
1: 내 날개가 먼저 닿는데.
2: 내가 먼저 닿는데.
1: 내 건데.
2: 그러면 매점빵 배틀로 가시죠.
1: 아, 매점빵 배틀?
2: 나 실무과 복임 전공이야.
1: 나 연영과 퀸이야.
0: 안돼. 야, 설마 매점빵 배틀 하려는 거야?
2: 그래.
0: 아니, 얘는 친구야. 절대 이길 수가 없어. 진짜 안 돼.
1: 얘들아, 우리 연영과야. 레이저
4: 파이널리스트.
2: 연영과 힘 보여줘.
0: 보여줘, 펭귄아. 연영과 힘.

0: 춘다.
1: 어, 너도 좀 춘다.
0: 너 우리랑 릴스 찍을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좀 릴스나 찍을까?
2: 오, 릴스? 오,
1: 오, 오, 오, 이런 것이 있구만. 어, 나 여기 봤어.
3: 여기 봤어?
1: 이거 쇼츠 찍는 데잖아.
3: 여기가 형이 명소거든. 여기가. 뭐 찍지?
0: 우리 상하이 로맨스. 아!
1: 그거 또 엄청 핫했잖아 또. 어, 나 이거 가르쳐줘. 내가 이거 잘 모르거든.
4: 가르쳐줄게. 마음 할 때 우리가 손을 빵 내릴 거거든.
1: 아, 빵 내려.
4: 이게 따라라라라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
1: 아, 뭔 말인지 알아.
4: 펭수는 위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돼.
1: 알았어.
4: 그때 웨이브를 한번 땅.
0: 웨이브 하는 거 알아?
1: 아, 그럼.
0: 우리랑 릴스 찍을 맛 나네.
3: 춤추는데?
4: 자, 이제 이렇게 밤 했으면 밤
1: 여기 밤 하면
3: 그렇게 하면 돼.
1: 알았어.

0: 잘한다.
1: 나 추워.
2: 아, 펜사 이제 집에 가면 안 돼?
1: 나 추워.
2: 아, 추워.
3: 영국영화과 김여희야. 지금 무용과 넣을 줄 아는 녀석. 홍건이랑 중기 내 경호원. 핑팽수의 서공의 접수 완료!

0: 이게 이런 건 난 감흥도 없어. 하나도 안 무서워. 오, 마치 엄청나게 큰 알 같아, 이거. 오랜만에 자이언트 팡TV 팡팡. 여기 어디 이게?
1: 신당동이요.
0: 다 여기 신당동이 뭐로 유명합니까?
1: 떡볶이.
0: 그쵸. 저는 오늘 떡볶이를 먹으러 신당동에 왔습니다.
1: 근데 뭐 떡볶이 먹으러 혼자 온 거야 뭐야?
0: 아, 제가 친구를 불렀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다.
2: 세상 그리팅 그쳤잖아요.
0: 아니요, 아, 제가 또 이렇게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한테는.
2: 저 입고 나오면 보내드릴게요.
0: 어, 진짜 약속입니다.
2: 약속이야.
0: 그럼 요즘에 어떻게 지냈어?
2: 나 어제까지 아시아 투어 하고 왔어.
0: 아시아 투어?
2: 나 어제까지 대만에 있었어.
0: 오, 진짜로? 대박이다.
2: 나 이거 찍으려고 한국에 온 거야. 진짜 또 가, 나.
0: 또 어디 가?
2: 5일 후에 호주 가.
0: 아니, 치킨 왜 이렇게 바쁜 거야?
2: 나? 열심히 하고 있어.
0: 치킨 그럼 잘 됐어. 지금 또 오랜만에 한국 왔고 또 좀 있으면 호주 가잖아. 한국의 전통 음식을 또 먹어봐야 되거든. 떡볶이 좋아해?
2: 아, 나 떡볶이 너무 좋아해.
0: 매운 거 잘 먹어?
2: 매운 거 좋아해.
0: 오! 왜냐면 치킨이가 김치찜을 좋아한대요, 그지?
2: 맞아! 나 김치찜 어떻게 알아? 김치찜 팬츠 좋아해?
0: 야, 김치는 안 먹는데 김치찜은 먹어.
2: 야, 김치 안 먹는데 김치찜 먹어?
0: 어, 따뜻한 김치 좋아해.
2: 그래, 그럴 수 있지.
0: 아무튼 그럼 바로 먹으러 가자.
2: 어, 좋아, 좋아, 좋아.
0: 근데 고민이 있어.
2: 응, 왜 고민이 있어?
0: 고추장 옛날에 광고 있었거든?
2: 응.
0: 고추장 이 만드는 방법은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2: 유명한 광고였어?
0: 그분께서 이 고추장 떡볶이를 만드신 원조야.
2: 아, 거기 가는 거야, 그러면?
0: 근데 또 여기 옆에는 DJ가 있는 떡볶이집이 있어.
2: 그 이거 1위냐?
0: 어? DJ? 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DJ 있잖아.
2: 거기서 가보고 싶어. 그러면 어디 갈 거야?
0: 근데 또 원조를 포기할 순 없잖아.
2: 그치, 궁금하긴 해.
0: 근데 또 감성을 포기하기는 또 아쉬워.
2: 우리 DJ 보러 가는 거야.
0: 아,
2: 왜 고추장 가고 싶어?
0: 아, 또 원조 또 포기 못할 것 같은데, 이거.
2: 그치, 그러면 어떡해? 어떻게 할까?
0: 아, 근데 또 감성 포기 못하는데, 이거.
2: 가위바위보 할까?
0: 어? 그러면 내가 이기면 원조로 가고 치킨이가 이기면 감성으로 가는 거야?
2: 그래! 뭐 낼 거야?
0: 치킨 뭐 좋아해?
2: 뭐?
0: 묵 좋아해?
2: 나 묵 좋아하지.
0: 아, 나도 묵 좋아하는데 이거.
2: 아, 그러면 내가 이걸로 할게.
0: 아, 안 돼! 알려주지 마!
2: 까위바위보! 왜? 까위바위보!
0: 아, 내가 졌어! 가자!
2: 가자, 가자! 펜수! 떡볶이를 먹잖아.
0: 봐봐, 이거 봐! 그 내가 말했던 원조야.
2: 아, 그 이분께서 이제 만드시는 거야?
0: 맞아, 우리가 갈 거는 여기야 바로.
2: 아, 여기야?
0: 어, 알았다, 꺾기.
2: 어, 사인.
0: 오.
2: 사인.
0: 야, 대박이다. 사인 엄청 많아.
2: 그러니까.
0: 자, 자. 인사. 안녕하십니까.
2: 잘 앉을 수 있구만. 아니네. 야.
0: 근데 치킨 들어오자마자 냄새 지금 엄청난 거 봤어?
2: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배고파.
0: 어, 배고프지. 어. 우리 빨리 뭐 시키자.
2: 그래.
0: 아, 네, 메뉴판 어딨어요? 여기 뭐가 맛있어요?
3: 이게 오늘 신제품입니다.
0: 오! 또 신상입니까?
3: 네, 핫 신상입니다.
0: 아, 오, 뭐야? 여기 참치가 들어가.
2: 어, 참치 들어가?
0: 참치랑 콩나물도 들어가.
2: 맛있겠다.
3: 도짜 시키시면 됩니다.
0: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3: 아, 죄송합니다. 아, 여기 중짜 시키시면 돼요.
0: 그쵸? 그러면 중으로 하나 주시겠습니까?
2: 아니, 나 하야겠어. 오늘 내가 펜스가 핑크색 조끼를 입고 온 줄 알고 핑크색을 입고 왔단 말이야.
0: 핑크색 너무 잘 받는다.
2: 진짜?
0: 어, 좋아. 완전 쿨톤이야.
2: 나 원톤인데? 그래도 펜스 귀엽게 왔으니까.
0: 야, 엄청 푸짐해.
2: 아, 매울 것 같아. 아, 근데 떡이 약간 얇다.
0: 어, 이거 밀떡인가 보다.
3: 쌀 100%.
2: 쌀떡이래요.
0: 오늘 다 틀리네, 이거.
2: 근데 아니, 나는 펜스 팬미팅 한 것도 봤어.
0: 오, 대박이다.
2: 엄청 팬이 많구만. 아니, 펜스도 우리 엄마가 진짜 좋아해. 내가 펜스를 알기 전부터 엄마가 팬이었어.
0: 엄마 성함이 어떻게 돼?
2: 애칭 있어.
0: 어, 애칭.
2: 미탕.
0: 미탕.
2: 응.
0: 미탕. 아이스테이로.
2: 와, 엄청 좋아할 것 같아.
0: 기억해 구다사이.
2: 네? 어떻게 그런 일본어를 아는 거야? 일본 사람 꼬시려고 그러는 거야?
0: 그게 무슨 말이야?
2: 사기제. 펜스 일본 펭귄 만나려고 그러는 거야?
0: 일본에 펭귄 있어?
2: 있지, 당연히 있지.
0: 오, 그것도 땡좀 반가운 소리구만. 어. 오, 어, 끌어, 끌어, 끌어, 끌어.
2: 어, 참치 이제 넣어야 될 거네.
0: 오, 맞아. 와! 내가 참치 떡볶이 처음 먹어보는데요.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2: 펜스는 떡볶이 얼마나 자주 먹어?
0: 보통 디저트로 먹어.
2: 그냥 떡볶이 먹어? 아니면 뭐 로제도 있고 약간 바질도 있고 마라도 있고 막 이러잖아.
0: 근본을 좋아해. 오리지널.
2: 오리지널.
0: 어.
2: 치즈는 추가해?
0: 내가 치즈를 좋아하거든.
2: 어? 좋아해? 나도 어. 너무 좋아해.
0: 어, 근데 나 잘 안 넣어 먹어.
2: 왜?
0: 내가 근본 좋아한다 이제 근본.
2: 아.
0: 근데 앞으로 넣어 먹으려고.
2: 그래.
0: 어, 앞으로 넣어 먹을 거야. 근데 이게 먹어질 것 같아.
2: 진짜?
0: 응.
2: 잘 먹겠습니다.
0: 잘 먹겠습니다.
2: 참치 향이 나.
0: 오, 맞아. 먹어볼까요?
2: 나도 국물.
0: 오! 야! 지금까지 우리가 배달해서 먹었던 그 떡볶이 맛이 아닙니다.
2: 아니, 근데 내가 가게에서 떡볶이를 처음 먹어보거든.
0: 오, 진짜로?
2: 나 배달로만 먹다가 이렇게 실제로 가게에 와서 먹으니까 진짜 다르네.
0: 다르지?
2: 너무 달라.
0: 떡볶이 맛이 좀 다르지?
2: 오, 달라. 맛있어. 어. 뭔가 깔끔하게 맵고 떡이 너무 맛있어.
0: 원래 보통 이제 주먹밥 먹잖아, 우리. 근데 이런 데 오면은 볶음밥 해 먹어야 돼. 주인님. 볶음밥 해주세요. 볶음밥에 그러면 밥이랑 김가루 들어가는 거예요?
4: 밥이랑 김가루랑 참기름이 들어가고요.
0: 네.
4: 또 젊은 분들은 여기다 치즈, 모짜렐라 치즈 넣어서 해주세요.
0: 아, 저희도 치즈 주시고요. 참치도 주세요.
4: 네, 알겠습니다.
2: 맛을, 약간 그거 뭐지? 단어 뭐지?
0: 맛자랄?
2: 맛자랄.
0: 난 맛자랄이야, 맛자랄. 봐봐.
2: 응.
0: 이렇게 눌러주면은 바삭바삭해져.
2: 누룽지?
0: 어, 누룽지가 되고 위에는 촉촉해져.
2: 맛있겠다. 와! 아, 진짜 뜨거울 것 같아.
0: 어, 호 불어먹어야 해.
2: 해줘. 후.
0: 해줘. 오, 잘 먹어. 와, 야무지게 먹네. 맛있지? 그럼 그렇지. 이게 치킨 이제 활동 끝나면 이거 먹으러 온다고 또.
2: 너무 맛있어.
0: 우와. 종착지는 여긴 거야. 떡볶이로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라고. 어머. 물이 나온다. Can't be so. We were right. 어, 지금 저기서 노래 나오는 거야, 새끼는. 감성이다, 감성. DJ.
5: 아, 늘 먼 길 와주시고 항상 자리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우리만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건 없잖아요. 여기는 사랑해요, 신랑님.
0: 와, 깔끔하다!
2: 나도 하나 보냈어.
0: 보냈어? 어, 과연 치킨은 어떤 걸 보냈을까, 이야.
2: 어, 보셨다.
0: 어, 봤어?
2: 어?
5: 신청곡이 아니라 신청인이네요.
0: 오,
5: 제 친구 DJ 시켜보고 싶어요.
0: 나?
2: 나!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DJ 펜스입니다. 다들 행복하십니까?
6: 네.
0: 행복하십니까?
6: 네.
0: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사연을 보도록 할게요. 사연이 어떻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설 연휴 때 엄마랑 싸우고 아직도 화해를 못했어요. 엄마한테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목, 마지막 승부. 아니, 근데 누구의 마지막 승부야? 굳이 어머니와의 마지막 승부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민규가 부릅니다. 마지막 승부. 여기가 신당동이잖아. 응. 그럼 여기가 엄청 힙한 거리가 있어. 거기 한번 가볼래?
2: 너무 좋아.
0: 좋아, 가자. 그럼 바로 가자. 멈추지 않고 달려갈 거야, baby. 특히 여기가 바로 신당동이야.
2: 오, 뭐가 유명해?
0: 짜전거리라고. 그 짜전이 뭐냐면 그 쌀이야, 쌀. 쌀이랑 국집 파는데. 오, 이거 뭐야?
2: 뭐야? 너무 귀여워.
0: 오, 여기 되게 감성 있다. 우리 여기 가보자.
2: 어, 그래, 그래, 가보자. 오, 자본기도 있어.
0: 자본기 들어가.
2: 네. 아, 안녕하세요.
0: 우와.
2: 뭐?
0: 특히 이거 봐.
2: 두더지 게임?
0: 이거 알아?
2: 알지.
0: 해봤어?
2: 잘해.
0: 어, 잘한다고?
2: 응. 왜 해서 진짜야?
0: 헬스. 진짜 못할 것 같아.
2: 헬스 못할 것 같아.
0: 아, 무슨 말이야. 나는.
2: 저 승부해볼래?
0: 어? 연습하고 싶은 거 사주기.
2: 어, 그래?
0: 오케이, 오! 골, 골. 가위바위보.
2: 내가 아. 먼저 할래. 시작해.
0: 오케이. 치킨 두더지 잡는 동안 저 좀 구경 좀 할게요. 치킨 열심히 지금 두더지를 잡고 있습니다. 영 못 잡더라고요. 제가 사라진 줄도 모르고 있어요.
2: 어디 갔었어?
0: 치킨아, 다 잡았어?
2: 어.
0: 몇 마리 잡았어?
2: 몰라. 아. 558. 왜 그래?
0: 자, 자, 치킨 점수 558점 나왔습니다.
2: 빨리.
0: 나와봐. 난 예측한다. 동물적 감각으로. 이게 맞아?
2: 이게 너무 못돼가지고 중간에 끊겼나 봐. 손까지 썼는데 펜스. 아,
0: 오, 밀리터리.
2: 귀여워.
0: 오, 근데 되게 예쁘다.
2: 오. 예뻐.
0: 어머. 아, 이거 나 산책할 때 좀 있겠습니다, 이거.
2: 마스크 같대, 마스크.
0: 마스크 같다고? 이런 거 좀 힙하다고. 오, 커플 모자. 이거 봐봐.
2: 와, 너무 예뻐.
0: 이거 와펜인가? 자기가 원하는 거 이렇게 꾸밀 수 있나 봐.
2: 이거 하고 싶어.
0: 그럼 우리 이거 할까?
2: 어, 그래, 하자.
0: 와! 어, 뭐야?
2: 티티티! 오! 뭔가 짜자, 뒤쪽에.
0: 이거 골랐어요. 어깨가 잘 골랐어요, 저희. 형님, 비구 쓰신 거 아니죠? 티티,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색깔이랑.
7: 예쁘지?
0: 어.
7: 그거야 디자인 해.
0: 디자인도 해?
7: 우리 팀 굿즈 같은 거 만들 때.
0: 그러면 나중에 나 그 굿즈 주는 거야, 디자인한 거. 알겠지?
2: 좋아.
0: 오, 됐어?
2: 오, 됐어. 너무 예쁘게 해주셨어.
0: 치키와 함께 저희 와플 만들었습니다.
2: 짜잔.
0: 저희 이렇게 똑같이 했어요.
2: 이거 너무 귀여워.
0: 우리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거. 여기 앞에 또 시장이 있어.
2: 오, 시장 나 너무 좋아해. 골목이 약간 맛이 있네.
0: 재밌어, 또 심지어. 야!
2: 어?
0: 바로 갈 때 생겼어.
2: 뭐, 언제?
0: 유명한 그 방건조 오징어 파는 데거든?
2: 밤 오징어?
0: 밤만 건조시킨
2: 어,
0: 거야.
2: 먹은 적이 없어.
0: 아, 이것도 안 먹어봤어?
2: 어.
0: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소문 듣고 왔거든요. 여기 방건조 오징어 맛있죠?
8: 네, 최고지.
0: 그러면 그거 하나 주세요.
8: 오케이.
0: 고향 맛 생각나지. 어디 갔어? 치키야.
2: 왜?
0: 어디 갔나 했니 이거?
2: 아, 혼자 따뜻했었어.
0: 오, 그, 아, 여기가 아 그게 따뜻하라고 들어가는 거구나.
2: 응. 와!
0: 형님, 잘 먹겠습니다.
2: 왜 이렇게 많이 드셨어?
0: 바로 배고파집니다. 아, 치킨 이거 진짜 먹으면 깜짝 놀란다. 어때? 부드럽지?
2: 어때? 맛있어?
0: 아, 치킨아.

0: 뭐예요, 뭐예요?
1: 우와. 아. 감독님, 이거 갑오징어 소스.
2: 와, 맛있어.
0: 특히 소스 발라보니까 더 맛있어? 역시 또 오징어에는 마요네즈 찍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좀 늦게 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 고춧가루까지 넣어가지고 금상첨화. 사장님, 감사해요. 네. 이렇게 우리 제약팀 체제주는 또 사장님 많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3: 맞아.
0: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2: 잘 먹었습니다. 와!
0: 야, 먹음직스럽구만. 오! 어? 치킨 홍어 먹어봤어?
2: 나 홍어 안 먹어봤어.
0: 어, 홍어 안 먹어봤구나. 어! 아! 와버렸어. 자, 준석이야. 준영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2: 그래. 기가 많은데, 맨날.
0: 어, 저렇게 사장님 혼자서 저렇게 하시는 거거든?
2: 와, 근데 진짜 그냥 너무 맛있을 것 같아.
0: 그치. 호떡이 이만해. 오, 가져가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호떡 이만합니다. 치킨 얼굴 다 가려지고요. 물론 제 얼굴도 가려집니다. 오!
2: 안에 있는 꿀 너무 맛있어.
0: 지금까지 먹었던 호떡과는 좀 달라요.
2: 튀기는 게 아니니까
0: 살짝 담백하고
2: 이렇게 큰데도 하나 뭔가 다 먹을 수 있는 느낌?
0: 특이야. 그리고 여기가 지금 후계자를 찾는데.
2: 우리 장사하자.
0: 치킨 장사 잘해?
2: 열심히 해. 내가 사장할 테니까 같이 일해줘.
0: 왜 너가 사장이야? 내가 사장이야. 내가 사장이야.
2: 앞에서 일하는 거야.
0: 아니야, 내가 사장이고 너가 앞에서 일해야지.
2: 근데 사장님한테 허락 받아야 돼.
0: 아, 맞네. 우리끼리 정하려고 하고 있네. 그러면 허락 받아와.
2: 무서워.
0: 야, 여기! 야!
2: 머리 조심해! 세, 노, 앉아! 하나, 둘, 하나, 둘, 아직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아직! 아직! 오케이, 됐어!
0: 야! 어, 여긴가 보다!
2: 그래!
0: 들어간다!
2: 응!
0: 안녕하세요!
2: 아, 머리 조심!
0: 그래서 오늘 재밌었어?
2: 너무 재밌었지! 아까부터 너무 무섭다.
0: 아, 나도 오늘 한참 웃고.
2: 그러면 다시 한번 불러줄 수 있어? 어,
0: 당연하지. 멀리서 하느라 힘들 텐데 나 또 만나서 같이 놀아줘서 고마워.
2: 아니야, 내가 더 힐링 됐지.
0: 어, 너무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이제 호주 잘 다녀오고 그때까지 잘 마무리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또 우리 놀러 가자.
2: 그래.
0: 그러면은 나중에 또 가고 싶은 데 있어?
2: 대학생들 어떻게 노는지도 알고 알아보고 싶고.
0: 아, 대학생들? 좋았어. 그러면 나도 가고 싶은 게 있어.
2: 어디?
0: 일본.
2: 아, 일본은 당연히 가고 싶지.
0: 나 언젠가 일본 갈 테니까 그때 가서 보는 거야.
2: 나 한국 사람보다 일본 안 갔어. 그
0: 예? 예? 일본 사람인데. 아주 너무 고마워요.
2: 네, 불러줘서 고마워요.
0: 나중에 또 놀자.
2: 네.
0: 저한테 맞는 거 있어요?
4: 2X라진가?
5: 아니요, 4X.
6: 할머니 감성으로.
0: 와. 아, 빨리 찾아야 돼. 아!
4: 헤쳐나가야지, 공략해야지. 와! 전쟁터로 가자.
0: 이제부터 메인이다. 오늘 엄청난 스케줄이라면서? 그럼 오늘 나 오늘 못 입어?
7: 사실은 어제부터 금통이 전화를 안 받아.
0: 그게 무슨 말이야? 뭐 그게 뜬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여보세요?
8: 여보세요?
0: 어, 뭐야, 바로 받으시는데 뭐. 여보세요?
8: 댕수.
0: 어, 아니, 스케줄 가는 거 옷 장난 안 받았다고 했어요.
8: 아, 제가 감기 몸살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0: 와! 뭐라고요? 어, 대장장님 아파요?
8: 대신 제가 오늘 펭수 패션 매니저 해달라고 부탁해뒀어요.
0: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제가 오늘 스케줄 어떻게든 알아서 할 테니까 빨리 쉬어요. 어쩌면 좋아. 누구 소개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7: 일단 가볼까?
0: 응. 어. 가자.
7: 일단 가보자.
0: 오케이, 렛츠고. 어. 여길 오시는 거 맞냐, 이거? 누가 대장장님을 대신한단 말이오.
9: 아, 펭아.
0: 어? 어, 뭐야?
9: 아, 안녕하세요.
0: 어, 수빈이 형 열심히가.
9: 펭아, 펭아.
0: 어, 펭아. 오, 저는 수빈입니다.
9: 반갑습니다.
0: 야, 반갑습니다.
9: 오.

0: 아니 그런데 여기서 쇼핑을 한다는 거예요?
1: 여기서 해야지. 아니 동료 잘 몰라요?
0: 응?
1: 여기는 빈티지. 빈티지라고 하면은 모든 카테고리 모두 다 있어요.
0: Really?
1: Really? 심지어 5만원이면 다 할 수 있어.
0: 에이, 이거 되나 모르겠니, 이거?
1: 5만원으로 팬들과 좋아하는 사이에 다 맞춰줄 수 있고.
0: 제 믿고 한번 가볼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 패션 매니저.
1: 따라오세요, 팬들. 팬들 따라오세요.
0: 시켜봐, 시켜하세요. 저 여기 처음 와봐요.
1: 처음 와봤어요?
0: 네.
1: 여기 약간 지금 핫플, 완전 핫플.
0: 오, 근데 아침부터 사람 엄청 많네, 이거.
1: 원래 여기가 아침에 열었다가 한 3, 4시쯤에 이제 사람들이 다 빠져요.
0: 아, 좀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나는구나.
1: 근데 주말에 오면은 사람이 펭수 못 걸어다녀, 진짜로.
0: 아, 주말에 사람 훨씬 많아요?
1: 여기 그냥 꽉 차요.
0: 오!
1: 아예 못 올 수도 있어요.
0: 아, 진짜로? 네.
1: 지금 동네 처음 왔잖아. 어떻게, 잠깐만. 굳어있네,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지? 굳어있네, 펭귄이요.
0: 저 약간 풀어봐. 지금 성기증 와요.
1: 자, 여기 동네에 왔으면은 한 손에는 토스트, 그리고 한 손에는 미숫가루를 들어야 돼요.
0: 토스트 미숫가루?
1: 심지어 Look at this. 1,000원.
0: 뭐야? 1,000원이라고요?
1: 사장님 지금 그냥 봉사하시는 거야. 아, 미리 죄송한 말씀 좀 드릴게요. 5만원짜리밖에 없어가지고 둘둘로 좀 주시겠어요? 네.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돈을 환전해야 돼. 5만원짜리 들고 다니면 이거 애놀이 애놀이. 그게 잘 안 돼.
0: 좀 이게 낫기 시작해야 되는구나.
1: 그치. 여기 그래서 여기 환전소 같은 느낌이 있지.
0: 네. 토스트 환전소.
1: 자, 한 손에는 토스트.
0: 미스카르.
1: 어때? 지금 저기 뉴욕 같은 데는 베이글 하나 들고 아메리카노 들겠지만 이게 바로 동료 스타일이야.
0: 약간 K문화 같아.
1: 우리 한번 천천히 둘러볼까?
0: 좋아요.
1: 여유를 느껴.
0: 좋습니다.
1: 왜?
0: 빈지 일로 와봐.
1: 왜?
0: 저거 노란색 TV 봐봐.
1: 나 이거. 생각해봐.
0: 야,
1: 이런 것도 근데 다 파는 거야.
0: 이것도 파는 거야?
1: 이런 게 집에 감성으로 하나씩 있잖아? 그럼 너 힙해진다니까?
0: 완전 인테리어다.
1: 그럼.
0: 아니, 근데 여기 도대체 뭐 하는 곳이야?
1: 여기 모든 게 다 있는 곳이야. 당근? 이런 거 왜 하는 거야? 여기 가면 다 있는데. 허준 선생님의 동해공원.
0: 전통이 있네.
1: 그럼. 왔네. 왔어. 요즘 스타일 약간 이런 거 알지? 이런 걸로 시작하는 거거든. 선생님, 팔찌 중에서 좀 큰 팔찌. 와, 선생님, 잠깐만. 와, 이거 잠깐 보여줄 수 있어요? 선생님.
0: 장난 아니다.
1: 이야, 이거.
0: 이야. 저한테 맞는 거 있어요?
1: 펭수한테 맞는 거. 와!
0: 이야!
1: 갱갱갱! 와, 잠깐만, 저도요? 오!
0: 아니, 이거는.
1: 잠깐만.
0: 야, 뭐, 디스코겠는데?
1: 아니,
0: 오, 뭐야? 오, 들어가!
1: 오! 야, 영앤리치다, 영앤리치.
0: 오! 오, 뭐?
2: GB. GB. 내가 전형군 씨가 전국대까지 해서.
1: 그쎄.
2: 쫄쭈구나.
0: 어머, 진짜로?
2: 하나의 팔찌.
3: 형, 이거 팔찌 얼마야, 팔찌, 이거는?
2: 4만.
0: 아, 너무 비싸. 어떡해. 형님. 저 이거 만 원에 주시면 안 돼요?
2: 오케이.
0: 오가!
1: 진짜로요?
0: 사장님!
1: 와, 잠깐만. 고맙습니다, 사장님.
0: 부자 되세요. 아, 이미 부자신가?
1: 동료가 어떤 맛인지 알겠어?
0: 아, 지금 너무 맛있어.
1: 어떻게 좀 동기화가 좀 됐나?
0: 지금 완전 됐어.
1: 그러면 이제 좀 옷을 입을 준비가 됐나?
0: 아, 그러고 보니까 옷을 우리가 못 봤네?
1: 이제 시작인 거야.
0: 가자. 이제 시작이야?
1: 따라와. 정답이 있어. 여기도 이쁜 거 많은데? 사장님, 혹시 괜찮으시면.
4: 누가 이거예요?
1: 왜, 뭔데요?
4: 이거 아니에요?
1: 미니언즈. 사장님, 미니언즈 보여주고 계셔.
0: 미니언즈라고? 저는 펭수라고 합니다.
1: 펭수.
4: 아, 나는 닮은 줄 알았어요.
1: 우리 대한민국 스타예요. 네. 펭귄 스타.
4: 스타죠, 예.
0: 여기 사장님 가게인가요?
4: 네네. 동네에서 제일 오래된 가게예요. 거의 한 20년 가까이 돼요.
1: 이야, 기본적으로 다 네. 20년.
0: 완전. 여기 되게 메이커가 많네, 이거.
1: 이거 진짜야?
0: 뭐야? 10만 원이야?
1: 뭐야, 이거 이렇게, 이거 뭐 있어? 이거 택이 없는데요?
4: 아니,
1: 이거 진짜예요?
4: 아니에요, 이거.
0: 아, 이미테이션?
4: 학생들이 가격이 싸니까 좋아해.
1: 축하드라고.
4: 최고 핫한 게 이거예요.
0: 저는 어떤 스타일이 어울릴 것 같습니까?
4: 디자인은 많은데 사이즈가 조금...
1: 이 정도면 사이즈 몇이에요? 뭐 2X라진가?
4: 아니요, 4X.
1: 4X?
4: 이게 2X거든요.
1: 4X 없어요, 그러면 네. 4X?
4: 없죠.
5: 저희 일본 빈티지만 파는 매장이에요.
1: 이런 거 생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 옛날에 미안하다 사랑한다에 임수정 스타일 해가지고
0: 나 그리고 좀 튀는 거 좋아해.
5: 이거 할머니 뭐야? 감성으로.
1: 아 할머니 감성?
0: 할미 팬이네. 우와 이거 우와 갈치다.
1: 갈치로 괜찮은데?
0: 안녕하세요.
1: 사이즈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0: 아닌 것 같고.
1: 사람들 엄청 많아. 여기 많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뭐 좀 보고 있어요?
0: 아니 일단 목걸이부터가.
1: 목걸이부터가.
0: 야 블링블링하고.
1: 저기서 혹시 4만 원 주고 샀어요?
6: 아 17,000원 주고 샀어요.
1: 17,000원? 네. 끝인데?
6: 짭이에요.
1: 아 솔직해. 아 솔직한 게 요즘 친구들이거든. 같이 온 거야?
0: 네. 이쪽으로 오세요. 아 진짜?
1: 보여줘 보여줘.
0: 바지 샀다 바지.
1: 바지?
0: 나는 한 7,000원 봅니다.
1: 7,000원? 네. 짜볼게. 일단은 여기 약간 해졌거든? 요거 해진 걸로 DC 칠 수 있거든. 이런 얼룩 이런 것도 봐야 되거든.
0: 오 디테일을.
1: 이런 거 혹시 얘기했어요?
0: 아니요.
1: 아유 그러면 DC가 안 되지.
0: 아 못 봤네 이거.
1: 내가 봤을 때 2-3만 원 정도 한다.
0: 자 이거 그러면 얼마에 샀습니까?
5: 5만 원에 샀다.
1: 5만 원?
0: 5만 원? 5만 원?
1: 그냥 인터넷에서도 5만 원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5: 아 근데 그 빈티지 그 핏이 다르다.
1: 빈티지?
5: 핏이 달라. 힙한 맛으로?
1: 힙한 맛으로.
0: 그놈의 힙. 그놈의 힙. 지금 제가 지금 빈티지를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냥 다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펭수야. 그냥 갖다 붙이면 빈티지 아니야? 아.
1: 네, 잠깐 이쪽에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7: 네네네.
1: 펭수가 좀 입을 만한 게 있을까요?
7: 여기에요?
1: 여기.
7: 와. 잠깐만 기다려볼 수 있나요? 네. 제가 하나 가져와 볼게요.
1: 있어요?
0: 뭐야?
1: 이게 있다고?
0: 모든 사장님께서 포기하셨는데 잠깐만 기다려가 나왔습니다. 나 오늘 못 찾을 줄 알았어.
1: 저 아니
0: 뭐야?
7: 나왔다.
0: 와.
1: 잠깐만. 이런 게 있어요?
7: 네. 한번 입어보시죠.
0: 나 이거 된다고?
1: 된다고?
0: 잠깐만, 이거 된다고?
1: 잠깐만.
7: 몸뚱이가 왜 이리커요?
1: 얘 몸 커요.
7: 아니, 이렇게 잡고 다니세요. 팔
0: 어떻게, 어떻게?
7: 아, 이렇게.
0: 이렇게?
7: 됐다, 됐다.
1: 됐어요, 됐어요.
0: 근데 이거 앞에서 보면 내가 이거 입은 것 같아?
7: 이렇게 다니는 거, 이게. 청자켓이잖아요. 그냥 3만원에 드릴게요.
1: 3만원?
7: 3만원.
0: 15,000원이라고요?
1: 예?
0: 예?
1: 예? 15,000원이 아니고, 1,500원이라 했어, 1,500원.
0: 아, 1,500원인데?
1: 1,500원. 1,500원인데
7: 진짜 25,000원 진짜 솔직히
1: 그러면은 네. 2만원에 가게 홍보
7: 오케이
1: 가게 오케이. 홍보
0: 2만원에 가게 홍보 시간 갖겠습니다.
7: 꼭 이제 놀러 오시면은 이거 보고 오시면은 만원씩 할인
0: 오!
7: 어디 어떤 분이든 만원씩 할인 해드릴게요 진짜로.
0: 야!
1: 아직도 돈이 남았어.
0: 이야!
1: 사실 여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에피타이저 느낌이고 메인 먹어야지 메인. 지금 갈 곳은 전쟁터야.
0: 오 멋있다.
1: 눈을 보이면 안 돼.
0: 속을 알 수 없게. 나도 준비할래. 네.
1: 서현님. 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8: 정역.
0: 어머.
8: 저희 매장 로고입니다.
1: 잠깐만 근데 이거 그 5만 원 산 사람 여기 썼는데?
0: 포인트가? 여긴가?
1: 여기서 산 거 아니야?
8: 네, 저희 매장인데요.
9: 아까 제가 봤어요. 이거 어이가 없어가지고
1: 참고를 한 다음에 다시 사. 3만 원은 받아.
9: 제가 뭐라 하려다가 참고 있었는데.
1: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8: 아닙니다.
1: 네, 아니 죄송합니다. 잘 해볼게요 펭수. 네,
0: 전쟁터로 가자. 이제부터 메인이다. 아니 옷을 다 바닥에 이렇게 주셨네?
1: 여기는 어디냐면 사실은 동묘의 정수라고 할 수 있지.
0: 정수라!
1: 아짜!
0: 뭐 하는 거야?
1: 아, 원래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무릎을 딱 겸손하게 붙이고 쫙 펼쳐서 보는 거야, 이렇게. 자, 여기 있는 거 다 얼마예요?
8: 3,000원.
1: 하나에 3,000원?
0: 이게 3,000원이라고? 빨리 찾아야 돼!
1: 아이고, 아이고. 사이즈만 맞으면 내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펭수야, 이거 펭수 너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거?
0: 대박이다! 나 입어볼래! 아니, 어떻게 내 사이즈가 있어, 이거?
1: 다른 황제 펭귄이 쓰던 거를 여기서 구한 거야. 빈티지야, 이거.
0: 역시 세계는 넓구나. 나 이거 이쁜 옷 골라줬으니까 이거 싸잖아. 그래서 나도 선물 하나 해줄게.
1: 그러면은 트윈룩으로 좀 연출할 수 있게 그런 거 찾아볼까?
0: 좋아, 좋아. 보물 찾기네.
1: 쇼트한 느낌으로. 아, 너무 작은데, 근데. 화를 못 내리겠는데. 이거 목대 아니야? 아, 목대 아니네. 이런 느낌으로.
0: 좋아. 뭐 묻었어.
1: 근데 이런 것도 알지?
0: 빈티지다.
1: 빈티지로 다 허용할 수 있어.
0: 자, 이 형도 빈티지다. 얼마예요? 같이 하자.
10: 3,000원, 3,000원, 6,000원.
1: 6,000원. 펭수야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
0: 왜?
1: 여기는 깎으면은 진짜 싸워.
0: 그러니까. 아니,
1: 여긴 진짜 깎겠어. 깎으면 안 돼. 여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0: 야, 여기 엄청 핫하다!
1: 다 봤어요?
6: 네.
1: 다 봤으면 나와봐요.
0: 어머, 이거 귀엽다! 이거 해줘!
6: 너 나랑 어떻게 눈이 똑같아. 보는 눈이 똑같아.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 한번 잡아볼게. 거울 좀 보여줘.
0: 거울 좀 멋있어.
6: 이거야, 이거. 이게 고프커거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들고. 아. 나는 여기에 힙색을 또.
0: 아, 멋있다.
6: 요 느낌.
0: 아니, 요 포인트 너무 귀엽다.
6: 그치?
0: 형님, 이렇게 얼마예요? 천 원?
6: 천 원. 여기서 여기까지 다 주세요. 안 되겠다. 마지막 한 군데 더 있거든? 여기 한 번 더 보고 가자.
0: 아니, 라스트, 라스트.
6: 컴온, 컴온. 가자, 가자.
0: 야, 이거 종료, 이거. 야. 중독되겠어.
6: 봐봐.
0: 와, 이거 진짜 참무덕이다.
6: 무덕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헤쳐나가야지, 공략해야지.
0: 오!
6: 오, 귀여운데? 동료에서 찾기 힘든 셋업이야. 아,
0: 셋업. 오, 뺨!
6: 이야! 이렇게 됐어. 아동 안전 지킴이, 쌤.
0: 오, 잠깐, 나 이거 봐봐.
6: 잠깐만.
0: 야, 이거도 뭐야?
6: 야, 이거도 지금 펭귄용 있었네. 이거 그거 아니야?
0: 그거 추지 선배님 그건데?
6: 어? 냄새 맡아봐.
0: 오, 구제야. 가장 추치가 느껴져.
6: 여기 끼고.
0: 난 이미 날개 끼는 순간부터 느껴.
6: 야, 볼 것도 없어. 이거 맞아. 너 거야.
0: 좋아. 스카프도 가야겠다.
6: 스카프.
0: 오.
6: 이거 어때? 이거 K 문화, K 스타일.
0: 아니, 이거 선물 세트잖아. 나 뭘로 하지?
6: 저거.
0: 이거.
6: 오.
0: 줘서 그리고 이렇게 다 사고 제대로 한번 꾸며보자. 제일 세상이야.

0: 이겼다.
1: 예. 아, 오케이 오케이.
0: 완전 동료화 됐어.
2: 펭수 이제 우리 다음 스케줄 가야 돼요.
0: 어 맞아. 나 스케줄 때문에 이런 거 같지.
1: 지금 이제 갈 준비가 된 거 같아요.
0: 그래도 오늘 내 매니저로 왔잖아. 패션 매니저.
1: 그럼 패션 매니저.
0: 그럼 다음 스케줄 어떻게 같이 해볼까요?
1: 같이 가야지.
0: 같이 가야지. Let's go.
3: 슈퍼스타 나갑니다. 아, 발 천천히 하시고. 슈퍼스타. 슈퍼스타. 이쪽으로 이쪽으로.
2: 사실 펭수가 패션위크에 참가하게 됐어.
0: 패션위크?
2: 그래서 이렇게 멋있게 입고 온 거야.
0: 아니 우리 패션 매니저는 혹시 초대 못 받았냐?
3: 펭수야 난 초대를 저번 주에 받았어. 저번 주가 패션위크였고 지금은 여기 아무것도 안 해.
0: 진짜 이리 와봐.
2: 미안해. 미안해.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0: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1: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건축가 김동희입니다. 오늘부터 평생학교 난생 처음 내 집 지어보기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집에 살고 있을까? 건축의 이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건축을 우리는 짓는 것으로만 국한해서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 짓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전체적인 건축 안에서 짓는 것은 뭔가가 가이드가 있어야지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이드라는 게 우리가 건축 설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드가 좋아야지 결과물이 잘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결과물이 잘 나오기 위한 작업에 관심이 많은 거고,

같은 유형의 아파트에 여러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집을 짓겠다는 욕구 자체가 또 다른 본인들의 삶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 안에서도 충분히 지을 수 있고 교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작업들이라는 게 기준이 있으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듯이 집을 지을 때 내가 어떤 유형의 집을 지을지,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컨드하우스로 가야 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지어야 될지, 전원주택으로 옮겨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이 기준이 없으면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집을 짓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집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지었을 때좀더 좋은 공간의 집을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집은 되돌아보면 한평생 생활할 공간이고 나의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공간이고 가족과 같이 호흡하는 공간이 유일하게 집이라고 봅니다. 너무 큰 거를 못 구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부담을 느끼신다면 저는 작지만 본인에 맞는 집을 짓기 위해서 옮길 수만 있다면 그 부분도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한계, 그러니까 큰 땅을 구해야 된다, 뭐 어떤 집을 크게 지어야 된다 해도 크게 지장을 가지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본인에 맞는 규모, 형태를 추구하시면 여러분이 넉넉하게 생각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좀더 괜찮은 본인의 삶을 담는 주택을 지을 수 있게 건축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좀 이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집을 짓는다고 하면 당연히 시공사가 짓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공사가 대부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집을 짓는 거는 시공사가 하는 게 맞지만 집을 짓기 위한 가이드를 만들어 주는 건 건축 설계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건축가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공사가 모든 걸 한다고 봤을 때 시공사의 뜻대로 지어지는 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건축 설계를 꼼꼼하게 한다는 것은 그 집에 사는 건축주의 입장에서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고리 한 개도 건축주가 선택한 게 담겨 있어야지 결국 그게 지어지는 겁니다. 자,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축 프로세스를 이해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고, 어느 시점에 내가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봐집니다. 자, 지금부터 건축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건축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전에 건축가를 만났을 때, 과연 몇 번의 미팅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건축가를 만났을 때 본인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나는 이런 집을 지어주세요. 우리는 아이가 두 명이고 부부가 사는 그런 집을 지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건축가가 스케치를 하거나 도면을 그려서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받아보시고, 그러면 저희가 생각한 거는 안방이 이런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야기하면 건축가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게 됩니다. 요구 조건을 말한 것부터 시작해서 건축가가 다시 수정해서 예비 건축주한테 다시 보여주는 요 일련의 과정의 기간이 2주에서 3주가 걸립니다. 이런 과정을 몇 번을 해야지 예비 건축주가 원하는 본인이 살고 싶은 집을 가장 만족도 있게 만들 수 있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통은 이런 질문을 하면 5번에서 10번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5번에서 10번은 약 3달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제가 이거를 길게 좀 설명한 이유는 있습니다. 시공의 시간을 대부분은 물어봅니다. 내 집을 짓기 위해서 나의 집을 몇달 만에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는 시공의 시간을 묻는 겁니다.
보통 시공사들이 단독주택을 지을 때 6개월

600개월 정도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건축 진행, 건축 설계 과정을 되돌아보면 약 3개월에서 6개월은 결국은 집을 짓는 시간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건축 프로세스는 여러분이 생소한 단어도 있고 익히 들었는 단어도 있을 겁니다. 기획 설계가 있고, 계획 설계가 있고, 중간 설계가 있고, 실시 설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중간쯤 단계에서 건축 허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요까지가 건축 설계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착공이 있고요. 착공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공사를 한다는 뜻이죠. 착공이 시작과 동시에 감리가 시작됩니다. 건축 설계 감리가 시작되고, 시공이 마무리가 되면 우리가 완공이 되었다, 건물이 완공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완공이 되었으면 사용 승인을 받아서 입주를 하게 되는 이런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 기획 설계란 무엇이냐? 기획 업무라고도 하고 설계라고도 합니다. 프리 디자인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경제 사정 아니면 이런 우리 집의 환경, 으로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검토의 단계를 기획 업무라고 볼 수도 있고 기획 설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땅을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적당하게 살수 있는 그런 땅인지 검토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기획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검토가 없다면 엉뚱하게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땅이 건물을 제대로 지을 수 없는 땅을 구매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착오를 없애는 단계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디자인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러프하게 전체적인 형태 아니면 규모, 그리고 대지의 상황들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자, 계획 설계 단계를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건축 설계의 시작은 이제 계약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 건축 설계 중에 계획 설계 단계에서 이제 그런 계약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계획 설계라는 단어는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디자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하는 단계의 첫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디자인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형태적인 디자인도 디자인이고, 공간적인 디자인도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이런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썰을 푸는 단계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원하시는 모든, 생각하신 모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노트화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들이 정리되는 당연히 됩니다. 하찮게 준비했던 부분이 중요하게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굉장히 사소하게, 허무하게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본인이 생각하는 공간을 좀더 완벽하게 만드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많이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가족의 구성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취미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활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머니 사정이 이 정도이니 이 정도 안에서 설계를 해야 된다도 이 단계에서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구성원이 원하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방 안에만 항상 있는데요라고 하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나는 그냥 넓은 공간이 필요해요 라고 해서 두 방을 그냥 합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생활 패턴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건축가는 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충실히 듣고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되고요. 주로 보여드리는 게큰 그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 이런 이유에서 두 계층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아니면 1층이 더 풍성한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층고가 무조건 높아야 되군요. 그래서 이거를 반영한 스케치나 간단한 도면, 그리고 모형, 러프한 모형,
아니면 3D로 보여드릴 수 있는 형태의 디자인을 같이 공유하고 피드백을 서로 주고니 받거니 하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는 계획 설계 설명드렸고요. 1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전 안과의사 김무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100세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100세 시대인데 사실 80세, 90세의 건강 상태로 20년 더 사는 게 꼭 축복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 1000냥이면은 뭐 그 중에 눈은 900냥어치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명하게 오랫동안 잘 볼 수 있는 방법, 눈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햇볕이 제법 세죠? 예, 여러분들 길거리 다니시면 다들 선글라스 끼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햇빛 중에 일부 광선은 뭔가 영향이 있다. 살을 태운다. 이거 생각보다 큰 에너지라는 거죠. 자, 그런데 피부만 탈까요? 눈도 탑니다. 예, 그게 문제인 거죠. 자외선은요, 눈에도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선글라스는요, 분명히 좋게만 끼면 이 자외선을 많이 막아줍니다. 예, 많이 막아줍니다. 그래서 사실 여름에, 한여름에 선글라스 끼고 외출하시면 그냥 나갔을 때보다 훨씬 눈이 덜 부신 것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자, 제가 모형을 하나 이렇게 들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리 눈의 단면이거든요. 자, 이게 앞쪽이고 이쪽이 뒤쪽입니다. 햇빛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렇게 앞에서 들어와서 이 뒤로 들어가겠죠. 빛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에너지거든요.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자, 그 공을 받는 건 포수죠. 예, 계속 공을 던지면 포수가 계속 글러브를 폈다 좀 오렸다가 하면서 공을 받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 포수는 지치겠죠. 예, 빛은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뭔가에서 계속 막고 막고 이 뒤에까지 공이 날아오듯이 하는 그 과정들을 거치는 동안 눈에는 굉장히 많은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죠. 특히 이 가운데에 있는 부분, 자, 여기는 말랑말랑하고 투명해서 이름도 수정체입니다. 수정 같은 수정체인데, 자, 이 수정체에 자외선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요, 여기가 변색이 되는 거죠. 물론 이 수정체 안에도 어느 정도 일정한 자외선이 들어오면 그거를 잘 처리해내고 방어해내는 그런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 60년 정도 썼다고 생각하면, 예, 당연히 노화가 오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수정체에 때가 낍니다. 이렇게 하얗게 뒤쪽에 때가 딱 끼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전체가 뿌옇게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얗게 이렇게 때가 안에 낀다고 해서 흰백자, 안내자, 그러니까 백내장, 장은 뭐냐 그러면 장애물 뭐 그런 뜻의 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안에 끼는, 눈 안에 끼는 장애물, 백내장이 생기게 되죠. 이 백내장이 생기는 원인은 오랜 기간 자외선에 노출돼서입니다. 예. 그러면 자외선만 막으면 백내장을 다 막을 수 있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 몸에 여러 질환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흔한 모든 병, 만병의 근원, 나이입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 몸이 노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병,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인데 그걸 다 막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 동창들 중에 내가 좀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이건 맞지 않나요? 그죠? 우리 개원들 중에선 그래도 내가 좀 마지막까지 좀 버텼으면 좋겠다. 자, 바로 그런 포인트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쩔 수 없이 노화에 의해서 병이 생기긴 하지만 뭔가 그걸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하나씩 좀 방어를 해내면 남들보다 나는 한 10년은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자,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화가 원인인 백내장, 그거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백내장이 빨리 오도록 만드는 원인인 자외선. 그건 막을 수 있는 거죠. 뭘로? 선글라스 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얼굴 탈까봐 선크림 바르죠? 자, 그런데 모든 선크림에는 아주 중요한 숫자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예, 집에 아마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SPF라고 해가지고 영어 세 글자가 나와 있고요. 그 뒤에는 이렇게 덧셈 기호, 플러스 플러스 기호가 뭐두 개, 세개 붙어 있기도 하고 또는 아예 숫자가 붙어 있기도 해요. 그런데요, 선글라스는요, 그럼. 자, 눈에 들어오는 자외선을 막아야 되는 선글라스에는 SPF 지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선글라스 사러 어디 가시나요? 예, 안경원에 가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백화점, 면세점, 뭐 이런 데서 더 많이 사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시면 다 껴보고, 이거 어울리는지 봅니다. 아, 그러고 나니 콧날이 내가 좀 높으니까, 아, 나는 이게 아무래도 이 얼굴이 넓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선글라스를 고르시는데, 선글라스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역할, 자외선 차단, 예, 그게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을 잘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반드시 이 선글라스의 렌즈에도 SPF 수치가 붙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SPF가 30 이상은 되어야, 아, 이거를 꼈을 때내 눈이 좀 보호가 되는구나, 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 시중에 파는 제품들 보시면요, 예, 굉장히 많은 선글라스가 있거든요. 얼굴이 전혀 안에 보이지 않는, 눈을 알아볼 수 없는 거울같이 생긴 타입도 있고, 저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 다알수 있는 것도 있고요. 자외선 양에 따라 색깔이 바뀌는 그런 선글라스들도 있습니다. 뭘 선택하셔도 관계없는데 SPF 지수는 꼭 확인해서 가급적 높은 거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너무 투명하면 당연히 차단율이 떨어지고요. 단 굉장히 유명한 뭐 프랑스제, 이태리제 패션 브랜드라고 해도 렌즈의 SPF 지수가 높지 않으면, 예, 눈의 보호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은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여름이 다가오니까 이 선글라스로 눈을 잘 관리하시고 자외선으로부터 눈에 생기는 중요한 노화, 백내장을 좀 더디게 오게 하는 그런 것들 꼭좀 신경 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받는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수백 번, 수천 번 받는 질문이지만 그분에게는 정말 그 조심스럽게 딱 한번 물어보고 싶은 그런 애매한 것들도 있으신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인터넷에 묻기도 그렇고 또 의사 선생한테 이게 진료적인 건가 하면서 묻기도 그렇고 이런 게 있으신데 사실 그런 궁금증들을 좀 풀어드려야 되잖아요. 경락 마사지 받으러 가서 눈꾹 누르는 거, 이거 나참 시원한데 이거 해도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하지 마세요. 예, 기본적으로 눈은 굉장히 연약한 기관이거든요. 예, 근육은 좀 질기고 단단해서 손가락으로 누른다고 찢어지거나 파열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눈은 굉장히 연약하고 말랑말랑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정말 초보자가 함부로 막 누르게 되면 눈 뒤쪽까지 많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이런 경우들도 가끔 있어요. 난 맨날 씻기는 씻고 뭐 냄새 날까봐 마누라가 자꾸 뭐 머리 그 포마드 냄새 난다고 머리 감으라고 하니까 감는다. 근데 그거 할 때마다 내가 눈도 이렇게 막 물로 뿌려서 씻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으세요. 자, 씻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눈을 꼭 감고 세수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눈꺼풀 안쪽은 닦을 수가 없어요. 그쵸?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근데 눈의 분비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눈꺼풀 안쪽 면에 거기가 분비물이 나오는 샘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안 닦으면 뭔가가 생기겠죠? 근데 이게 뭐지? 하고 손이 자꾸 가다가 몸이 피곤하거나 하면 땡땡 붙죠? 그게 다래끼입니다. 즉, 눈꺼풀 안쪽 면을 잘 닦아내주지 않으면 당연히 다래끼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어떤 것도 권해드리냐면, 이왕이면 뜨뜻하게 찜질도 좀 하시라고 물수건 적셔서 그렇게 안내해드리고요. 또 이런 분들도 있죠. 세수할 때물 받아놓고 안에서 눈 뜨고 이렇게 있으면 도움되는.

그거보다는 흐르는 물에 이렇게 잘 닦아내시는 게 아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쎄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상당 부분 저요 하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안과에서 아마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 이겁니다. 안경을 내가 계속 끼고 있는 게 좋냐, 아니면 꼈다가 뺐다 하면서 필요할 때만 끼는 게 좋냐, 그쵸? 자, 안경은요, 청소년기 때 껴야 되는 안경과 중년, 한 50대 이후에 껴야 되는 안경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청소년기에는 근시라고 해서 가까이는 잘 보이는데 멀리가 안 보여서 안경을 끼는 거예요. 사실 그 경우에는 안경을 계속 끼고 있는 게 좋아요. 예, 그래야 보이는 어떤 시야, 이게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깨끗해야 덜 나빠지죠. 잘안 보이면 더 찡그리고 그럼 눈이 더 나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눈이 좋으셨던 분들이 대개 한50 정도, 그때 이후부터 노안이라는 게 오잖아요. 노안이 오게 되면 멀리 보이는 건 그대로, 그런데 가까이가 잘안 보여서 이렇게 보거나 안경 끼셨던 분들은 벗고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는 뭐 내가 안경을 더 낀다, 덜 낀다, 그런 거에 따라서 눈이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필요에 따라 뭐 1번 안경 끼면 운전할 수 있고, 2번 안경 끼면 핸드폰 볼수 있고,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거를 다 넣어서 다초점 안경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냥 꼈다가 안 꼈다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뭐 이런 질문들 제가 많이 받는 사람인데요. 예, 이게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뭐 시청자 게시판이나 이런 데다가 올려주시면요, 이 방송 후반부에는 또 질문에 답도 한번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과의사 김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맨발 걷기 운동을 이끌고 있는 박동창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오늘 첫 강의로 맨발 걷기의 이론 체계를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발 걷기 이론 체계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지압 이론, 둘째, 접지 이론, 그리고 세 번째, 발바닥의 아치 및 발가락 이론,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압 이론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발바닥에 보면은 모든 장기의 지압점들이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 마사지를 받을 때는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해당 지압점들을 지압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숲길을 맨발로 걸으면 숲길에는 돌멩이, 나무뿌리, 나뭇가지와 같은 무수한 진료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맨발로 걸으면은 자연스럽게 그 나무, 돌멩이, 나무뿌리, 나뭇가지를 밟으면서 지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압사는 특정 안 좋은 점을 지압하는 것에 그치지만 저희가 맨발로 걸으면은 몸의 모든 장기들이 무차별적으로 지압을 받게 됩니다. 천연의 완벽한 지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맨발로 걸으면은 모든 장기에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공급되면서 면역체계가 강화되는 그러한 이론이 바로 자연의 지압이론입니다. 자, 다음은 접지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접지이론은 2010년도에 미국의 케이블 TV 기술자인 클린트 오버와 심장의학자 닥터 스티븐 시나트라 등이 어싱이라는 책에서 그 이론을 처음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두 신은 상태에서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상태에서 우리 몸에 전압을 재면은 평균 300 내지 5, 600mV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신발을 벗고 땅과 접하는 순간 예외 없이 0V로 다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몸속에는 끊임없이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가 생성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염증과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땅 속에는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가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걷는 순간 땅 속에서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가 몸 안으로 올라와서 몸 안에 있는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와 만나서 중화되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만성질환의 원인인 활성산소가 중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접지이론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땅 속에서 전자는 어떻게 올라오느냐? 우리 지구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1초에 약 44회 정도의 번개가 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초에 1000회에 달하는 뇌우가 내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번개와 뇌우를 통해서 태양에서 온 전자가 땅으로 내려와서 대전됩니다. 땅에 그런 전자들이 전하를 띠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맨발로 걸을 때 그 땅 속에서 있는 전자가 우리 몸속으로 올라오면서 모든 생리적인 작용을 이루는 중요한 생명의 자유전자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밟으면 전자가 우리 몸속으로 올라와서 적혈구에 표면전하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세포 간에 밀어내는 힘을 나타내는 제타전위가 평균 2.7배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밀어내니까 혈액이 맑아지고 점성이 묽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혈류의 속도가 올라갑니다. 임상 논문을 보면은 점성이 2.7배가 묽어지고 혈류의 속도가 2.68배가 빨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에서 보시면은 접지 전에는 맨발로 걷기 전에는 세포들이 막 뭉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맨발로 걸으면은 40분 후에는 저렇게 포도알처럼 맑고 묽게 바뀌게 됩니다. 천연의 혈액 이송 효과입니다. 이 천연의 혈액 이송 효과로 인해서 우리는 혈전이 생기지 않게 되고 혈전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혈관 질환, 뇌질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천연의 활력 증진인 ATP 생성 촉진 효과입니다. 자, ATP는 아데노신 3인산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입니다. 자, 자동차가 가려면 가솔린이 타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움직이려면 우리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활기차게 작동하려면은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인 아데노신 3인산이 생성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ATP입니다. 자, 그럼 평소에는 어떻게 그 활력이 생기느냐?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먹을 때, 또 비타민C나 비타민E와 같은 영양제를 먹을 때 ATP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여러분들 땅을 밟으시면은 땅 속에서 전자가 올라와가지고 우리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발전소를 막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ATP를 막 생성시킵니다. 그럼 막 힘이 나게 됩니다. 활력이 충전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발을 신으시고 부도체의 등산화를 신으시고 2시간, 3시간을 등산하고 오시면은 피곤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신발 신고 걸으시면 에너지가 방전되지만 맨발로 걸으시면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즉 ATP가 계속 생성돼서 활기찬 삶을 살 수 있고 이것은 또한 항노화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접지라는 것은 땅과 내가 내 몸이 피부가 접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생명체는 땅을 밟거나 땅의 뿌리를 받고 살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들은 땅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야생동물들은 땅을 밟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바다에 있는 생선들 모두가 다 땅과 접한 상태에서 땅으로부터 전자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접지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인간, 우리 생명체들은 항상 땅과 접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그 이론입니다. 그것이 바로 접지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과거의 과학 시간에서 모든 기계장치와 전기장치들은 어스돼 있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계 전자장치들은 항상 땅과 연결시킵니다. 그게 바로 어스입니다. 접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체 마찬가지 정밀한 전자장치입니다. 그래서 인체도 땅과 접해야만 기계장치들, 전기장치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인체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집안에 있는 냉장고나 또는 세탁기가 만약에 과전압이 흐르면은 우리는 감전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지선을 연결해가지고 과전압이 흘렀을 때 땅속으로 그 과전압이 빠져나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접지선입니다. 자, 반대로 그 접지선을 통해서 땅속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땅 속에다가
구리판이나 구리봉을 박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전선을 연결해가지고 모든 가정에 사무실에 전기선을, 접지선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과전압이 흐를 때는 그 접지선을 통해서 땅속으로 흘러나가고 반대로 그 접지선을 통해서 땅속에서 전자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몸과 그 접지선을 연결하면은 우리가 땅으로부터 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을 맨발로 밟거나 아니면은 집 안에 들어와 있는 접지선에 몸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광의의 접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르티솔 분비의 안정화, 천연의 신경 안정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OECD 제1위의 자살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왜? 살고 있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항상 경쟁의 극심한 경쟁 속에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쌓여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측정해 보면은 들쭉날쭉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은 코르티솔 분비가 막 들쭉날쭉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땅과 접지하면은 모든 코르티솔 분비가 안정화된다는 것이 미국의 임상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천연의 신경 안정 효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땅을 밟으면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과민한 현상들이 완화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숙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부도체의 신발을 신고 살고 있고 땅은 부도체의 아스팔트, 시멘트, 우레탄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집은 고층 건물,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수십 년을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당연히 면역계가 정상 작동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 맨발로 걷고 땅과 접지하시면은 이러한 천연의 신경 안정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이 네 번째 접지 효과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발바닥 아치와 발가락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발바닥 아치에는 이런 아치가 있습니다. 이 아치는 수백 년 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인체 공학의 결정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맨발로 걸으시면 발바닥 아치가 압축됐다, 이완됐다 합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스프링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은 이 압축됐다, 이완됐다 하면서 스프링 작용을 하게 되면은 근골격계를 싸고 있는 근육들이 말랑말랑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족저근막염, 무릎관절염, 척추관 협착증, 경추의 통증, 이 모든 질병들이 사실은 신발을 신고 살면서 그 신발바닥에는 깔창이라는, 이 깔창이 아치를 딱 막고 있습니다. 압축됐다, 이완됐다는 스프링 기능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딱딱한 아스팔트, 시멘트 길을 걸으면 탁탁탁탁 하면서 계속 충격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근골격계를 싸고 도는 근육들이 경직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맨발로 걸으시면 이 아치의 스프링 기능 때문에 근골격계를 싸고 있는 모든 근육들이 말랑말랑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증이 완화되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바닥 아치의 스프링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우리 발가락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발가락이 우리 조물주가 발을 만들 때 뭉퉁하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양쪽에 발가락을 5개씩 10개를 만들어놨겠습니까? 양쪽에서 꺽쇠처럼 작동해서 몸에 정자세를 이루고 모든 근골격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발을 신고 살면은 신발볼에 발가락이 딱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강시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균형을 제대로 이루지를 못해가지고 근골격계 통증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나 맨발로 걸으시면 발가락이 마치 부채살처럼 쫙쫙 펴지게 됩니다. 그리고 꺽쇠처럼 땅을 끌어당기면서 추동력을 얻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맨발로 걷는 것은 우리 조물주가 설계해놓은 정밀한 과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맨발 걷기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가지고 계시는 많은 질병들로부터, 아픔들로부터 해소되면서 건강한 삶을
펄떡펄떡한 날생선과 같은 싱싱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고,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막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건축가 김동희입니다. 이번 시간은 집은 어떻게 지어질까 건축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계획 설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중간 설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거를 기본 설계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중간 설계가 공식적인 단어가 맞고요. 중간 설계라 하면 실설계와 계획 설계 중간에 있다고 중간 설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계획 설계에서 거친 디자인을 다듬는

작업이기도 하고 계획 설계를 심화하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일반인이 잘 모르는 설계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설계 사무실에서 모든 도면을 다 그린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 설계가 있고, 전기 설계가 있고, 기계 설계가 있고, 소방 설계가 있고, 통신 설계가 있고, 다양한 설계가 있습니다. 건축 안에는. 건축 설계 사무실에서 하는 이외의 일들이 좀 많습니다. 그걸 이제 협력업체라고 하고요. 설계 사무실에서는 이 협력업체에서 같이 협업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중간 설계가 왜 필요하냐 하면 이 협력업체는 건축주를 직접 만나서 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를 통해서 협력업체는 작업을 하게 되고 건축주의 니즈,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경험이 많으니 그 설비 업체들의 이야기를 중간에서 정리하는 단계가 중간 설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전에 이야기했던 계획 설계에서는 전체적인 디자인을 이야기했다면 약간 더 구체적인 이제 작업들을 해야 되는 단계죠. 이미 알고 이제 숙지하셨던 구조나 설비 전기 이야기를 했듯이 이거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목구조 주택을 지어야 될지, 콘크리트 주택을 지어야 될지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콘센트의 위치, 전등의 위치, 아니면 에어컨이 내가 몇 대를 방방이 설치할지, 아니면 거실에만 설치할지, 세탁기를 할지, 세탁기도 요즘은 뭐 건조기를 별도로 할지, 일체형으로 할지, 냉장고를 한대 사용할지, 두대 사용할지, 그거는 다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셔야 아는 거고, 우리가 그를 반영해야지만 도면화되는 작업입니다. 모든 사람이 화장실에 욕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욕조를 쓰는지 나는 욕조를 절대 설치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 설계에서 다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면대의 위치도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간 설계에서 꼼꼼하게 반영되어야지 실시 설계 때좀더 풍성하게 만들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실시 설계는 워킹 드로잉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워킹 드로잉이라는 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면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현장에서 쓸수 있는 도면을 만드는 작업이라는 뜻은 일반인이 약간 보기 힘든 도면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설계에서 중간 설계까지 많은 개입이 필요합니다. 실시 설계는 중간 설계까지 도면을 디벨롭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완성하는 단계에서는 일반 건축주, 예비 건축주들이 참여도가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확인 차원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시 설계를 약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시 설계를 한다면 도서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도서. 도서라는 뜻은 도면과 서류를 말합니다. 도면과 서류를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건축 설계는 도면만 만들지 않고 서류도 만든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만드는 작업이 실시 설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가령 그 서류가 어떤 서류냐 하면 구조 계산서라든지 소방, 전기, 통신 관련 인허가를 위한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시 설계에서는 이전에 없었던 중간 설계까지는 없었던 일반인이 좀 챙기기 힘든 방수 계획도라든지 방화 계획도 기타 도면들이 작업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있습니다. 도면을 작업하면서. 인테리어는 언제 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인테리어 작업이 보통 실시 설계 단계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전열과 전등이 인테리어에서 많은 요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된 이후에 작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된 시기가 실시 설계 초기 단계쯤이 됩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인테리어를 같이 작업하는 것이 완벽하게 인테리어를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설계 기간은 생각보다 제가 길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 길게 설명드렸는데 이 건축 허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중간 설계가 마무리되는 지점쯤에서 건축 허가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보안이 나오는 것을 반영해서 실시 설계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시 설계가 완료되고 건축 허가를 넣어도 무방하기는 합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으면 자유롭게 할수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은 착공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착공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오해라는 설명을 하냐면, 설계를 맡겼으면 착공도 그렇고, 감리도 그렇고, 준공도 그렇고, 모두 설계 사무실을 해야 되네요. 라는 컨셉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공 때부터는 주 역할은 시공사가 하게 됩니다. 심지어 착공 서류의 대부분도 시공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공도 미리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용 승인을 위한 준비는 시공사가 준비하는 겁니다. 결국 착공과 동시에 시공사가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건축가의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이제 대물을 수가 있습니다. 건축 프로세스를 들어보니 건축가가 이 정도 많은 부분을 하니까 건축가가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건축주를 대변하는 누군가가 착공 이후에 필요한 것입니다. 도면까지 아무리 잘 그려도 시공 시에 힘든 부분이 생길 것이고, 뭐, 또 도면이 약간, 도면과 다르게 현장에서 바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텐데, 이 부분을 컨트롤 할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은 건축주가 다 하기에는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건축주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건축가의 역할이고, 그 역할이 착공부터 준공까지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리는 많은 분들이 감리 이야기 들어보니 잠깐 나와서 그냥 보고 가대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감리가 필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에 설계를 하더라도 놓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도면이 완벽하면 신의 경지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시공사라도 도면을 해석하는데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서로 조율하는 부분이 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더 그릴 수도 있고 변경된 부분을 협의를 할 수도 있고 좀더 도면은 그대로 시공할 수 있으나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가 그 아주 짧은 시간, 1년 아니긴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더 좋은 재료가 나와서 쓸지 말지 판단하는 것도 현장에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감리와 상의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준공이란 뜻은 뭔가 완료됐다는 의미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완료됐다는 뜻은 건축이 완료됐다는 의미를 대부분이 이야기합니다. 시공사가 말하는 준공 뜻은 완성을 시켰습니다라는 뜻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건물이 완성되었다고 내가 들어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산다는 것은 이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남은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건축 허가를 넣었으니 이거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준공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사용 승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완성되었으나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 사용하려면 전기도 있어야 되고 수돗물도 나와야 되고 하수도 사용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별도의 행정이 진행되면서 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승인을 받고 서류가 완성되었을 때만이 사용 승인이 완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준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용 승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통 놓치고 있는 게 건축 시공자가 이야기하는 완료된 것은

건물입니다. 건물이지 그 이외 시설은 다 별도 공사로 진행됩니다. 건축을 옛날 우리 선조들은 조형을 한다 이렇게 합니다. 조형하다라는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조형한다는 것은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경영한다는 뜻입니다. 단지 짓고 완료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짓는 과정을 고민한다는 뜻으로 조형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건축의 프로세스를 이해하면서 좋은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눈에 활력을 더해줄 눈에 좋은 음식. 자, 이렇게 음식 얘기할 때는 좀 밝고 건강하게 좀 이런 기분으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해 하세요. 예. 뭐 병원에 하루에 뭐 한 200명 오신다 그러면 그 중에 10명은 꼭 물어보는 질문. 토, 삐비비, 영양제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예, 다 물어보시는데 드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눈 영양제 드셔도 되고요. 상표가 아닌 성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려도 되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루테인 드시지 않나요? 예, 아마 다 드실걸요? 예, 루테인, 지아잔틴 이런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눈에 굉장히 좋은 영양소 맞습니다. 그래서 눈 영양제로 루테인 드시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자, 오늘은 약을 팔려는 게 아니라 약을 어떤 걸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이 안구 단면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자면요. 우리 눈의 앞쪽은 각막이라고 부릅니다. 각막. 그 다음에 이 뒤쪽은 망막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눈의 뒷부분, 망막이라고 하는 곳은요, 뭐 예전 카메라로 치면 필름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쪽에서 빛이 들어온 다음에 뒤에서 상을 맺는 곳인데, 자, 이 뒤쪽에 상이 맺어지면 여기에서는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앞에서 들어온 빛이 머리로 들어가기 위한 전기로 바뀌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예. 눈이 하는 정말 중요한 기능은 보는 것인데요. 보는 것의 핵심은 빛을 전기로 바꿔주는 겁니다. 예. 자, 빛을 전기로 바꿔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망막이고요.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세포들과 영양소와 이런 것들이 엄청난 스피드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 나온 핸드폰, 스마트폰 나오면요. 뭐 몇만 화소, 요새는 뭐 1억 화소도 있더라고요. 그런 화소를 가지고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 화소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이 망막에 얼마나 작은 단위의 빛까지 전기신호로 명확하게 바꿔서 구별해낼 수 있느냐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떤 카메라도 눈만큼 정확하게 찍을 수는 없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책을 보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스마트폰의 돋보기 기능을 확대를 해갖고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나 왜 이렇게 침침하지?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우리 눈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야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눈 뒤쪽에 있는 신경세포층과 그 친구들이 이어져서 만들어진 이 시신경 다발들은요, 한 200년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분량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케이크에 초를 꽂는데 처음에 한 200개 정도를 쫙 꽂아놓고 불을 켰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웬만큼 바람이 불어도 절대 꺼지지 않아요. 그렇겠죠. 양초 200자루가 한꺼번에 불이 딱 붙어있으면 얼마나 큰 불이겠습니까? 그런데 본의 아니게 매년 하나씩은 꺼진다는 거죠. 그래서 초가 하나씩 없어지면 200다발이 불이 들어와 있을 때는 태풍이 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던 초가 하는 순간이 오죠. 한 100개 남고 50개 남게 되면 그 다음에는 훅 불면 저절로 막 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매년 하나씩 하나씩 꺼져가는 그 촛불을 막으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어요. 단 관리,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늦추는 것이고 다른 위험 요인으로 해서 원치 않게

표현하는데, 공을 받기 위해선 글러브를 이렇게 벌리고, 공이 탁 들어오면 오므려야 되죠. 글러브가 가만히 똑같은 모양으로 있으면 절대 공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다 튕겨나가겠죠. 빛이라고 하는 건 야구공처럼 날라 들어오는 하나의 입자인데, 이거를 그때그때 적절한 타이밍에 닫았다가,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가만히만 있으면 다음 공을 못 받겠죠? 빨리 벌려서 이 공을 옆으로 치우고 또 받아야 하거든요. 자, 이렇게 모양을 바꾸게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종의 윤활유 같이 작동하는 것, 그게 비타민 A 성분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A는 사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A가 만약 우리 몸에 너무너무 부족하다면 어두운 데서 빛을 잘 보기 어렵죠. 물론 밝은 데서 보는 것도 어려울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1960년대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영양 결핍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춘공기도 겪고 보릿고개도 겪던 그런 시대니까 그때는 먹고 살게 없고 그래서 살다 보니 부족해서 야맹증까지 오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자,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이 비타민 A가 없으면 야맹증만 오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안구건조증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글쎄요, 현실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눈물이 충분히 좋게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수분이 부족한 게 아니라 눈물이 금방금방 증발하는 약간 허당 눈물이 됩니다. 허당 눈물이 되면 끝없이 눈이 마르고 눈물이 말라서 눈이 따갑고 자극이 되니까 눈물은 더 나오죠. 예, 근데 또 증발을 하는 거죠. 아, 이거 진짜 갑갑한 노릇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눈물이 줄줄 흘러서 여기가 짓물렀는데 안과를 갔더니 안구건조증이라고 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나서 나 여기 짓물렀다고요. 근데 왜 눈물이 건조하다고 하면서 또 눈물약을 넣으라는 거지?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요. 눈물이요. 그냥 맹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물, 수분이 있고요. 그 수분에다가 점액질이 약간 섞입니다. 그래야 그 맹물하고 눈물은 좀 다르지 않겠어요? 약간 점액이 생기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눈물이 증발하지 말라고 마지막에 위에 기름을 한 방울 탁 떨어뜨려 놓거든요. 이 기름층이 있어야 물과 기름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섞이지 않죠? 그래서 물 위에 기름이 싹떠 있으면서 증발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비타민 A가 부족하게 되면 이 기름층이 잘안 만들어지죠. 그러면 맹물층만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깜빡하고 나서 3초 지나면 증발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비타민 A 같은 것들을 잘 이렇게 영양제로도 만들어서 나와 있는 걸 드시면 어쨌건 안구건조증도 좀 개선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이 뒤쪽 시신경 망막 쪽에서 야간 시력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리실 수 있는데 그런 비타민들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 중에 루테인도 한 가지 성분인 거예요. 많이 받는 질문인데, 아, 나 이렇게 술만 먹으면 다음날 눈이 안 보여요?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럼 되게 제가 말씀드리는 대답은 저도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거 병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술을 마신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술만 마시진 않겠죠. 안주라는 걸 먹지 않습니까? 근데 안주를 아주 즐겁게 많이 드시면서 술을 드시면 술 마신 다음날엔 꼭 몸이 많이 붓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이 붓는 곳이 어디일까요? 예. 손 많이 붓죠. 예. 그다음에 발도 많이 붓죠. 예. 근데 제일 많이 붓는 곳은요. 예. 눈꺼풀입니다. 눈꺼풀은 정말 많이 붓고요. 눈꺼풀이 부으면 그대로 보입니다. 있던 쌍꺼풀이 없어질 정도로 많이 붓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눈꺼풀이 부으면 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눈꺼풀은 쉬지 않고 우리 눈 표면을 이렇게 감싸면서 눈물을 적셔주는 그런 기관인데 이게 빡빡해지겠죠. 네. 이 사이에서 부드럽게 지나가야 되는데 퉁퉁 부는 눈꺼풀이 누르면서 지나가면 눈꺼풀에 의해서 눌린 각막이 모양이 바뀌겠죠. 동글동글한데 눌리면 약간 계란형이 되죠. 그럴 때는 난시라는 게 생깁니다. 뭔가 하나가 있으면 그 옆에 하나가 더 있어서 흔들려 보이는 현상.

어지러울 난자, 난시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난시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눈꺼풀이 좀덜 붓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예, 덜 짜게 드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술을 마시거나 할때 안주를 안 드실 수는 없고, 근데 덜 짜게. 근데 덜 짜게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안과적으로 재밌는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요거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이 매운 음식 먹으면, 예, 눈물 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신기하지 않나요? 예. 왜 매운 거를 드시면 눈물이 나느냐면요. 입, 천장, 혓바닥 이런 데에는 맛을 느끼는 여러 개의 감각, 세포, 수용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매운 음식에서 나오는 이 통증? 그쵸. 이거 통증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매운맛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짠맛이 많이 들어가면서 통증을 느끼게 만드는 맛이에요. 예. 즉, 짜고 뜨겁고 아프다라고 하는 게 우리 혀와 뇌가 느끼는 매운맛의 성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 아, 뜨거라고 했을 때는 일어나는 반응들이 있겠죠? 열을 식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구멍을 열고 물을 뿜어내죠. 땀도 나고, 콧물도 나고, 눈물도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과의사 입장에서는 매운맛은 그닥 권하고 싶지 않네요. 예.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아마 여러 번 다른 또 이런 건강관리 프로그램에서 계속 다뤄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해서 이것저것 찾아서 영양 제품을 드시는 것은 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다. 예,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맨발 걷기 운동을 이끌고 있는 박동창입니다. 전 강의에서 맨발 걷기 지압 효과, 접지 효과, 그리고 발바닥의 아치 및 발가락 이론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그 중에 접지 효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생물과 무생물에서 땅과 접지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어떠한 차이가 생기는가를 보여드림으로써 그거에 대한 저의 실험을 결과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지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땅과 접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마치 나무나 풀처럼 또 야생의 동물처럼 땅과 접지시킨 상태에 살아가면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자, 땅은 생명체의 배터리입니다.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삶을 우리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도체의 아스팔트에 부도체의 신발을 신고 뛰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들판에서 일을 하시는 농부들도 장화를 신고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차이가 어떤 차이를 가져올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접지하고 살고 있느냐, 그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에서 수돗물을 쓰십니다. 자, 그러면은 땅속에서 수도관을 통해서 수돗물을 통해서 땅속의 전자가 올라옵니다. 거기에 우리 몸을 접하게 되면은 수돗물을 쓰는 동안, 또 샤워하는 동안, 그리고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동안 우리는 땅과 접지하게 됩니다. 땅과 접지하면서 마치 땅 위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처럼 우리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집의 전기 콘센트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선이 들어와 있고, 동시에 전기선과 연결되지 않은 땅으로 연결된 접지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접지선에 선을 연결하면은 우리가 접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컵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두 개의 양파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이 땅과 연결된 접지선을 그 안에다가 연결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접지선을 연결해놓은 양파는 땅으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마치 땅 속에서 크는 것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반면 접지 안 된 양파는 땅으로부터 전자를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접지한 지 2주 후, 2주가 지나니까 접지 안 된 양파는 완전히 물이 썩어서 흘러넘칩니다. 그러나 접지된 양파는 깨끗하게 당초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주가 지나서 접지 안 된 양파를 집었더니 퍽 하고 썩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면 접지된 양파는 당초의 깨끗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새 뿌리들까지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땅과 연결된 양파는 당초의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새로운 생명을 이뤄나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접지 안 된 양파는 썩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혹시 이 양파의 3주간의 일생이 우리가 땅과 접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는 삶의 모습하고 같지 않은가? 우리가 땅과 연결해서 살면은 땅과 접지해서 살면은 이 접지된 양파와 같은 건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무생물입니다. 우유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새 우유를 사와가지고 두 개의 컵에 부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우유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접지선을 연결해가지고 넣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생겼습니다. 자, 접지 안 된 우유는 한 4일 차까지 괜찮았습니다. 근데 4일이 되면서 표면에 곰팡이가 쓸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접지선을 연결해 놓은 땅과 연결된 우유는 이틀 차부터 노란 막이 생기면서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발효가 되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10일 차가 되고 난 다음에 접지 안 된 우유는 완전히 썩어서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악취를 풍겼습니다. 자, 그러나 접지된 우유는 완전히 치즈처럼 발효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과거에 부모님들이 시골에서 김치를, 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땅속에 독을 묻고 그 독에다가 김장김치를 보관합니다. 그 김장독 역시 땅과 접지가 됩니다. 왜? 촉촉함으로 인해가지고 흙을 통해서 땅속의 전자가 배추로, 김치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땅속에 보관한 김치는 어떠한 김치보다 더 맛있습니다. 왜? 발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금붕어를 가지고 접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금붕어 세 마리를 접지 안 된 수조에 넣고 또 다른 세 마리는 접지된 수조에 넣었습니다. 자, 접지 안 된 수조의 금붕어들은 배설이 아주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이 흐르면서 쇠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임이 둔해졌습니다. 반면 접지된 수조의 금붕어들은 새까만 숙변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쌩쌩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땅과 접지가 되었을 때와 안 되었을 때는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맨발로 걷고 땅과 접지하면은 이렇게 접지된 금붕어와 같은 싱싱한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금붕어의 실험이 보여주었습니다. 자, 다음은 식물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두 그루의 똑같은 크기의 고무나무를 사왔습니다. 접지 안 된 고무나무는 병들고 낙엽이 지고 잎이 썩었습니다. 그리고 왜소하게 성장이 정체됐습니다. 자, 그러나 오른쪽에서 보는 모습처럼 접지된 고무나무는 왕성한 성장력을 보였습니다. 보기에는 완전히 두 배로 성장했습니다. 맨발로 걷지 않는 삶의 모습과 땅과 맨발로 걷는 접지된 삶의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고무나무처럼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 고무나무의 실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발을 신고 땅과 접지가 차단된 사람과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 사람들과는 이러한 실험의 결과처럼 확연한 차이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나 맨발로 걸어야 되느냐, 어떻게 맨발로 걸어야 되느냐 그런 질문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몇 끼 식사를 하십니까? 하루에 세 끼 식사하잖아요.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아침, 점심, 저녁을

식사를 하여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3회 맨발과 접지를 하는 것이 좋다. 하루 3끼 식사하듯이 그렇게 땅을 밟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체적의 생리적인 작용을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해야 되느냐? 최소 30분에서 1시간, 하루에 총 1시간 반이나 3시간을 맨발 하시는 것이 좋다. 그러나 맨발로 걷는 것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걸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걷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7가지 걸음이 있습니다. 맨발로 걷는 마음의 자세, 지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7가지 걸음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걸음은 두꺼비 걸음입니다. 자, 모든 고뇌와 스트레스를 다 내려놓고 마치 두꺼비가 땅에 딱 붙어서 가듯이 발바닥으로 완전히 땅을 인식하고 무겁게 땅과 완전히 일체가 된 걸음을 걸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걸음은 황새 걸음입니다. 발뒤축부터 발끝까지 둥글게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동시에 팔도 휘휘 젓게 됩니다. 자, 경쾌하게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황새 걸음을 걷게 됩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걸음은 까치발 걸음입니다. 제가 아까 지압 효과를 말씀드리면서 발바닥에는 모든 장기의 지압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발가락 끝은 머리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머리, 눈, 코, 귀, 입에 해당되는 기관들이 발가락 끝쪽에 있다. 자, 여러분들 발뒤축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발끝으로 걷게 됩니다. 자, 발끝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머리 끝쪽에 해당. 머리와 눈과 코와 귀와 입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까치발 걸음을 걸으시면은 머리에 해당되는 발끝의 지압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쓰셔가지고 발가락을 만세를 불러보세요. 발가락을 만세를 부르시면은 발 허리에 몸의 무게가 집중됩니다. 그 이야기는 발 허리의 지압 효과가 집중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그대로 쓰셔가지고 발가락 끝을 오므려 보세요. 그러면 마치 주걱을 엎은 듯이 걷는 걸음이 됩니다. 그러면은 발가락 끝 쪽에 지압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이 역시 머리 끝 쪽에 지압 효과가 극대화된다. 그리고 앞쪽에서 뒤로 쳐주는 힘을 느끼게 됩니다. 이 주걱을 엎은 듯이 걷는 걸음을 걸으시게 되면은 평소에는 혈액이 뒤에서부터 앞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 걸음을 걸으시면은 앞에서부터 뒤로 혈액이 흐르게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한쪽으로만 흐르던 혈액은 혈관에 어딘가 찌꺼기가 쌓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주걱을 엎은 걸음을 걸으시면은 혈액을 거꾸로 쳐주면서 혈관 속에 쌓여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다 쓸어낸다. 이런 느낌으로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여섯 번째 스탬프를 찍듯 걷는 걸음입니다. 자, 완전히 발바닥으로 땅을 밟으시고 그리고 동시에 발가락을 부채살처럼 펴십시오. 그리고 끌어당기면서 추동력을 얻어나가는 그런 걸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뒤로 걷는 걸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숲길을 걸으시면서 한번 뒤로 한번 걸어보십시오. 시선은 45도 전방으로 하시고 걸으시면은 양쪽에 있는 나무들이 파노라마처럼 따라옵니다. 아름다운 걸음입니다. 자, 그런데 부부가 또는 친구가 같이 걸을 때 두 분 다 뒤로 걷게 되면 혹시 뒤에 위험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한 분은 앞을 보고 걷고 한 분은 뒤를 보고 걷고 대신 두 분이 손을 잡고 걸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두 분 간의 정리도 깊어지고 그리고 양쪽에 뒤로 걷는 분은 파노라마처럼 따라오는 나무들을 풍경들을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걸음입니다. 많은 질문들을 또 하시는데요. 그게 어떤 질문이냐? 겨울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두꺼운 양말, 못 쓰는 양말들을 밑바닥에 구멍을 두 개를 잘라가지고 땅과 접지를 이룹니다. 그럼 발등은 어느 정도 따뜻하죠? 거기다가 더 많이 추우면은 발등에다가 팩도 붙입니다. 그리고 눈이 올 경우에는 슬리퍼를 신고 가셔가지고 그래서 300m는 맨발로, 300m는 슬리퍼로 신고 이렇게 걸으시면 교대로 걸으시면 오랜 시간을 맨발로 걸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겨울 동안에도 맨발로 걸으시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겨울에도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맨발로 걸으시면서 건강한 삶을 이뤄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하은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세게 왔었어요.
0: 존경했던 롤모델은?
1: 에픽하이 타블로.
0: 좋아했던 과목은?
1: 미술.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진학? 다음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고 살게 될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해라. 살다 보니까 일단 해봐야 돼요. 뭔가 이런 게 하고 싶다?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지 원하지 않았던 건지 해봐야 알더라고.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영화감독.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단편 영화도 찍었어요. 지금도 전시 해설이고 화가 해설을 하지만 영화를 만들듯이 저만의 화가 해설을 만들어요. 결은 다르지만 마치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0: 어떤 계기로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1: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화가들의 인생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이제 알바를 갔는데 거기서 도슨트라는 직업을 딱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때 약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약간 유레카. 아, 이거다. 딱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술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0: 도슨트란 한마디로 뭘까요?
1: 도슨트란 직업은 화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소개팅 주선자예요.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사람들의 무시. 네. 제가 깨달은 게 사람들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어려운 도전을 했을 때 응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기 어려울수록 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냐? 왜 그런 길을 가냐?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0: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말이 있을까요?
1: 아,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네. 나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자존감이 바닥일 때 되게 위로받았던 게 실제로 화가 얘기였어.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 있잖아요. 클로드 모네가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배경에서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클로드 모네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어요. 그때도 이게 그림이냐. 이건 아니다. 왜 그림의 본질을 망쳐놓냐. 막 욕을 먹는데 모네가 그때 버텼거든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 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놓고 버텼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1: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기계가 사람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인 매장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지고 감성이 죽어요. 감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메마르고.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감수성.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 공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메말라가면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자기의 감수성은 자기가 챙겨라. 그리고 웬만하면 고전 문화, 예술을 스스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정말 이런 성취감, 그거는 아무나 느끼면 안 되니까 숨겨놨대요. 인간을 만들 때. 그 어디다 숨겨놨냐? 두려움 뒤에 숨겨놨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성취감과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나중에 또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가서 면접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울 때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두려움 순간이 오면은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고 두려움 뒤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건축가 김동희입니다. 내가 꿈꾸는 나의 집, 소형주택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땅이 있는 겁니다. 이제 아파트에 살 때는 땅 고민이 없잖아요. 집을 짓겠다는 좋은 땅을 구매하는 게 제일 우선이죠. 그래서 어떤 땅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좋은 땅과 나쁜 땅은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다만 맹지, 잘못해서 맹지를 구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맹지는 왜냐면 건축 허가도 안 나고 건축 준공도 낼 수 없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맹지 이외의 땅들은 제가 없습니다. 무조건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땅을 살 때 또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게 있습니다. 금폐율 용적률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작은 주택을 지을 때는 이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습니다. 서울 안에서 지을 때는 되게 중요합니다. 도시 안에서 지을 때는 건폐율 용적률을 꼭 확인해야 되지만 교외에 지을 때, 그러니까 전원주택을 짓거나 세컨하우스를 지을 때는 나름 큰 의미는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땅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소형주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작은 주택, 극소형주택은 뭐 농막부터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족 단위로 살수 있는 주택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국민주택 규모 내외가 소형주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가 궁금하시죠? 국민주택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그래서 또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우리 집은 몇 평짜리 지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게 전용 면적인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를 짚어봐야 됩니다. 왜냐고요? 주택에서는 전용 면적 이외의 면적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확장형 발코니는 전용 면적에서 빠지는 부분이고, 다락 면적도 전용 면적에서 빠지는 부분입니다. 또한 1층과 2층의 면적이 달라서 생기는 테라스, 발코니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건축 면적입니다. 그러나 전용 면적에 다 빠지는 면적이죠. 주택의 규모를 이야기했을 때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크기를 말하기 때문에 다 전용 면적만으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형주택은 집의 규모가 일단 상대적으로 작은 집을 소형주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실내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단계가 좀 필요한데요. 그 극복하는 요소가 계단과 큰 공간입니다. 그리고 다락입니다. 우리가 전용 면적에서 빠지는 부분들을 좀 약간 극대화해서 지을 때 작은 면적이지만 크게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 소형주택에서는 포인트를 좀잘 잡아야 되는 게, 왜 집을 짓는지, 내가 왜 작게 짓는지를 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집을 짓는 분도 봤습니다. 서울에 본집이 있는데 양평에 집을 지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작게 지었어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으셨거든요. 3인 가족인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작게 지으십니까? 서울에 집을 팔고 오시면 좀더 근사하게 지을 수도 있고, 좀더 크게 지을 수도 있는데, 라고 여쭤보니까 그분이 근교에 짓는 이유가 명쾌했습니다. 아이가 한명 있는데, 이 아이의 고향이 서울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고향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만들어주기 목적이 명확했기 때문에 집이 크고 작은 게큰 의미는 없다, 본인한테. 그냥 세 명이 그냥 생활하는데 딱 맞으면 된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저희 장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좀 몸이 불편하셔서 좀 건강상의 이유로 좀 시골에 집을 한번 사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주택을 지을 때는 아마 효도집이라고 이제 제가 명하고 싶은데, 효도집을 지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을 위해서 잠시 편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집을 짓고, 그 이후에 우리가 가서 즐길 수 있는 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집도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컨하우스로 많이 짓습니다. 요즘은 이제 퇴직하거나 은퇴할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노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소형주택이고 세컨하우스입니다. 아파트의 황금성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외에 짓는 집은 많은 투자를 해서 짓기에는 좀 부담을 느껴서 작은 집을 짓고 나머지 여생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해보겠다, 이런 컨셉이 요즘은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은퇴주택이나 아니면 효도주택처럼 뭐 연세가 있을 때 짓는 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단이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은퇴 후 주택들은 단층으로 짓거나 아니면 1층에

안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층은 뭐냐? 2층은 출가한 자식이 왔을 때 잠시 머무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형주택을 짓는 이유 중에 아이를 위해서 짓는 집이라면 저는 재미있게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게 어떻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충분히 다양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1, 2층만 보이도 공간을 만들어도 굉장히 풍성한 공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계단의 폭을 약간만 키워도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됩니다. 책읽는 공간으로 아니면 놀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형태를 약간만 틀어서 짓거나 일자에서 탈피한 건축을 하더라도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작은 주택에서는 선생님이 원하시는 컨셉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작은 주택에서 좀 챙길 수 있는 요소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작은 주택에서는 스키플로어가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반층 올라가서 다른 층이 있고 또 반층에 올라가서 다른 층이 있습니다. 굳이 왜 스키플로어를 하느냐라고 반층씩 다르게 집을 짓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평수에서는 한 평이라도 더 알뜰하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알뜰하게 디자인한다는 것은 다 쓸모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1층에서 2층을 올라가는 계단으로 설명을 할 때 중간쯤에 중간 참이라는 게 있습니다.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참이 있는데 이 참도 아까운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층 올라가서 평면이 구성된다면 그 참이 실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층을 올라가기 때문에 생기는 부담감도 없습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놓치거나 빠뜨리기 좋은 공간이 또 있죠. 창고입니다. 창고를 생각보다 이렇게 직접 오래 살아야 되는 소형주택에서는 놓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걸 꼭 챙겨야 되는데 못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고는 작은 주택에서는 창고형 다락을 추천드립니다. 다락은 크게 두 종류로 있다고 저는 설명드립니다. 다락에 올라가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 다락이 있습니다. 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 다락은 접이식 계단을 사용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계단으로 다 만들면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집일수록 이 채광이나 환기가 좀 중요하죠. 그래서 천창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사실 꼭 챙겨야 되는 것들이 있죠. 주택을 설계할 때 현관이나 욕실에 난방 배관을 넣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겨울에 아니면 한여름에 들어왔을 때 뭔가 눈이 녹지 않고 있거나 찬 기운이 있다면 굉장히 집에 사는 게 불편한 요소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좋은 거는 이 계단실에 들어와서 현관이 있으니까 전 공간이 있는 거죠. 전전 공간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전이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 전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작은 주택에서도 이 내가 문을 들고 현관에 들어가면 따뜻한 기운이 있으면 이미 아파트보다 좋은 환경을 조금이나마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현관도 그렇고 욕실도 그렇습니다. 욕실 청소하기 싫어서 욕실을 일부러 작게 하거나 없애는 분도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욕실에 열선을 넣어서 수증기가 빨리, 물기가 빨리 건조하게 만든다면 욕실을 그냥 일반 방처럼 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부담이 없는 것이죠. 제가 가장 포인트를 주고 싶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별채입니다. 작은 집을 지을 때 포기하는 1순위가 별채입니다. 집 짓는데 힘든데 별채까지 지으면 내가 공사비를 맞출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난방비를 감당 못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생각을 지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별채를 할 용도를 만들면 되는 것이고요. 별채에는 다른 난방시설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경계시하는 재료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도 됩니다. 그렇게라도 저는 별채를 꼭 사용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에서 탈출해서 전원주택이나 전원에 왔는데

0: 정작 아파트와 다른 게 별로 없다면 활용도가 떨어지고 금세 실망하게 됩니다. 그 실망 포인트가 뭡니까? 아파트에서 살때 안방, 거실, 주방 이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전원주택에 와도 안방, 거실, 주방이 뿐입니다. 그 마당이 있는 것뿐입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무엇을 하는 게 보이면 간섭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안 보이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더 확실하게 분리되는 것은 별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별채 규모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별채는 최소의 크기로 해도 됩니다. 최소의 크기는 저는 한 3평으로 봅니다. 3평 정도 지어도 별채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파트에서 누리지 못한 풍성한 공간을 여러분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공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만 이 강의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안과의사 김무현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눈 건강 자가 진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그리고 과연 눈 질환은 유전되는지에 대한 것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조심스럽게 저한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너무 꼬맹이가 눈이 나빠서 안경을 끼워야 된다는데, 아, 우리 집안에는 하나도 눈 나쁜 사람이 없는데, 얘가 왜 외삼촌을 닮아서 뭐 별의별 얘기들을 하다 보면 엉뚱한 가정 내 문제로 일이 커질 때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너무 아기 때부터 고도근시가 돼서 두꺼운 안경을 껴야 된다든지, 또는 사시라고 해서 눈이 똑바르지가 않고 몰려 있다든지, 또는 벌어진다든지, 이러면 걱정이 너무너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자, 고도근시라든지, 또는 사시라든지, 자, 이런 건 유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단군의 자손, 예, 우리나라는 거의 단일민족 국가이지 않습니까? 단군의 자손은 기본적으로 다 고도근시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이게 어떤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사는 이런 농경 전통 사회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멀리 볼 일은 잘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뭐 3km 바깥에서 말 타고 한명 오는 사람 알아보고 어이 친구 하고 부르는 뭐 목장이 넓고 막 이런 유목민의 사회와, 옆에 우르르 서가지고 하나씩 줄 맞춰서 모내기 하면서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얘기하고 사는 농경민의 사회가 체질도 바뀔 수밖에 없죠. 체질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처럼 어두운 데서도 공부하면서, 그렇죠, 깜깜한데 촛불 하나 켜놓고 어쨌건 어려운 책 보고 공부해서 과거 시험을 보고 급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집안 먹여 살리는 게 우리의 역사적 전통인데, 농경 민족의 후예로서 우리가 근시가 많고 눈이 나쁜 사람이 많은 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시가 많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근시만 많으냐?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근시가 있으면 당연히 난시도 많아요. 난시라고 하는 건 다른 특별한 질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이는 상이 좀 흔들려 보이는 것인데, 근시나 원시에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좋은데 난시만 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거니까. 자, 그런데 이 사시는 좀 다릅니다. 사시는 좀 달라요. 아직까지 솔직히 정확하게 사시의 발병 원인은 잘 모릅니다. 근데 입증된 몇 가지가 있기는 해요. 제일 흔한 것, 열성경기, 열경기. 애기들이 왜한 돌쟁이부터 한만 3살 이럴 때까지는, 그때는 정말 많이 아프죠. 감기도 되게 많이 걸리고 삐까면 열이 잘 납니다. 수많은 바이러스와 상대하다 보니 잦은 감기도 걸리고 뭐 중이염도 걸리고 편도선염도 걸리고 하면서 많이 애들이 아픈 때가 있죠. 무엇보다 열이 높아지면 그 시기에는 아직 어떤 뇌신경이 안정적으로 다 성숙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열이 높아지면 아이들이 경기를 합니다. 그런 열경기 이후에 사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방 가능한

중요한 것으로서는 열이 많이 날때 빨리빨리 해열제도 먹이고 소아과도 가고 응급실도 가고 뭔가 그런 조치가 필요한 거는 맞겠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런 의료 전달 체계가 부족하거나 그런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열 나는데 약이 없어서 경기를 하고 사시로 이어지는 부분은 잘 없습니다. 잘 없고 대부분의 사시는 원인은 모릅니다. 아, 우리 손주가 눈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라고 했을 때 일단 이게 누구 탓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자 이걸 얼마나 조기에 적절하게 안과를 가서 치료받을 거냐를 고민하시면 되는데 한뭐 20개월 된 아기를 눈이 약간 몰려 보여요 애가라고 해가지고 수술해 주세요 하면 그게 될까요? 안 됩니다. 일단 아이들을 정확하게 검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너무 아기 때 안달복달 걱정하실 일은 아니고, 단, 뭔가 눈의 움직임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사진을 많이 찍어 두세요. 스마트폰으로 얼굴 사진 찍으시잖아요, 예쁘게. 근데 그때 확대해서 눈 주변 사진을 이쪽 볼 때, 이쪽 볼 때, 정면 볼때뭐 이런 걸 많이 찍어 두시면 병원에 가서 진찰할 때도 훨씬 더큰 도움이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병원에 오면 웁니다. 눈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눈 감고 울고 있는 애를 그 눈의 움직임을 어떻게 검사하겠어요? 그건 불가능에 가까운데 사진을 한 100장을 갖다 딱 들이미시면 전문의 선생님 보면 바로 압니다. 아, 요거 눈이 요때 이렇게 요때 이거 어느 정도군요 하고 금방 알거든요. 그런 자료를 잘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질환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좀 뭔가 그러면 내가 일찍 발견할 방법이 없나? 예, 그거 더 중요하죠. 뭔가 신호가 시작됐는데 빨리 알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 자, 여기서 참 중요한 거요. 매일 아침마다 한쪽 눈씩 가려보시는 거. 예,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눈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른손잡이, 어떤 사람은 왼손잡이가 있듯이 눈에도 우세안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쪽 눈을 주로 쓰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분은 잘 쓰지 않는 눈, 그냥 묻어가는 눈에 병이 생기면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 우세안을 딱 가리면, 어? 내가 이게 이렇게 안 보였어? 하고 갑자기 확 느껴지는 수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한쪽 눈씩 감고 늘 같은 지점을 바라봐 보는 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 하늘 보지 마시고요. 좀 뚜렷한, 특히 선이 명확한 곳을 좀 보세요. 아파트 외벽 같은 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눈 안에요. 이 가운데 부분, 황반이라고 하는 부분, 망막의 중심 부분에 물이 차면 그 아파트 벽면이 불룩하게 이렇게 솟아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또는 갑자기 중간 벽면이 끊어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먼 하늘 구름 보아서는 이 선이 끊어지는 건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외벽 벽면 같은 것들을 꼭 한번 보시라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녹내장처럼 시야가 좁아지는 병은 그거는 정말 매일매일 조금 조금 그 정도도 아니에요. 한 1년쯤 지나야 약간 느껴질까? 2년쯤 지나면 또 조금 느껴지고. 그런데 이런 거를 자가진단에서 과연 알수 있느냐? 알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이 있는지 체크해 보실 수 있는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거울이 됐든 어디가 됐든 뭔가 한정을 이렇게 보면서 쭉 팔을 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 엄지손가락이 보인다. 근데 보인다고 할때 고개 돌려서 보는 게 아니라 난 여기가 이렇게 정면을 주시하면서 이건 안 보이고 여긴 보이네. 그죠? 여긴 확실히 보이네. 자, 이런 걸 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에는 요 정도까지 보였던 것 같은데 어? 이렇게 가까이 와도 안 보이네? 이거 큰일 났네? 맞습니다. 보통의 사람의 시야가 이 양쪽 옆쪽으로 봤을 때는 한 165도 뭐그 정도 됩니다. 바깥쪽으로 그렇고 귀쪽으로 그래서 한쪽 눈을 가리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다가 아, 내 손가락이 나타났다. 저가 한 16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정상. 근데 이만큼 들어오도록 이게 안 보인다. 이게 나 문제 있네. 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가진단에 대해서는 아침에 체조 삼아 한 번씩 꼭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 정말 유전되는 질문.

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 각막 이영양증, 아, 이름 복잡한데요. 자, 무슨 병이냐면, 이 검은자에 하얀 점이 잔뜩 있는 병. 근데 이건 가족력이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하여튼 우리 식구들 안에 여러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아랫대로 내려가서 유전도 되고, 그런데 거울을 보면 여기 허옇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진단이 어렵진 않겠죠. 왜냐면 식구들 중에 여럿 있고, 얘 괜찮나 보게 되고, 자꾸 충혈되고 따갑고 아프다고 하니까 안과도 일찍 가고, 그래서 빨리 찾는 거죠. 그 밖에, 자, 녹내장, 백내장, 이런 거 유전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이런 거 있거든요. 아, 이제 선생님 백내장이 생기셨고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유, 우리 아버지는 93세 되시도록 눈이 멀쩡하셨고, 우리 집안에 그런 내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정색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는 너무 젊은 분이 3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친정어머니랑 할머니 다 백내장 수술 받으셨는데, 나도 분명히 그거 유전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백내장 같은 경우는 노화가 원인이고, 예, 그거는 유전이나 가족력 등등과 관계가 없어요. 모두가 나이가 들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늙기 때문에, 백내장은 전부 다 오는 겁니다. 이제는 다 백내장을 앓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전이나 이런 거랑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녹내장은? 예, 녹내장은 이름이 백내장과 비슷해서 마치 뭔가 여기에 생긴 하얀 장애물 같이 여기에 뭐 녹색에 뭐가 생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원래 단어적인 특징으로 보면 그렇지만 사실은 이눈 뒤쪽에 있는 시신경이 망가지는 그런 병인데요. 이거는 유전과는 관계가 거의 없으나 그러나 우리나라랑 일본은 약간 어떤 체질적으로 비슷한 면은 있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드물 정도로 약간 이 녹내장 유병률이 높은 국가이긴 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우리 몸이 굉장히 단단한 체형들은 아니다. 그래서 눈이 되게 단단하고 질기지가 않고 약간의 압력에도 좀 많이 다칠 수 있는 좀 성근 구조의 그런 민족이어서 그냥 단군의 자손들이 녹내장이 좀 많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전문적인 거는 꼭 병원에서 상의하시고 기본적인 안질환질 중에서 유전성과 관련돼서 아이들 얘기, 그다음 녹내장 얘기 이런 정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정말 중요한 질환들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시간에서 좀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주치, 백년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의사 이상수입니다. 그 양치하시다가 물로 이를 헹구실 때 가끔 아 시려 뭐 이런 거, 또는 식사를 좀 잘 하시다가 아 시큰해 뭐 이런 경험들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시리다와 시큰하다의 차이가 뭘까요? 치과에 오셔서 증상을 말씀을 하실 때 시리다와 시큰하다를 혼돈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시리다와 시큰하다를 혼용해서 사용할 때가 좀 있어요. 정확하게 치과에서 이야기하는 시리다라는 증상은 찬 것을 드실 때 시린 증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가끔 그런 거 얘기하시잖아요. 아, 나 냉장고에서 꺼낸 김치 시려서 못 먹어. 뭐 이런 얘기하실 때는 차가운 것에 시린 게 맞고요. 가끔 보면은 어른들이 시큰하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가 있는데 그건 통증을 의미를 합니다.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실 때 있죠. 아이고 무릎이 시려, 아니면 뼈가 시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한여름에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정확하게 시큰하다는 증상을 시리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시리다라는 증상이 그러면은 왜 나타나느냐? 시린 증상은 치아의 속살, 정확하게는 상아질이 노출됐을 때 나타나고요. 대부분 치아에서는 뿌리가 드러났을 때 상아질이 노출되면서 느끼는 증상들입니다. 어머님들이 그 냉장고에서 꺼낸 김치를 못 드시거나 찬물을 못 드시거나 그런 것들은 다 이런 증상들입니다. 이게 시린 겁니다. 또 이런 시린 증상은 뿌리가 드러나지 않은 젊은 층에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충치 때문에 치아가 파여서 속살이 노출됐을 때, 상아질이 노출됐을 때 느끼는 증상인데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을 때 이런 시린 증상을 또 느끼실 수가 있죠. 머리 아픈 거 그런 증상이랑은 다른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면에 시큰하다라는 증상은 치주질환의 증상입니다. 치주질환이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풍치 또는 잇몸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치은염을 포함한 잇몸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감기 다음으로 흔한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치주질환입니다. 이 치주질환은 대부분의 성인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흔한 만성질환인데요. 그러면 이 잇몸병은 왜 생기는 걸까요? 잇몸질환이 늘어나는 이유는 지속적인 구강세균의 공격으로 인해서 잇몸뼈, 즉 치조골이 녹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구강세균이 잇몸을 공격하는 현상은 사람이 살면서 일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그 피해는 더 누적이 되고 점점 또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나 저항력이 약해지면은 그 진행 속도가 가속화될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나이가 들면 이가 하나씩 둘씩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라고까지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게 노화의 과정이 아니고 잇몸병의 진행 과정이라는 것들이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잇몸병의 원인은 구강세균의 지속적인 공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균들에게 아주 좋은 서식지를 제공해 주는 곳이 바로 치석입니다. 치석은 입안에 생긴 플라그에 칼슘이나 인과 같은 무기질들이 침착되면서 단단하게 굳은 것을 말하는데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생기는 현상입니다. 덜 생기는 사람들이나 늦게 생기는 사람은 있겠지만 안 생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치석은 심지어 틀니에도 생기게 됩니다. 일단 이 치석이 생기면 이 치석 표면에 다시 균들이 달라붙게 되고요. 또 그 위에 플라그를 형성해서 다시 그 위에 인이라든가 칼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점점 규모가 큰 석회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치석은 균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 치석은 양치질로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아에 달라붙어서 지속적으로 독소를 내뿜게 되고 그러면서 잇몸뼈가 조금씩 녹게 되는 잇몸병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잇몸병을 구분을 하게 되면은 크게 병이 아직 잇몸, 뼈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즉 치조골까지는 도달하지 않는 치은염 상태가 있습니다. 치은염은 잇몸에만 국한되어 있는 치주질환이기 때문에 양치만 잘하셔도
건강한 잇몸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치주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균들이 잇몸뼈를 파괴시키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치주 질환이 잇몸뼈까지 파괴가 되면은 저절로 회복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치과에서 본격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잇몸병을 치료하지 않고 그 상태로 그대로 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어 이가 흔들리고 빠지는 현상이 지속이 되게 되고요. 결국에는 치아를 잃어버려서 틀니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가 없는 채로 지내셔야 되는 그런 상태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치아가 빠져서 없게 되면은 음식을 제대로 드시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전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보면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잇몸으로 살 수 없습니다. 본인이 이가 하나도 없는 분들 제가 병원에서 만나보면은 정말 정말 힘들어들 하세요. 그러면은 거기까지 가지 않게 잇몸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어떻게 잇몸병을 치료할 것이냐? 사실 잇몸병 치료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회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잇몸 질환이 비가역적인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비가역적이라는 것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고칠 수 없다는 얘기죠. 한번 파괴된 치조골은 다시 재생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잇몸 질환인 성인형 치주염 같은 경우가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연 1회 성인들한테 스케일링이 의료보험으로 제공이 되는 겁니다. 치석은 또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커지면서 치아 뿌리를 타고 잇몸 아래쪽으로 파고들게 됩니다. 이렇게 잇몸 아래쪽으로 파고든 치석을 긁어내는 치료를 치주소파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치과에서는 잇몸 치료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나 치과에서 잇몸 치료 받고 왔어 라는 얘기를 들으신다면은 아, 잇몸 밑에 있는 치석들을 긁어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 더 진행이 되게 되면은 치석이 저 잇몸 깊숙한 데까지 파고들기 때문에 그냥 긁어내서는 제거하기가 좀 어려운 지경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기구가 닿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잇몸을 열고 치석을 제거를 하는데 이것을 치주 판막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치과에서 나 잇몸 수술 받았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치주 판막술을 받은 겁니다. 치과에서 잇몸 수술까지 받으실 정도면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더 진행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가 있느냐? 안타깝게도 그때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쓰실 때까지 쓰시든가, 아, 나 이제 심하게 흔들려서 밥도 잘못 먹어. 그러면 그때는 발치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잇몸도 붓고, 피도 나고, 통증도 심하고, 고름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를 빼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밖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많이들 또 물어보시는 게 잇몸약 같은 거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병은 원인을 치료해야지 약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간혹 어르신들께서 이제 치아가 안 좋아서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하셔서 병원에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잇몸 질환이 심한 상태라서 당장 임플란트도 쉽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잇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임플란트도 못 하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잇몸뼈가 튼튼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임플란트를 하셔도 잇몸뼈가 녹거나 잇몸이 계속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결국에는 그 힘들게 심은 임플란트도 다시 빠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행히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뼈 상태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잇몸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임플란트를 할 정도로 이가 안 좋으시다면은 먼저 치과에 방문하셔서 임플란트에 대한 상담도 받지만은 잇몸 관리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치아는 한번 망가지면 쉽게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도 손상되기 이전의 상태까지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상되기 전에 항상 예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이 잇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가장 첫 번째 방법은요, 우선 양치질을 꼼꼼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특히 칫솔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치간 칫솔이나 치실들을 사용을 해서 이와 이 사이에 붙어 있는 플라그를 잘 닦아주셔야 합니다. 플라그에 무기질들이 들어가면서 치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도 치석이 생긴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으셔서 치석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치과에서 스케일링 하시라고 그러면은 그냥 뗏긴 것 빼내는 정도 생각하셔갖고 아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치석이 생기면은 양치질은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꼭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스케일링을 그러면 얼마나 자주 받는 게 필요한가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1년에 두 번, 그러니까는 6개월에 한번 정도씩은 스케일링 받을 거를 치과에서는 권해드리고요. 이거는 평균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3, 4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받아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1년에 한번 정도만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에 한해서 연 1회 스케일링이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스케일링은 1년에 두 번, 6개월에 한 번씩 받는 게 좋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치과 의사들은 연 2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의료보험의 재정이라든가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연 1회에 한해서만 의료보험 혜택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치과 오신 분들한테 1년에 두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 받으셔야 하는데 한 번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서 비보험으로 받으셔야 돼요라고 말씀드리면 아, 이놈들 돈 벌려고 나라에서도 한 번만 하라고 하는데 맨날 두 번씩 하라고 하더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치과 의사들도 괜한 오해받기 싫으니까 아유 그러면 그냥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꼭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 2회가 기본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질환은 노화의 과정이 아니고 질병입니다. 그것도 치과에서 치료하는 쉽지 않은 만성질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미 치주질환이 생긴 분이라면 치과 진료를 잘 받으시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시고요. 아직 잇몸이 건강해서 괜찮으신 분들이라면 잇몸 건강을 위해서 양치질, 그리고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100세 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의사 이상수였습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역삼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안 왔다.
1: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우세창 선생님.
1: 좋아하는 과목은?
2: 수학.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3: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2: 중학교 때 고민은?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꿈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2: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0: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오,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 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 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를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1: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0: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1: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0: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 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건축가 김동희입니다. 4강 내가 꿈꾸는 나의 집, 대형주택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 대형주택도 당연히 땅이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되고 대형주택이기 때문에 따져봐야 되는 게 조금 더 있어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예. 건폐율 용적률이 소형주택보다는 더 챙겨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정말로 건물이 크고 대지가 작아야 된다면 무조건 따져봐야 됩니다. 그냥 100% 따져보고 사셔야 됩니다. 자, 이런 또 법이 있습니다. 60평이 넘으면, 200제곱미터가 넘으면 종합 면허, 제대로 된 면허를 가진 분이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60평 이하의 주택은 직영공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60평 내외가 대형주택 규모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30평은 좀 쉬운 평수입니다. 나 30평에 살아 하면, 그래. 딱 그려지죠. 30평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방이 몇 개고, 중간에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딱 머리가 그려집니다. 60평 아파트에 살아가면 지금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안 그려질걸요? 그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60평은 30평이 두 개 포개진 집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이해도를 가지고 다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주택에서는 2인이 사는 집은 잘 없겠죠. 그래서 보통은 4인 아니면 6인 정도가 쓸 수 있는

0: 집이 대형주택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소형주택에서는 제가 욕실의 개수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은 드리지는 않았지만 대형주택에서는 이미 평수가 커진 상태입니다. 평수가 커진 상태는 효율이 좋아야 됩니다. 내가 내 돈 이만큼 사용해서 짓는데 이게 제대로 지어지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적절하게 비용을 사용하고 있냐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 효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큰 주택에서는 욕실을 하나를 만드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사용해야 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욕실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평수가 커지면서 생기는 다양한 이벤트 공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방도 이벤트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방에는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식탁 공간이 있고 주방 싱크대 공간이 있습니다. 크게 이렇지만 뜯어보면 보조 주방 공간이 있고 또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이 그러니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보조 주방이죠. 주방을 사용할 때 주부들이 제일 좀 신경 쓰는 거는 나의 본인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을 굉장히 꺼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방 싱크대 위치가 보통은 벽면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일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일랜드를 반드시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99%입니다. 아일랜드는 가족들과 얼굴을 같이 하고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를 좀 근사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고, 아일랜드는 단지 물건을 올려놓는 곳, 아니면 간단하게 하는 곳 이외에도 뭔가 싱크대를 설치하거나 전기시설을 해서 거기서 많은 일들을 할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 당시는 좀 싫더라도 배수구와 전기시설을 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형주택에서는 기본적으로 아파트에서 못 누렸던 것들이 이제 하나씩 설치될 텐데요. 공간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한 개가 가족실입니다. 가족실이 왜 있어야 되지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맨케이브가 있어야 되는 이유하고 비슷합니다. 가족이 모두 모여서 있는 공간, 거실이나 주방이 있다면, 가족 일부가 모이는 수 있는 공간, 어떻게 보면 침실일 수도 있고, 그게 가족실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족실이 큰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좀 챙겨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있을 텐데, 앞으로의 추세를 생각해 보면 강력하게 또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대형 욕실입니다. 대형 욕실에 대해서 이거 좀 생소하게 들으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건물 안에서도 뭔가 재밌는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한 개가 대형 욕실입니다. 대형 욕실은 이런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에서 욕실의 위치가 어딘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은 북측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공간이 있습니다. 대형 욕실은 남향에 배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거꾸로 말하면, 전원생활을 하는데, 뭐, 대형 욕실을 남향에 해? 그러면 방은 어디 가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방은 북측이나 동향, 서향에 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독주택에서는 서향, 동향이 열려 있고, 북향도 열려 있습니다, 당연히. 채광이 큰 문제였고, 환기에 큰 문제 없습니다. 아파트하고 무조건 다릅니다. 그렇다면, 욕실이 앞으로 가면 장점이 뭐냐 했을 때 채광이 좋기 때문에 욕실에 들어가는 게 기분이 좋고 즐겁습니다. 대형 욕조를 놓아서 몸을 푹 담글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대 간에 목욕을 할수 있는 목욕탕의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강에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짓는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 되묻고 있습니다. 큰 집을 짓는다고 그냥 큰 공간을 내가 다 쓴다는 개념을 머리에서 지우셔도 됩니다. 이 건물 자체가 내가 영구히 쓰는 건물이 아니고 차후에 우리 자식이나 손자가 쓰는 건물이다까지 사용한다면 이 건물의 효과는 가족을 위한 공동의 집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많은 가족이 한 번에 왔을 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1, 2층을 분리하는 다 가구 형태로 만들어도 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대형주택이 되다 보니까 이걸 세컨하우스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좀 약간 크죠. 덩치가 큰 거죠. 그래서 세컨하우스라기보다는 가족들이 쓰는 공동의 주택이라는 개념을 한번 가져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큰 주택, 대형주택은 이제 공간이 넓은 것입니다. 넓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요소들을 건축 안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작은 주택에서 담은 것을 그대로 다 담아올 수도 있고요. 좀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요소들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별동을 설치하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다만 작은 집에서는 별동을 작게 만들었다면 큰 집에서는 크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외부에 두 개의 집처럼 지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넓은 집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또 약간의 호사가 있죠. 벽난로입니다. 벽난로, 썬룸 이런 부분들은 약간 평수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벽난로 크기도 뭐 그렇게 작지는 않지만 벽난로 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벽난로는 큰 공간에 설치해야 할 수밖에 없어서 큰 집에서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벽난로를 싫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먼지가 날리거나 가령 이 관리 어떻게 해?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파트에서는 하고 싶어도 뭐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동에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썬룸입니다. 썬룸은 뭐냐면 외부 공간도 아니고 내부 공간도 아니고 중간 정도의 공간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화초를 키우는 공간 아니면 뭐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공간 이런 공간인데 건축적인 용어로는 완충 공간이나 전이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 공간에서 B 공간으로 가기 전에 머무르는 공간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실제로 겨울을 상상해 보시자고요. 겨울에 아주 추운 외부 공간과 아주 따뜻한 내부 공간이 있으면 적당히 따뜻한 공간, 요게 썬룸이 될 수 있습니다. 한겨울에는 조경을 해도 대부분은 낙엽이 떨어지고 볼품 없이 되죠. 그러나 썬룸에서는 화초를 겨울에도 계속 볼 수 있고 겨울을 지루하게 보내는 것을 뭔가 탈피할 수 있죠. 그래서 썬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추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실링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링팬도 호불호가 있습니다. 제가 실링팬 집에 설치하세요라고 하면 이걸 왜 설치해요? 우리 집에 뭐 그렇게 뭐 천장에 뭐 붙어 있는 거 싫어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는 아이템 중에 한 개입니다. 천장에서 부는 선풍기 개념의 바람은 자연풍처럼 느껴집니다. 실링팬은 은은한 바람이 붑니다. 자연풍에 가까운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간절기에는 실링팬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큰 집에서는 실링팬을 괜찮은 요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어컨을 살짝 틀고도 실링팬을 같이 틀면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링팬은 괜찮은 아이템으로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대형주택을 설계하다 보면 다락과 스키플로어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분이 상대적으로는 적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큰 공간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스키플로어보다는 오히려 1, 2층을 키워서 더 크게 만드는 공간을 연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픈 공간이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형주택에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형주택에서는 약간 꿈 같은 이야기죠. 요즘에 약간 추세가 당구대도 있습니다. 당구대에 설치할 수 있고요. 황토방도 가능하죠. 아파트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아이템을 집어넣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큰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과에서 김모현입니다. 그 노안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노안의 노자가 늙을 노자입니다. 아, 그럼 속상하죠. 예.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중국에서는 노안을 라화유안이라고 부르는데 예. 노화안이라고 합니다. 그냥 노안이 아니고 사이에 예, 화자를 넣는데 꽃화자를 씁니다. 예, 재밌죠. 예. 그러니까 그냥 노화가 돼서 생긴 안이 아니라 글쎄요 나이가 들므로 해서 다시 한번 어떤 아름답게 되는 즉 지식을 보는 눈이 아니라 지혜를 보는 눈 예,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사실 노안이 오면요 잔글씨 보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신문에 잔글씨를 보는 게 예전처럼 잘 안 되고 스마트폰에서 카톡 답장 쓸 때도 이거 금방금방 안 보여서 되게 글자를 크게 해야 되거나 뭔가 바늘기 끼는 거 이런 거 잘 안 되죠. 예, 그런 게 노안입니다. 누구나 겪는 거고요. 그런데요 노인의 기준이 달라졌죠. 예, 지금 예전의 기준으로 봐서 노인이라고 부르던 분들은 사실 다 중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건 뭐 저 혼자 하는 사회운동인데 노안이라는 단어를 중년안이라는 단어로 바꾸자. 왜냐하면요 보통 40대 후반 정도부터 와요. 그리고 빨리 오는 분들은 40대 초반에도 옵니다. 원시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일찍 오거든요. 아니 뭐 40대 후반이 무슨 노인입니까? 예, 중년이죠. 이제 갓 사회에서 그래도 한자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추? 예, 그런 때에 오는 그런 거죠. 자, 근데 어찌됐든 이 노안이 오기 시작하면 뭔가 세밀한 거 작은 걸 보는 게 잘 안 돼서 확대를 해서 봐야 되는 순간부터 겪는 불편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돋보기를 끼시면 상당 부분 해결은 됩니다. 예, 돋보기라고 하는 건요 그야말로 확대경이죠. 예, 그래서 가까이 있는 작은 글씨를 잘 보이게 해주는 것이고 그걸 끼시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 돋보기를 끼고 멀리를 보려고 하면 더 안 보이는 거죠. 예, 가까이 있는 작은 거를 볼 때 잠깐 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돋보기는 꼈다 뺐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노화는 과연 얼마나 많이 진행하느냐 끝도 없이 눈이 나빠지느냐 계속해서 잔글씨가 어려워지고 돋보기가 점점 도수가 높아지느냐 그렇지 않고요. 노화는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작년에 200도짜리 꼈는데 왜 올해는 300도가 됐지? 내가 1년 동안 뭘 해서 이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야밤에 불 꺼놓고 침대에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봤구나 많이들 느끼시죠? 깜깜한데 어둑어둑한 데에서 뭔가를 세밀하게 보려고 하면 눈이 확확 나빠지는 거 그거 맞습니다. 눈에 노화는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눈에 노화를 빨리 오게 하면 안 좋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럼 눈의 노화가 어디에 오느냐? 이 수정체가 하는 일은 카메라 렌즈 역할이거든요. 초점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정체가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면서 초점을 멀리도 보게, 가까이도 보게 맞춰주는 건데 근데 이 수정체를 붙잡고 있는 수많은 스프링 같은 것들이 옆에 쫙 있어요. 당겨졌다가 늘어났다가 하면서 초점을 맞춰주는 거죠. 근데 이 스프링이 하루에도 수천만 번, 뭐 몇억 번 움직일 거예요. 어느 날 얘가 느슨해지는 겁니다. 더 이상 탄력이 없어지는 상태. 그게 노안이에요. 어떤 경우에 빨리 많이 올까요? 자, 이 수정체가 초점을 맞추는 일을 많이 했을 때 빨리 오겠죠. 어두울 때 계속해서 핸드폰을 보든지 책을 보든지 그러면 눈에는 뭔가 초점을 잘 맞추기 위해서 조절이라는 걸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게 이 수정체의 노화를 빨리 오도록 만드는 거죠. 아이들한테 눈 나빠지는 거를 좀 늦추기 위한 여러 가지 조언들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거는 전 유효하다고 보는데요. 밝아야 됩니다. 1번이에요. 그래서 절대 무드 있게 반간접 조명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이들 방에는요. 형광등 그냥 달아놔도 아니 물론 형광등보다는 요새는 LED등이 더 좋죠. 근데 사실 제일 나쁜 환경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독서실. 자, 사람 눈은요 주변의 밝기에 비해서 내가 바라보는 중심 밝기가 3배 이상 밝으면 급격하게 피로해집니다. 조절을 왕창 하게 되고 그래서 근시가 확 진행하고 눈에 피로가 쌓입니다.
근데 독서실은 깜깜한 방에서 그렇게 보잖아요. 불다 꺼놓고 내 시야는 여기인데 거기에 스탠드만 쫙. 그럼 어떻게 하면 덜 나빠지느냐? 스탠드를 키되 방불도 켜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주변 밝기가 내 밝기에 비해서 3배 이상 차이 나지 않게 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근데 현실에 사실 그 어떤 조언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예, 깜깜한 방에서 유튜브 보지 마라. 그러면 저한테도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예, 저도 근데 많이 그렇게 합니다. 잠자려고 하는데 자려고 하다가 스르륵 유튜브든 뭐든 보다가 잠들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불 켜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불을 끄고 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IT 기기도 있습니다. 예, 빔 프로젝터. 예, 요새는 이 우리 스마트폰 화면을 그대로 천장에다가 이렇게 촥 비춰주는 그런 기계도 나와 있어요. 누운 채로 베개 베고 천정에 내가 보고 싶은 영화도 띄워놓을 수 있고 뭐 다른 화면도 볼수 있고 사실 그렇게 하면 눈 건강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가깝지 않고 먼 거리고 너무 밝지 않게 또다 조절해가지고 그걸 맞춰서 볼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꿀팁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러면 엎드려서 책을 보면 왜 나쁠까? 아이들 키가 작잖아요. 팔 길이가 짧은데 엎드리면 눈하고 책 간의 간격이 너무 좁아지겠죠. 더 많이 조절을 하고 수정체에 더 많은 힘을 줘서 그걸 읽기 때문에 눈이 나빠지는 거죠. 근데 희한한 게요. 이불 뒤집어 쓰고 게임기 하고 있으면 이놈의 자식하고 손이 가도요. 어둑어둑한 데서 이렇게 하고 책 보고 있으면 애가 참 하고 다 넘어갑니다. 예, 눈 나빠지는 데는 예, 어두운 데책 보는 게더 나쁩니다. 게임기는, 핸드폰은 예, 사실 화면만 충분히 밝다면 덜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둑어둑한 데서 책을 보면 눈이 나빠지듯이 깜깜한 방에서 장시간 스마트폰 보시면 당연히 눈에도 무리가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 건 피하셔야 되고요. 자, 눈의 노화를 어떻게 하면 늦출 것이냐, 체조 없느냐, 아유,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죠. 자, 옛날에 일본에서 나온 무슨 속독 뭐 이런 훈련 같은 거 받아보신 분들도 있죠. 눈 이렇게 따라서 읽고 어떻게 읽고 뭐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코미디언 이경규 씨가 하는 눈 이렇게 띠용 하고서 움직이는 그런 체조도 있고. 그런 거 하면 눈의 피로가 풀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풀수 있는 거는, 자, 여기 보시면 눈 바깥에 있는 이 근육들의 피로는 좀풀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눈이 나빠지는 건이 근육들이 아니고 이 수정체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근육들, 스프링 근육들인데 눈을 이렇게 크게 움직인다고 해서 해결이 되진 않습니다. 그걸 풀어주는 거는요, 분명하고 뚜렷한 먼 거리에 초점을 봐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50분 동안 수업 시간을 갖고 나면 10분의 휴식 시간, 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50분 정도 근거리 책 보는 운동을 한다면 나머지 10분간은 멀리 있는 뭔가를 봐줘야 돼요. 그렇게 해주면 분명히 눈의 피로는 풀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멀리 있는 걸 보라고 해서 비나늘의 구름,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초점을 제대로 맞춰주지 않으면 피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저 멀리 약국 간판, 예. 그 다음에 저쪽 주차되어 있는 차량, 예. 그런 식으로 확실히 먼 거리로 초점을 움직여주면 이 수정체가, 두꺼워졌던 수정체가 다시 얇아지면서 원래 탄력을 많이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이미 노안이 왔고 나는 이미 여기가 허옇게 된 백내장도 와 있는데 그런데도 그런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됩니까? 안 되죠. 이미 수정체의 탄력이 다 없어져서 잔 글씨를 보기에 돋보기를 끼워야 되는 그런 노안 상태에서는 뭐 운동을 해준다고 해서 다시 그런 근육의 힘이 회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앞쪽에 돋보기를 끼워서 뭔가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아예 이 수정체를 인공 수정체로 대체를 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죠. 백내장이라고 하는 이 떼낀 거를 없애면서 여기에다가 렌즈를 넣게 되는데 그 렌즈를 잘 활용해서 예, 노안을 고치는 기술들은 다 나와 있는 거죠. 안경을 다초점을 만들듯이 렌즈도 얼마든 다초점을 만들 수 있으니까 광학적으로는 그렇게 풀 수는 있고.

치료는 치료고, 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방과 관리인데, 예방과 관리 차원에서 과도하게 눈에 무리를 주지 않는 것. 중요하겠죠. 깜깜한 방에서 막 2시간씩 유튜브 보시는 거는 피하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예, 좋겠고요. 이어지는 시간에는 질환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주치, 백년 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의사 이상수입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양치질 습관을 가르치실 때면은 양치질 안 하면은 벌레가 우리 치아를 갈아먹는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우리가 보통 이가 썩었다 또는 벌레가 먹었다라는 의미에서 벌레 충자를 써서 충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치과 하면은 당연히 이가 썩는 충치부터 떠올리게 되는 게 사실인데요. 그만큼 충치 환자가 많은 게 또 현실입니다. 이조실록에 보면은 성종 임금이 지독한 치통으로 고통을 받아서 제주도에 있는 은혈을 불러올려서 그 지긋지긋한 치통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은혈은 임금님 입속에서 기다란 벌레를 하나 잡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충치 안에는 벌레가 있을까요? 있었다면은 어떤 벌레였을까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충치균은 치아를 뜯어먹고 살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충치균들은 뭘 먹고 살까요? 바로 충치균은 치아가 아닌 포도당을 먹고 삽니다. 충치는 설탕 많이 먹었을 때 생기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충치균은 이 설탕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삽니다. 그럼 치아는 왜 썩는 걸까요? 충치균은 설탕을 분해하여 포도당을 얻고 난 다음에 그 균들이 그 배설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산입니다. 즉, 충치균이 설탕을 먹고 싼 똥이 우리 치아를 녹여서 썩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자분들이 가끔 묻습니다. 충치가 잘 생기는 체질이 있나요? 우리 집안 식구들은 다들 충치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유독 충치가 잘 생기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안 좋은 집안 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환자분들 중에는 간혹 우리 집에서 이 치과에 중형차 한 대 사드렸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까지도 계십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은 이 닦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충치 하나 없고, 반면에 나는 물만 먹어도 양치하고 또 양치하고 그러는데도 충치가 생긴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치과의사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치아가 단단한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치아가 약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어떡하느냐? 뭐 어쩌겠습니까? 타고난 건데. 결국 약하게 타고 태어났다면 그만큼 더 관리를 잘해주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충치는 타고난 체질도 중요하지만 그 집안의 식생활 문화가 더 큰 관련이 있습니다. 충치는 주로 외가를 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집의 음식은 주로 엄마의 입맛과 손맛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엄마는 결국 음식을 외할머니한테 배웠을 거고 외할머니는 또 외할머니의 외할머니한테 배웠기 때문에 결국 그 집안의 음식은 외가를 따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집안은 하루 세 끼 밥만 먹는 집안이 있는 반면에 어떤 집안은 또 수시로 간식을 먹고 밤에는 꼭 야식을 먹어야 하는 집안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의 충치 정도는 대체로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즉, 충치는 집안 내력이 체질적인 부분보다 더 우선시되고 그 집안의 식생활 문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충치는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몇 가지 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 치과에서는 충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교환면 충치라고 그래서요. 이렇게 씹는 면 쪽에 생기는 충치들이 좀 있습니다. 이 교환면 충치 같은 경우에는 치아에 씹는 면에 생기다 보니까 입을 아 하고 벌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까맣게 보이기 때문에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충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충치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 교환면 충치를 말합니다. 교환면 충치는 보통 10대나 20대, 어렸을 때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30대 이후부터는 충치가 잘안 생기느냐? 그건 아니고요. 썩을 만한 곳은 이미 10대, 20대 때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30대 이후에는 새로 충치가 생기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다 썩어서 썩을 게 없어요. 교환면 충치는 양치하기도 쉽고 발견하기도 쉽기 때문에 양치하는 습관만 잘 들어도 쉽게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접면 충치라는 게 있는데, 인접면 충치는 이렇게 이와 이 사이 부분 쪽에 생기는 충치입니다. 이 인접면 충치 같은 경우에는 양쪽 치아가 같이 썩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를 시작을 하더라도 두개 치아를 동시에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치아를 보존한다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혹 밥 먹다가 이가 깨졌어요 하고 치과를 오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정말 음식물들이 단단해서 치아를 쪼개거나 깨트려 버리는 게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옆구리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다 보니까는 나중에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인접면 충치는 이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20대 후반에서 30대, 40대까지도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접면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사용해 주셔서 이와 이 사이 부분을 잘 닦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뿌리 충치가 있습니다. 이 뿌리 충치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잇몸이 이렇게 치아를 잘 감싸고 있어서 뿌리가 노출이 되지 않지만 잇몸이 점점 내려가고 치주질환이 생기기 시작하는 40대 이후부터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치아 뿌리가 많이 드러나고 나이가 먹을수록 침 분비량이 줄어드는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 충치는 양치 시 잇몸과 더불어 치아 뿌리 부분을 잘 닦아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제가 충치가 나타나는 연령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나이대가 아니더라도 모든 연령에서는 모든 충치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여러 가지 양치 방법들을 섞어서 꼼꼼하게 양치를 하시고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꼭 써주셔야지 충치 예방을 효과적으로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충치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즉, 외부에서 충치균이 병균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야지 걸리는 질환입니다. 감염성 질환이랑 전염성 질환을 조금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전염성 질환은 코로나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숙주를 찾아서 자꾸자꾸 퍼져나가지만 감염성 질환은 외부에서 한번 들어오면은 그냥 자리를 잡고 거기서 삽니다. 여기저기 퍼져나가는 그런 질환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충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 충치균이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는다면 충치는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 충치균은 누구로부터 감염이 되었느냐?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범인은 대부분 엄마입니다. 정확하게는 아기가 이가 날 때, 아기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한테 충치균이 아기를 감염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아이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분이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의 충치균은 엄마의 충치균과 거의 같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엄마의 구강 건강 상태는 아이의 평생 구강 건강 상태를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신문을 보실 때 키스만 해도 충치가 없는다. 이런 기사를 보신 적이 또 있으실 겁니다. 그럼 정말 키스만 해도 충치균이 옮겨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물론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키스를 하시거나 뽀뽀를 하실 때 충치균이 옮겨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옮겨간 균이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남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치아 건강이 좋지 않다면 충치균이 있다면 하루빨리 치과에 같이 가셔갖고 치료를 받도록 권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충치는 다양하게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우는 치료도 있고 씌우는 치료도 있습니다. 환자의 나이나 충치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치과 의사가 잘 상의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치과 가시면은 치과 의사분들과 검진 후에 상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과거에는 아말감이라고 해서 수은에다가 여러 가지 합금들을 섞어서 만든 충치 재료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감에서는
수은이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거나 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아말감에서 수은이 조금씩 방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내 입안에 아말감이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고민을 하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사람한테 해를 줄 정도의 양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안 좋은 거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요즘은 치과에서도 아말감을 많이 권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나 아니면은 임산부한테는 아말감을 쓰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말감이 비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치과 치료 비용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아말감으로 치료를 받는 것도 방치하시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충치를 치료하는 방법에는 레진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진이라는 것은 고분자 화합물인데 쉽게 이해하시면은 의료용 플라스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색깔도 치아 색깔이랑 거의 유사하고 치아를 삭제하는 양도 아말감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치아를 보존한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비용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좋은 치료 방법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착색이 좀 될 수가 있어요. 착색이 됐을 때는 그 착색된 부위만 제거하고 다시 떼오실 수도 있고 착색이 좀 광범위하게 진행이 됐다. 그럼 전체를 제거하고 다시 레진으로 떼오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사용을 했던 게 금으로 치아를 떼우거나 씌우는 금 치료 방법입니다. 우리 보통 금리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잖아요. 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체 친화적인 재료로서 옛부터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사람 입속에는 침이 있는데 이 침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화학물질이에요. 그래서 아말감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는 부식이 될 수 있는데 금은 아시겠지만 녹이 슬거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강도도 자연치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치과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충치 치료 방법입니다. 근래에는 세라믹 소재의 충치 치료 재료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재료는 지르코니아라는 재료입니다. 이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에는 색깔도 치아 색깔이고 또 강도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요즘 치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충치 치료 재료입니다. 이를 씌우거나 떼올 때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어금니 부분에서도 충분히 교합력을 견뎌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이를 치료받았기 때문에 충치가 안 생긴다는 것은 정말 큰 오해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충치 치료는 치아의 썩은 부분을 제거를 하고 그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금으로 떼우든 모를 떼우든 떼어놓은 부분은 썩지 않겠지만 남아있는 치아 부분들은 얼마든지 더 썩을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남은 부분들은 이미 제거된 부분을 제외하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멀쩡한 치아보다 더 잘 썩을 수 있습니다. 이를 2차 충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충치 치료를 받으신 치아는 오히려 더 양치 등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좀 좋습니다. 충치로 통증을 느껴본 분들이라면 충치의 고통이 얼마나 고약한지 잘 아실 겁니다. 치아가 아프고 턱까지 아프고 나중에는 얼굴까지 다 아픈 것 같고 머리까지 아파서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치아 건강은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섭취하신 다음에는 꼭 양치질을 해주시고 1년에 두 번씩 스케일링을 좀 받아주시고 그리고 치과에서 정기검진을 하신다면 우리의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치아 100세 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의사 이상수였습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0: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0: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0: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0: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평가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주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성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1: 월요일이 또 밝았고요.
0: 네네.
1: 뭐 여러분들 월요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네. 정말 좋아합니다.
0: 어허.
1: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만날 수 있고 우리 마유 쌤한테 또 공부를 배울 수가 있고 영어를.
0: 아니 어때요? 요즘 영어 배우니까 네. 좀 에너지가 업되는 기분이 듭니까?
1: 아 지금 4년째 업되고 있는 거 지금.
0: 어.
1: 예, 3년 넘게 업되고 있는 거지 못 느끼시겠어요?
0: 얼굴 색이 좋아졌어요.
1: 저기 방송국 올 때만큼은 네네. 정말 신나요. 여러분들도 아마 좀 느끼실 거예요.
0: 네.
1: 아, 저 사람이. 아하. 뭔가 일을 하러 온다는 느낌보다 진짜 학생의 느낌으로 오는가 보다.
0: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거는 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0: 버리면 안
1: 예.
0: 돼요.
1: 저도 그래가지고 좀 고가 같은 경우는 안 버리거든요.
0: 그리고 나중에 그런 이제 뭐
1: 네.
0: 제뭐 중고 마켓 이런 데 판매할 때도 그 박스가 있고 없고의 가격 차이도 좀 납니다.
1: 실제 그래요?
0: 예.
1: 상자는 킵하기로. 네. 오케이.
0: 너무 진대니까.
1: 그렇죠. 그건 그래요. 집에 이제 뭔가 자리 차지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것도 오늘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미션 1입니다. 여보, 우리 더 작은 유모차 필요한 것 같아. 아,
1: 그러니까 이게
0: 이게,
1: 트렁크에 안
0: 그래서
1: 들어가니까.
0: 그렇죠. 유모차 아세요?
1: 유모차 알죠.
0: 예전에
1: 원래
0: 염소구로
1: 몰랐죠.
0: 했는데.
1: 근데 제가 그런 뭐 아이들 용품, 뭐
0: 네네네네.
1: 유모차, 기저귀 이런 것들을 좀 몰랐는데
0: 네네네.
1: 왕초보로 하면서 알게 됐어요.
0: 아주 좋습니다. 아마 엄마표 영어, 뭐 아빠표 영어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것
1: 네.
0: 같아요.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 이건 트렁크에 안 맞네.
1: 그러니까요. 이제 주제가
0: 요거.
1: 나왔습니다.
0: 어디에 맞는다라고 하는 거를 영어로 할수 있어야 됩니다.
1: 안 들어가네 해도 돼요?
0: 뭐, 할수 있는 만큼 해보는 거죠. 해보는
1: 컴
0: 거.
1: 이런 거 써볼까요? Come to 이런
0: Give it a
1: 거.
0: try, give it a try.
1: 아우.
0: 자, 일단 영어로 다 바꿔 볼 겁니다. 어떻게, 공상시
1: 일단
0: 보내볼까요?
1: 한번 가볼게요. 시작.
0: 영어
1: 영어
0: 합시다.
1: 합시다.
0: 도전합시다.
1: 여보, 우리 더 작은 유모차가 필요한 것 같아.
2: What did you say?
1: Honey,
2: Yeah.
1: I think we need a smaller stroller.
2: Stroller.
1: 아닌가? Stroller?
2: Oh, stroller.
1: 아, 스트롤러예요, 이게.
2: We need a smaller.
1: smaller stroller.
2: What?
1: 그러니까 이게, 이거 트렁크에 안 맞네. 그러니까 트렁크에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it doesn't inside the trunk.
2: It doesn't fit inside the trunk?
1: Yeah.
2: Oh no! I already threw out the box.
1: Throw out the box? 박스 버렸다고 상자?
2: I hope we can get a refund.
1: refund이 환불이잖아. 아, 박스 있어야 되는데. 박스
2: I
1: 있어야 돼.
2: already threw out the box.
1: 그럼 환불이 안 되지.
2: I hope we can get a refund.
1: 안될것 같은데, 어떡하지?
2: Huh?
0: 자, 오늘 또 흥미로운 표현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뭐가 맞는다라든가, 뭐, 유모차 이런 단어도 다시 리뷰도 해볼 수 있는 또 시간이고요.
1: 맞아요.
0: 오케이. 자,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일단 전체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대화 주세요.
3: Honey, I think we need a smaller stroller. This doesn't fit in the trunk.
4: Oh no, I already threw out the box. I hope we can get a refund.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미션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여보, 우리 더 작은 유모차가 필요한 것 같아. 자, 요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단어 문제죠.
1: 맞아요.
0: 네.
1: Honey, 여보 했고요. I think 나는 뭐뭐한것 같아. 평소문 뒤에 들어갑니다.
0: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죠.
1: Yeah, we need. 우리는 필요하다. 하나의
0: 뭐가요?
1: 작은 유모차가. A smaller stroller. No stroller.
0: No way.
1: Stroller.
0: No way.
1: Stroller. 럴? ER일까요, 그죠? Stroller.
0: 잠깐만요. 이 유모차 관련해가지고 에피소드를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마
1: 예.
0: 연속적으로 다룬 적이 있었을 겁니다. 자, 상훈 씨가 지금 stroller 썼는데 여러분들 뭐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단어 자체를 떠오르지 않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1: 다들 베이비 뭐 car 막 이렇게 할수
0: Right,
1: 있죠.
0: right, right, right. Or 아예 그냥 영어 자체를 떠올려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여러분들 스펠링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가보겠습니다. Honey, I think we need a smaller stroller. 혹시? 감동이에요.
1: 이 정도 반복하면 또좀 알아야죠, 이제.
0: 그렇죠. 근데 한 1년 후에 물어보면 또 뭐...

0: 모르는 거 아니에요?
1: 야, 아까도 스톨러라고 했잖아요.
0: 아, 스톨러.
1: 예.
0: Yes. But you're very close though, yeah. right? Stroller. 자, 원래 이 stroll이라고 하는 거가요. 거닌다는 뜻이 좀 있어요.
1: 아, stroll이.
0: 네, 그래서 stroller 해서 그렇게 거닐고 돌아다니는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Stroller. However, 발음할 때 스트롤러는 아니죠.
1: TR 들어가 있잖아요.
0: 아, yes. TR 뒤에 모음이 들어가 있으면 치엣 비슷하게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충돌 나오는 소리인데요. 한번 가볼게요. Stroller. Stroller.
1: Stroller. Stroller.
0: Beautiful.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그냥 small 아니죠?
1: Yeah.
0: 뭐예요?
1: A smaller.
0: 비교급 형용사라고 하죠, 우리. 더 작은, right? Smaller. 오케이, 그러면 반대로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만약에 아, 이게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러면 더 큰 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1: Oh, right. We need a bigger
0: yes.
1: stroller.
0: Uh-huh. Double G. Right. So, 우리가 형용사를 가져갈 때는 비교급 형용사도 같이 가져가는 거, 그거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So, 만약에 그랬다면 더 큰 거 필요하면 방금 상우 씨 한 것처럼 I think we need a bigger stroller. 라고 해야겠죠. 자, 요거 우리 왕초보 영어에서 정말 반복 많이 해서 이제는 웬만한 분들은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 하나 나와 있죠.
1: I think 평소문.
0: Yes, I think 뒤에 보여드리지 않아도 이미 느낌 오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자, 자기의 생각을 여기다가 그냥 평소문 어순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죠? 네. 평소문이라고 하는 건 again 주어, 동사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 것. So I think 뭐뭐라고 생각해. I think 뭐뭐인 것 같아. 요런 말투. 오케이? 지금 we need a smaller stroller. 이 자체만으로 문장 돼요, 안 돼요?
1: 무조건 되죠.
0: 됩니다. 그거에 대한 자기의 생각인 거예요. 오케이?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 난 너가 아름답다고 생각해. 어, 약간 로맨틱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1: My wife, I think you are beautiful.
0: Oh, I think you're beautiful.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분이?
1: 뭐라고요?
0: You think? 이렇게 돼버립니다. 팩트가 아니란 말이야? 이럴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자, 이번 거 한번
1: 해볼게요.
0: 내 생각에는 우리가 한 개가 더 필요한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할까요?
1: I think we need one more.
0: 그렇죠. I think we need one more.
1: One more thing.
0: One more something. 뭔가가 yeah. 하나 더 필요한 것 같아. 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생각, 의견을 얘기를 할 때 쓰는 아주 기본적인 pattern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두 문장 읽어볼게요, 여러분. 목소리 키워주세요. I think you're beautiful.
1: I think you are beautiful.
0: I think we need one more.
1: I think we need one more.
0: All right. 자, 본문도 한번 해볼게요. Honey, I think we need a smaller stroller.
1: Honey, I think we need a smaller stroller.
0: 그러면서 이제 이유가 바로 나와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아, 이게 트렁크에 안 맞네. 안 들어가는 거예요.
1: 아, 이게 이렇게 보니까 또 뭔가 문장 구조가 좀 쉬워 보입니다.
0: Right? 왜냐면 동사, 그쵸. 동사를 안 넣었다는 거는 아예 그냥 생각이 안 났다는 거예요. 이거.
1: 그러니까요.
0: 맞는
1: 뭔가,
0: 거.
1: 예, 막. 아, 그러네요. 이게 이렇게 끊어서.
0: Right.
1: This doesn't fit.
0: Right.
1: 이것은 맞지 않아. 어디에? In the trunk에. 아, 이렇게 가야 되네요. 뭔가 그런 뭐 인 트렁크가 더 크다 뭐 약간 인사이드 더 들어 트렁크에다가 이게 뭔가
0: 뭔가 작다, 들어간다
1: 스몰이다.
0: 안에다
1: 뭐, 아, 복잡해졌네요.
0: 이것저것이 너무 섞였던 것 같아요.
1: 네.
0: 오케이, 자 간단하게 트렁크 일단은 맞는지 볼게요. This doesn't fit in the trunk. 맞습니다. 자 근데 이거 제가 너무 알려드리고 싶었던 게요.
1: 어머.
0: 트렁크가 자동차 트렁크도 있지만요. 어. 나무의 몸통 있죠.
1: 아, 기둥, 기둥.
0: 트렁크예요. 예.
1: 나무 그 기둥.
0: 기둥 부분, yes.
1: 그게 트렁크고.
0: 예. 그리고 코끼리 코도 약간 그런 기둥 모양 아닌가요? 그래서 그것도 트렁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1: 그러면 elephant trunk?
0: Yes, there you go. Alright. So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것도 트렁크라고 하면 저 조금 섭섭할 것 같습니다.
1: 똑같이 TR 사운드 뒤에 모음 있죠?
0: There you go. So R 사운드를 좀 내면서 혀를 당기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트렁크 하지 마시고요. Trunk. Trunk.
1: Trunk.
0: Yes.
1: Trunk.
0: Alright. 자, 뭐 하나 볼게요.
1: Yeah.
0: 이 핏이라는 거 상훈 씨 그래도 많이 들어봤죠?
1: 우리가 옷 사러 가도 피팅 룸도 있고요.
0: 그렇죠.
1: 뭔가 아, 조금 약간 핏한 너무 이거 핏하지 않아?
0: 그 핏이 안 맞는데?
1: 어 그런 얘기 많이 쓰죠.
0: 피팅 모델 뭐
1: yeah.
0: 이런 거 꽤나 많이 익숙한 단어입니다. 물론 이제 fit이지만은 오케이. Okay. So fit이 원래 맞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왕초보 영어에서 옷이 나

0: 나한테 맞는다 이런 거할때몇번 해본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가 뭐에 딱 맞는다라고 해서 A fits B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뭐가 어디 안에 안 들어간다. 네, 어떤 공간 안에 안 맞는다라고 할 때는요. 이렇게 in 같은 것을 넣어 주셔야 돼요. 전치사를. You understand? Alright, so fit in 어떤 명사를 쓸게요. 그렇게 하면 명사의 크기가 맞다, 들어가다, 요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o, 명사는 어떤 공간이 보통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1: 네,
0: 뭐,
1: 그쵸.
0: 예를 들어, 벽장이 될 수도 있고, 방이 될 수도 있고, 트렁크가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1: 네.
0: 오케이? 자, 요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명작 준비됐나요?
1: 네.
0: 오케이? Fit, 오케이? 뒷자리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자동차?
1: 뒷자리요?
0: 예. 네. 좌석이 뭐, 좌석?
1: Behind seat.
0: 오케이. Behind seat, back seat. One word로 back seat입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거, Backseat에 맞아.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거 Backseat에 맞는다. 인 써서.
1: This one. It fits in the backseat.
0: 오, yes, it fits. 너무 잘한 게 휘시 동사거든요. 그쵸? So it fits가 되죠. 3인칭 단수니까. So it fits in the backseat. Perfect. 자, 이번에는 안 맞는다라고 하면 자, fit이 아니라 그 부정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1: Doesn't fit이죠.
0: 오. 그 침대는 내 방에 안 맞아. 이게 너무 커. 네,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It's too big. The bed doesn't fit in my room.
0: 오, nice. The bed doesn't fit in my room. 느낌 와요? Yes, 이건 옷이 어디에 맞다가 아니라 어디 안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 겁니다. Do you understand? Size wise, alright?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It fits in the back seat.
1: If it's in the back seat.
0: The bed doesn't fit in my room.
1: Oh, the bed doesn't fit in my
0: 네,
1: room.
0: 중요한 거 FIT 일반 동사다라는 거 계속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자, 본문 읽어볼게요. This doesn't fit in the trunk.
1: This doesn't fit in the trunk.
0: Alright, very, very nice. 자, 두 문장 했으니까 우리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oney, I think we need a smaller stroller. Honey, I think we need a smaller stroller. 'This doesn't fit in the trunk.'
0: 오케이, 다음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벌써 상자 버렸는데. 진짜 상자 버리면 보통 교환 되나요?
1: 안
0: 한국에서?
1: 되죠.
0: 안 되죠.
1: 상자 있어야죠.
0: 다른 상자에 넣어서 하면 안 되죠.
1: 어떻게 팔아요?
0: 그렇죠.
1: 상자를 버리면.
0: 아, 참.
1: 아, 와, 경험담 있으신가 봐요. 오, 안 돼. 나는 벌써 throw out, 버렸다, 던졌다. 버렸나 봐요.
0: 아까 눈치상 알아들었던 것
1: 맞아요.
0: 같은데요.
1: 뭐를? 그 상자를. 그 스트롤러를, 그죠? 담고 있던 상자를.
0: That's right.
1: 벌써를 써주면 되고, 벌써는 already.
0: Alright, okay. So, I threw out the box에도 말은 돼요. 하지만, 벌써 버려버렸다. 이런 느낌을 조금 더 강조해줬죠. Oh no, I already threw out the box. 맞는지 볼게요. Okay. 자, 일단은 already라는 것도 여러 번 반복을 했었죠. 발음할 때 already 아니라고 했습니다. A-L, A-L-L. 이런 스펠링은 all보다는 입 모양을 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already보다는 already. Already. 요런 느낌으로 두번 해보세요.
1: Already. Already.
0: Beautiful. So I already 했습니다. 자, 지금 잠깐만요. 우리 아까 던졌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1: 맞아요.
0: 던졌다. 여기 지금 THREW가 던지다잖아요. 이거 시제가 어떻게 돼요?
1: 지금 이거 과거죠.
0: 던졌다죠. 던지다가 아니라. 오케이. 자, 그러면 현재형하고 PP 형태를 써주세요. 그러면 같이 필기해 주세요.
1: 일단 던지다는 throw.
0: Throw.
1: 던졌다 thrown.
0: Through.
1: Threw. 나 던진
0: PP
1: 상태다
0: 형태는
1: thrown.
0: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쵸? 나중도 아니에요. 왕초보 영화에서 have PP 우리 다 다루잖아요. 그쵸? So 꼭 필요합니다. PP 형태. Throw, through, thrown. 이거 반드시 필기해 주세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는 이미 그거를 throw out 했는데, 아웃이 방향이 어느 쪽이에요, 상훈 씨?
1: 바깥이에요.
0: 바깥쪽이죠. 바깥쪽에 예. 던져놨다라는 게

0: 어떻게 의역이 된 거예요?
1: 바깥으로 던졌다, is 버렸다.
0: 아, 맞습니다. 버렸다라는 느낌이 완성되는 덩어리 표현인 거예요. 오케이? Throw out, 명사.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만약에 대명사 같은 거, 예를 들어 it, this, that, those 이런 대명사 같은 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순?
1: 대명사는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0: 음흠.
1: Throw it out.
0: 뭐 이런 느낌.
1: Throw that out.
0: Yes, yes. Throw out it.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반 명사는 이런 거, the box 같은 거는 밖에 놔도 되고 안에 놔도 돼요.
1: Threw 네. the box out 해도 되는 거예요.
0: 그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it, this, that 이런 대명사는 무조건 가운데.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throw out something으로 이 명작 두 개 해볼게요.
1: 네.
0: 그 상자 아직 버리지 마. 아직 버리지 마 그 상자를.
1: Don't throw out the box.
0: 아직은
1: yet.
0: Yet. 좋아요. Don't throw out the box yet. 두 번째는요. 나 그거 벌써 버렸는데. Already를 뒤에 넣어주세요. 괜찮아요. 나 그거 벌써 버렸어.
1: I threw it out already.
0: 자, 어디로 나가시나요? 지금 이시 중간에 들어가니까요.
1: 예, 헷갈렸죠. 좀
0: 헷갈렸죠. Okay, I 아직도? threw it out. 네. Right. 발음도 좀 버벅버벅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Okay, so I threw it out already. Again, 여기 지금 대명사이기 때문에 I threw out it은 안 된다.
1: 네.
0: 아시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the box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일반 명사이기 예, 때문에
1: 안으로 들어와도 된다.
0: 그쵸? Yet은 여전히 뒤에 있어야죠.
1: Yes 오, 여기 있어야 제가 여기까지 했나 봐요.
0: 오케이, 오케이.
1: 오, 예,
0: 그거가 여기도 갈 수도 있다. 옵션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대명사는 가운데, 명사 일반 명사는 아무데나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자, 그러면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guys. Don't throw out the box yet.
1: Don't throw out the box yet.
0: I threw it out already.
1: I threw it out already.
0: Mm-hmm. 자, 그럼 본문도 같이 읽어볼까요?
1: Okay? 네.
0: Oh no, I already threw out the box.
1: Oh no, I already threw out the box.
0: Okay,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here. 환불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 이거 저랑 똑같은 말을 하네요.
1: 아, 이거 지금 딱 네. 보는 순간 리펀이 생각났거든요. 리펀.
0: 오.
1: 환불이 맞죠.
0: 오호.
1: 그러면 보세요. 여기 리펀드는 여기 딱 들어갈 지금 이거예요.
0: 네. Refund. Okay.
1: 자, I hope. 바란다. 나는 바래.
0: 뭘 바래요?
1: 또 평소 못 나오죠. 우리가 할 수 있기를. 환불을 받을 수 있기를.
0: Yes.
1: 자. 여기도 어밖에 들어갈 게 없어요. 여러분들.
0: 뭐 이 길이를 본 예. 건가요, 여기?
1: 뭔가 receive a 뭐 refund. Take a refund. Get a refund. Okay. 뭔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골라 보세요.
0: 아, 잠깐만요. 옵션을 줄이는 겁니까, 지금?
1: 그렇죠? 아, 다 네. 헷갈려. 모르시나 보다.
0: 아.
1: 그러면 get a refund으로 할게요. 오케이. 왜냐하면은 네. 우리가 원래 받는 거는 미국인들이 get을 너무 좋아하더라.
0: 아, 그렇습니까?
1: 거의 get이에요.
0: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받는 거는 뭔가 get한다.
1: 예.
0: 오케이. So, I hope we can get a refund. 만들어 보겠습니다. 완벽합니다. There you go, right? Almost like a getting a promotion, right?
1: Yeah.
0: 그런 느낌이네요.
1: Yeah,
0: 그렇죠?
1: yeah, yeah.
0: So, refund를 받다, 환불을 받다라고 할 때 우리가 get하고 receive를 쓴다고 그거 틀린 거는 아니에요.
1: 아, 그건 okay? 괜찮아요.
0: Yes, yes. So, get a refund. 얘는 덩어리로 알아두면 어가 들어가는 거 잊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환불, refund는 fund라는 단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0: Right. So, 그거를 자금을 다시 넣어주는 거죠. refund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우 씨, quiz.
1: Yeah.
0: 전액 환불 받는 건 뭐라고 할까요?
1: Totally fun. 어, 아니에요?
0: 아닙니다.
1: 아, 아니에요?
0: 네.
1: 토탈이 아니라면
0: 네.
1: 보통 우리는 전체
0: 아, 배불러. 오늘 왜 이렇게 배부르죠?
1: 배부르다고.
0: 저 왜 이렇게 배가 부른지 모르겠습니다. Oh, I'm so 배불러.
1: Full. 아, full refund.
0: That's right. That's right. So 완전 full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So get a full refund 하면 환불 완전히 받는 거. 전액 환불 받다.
1: 그러면은 반액 환불은요?
0: 반액 환불이요? 네.
1: 반만 주는 것도 있어요.
0: 50% back.
1: Yeah, yeah,
0: 50%
1: yeah.
0: back.
1: Yeah. 아, 여기 get a half refund 안 돼요?
0: Half refund이라고는 근데 반액 환불이라는 거 전 들어본 적이 없는데.
1: 아, 그래요?
0: You either get a full refund or probably nothing.
1: 아.
0: Or I don't know.
1: 아, 그래요? 반액
0: partial 하게 받는 거? Partial refund 같은 거? 부분적인 거로?
1: 예, 부분 환불. 네.
0: 뭐 그렇게? Partial 하게?
1: Partial refund.
0: Okay. All right. Or maybe you get again like a

0: that 어느 정도의 percent back or you get 금액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I got $50 back.
1: 그때는 네. back을
0: get
1: 쓰고.
0: something back. 이런 것도 괜찮죠. 그렇죠? 오케이. 그럴 때는 이제 refund라는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오케이. 자, 그리고요. 환불을 그러면 성우 씨.
1: 네.
0: 해 준다라고 할 때는 동사를 누군가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여기 someone이 들어가야 돼요.
1: 아, 누군가에게 환불을 해 주는 거잖아요.
0: 받는 게 아니라.
1: 뭔가 do를 쓸 것 같긴 한데.
0: Do someone a refund?
1: 예.
0: I'll do you a refund?
1: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get의 반대를 쓰면 되잖아요.
0: 뭐예요?
1: 받다의 give. Give someone. 그죠?
0: 음흠.
1: 뭐 요거는 약간 맞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오케이. So he gave me a refund.
1: 아.
0: 이 얘기는 결국에는 I got a refund나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만 he gave me a refund 이러면 그가 줬다라는 걸 더 자세히 쓸 수 있다는 거. 요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예 있죠?
1: 네.
0: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I hope는 제가 진짜로 인정하는 우리 여러 가지 우리 frame patterns, right? 뼈대 patterns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정말 무조건 알아야 돼요. 자, I hope 뒤에 평소문 쓰면 뭐뭐면 좋겠어, 뭐뭐이길 바라 라는 느낌입니다. 오케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평소문에 있는 내용 있죠?
1: 네.
0: 이게 아직 벌어진 게 아니더라도 will 같은 거 굳이 쓰지 않습니다.
1: 그러네요.
0: 그냥 현재형으로 이제 매칭을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we will 뭐 we will be able to 뭐 이런 뭐 미래 뭐 쪽 관련된 느낌 같은 걸 쓰지 않아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 볼게요. 통과하는 게 뭐죠? 시험 같은 거?
1: pass.
0: 그러면 이거 해 보세요. 난 있잖아. 네가 그 시험을 패스하면 좋겠어.
1: 어. I hope you pass the test.
0: 그렇죠? I hope you pass the test or the exam, right? 자, how about this? 비가 안 오면 좋겠는데. 우리 오늘 오후에 놀러 가기로 했잖아. 아, 비가 안 오면 좋겠다. 비가 안 온다는 뭐예요? 그냥 현재형으로.
1: 현재형으로요?
0: 진행형 말고 그냥 현재형으로. 비가 안 온다.
1: 안 와.
0: 안
1: 와 뭐죠? 그쳤다는 stop rain.
0: 자, 보세요. rain이 동사인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1: 아.
0: So it doesn't rain.
1: 아, 그러면
0: it doesn't rain.
1: It doesn't rain.
0: It doesn't rain이죠. 왜냐면 rain이 뭐예요? 네. 동사예요. 비가 내리다라는.
1: 아하.
0: Okay? So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게 비가 안, 그러니까 그게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냥 비가 안 오면 좋겠어.
1: I hope it doesn't rain.
0: 그렇게 해야 되는
1: 와,
0: 거예요.
1: 와, 이것도 너무 많이 쓰는 말인데 영어로 바꾸려니까 갑자기 좀
0: 이게 왜 이러냐면 우리가 it's raining만 하도 해봐서 그래요.
1: 그것밖에 모르니까.
0: 이거 한참 오고 있다죠, 그거는. 그렇죠? So, rain이라는 걸 동사로 느껴주는 거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
1: 동사.
0: That's right.
1: 동사가 V 맞죠?
0: Yes, 맞습니다. Okay. So, 이런 식으로 가는 거. So, hope 한다는 거 읽어볼게요. I hope you pass the exam.
1: I hope you pass the exam.
0: I hope it doesn't rain.
1: I hope it doesn't rain.
0: 본문 갑니다. I hope we can get a refund.
1: I hope we can get a refund.
0: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no. I already threw out the box. Oh no, I already threw out the box. I hope we can get a refund. I hope we can get a refund.
0: 자,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Honey, I think we need a smaller stroller. Honey, I think we need a smaller stroller. This doesn't fit in the trunk. This doesn't fit in the trunk.
2: Oh no, I already threw out the box. Oh no, I already threw out the box. I hope we can get a refund. I hope we can get a refund.
0: 자, 다 같이 입영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 I think로 갈게요. 내 생각에는 우리가 더 작은 유모차가 필요한 것 같다.
1: I think we need a smaller stroller.
0: 그렇죠? I think를 붙여서 we need a smaller stroller. 난 네가 아름답다고 생각해.
1: I think you are beautiful.
0: I think you're beautiful. 우리 하나 더 필요한 것 같아. 난 생각해 우리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1: I think we need one more.
0: 그렇죠. I think we need one more. 자, 다음 갈게요. Fit in 어디? 이거 트렁크에 안 맞네.
1: This doesn't fit in the trunk.
0: 아, 좋아요. Doesn't를 써야죠.
1: Yes.
0: 일반 동사니까. 그거 뒷좌석에 들어가. 맞아.
1: It fits in the back seat.
0: 그렇죠. It fits in the back seat. 하나 더. 그 침대에 내 방에 안 맞아. 안 들어가.
1: The bed doesn't fit in my room.
0: 오, 왜 이렇게 잘하세요? So the bed doesn't fit in my room.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Alright. 자, 이병자 패턴 한 거 상호 씨 달려볼까요?
1: 네. 우리 더 작은 유모차 필요한 것 같아. I think we need a smaller stroller. 난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해. I think you are beautiful. 우리 하나 더 필요한 것 같아. I think we need one more. 이건 트렁크에 안 맞네. This doesn't fit in the trunk. 그거 뒷좌석에 들어가. It fits in the back seat. 그 침대 내 방에 안 맞아. The bed doesn't fit in my room.
0: 자, 다 같이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3: 해결!
1: Honey, I think we need a smaller stroller. Huh? This doesn't fit in the trunk.
2: Oh no, I already threw out the box.
3: Throw out the box?
2: I hope we can get a refund.
3: Oh my gosh.
1: Yes.
4: Yes, yes, yes.
0: Amazing. 해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금요일에 드린 손형착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0: 저희는 그것 같지 않아요. 의역하면 아. 저희는 안 그래요. 자, 요거는 like 대신에 부정해야 맞아. 되죠.
1: We are not like that.
0: We are not like that. Alright.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I think, blah, blah, blah. 형성문 넣어서 우리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난 내가 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 자신감 가져. 막 이러면서 난 내가 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 되겠습니까?
1: 네.
0: 좀 길죠?
1: 요거 근데 뭐 네. 비교급 하고 그죠? 요거 넣어가지고 들어가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That's 여러분들. right.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이왕초보 영어 페이지 올려주세요.
0: 네, 실수해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즐거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파트너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1: 화요일도 일상 랜덤 영어를 배웁니다.
0: That's right.
1: 어떤 내용일까요?
0: 상훈 씨, 오늘 제목은 제발 좀 열심히 공부하자라고 해서 상훈 씨.
1: 예.
0: 학창 시절에 제일 좀 좋아했던 과목이 뭐가 있어요?
1: 저요? 저는 좋아했던 과목이라고 하면은 뭐 네.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
0: 국어 잘하셨을 것 같은데. 되게 좋아.
1: Not bad, not bad.
0: 왜냐면 말을 너무 잘하시다 보니까 보통 그런 분들이 이제 국어를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1: 국어랑 언어 영역이랑 말하는 거랑도 그렇게 상관없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과목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물리 시험을 망친 그런 시츄에이션인데 일단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미션 1은요, 휴, 물리시험 또 망쳤네. 이겁니다.
1: 이번에만 망친 게 아닌가
0: 아,
1: 봐요.
0: 또 망쳤어요. 망치는 거 영어로 일단 할수 있어야겠습니다.
1: 망치다. 지금 떠오르는 거는 지금
0: 네.
1: 뭐 실패하다. 뭐요 정도
0: 오.
1: 지금 떠오르고요.
0: 오케이.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 알아, 내가 너무 게을렀어.
1: 오, 요거는 뭐
0: 네.
1: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0: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은 슬랭마저 배우시게 될 겁니다.
1: 와우.
0: 오케이. 자, 공상 씨 보내볼까요?
1: 가볼게요.
0: 네.
1: 시작.
0: 영어
1: 영어 갑시다.
0: 갑시다.
1: 도전합시다.
0: 도전합시다.
1: 와, 진짜.
2: 와, 어서.
1: 물리시험 또 망쳤네.
2: 물리.
1: I failed the PGO test again.
2: Physio test.
1: Physics?
2: Physio?
1: 아니, physics?
2: Oh, physics?
1: 아, 헷갈려 맨날. Physics
2: Again?
1: test. Again.
2: You should have studied harder.
1: 아, 알지. 뭐.
2: You should have studied harder, man. You always slack off. You always slack off, man.
1: Slacker라고요?
2: You always slack off.
1: 뭐 무슨 말인지 몰라. 슬래커는 뭐
2: 응?
1: 아무튼 내가 좀 게으르잖아, 그지?
2: 하?
1: 약간 게으른 거.
2: Career?
1: 알아, 내가 너무 게을렀어, 이거. I know. I was too lazy.
2: You were too lazy
1: Again.
2: again.
1: Again, 예.
2: You should have studied harder. Stop slacking off.
1: Slacking은 뭐야, 도대체?
0: Alright. 자, 오늘 공상 씨 괜찮았습니다. 네.
1: 좀,
0: 만족하지 않아요?
1: 예, 못 알아들은 게 있어서
0: 어,
1: 답답해요.
0: 오케이.
1: 예.
0: 후반부에 어떤 굉장히 구어체에 어울리는 표현을 피터가 얘기를 한것 같아요.
1: 네.
0: 근데 그게 결국에는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1: 헉.
0: 네. Alright. 자, 아무튼 오늘은 단어도 많이 배울 것 같아요. 실제로. 뭔가
1: 네.
0: 과목 얘기도 많이 나온 것 같고요. 그렇죠? 굉장히 리치하게 배워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Gosh, I bombed the physics test again. Again? You should have studied harder. You always slack off, man. I know. I was too lazy.
0: Okay,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울한 거예요. 물리시험 또 망쳤네. 저는 진짜 물리 어후.
1: 물리 싫죠. 어렵죠, 뭐.
0: 어려워요.
1: Hugh, gosh, 했고요. 이게
0: 네.
1: I bumped 했네요. 폭탄. 그러니까 폭발했다.
0: 근데 아까 전에 다른 동사를 쓴것 같긴 한데 나쁘진 않았어요. 네,
1: Failed.
0: 나쁘진 않았어요.
1: 그렇죠? 왜냐하면 실패했다고 썼는데 진짜 이거 더 망신 느낌이에요, 뭔가. I bumped. 뭐가 더 physics 테스트까지네요. 물리시험. 또 again. 아까 뭐 피지오 이렇게 했는데 헷갈려요. 항상 이게 피까지는 알아요, 원래.
0: 네.
1: physics.
0: 오케이.
1: physics 같은데요,
0: 네?
1: 뭔가. 이거 아닌가?
0: 이거는 점점 미스터리로 들어가는 느낌인데요.
1: 이게 맞나 보네요.
0: 오케이.
1: physics.
0: Physics? Is that it? PHY 맞아요?
1: 네, PH 확실해요.
0: F 아니에요?
1: 아이,
0: 아,
1: 그럼
0: 알겠습니다.
1: 이상해지죠.
0: 오케이. 여러분들, 한번 정답이랑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Gosh, I bombed the physics test again. Check it out.
1: 오.
0: 정답 되겠습니다. 물리학이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우리가 모든 과목을 아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거, 뭐 수학, 영어, 물리학, 뭐 역사, 무슨 뭐 생물학 정도는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근데 상훈 씨가 제가 F 아니에요 했다니 이거 맞다 그랬잖아요.
1: Yeah.
0: Right. 그게 왜 그런가요?
1: 원래 PHY가, 아, PH 자체가
0: 네.
1: F 발음을 띄고 있어요.
0: 너무
1: 헷갈리실 수
0: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Alright, so 스펠링은 맞는 거고요. 이거 발음할 때 physics가 아니라 physics, physics. So 입술이 붙으면 안 돼요. 아랫입술 위에 윗니 살짝 올리고 바람이 나와야 됩니다. Physics, physics.
1: Physics.
0: Yes.
1: Physics.
0: Okay. 생물학도 한번 볼까요?
1: 생물학은 바이올로직스.
0: 로, G 그냥.
1: 예, 바이올로지.
0: 예. 회사 이름이랑 막 헷갈리는 것 같은데, E가 아니라 Y입니다. 예. GY.
1: 바이올로지.
0: 제 생각에 상훈 씨가 physics랑 biology랑 섞어가지고 physio.

0: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과목들이 다.
1: 그렇죠. 과목들이 좀 쉽지는 않은데, biology, right? 이거 여기에 강세가 가면서요, 입모양이 벌려집니다. O에 강세가 가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입모양이 벌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보세요. biology, biology.
0: biology.
1: Yes.
0: biology.
1: Alright. 잘하셨어요, 물리학, 생물학? 잘하셨을 것 같은데요?
0: 저는
1: 네.
0: 이 이과 계열 너무 어려웠어요.
1: 아, 그렇군요.
0: 뭐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언어 영역 쪽으로
1: 네.
0: 좋았죠.
1: 오.
0: 국어를 좋아했고, 문학을
1: 계속
0: 좋아했죠.
1: 말을 잘하시잖아요.
0: 그렇진
1: 네.
0: 않은데.
1: 저는 물리학 같은 경우 한국에 살 때는 진짜 못했어요. 근데 미국 가가지고 천재 소리를 들었습니다.
0: 아니, 좀 레벨이 다르다면서요.
1: 완전 달라요. 그래서, 아니, 왜 천재 소리를 들었냐면, 진짜 천재여서가 아니라, 계산기를 줘요. 네. 아니, 이걸 가지고도 못 푼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문제 자체가 굉장히, 한국이 엄청 어려워요, 사실은. 아무튼, so, physics, biology, 요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뭔가 시험을 망쳤다라고 했잖아요.
0: Yeah.
1: 아까 fail 썼죠, fail.
0: fail 썼어요.
1: 근데, fail 쓰면은 낙제한 수준이에요. 그거는 F를 받았다는 게 거의 확실한 느낌.
0: 페일이 더안 좋은 거고
1: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할수 있죠.
0: 오히려
1: fail이라고 하면은. 그런데 bomb은 물론 fail보다 더 슬랭의 느낌이에요. 이건 슬랭입니다. 자, 근데 얘는 망치다이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A 받던 사람이 뭐한 C를 받아도 그 사람은 자기가 bomb했다고 생각은 할수 있겠죠. 오케이. 자,
0: 아하.
1: 그래서 실제로 B-O-M-B, bomb은 폭탄이라는 명사예요. 하지만 동사로 슬랭으로 쓰게 되면 뭔가를 bomb했다?
0: 망치다.
1: 터진 거야. 망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꼭 시험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인터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이고요. 발음할 때 범브가 아니라
0: 밤.
1: B는 뒤에 있는 B는 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느낌 아나요?
0: 네.
1: 그래서 범브 하지 마시고 범브, 범브,
0: 밤. 밤.
1: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거 제가 계속 이거 저 뭐야 이렇게.
0: 과목들?
1: 물리학, 과목
0: 네네.
1: 들여서 죄송한데, 지리학 하세요, 지리학.
0: 좀 질리네요. 아, 왜 이렇게 많이 하는데?
1: 아, 죄송해요.
0: 지리까지 가요?
1: 오케이. Geography.
0: 아!
1: 들어봤나요?
0: 알아요.
1: Geography.
0: Nation 땡 Geography 이런 거.
1: 아, 너무 Geography인데, 맞아요.
0: 응.
1: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그 지리학 시험 망쳤어.
0: I bombed the Geography
1: Geography
0: test.
1: test, 그렇죠? I bombed the geography test. 이러면서 단어 하나 가져가는 거죠. 하, 나그 오디션 망쳤어.
0: 아,
1: 음이탈이 난 거예요.
0: 제가 또 많이 망쳐봤잖아요. I bombed the audition.
1: 그렇죠? I bombed the audition. 그런데
0: 아,
1: 이거는 또
0: D네요, 또.
1: 그것도 그렇고 보세요. 망쳤는데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억양 신경 써줘야 돼요. 이게 많은 분들이 그냥 입으로 영장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에 싱크로를 시키는 겁니다. 완전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한번 느낌 다
0: 한번더
1: 하셨나요?
0: 줄게.
1: 아, 나그 오디션 망쳤어.
0: Oh my gosh, I bombed the audition.
1: 그렇죠. I bombed the audition 해야 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0: Yeah.
1: You good? Alright, 좋습니다. 그러면 형 씨,
0: Yeah.
1: 참고로
0: 네?
1: 뭔가를 아주 잘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답을 썼고요.
0: 네.
1: 완전 잘한다고 하면 어떤 동사가 있을까요? 얘도 어떻게 보면 살짝 구어체에 더 가까운데요.
0: 뭔가 저는 갑자기 well done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1: Well done 그거는 그냥 그
0: 동사가 안
1: 자체로 써버리죠.
0: 되죠.
1: Well done 이렇게
0: 아주 잘했다요.
1: 동사 동사
0: 동사
1: 네 너는 우리 팀에 뭐뭐야 이러잖아요. 잘하는 사람을
0: 보물이다. Treasure.
1: Well
0: 너는 우리 팀의
1: 카드
0: 에이스. 오
1: 누구 알았어요?
0: 오
1: 한국
0: 우리
1: 한국인
0: 감독님
1: 오
0: 좋았어요. 에이스
1: 그렇죠. Ace. I aced it. You aced it. 해서 에이스를 동사로 활용할 수 있어요.
0: 이게 혹시나 뭐 근데 미국인들도 모를 수 있는데 이 A학점, F학점이 그럼 이 에이스, 페일 이거의 줄임말일까요?
1: 그렇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I mean, I'm not sure about the A there, but fail surely
0: 뭐
1: should mean.
0: 엑셀런트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긴 하더라고요.
1: Excellent다.
0: 예.
1: Yeah.
0: 아, 엑셀런트는
1: 네.
0: 이해예요? 왜 자꾸 뭐좀 가만히 조용히 해. 왜 이렇게 말을 많이
1: 아,
0: 하는지.
1: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니까 굉장히 그렇긴
0: 에이
1: 한데.
0: 중에 좋은 말 있잖아요.
1: 응? Amazing? You mean?
0: 아, amazing은 아닌 것
1: 그건 아닌 것 같고요.
0: 같고. 에이스인가?
1: 네. So, ace 했다. You aced it. You failed it. Make sense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 얘 말고 조금 더 구어체적인 느낌이 있어요. 손톱이 영어로 뭐예요?

0: 내일.
1: 써주세요.
0: 네, 설마요.
1: 얘도 아주 잘해냈다라는 뜻입니다.
0: 어머.
1: You nailed it. 너 완전 잘했어. 이런 느낌으로. 상훈 씨가 뭔가 극연기를 땅 하고 맞췄어요. 그랬을 때, Oh, you nailed it. 완전 잘해냈다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0: 한번 정도 지나가면서 했었던 것 같네요.
1: 그런 것 같죠?
0: 예, 제가 갑자기 기억이
1: 오케이,
0: 나요.
1: 오케이. Alright. So,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진짜 못 봤다, 이런 느낌 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뭐, fail, bomb 같은 거 써주시고요. 물론 다른 슬랭도 있습니다. 근데 엄청 잘했다? 그럼 ace나 nail. 이런 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자, 요거 다시 한번, let's go back a little bit. So, read this over. Okay? I bombed the geography test.
0: I bombed the geography test.
1: I bombed the audition.
0: I bombed the audition.
1: Alright, very nice. Alright, 자, 그러면 아까 에이스 한 것도 돌려가서 하나만 해볼게요. 이거
0: 네.
1: 그냥 간단하게.
0: 네.
1: 나그 영어 시험 완전 잘 봤어.
0: Wow, I aced the
1: The
0: English test.
1: That's it. Pretty simple, right? I aced the English test. That's it.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Gosh, I bombed the physics test again.
0: Oh gosh, I bombed the physics test again.
1: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또, 또 열심히 공부했어야지. 자.
0: 되게 티네요. 보통 위로를 받으려고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Again, 또?
1: Though.
0: You should have. 가야 되나, 그죠? You should have. 맞아요?
1: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원래 여기 넣으면 안 됐어요. 제가
0: 너무 공부,
1: 고백할게요.
0: 그쵸?
1: 얘는 정말 수준이 있는데, 이거를 맛배기만 오늘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자, 아무튼.
0: 그러니까
1: 했어야 됐다.
0: 했어야
1: 공부했어야
0: 됐다. 지금
1: 됐다라고 칠게요,
0: 뭐뭐
1: 일단.
0: 네. 공부를 더 열심히 studied hard. 더 열심히니까 harder?
1: 오케이.
0: 비교급으로?
1: Okay. Alright. Hard 열심히. Harder. 더 열심히. 보겠습니다. Again? You should have studied harder. 정답?
0: 와하.
1: That's right. 더 열심히 혹은 뭔가 물리적인 거를 얘기할 때는 더 세게. 라는 뜻이 될 수가 있죠. 자, again, 오늘 제가 고백을 하고
0: 이거는
1: 미리 사과를
0: 저희 왕초보들
1: 드리겠습니다.
0: 다시 다 일어나야 됩니다. 이걸 왜 와가지고
1: 아, 죄송해요.
0: 어려운 걸 하시죠?
1: 아, 진짜 제가 이거 욕먹을 각오하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거를 너무너무 알려드리고 싶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초중급 이상만 가게 되더라도 내가 이 패턴을 모르고 어떻게 영어를 했지? 싶을 정도로 사용 빈도가 진짜 높아요.
0: 와우.
1: So again, 이거는 굉장히 수준급이기 때문에 지금 이해를 못했다? That's perfectly fine, okay? 맛만 보세요.
0: 네?
1: Should have, 보통 줄여서 should've라고 많이 써요. 그냥
0: 예.
1: should've 한 다음에 PP 형태를 넣으면요. 아, 뭐뭐 했어야 됐어. 이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내가 그걸 먹었어야 됐는데 그냥 남겨뒀네. 내가 먹었어야 됐는데 라고 하면 내가 먹었다는 거안 먹었다는
0: 안
1: 거예요.
0: 먹었다는 거고,
1: 그렇죠.
0: 뭔가 약간 후회되는 느낌이 돼요.
1: 맞아요. 정확히 그런 패턴입니다. I should have done something. 이거는 아쉽고 원망, 후회 이런 뉘앙스고 실제로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여기서 you should have studied harder. 공부 열심히 했어요, 안 했어요?
0: 안 했으니까.
1: 그 얘기예요. 느낌 맞나요? 원망이 들어가죠?
0: 예.
1: Yes. 요거 그냥 맛보기만 보여드리는 거고, 요거는 let me just show you. 이게 처음이니까, okay? Should have 이지만 얘를 붙여서 보통
0: Should
1: should have.
0: have.
1: 이렇게 하는 거 추천드리는 게 뒤에 PP 형태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만약에 제가 I should have learned English. 이거 무슨 말이에요?
0: 그러면 아, 영어를 진짜 배웠어야
1: 그렇죠. 근데
0: 됐다.
1: 배웠다 안 배웠다?
0: 저거 안 배운 거예요.
1: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외국 갔는데 말이 너무 안 통해 답답해. I should have learned English.
0: 이것도
1: 두
0: PP인
1: 번째.
0: 거예요, 그죠?
1: 그렇죠. 아, 좋아요. You should have come. You should have
0: 너
1: come. 왔어요,
0: 왔었어야지.
1: 안 왔어요? 근데?
0: 안온
1: 안온
0: 거네요.
1: 거예요. 야, 그때 이상훈 씨가 거기 있었어. 너 사인 받을 수도 있었고.
0: 그러니까 테이크
1: 이런
0: 보러
1: 느낌. 아, 그렇죠.
0: 했었어야지.
1: 여기서는 come, came, come의
0: come,
1: PP
0: PP.
1: 형태입니다. 나쁘지 않죠?
0: 일단은 네, 저희가 요 정도로 약간
1: 느낌만?
0: 스쳐가면서라도 느낌만 좀
1: 네네.
0: 배울게요.
1: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여러분들 이거 접하게 될 겁니다.
0: 네.
1: 이게 유용하다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줄여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구어체에서는. 이거 연기만 한번 해볼까요?
0: 네.
1: 이걸 I should have learned,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I should have learned English.
0: I should learn the English.
1: should've에 가깝게,
0: 네.
1: should've, should've, 부드럽게,
0: 태어나서
1: should've.
0: 처음 해보는 발음인 것
1: 한번더 해보세요.
0: I should have. I should have run.

0: The English.
1: 그렇죠. I should have learned English. 아쉬워하는 느낌으로 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0: Again, you should have studied harder.
1: Again, you should have studied harder.
0: Alright, very nice.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Gosh, I bombed the physics test again. Gosh, I bombed the physics test again. Again, you should have studied harder. Again, you should have studied harder.
1: 자, 드디어 이 문장이 나왔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너 항상 게으름 피우잖아야. 이 부분을 아예 못 알아들었죠.
3: 몰랐어요.
1: Yes.
3: 뭔가 스낵을 먹을 뭐 한다 그랬나? Slack off.
0: Slack off.
3: 이게 게으름 피우단 것 같고,
1: 아하.
3: 너는 항상, you always,
1: 제가 양심상 뒤에를 비울 수는 없었습니다.
3: yeah, you always slack off, man, yeah.
1: 야, 그죠? Always, always. You always slack off, man. 볼게요. 그쵸? Always는 항상. 이거는 뭐, 우리 많이 많이 해봤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Always인가요? Always인가요?
3: Always.
1: 그렇습니다. AL, 저번에도 AL, ALL, all 아니라 all에 더 가깝게 입모양
3: 네.
1: 벌리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말 처음으로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 표현, slack off라는 덩어리 표현이 있어요. 굉장히 좀 구어체에 가까운 표현인데요. slack off. 이게 게으름 피우다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게으른 거, 우리 상우 씨 아는 거 있잖아요.
3: Lazy.
1: lazy도 가능해요. So you're always lazy. 뭐 이런 걸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slack off 하는 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막 미루고 하기 싫어하고 그냥 빈둥빈둥대고 이런 것을 바로 slack off라는 표현이 있는데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거 두번 해볼게요. slack off, slack off.
3: Slack off.
1: 아하.
3: Slack off.
1: 자, 그러면 이 slack off를 한번 해보실래요? 느낌 있게? 말, 입영작 해보실래요?
3: Yeah.
1: 게으름 피우지 마, 얘들아. 어떨까요?
3: Don't slack off of everyone.
1: Everyone, guys, 뭐 이런 거, right? 자. 그만 게으름 피워. 이거 어떡할까요?
3: Stop slack off.
1: 거의 비슷해요. Stop 뒤에 어떤 모양?
3: Stop 뒤에 동사 원형.
1: No. ing. Yes.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만 게으름 피워라.
3: Hey, stop slacking off.
1: 그렇죠. Stop slacking off. Yes?
3: 와우.
1: 말 그만해 할때 stop talking 해야지 stop talk 이상해요
3: 맞네요.
1: 이상해요 자 그러면 우리 slack off라는 거 새로 배워봤죠 요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slack off guys
3: Don't slack off, guys.
1: Stop slacking off
3: Stop slacking off.
1: Alright 자 본문도 읽어볼게요 Always 발음 주의해서 You always slack off man
3: You always slack off, man.
1: 자 이랬을 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알아 내가 너무 게을렀어.
3: 요거 뭐, 딱, 쉽네요, 오늘. I know! 뭐, 안다, 나는 안다. I was, 나는 뭐뭐 했어. 너무 게을렀어. Too lazy.
1: 그렇죠. 여기서 이제 레이지가 들어가게 되죠. 자, 얘는 근데 형용사를 쓴 이유가 있을까요?
3: 네?
1: 여기 문장으로 딱 봤을 때, 레이지.
3: 형용사를 써야 되잖아요. 게으른 상태니까.
1: 그렇죠.
3: 예.
1: 앞에 뭐가 있죠?
3: 아, 그리고 비동사까지
1: That's
3: 말씀하시는 거죠?
1: correct.
3: 네.
1: Yes. 자, lazy 볼게요. 이제는 상우 씨. 제가 상우 씨를 너무 믿는 것 같아. 열기도 전에 그냥 맞다는 걸 거의 알아버려요.
3: 아,
1: 오케이.
3: 그럼요.
1: lazy, right? z 발음이 나와 있습니다. z 발음은요, 벌이 z 하고 날아가는 듯한 느낌을 줘야 돼요. RNE 뒤에 혀가 살짝 단단 느낌입니다. 그리고 나서 벌이 날듯이, 그거 상상하면서 z 이렇게 뭔가 vibration이 벌어져야 돼요. 자. Z 해보세요.
3: Z,
1: 오,
3: Z,
1: 성우 씨 잘하는데요.
3: Lazy.
1: 저 레이지가 아니라 lazy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냥 게으른 것도 아니라 얼마나 게을러요.
3: Too lazy
1: Too
3: 하네요.
1: lazy, 너무라는 느낌의 단어. 얘는 so라고 하는 엄청이라고 하는 so 좀 중립적인 단어랑은 다르게 조금 부정적이죠.
3: 맞아요.
1: 너무 심하다. 그걸 넘어섰다라는 느낌. 그래서 여기도 레이지한 거, 너무하다는 거, 부정적이에요, 지금. 자, 예를 들어서, 욕심 많은 거 형용사로 뭐라고 하죠? 이번 기회에 알면 좋은데.
3: 욕심?

0: 모를 수도 있어요.
1: 와, 욕심. 예전에도 제가 스크루지라고 하지 않았나요?
0: 맞아요.
1: 아니,
0: greedy라는
1: 아니면,
0: 단어
1: 아,
0: 쓰고.
1: greedy.
0: greedy.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내가 너무 욕심이 있었어. 너무 greedy 했어.
1: Oh,
0: 과거로.
1: I'm sorry. I was too greedy.
0: 그죠? I was too greedy. Yes. How about this? 거기는 is로 잡을게요. 그거 너무 어두웠어.
1: 뭔가 나를 얘기한 것 같네요, 그죠? It was too dark.
0: 그죠? It was too dark. 우리가 어떤 밝기를 얘기할 때도 주어를 is로 잡아요, 사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거 한번 외우시죠.
1: 외워야 되겠네.
0: 오케이.
1: Greedy.
0: 이거 한번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know. I was too lazy.
1: I know I was too lazy.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always slack off, man. You always slack off, man. I know. I was too lazy. I know. I was too lazy.
0: 네,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Gosh, I bombed the physics test again. Gosh, I bombed the physics test again.
2: Again, you should have studied harder. Again, you should have studied harder. You always slack off, man. You always slack off, man.
0: I know. I was too lazy. I know. I was too lazy. Alright, you guys. Frame patterns, right? 뼈대 패턴 활용해서 이 명작 하겠습니다. Bomb 해볼게요.
1: 네.
0: 동사인 거 기억하세요? 나 물리시험 또 망쳤어.
1: I bombed the physics test again.
0: Again, 그죠? I bombed the physics test, 뭐, exam 상관없습니다. 네. Okay, again. 나 그 지리학 시험, right? Geography test를 망쳤다.
1: I bombed the geography test.
0: Right.
1: Yeah.
0: There you go. 자, 하나 더요. 나 그 오디션 망쳤어. 슬프게.
1: Oh my god. I bombed the audition.
0: 그죠? I bombed the audition.
1: Try again.
0: Okay. 자, 다음은요. to 형용사. 이거 반복 많이 해봤었죠? 가봅니다. 목소리 키워주세요. 내가 너무 게을렀어.
1: Oh, I was too lazy.
0: 좋아요. 자, 이번에는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1: Oh, I was too greedy.
0: 좋아요. I was too greedy. 이번 기회에 greedy도 좀 느껴주는 센스.
1: Yeah.
0: 자, 마지막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너무 어두웠어. 주어를 is로 잡을게요.
1: Oh, it was too dark.
0: It was too dark. 나쁘지 않죠, 그렇죠?
1: Yeah.
0: Right? So보다 to가 뭔가 그 넘어서 이렇게 도를 넘었다. 이렇게 부정적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자, 그럼 이 명작 패턴 한거 상호씨 달려볼까요?
1: 네. 나 물리시험 또 망쳤어. I bombed the physics test again. 나 그 지리학 시험 망쳤어. I bombed the geography test. 나 그 오디션 망쳤어. I bombed the audition. 내가 너무 게을렀어. I was too lazy.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I was too greedy. 너무 어두웠어. It was too dark.
0: Alright, you guys.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1: 해결! Oh, gosh. I bombed the physics test again.
2: Again? You should have studied harder. You always slack off, man.
1: I know. I was too lazy. 아, 스터디 하드 해야 되겠어.
2: You can do it. Go to the library.
1: Library?
2: Right now.
1: Right now?
2: Yeah.
1: Okay. Come together. No, 같이 가, 같이 가.
0: Yes.
1: Okay.
0: Well done, you guys. Okay. 자, 그럼 우리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난 내가 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

0: 나는 생각해. 어떻게 출발해야 돼요?
1: I think.
0: I think. 그렇죠? 너가 더 똑똑하다? You are?
1: You are smarter
0: 나보다
1: than me.
0: Than me. I think you are smarter than me.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 병적 패턴이죠? Bomb something. 어. 자, 활용해서 다음 용적 해주세요. 나 그 수학시험 또 망쳤어. 나 그 수학시험 또 망쳤다.
1: 원래 뭐 지금 미션 문장에서 지금 물리만 수학으로 바뀌어도 지금 완벽한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이왕초보 영어 페이지 올려주세요.
0: 다 틀려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성훈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1: Yes. 직업 영어 배우죠.
0: That's right. 자, 우리 유모차도 종류가 다양하다라고 해서 오늘은 뭔가 유모차를 구매하러 가는 듯한 그런 느낌.
1: 이렇게 지난 시간에 뭐 작은 거 필요하다 뭐 그래서 그 약간 연결되는 그런
0: 그런 거.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오, 스토리가 조금 연결이 되네요. 그죠? 자, 일단은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 이거 6개월 된 아이한테 괜찮은 유모차인가요? 네, 요거를 질문을 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 미션 또떠 있습니다. 휴대하기 쉬운 유모차를 찾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좀 작은 게 필요했던
1: 그렇죠,
0: 거죠. 좀 가벼운
1: 그렇죠.
0: 거. 오케이. 자, 오늘 왠지 복습할 만한 어휘도 좀 나와 있는 것 같고,
1: 네.
0: 단어가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도전해 보세요.
1: 네.
0: 평상시 어떻게 보내볼까요?
1: 갈게요. 시작.
0: 영어
1: 영어 합시다.
0: 합시다.
1: 도전
0: 도전합시다.
1: 합시다. 이거 그 6개월 된 아이한테 괜찮은 유모차인가요?
2: Are you looking for a stroller, ma'am? Yeah, can I help?
1: Is this a good stroller for 6 months baby?
2: Oh, 6 months
1: Months
2: old,
1: old. Yeah.
2: a baby. Yes, but it's a little bit heavy.
1: 조금 무거워. Little
2: Little
1: bit
2: bit
1: heavy.
2: heavy.
1: 휴대하기 쉬운 유모차를 찾고 있어서요.
2: Sorry.
1: I'm looking for a 휴대하기 쉬운. Easy to hand.
2: Easy to hand?
1: Yeah.
2: Easy to
1: Easy to
2: lift?
1: lift. Yeah. Easy to lift
2: Ah.
1: stroller.
2: Okay. Go for this one. It only weighs 10 pounds.
1: 10 pound?
2: It only weighs 10 pounds.
1: 달러로는 얼마예요? How much is this dollar? Not pound.
2: No, not money.
1: Yeah.
2: Weighs 10 pounds.
1: 파운드, 10파운드. How much is it?
2: It's very cheap.
1: Oh, yeah.
0: 오케이. 잘 봤습니다. 아니, 후반부에 무슨 파운드 어떤 이런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1: 네, 우리는 사실 그 무게 같은 거 얘기하면은 킬로그램을 하잖아요.
0: 솔직히 그렇죠.
1: 그러니까 파운드라고 했을 때는 뭐 사실 뭐 먹는 거 K 파운드 K.
0: 파운드 게이.
1: 내가 거기서 K 갑자기 나오지 않을

0: 거를 figure out 한마디로 알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1: 그러니까 보니까 앞에 뭐 only wait and found 이렇게 나왔을 때그 wait을 사실 못 들었기 때문이에요.
0: 아, 근데 지금 문제점을 스스로 정확히 판단하신 거예요.
1: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0: 맞아요.
1: 얘기하면은 뭐 wait and found 그 빨리 얘기하잖아. wait and found 하면 기다리라는 건가?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오늘
1: 사실은.
0: 변수가 좀 있었네요.
1: 확실히 있었어요.
0: I get it, I get it.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완전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Is this a good stroller for a six-month-old?
3: Yes, but it's a little bit heavy.
2: I'm looking for a portable stroller, so...
3: Go for this one. It only weighs 10 pounds.
0: Alright, everybody. 오늘의 dialogue, 대화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단 미션 문장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6개월 된 아이한테 괜찮은 유모차인가요? 지금 유모차를 사러 간 느낌이잖아요.
1: 그러네요.
0: 근데 상훈 씨 생각해보면 이거 유모차 말고 다른 것도 쓸 수 있거든요.
1: 왜냐하면 그 다이퍼도,
0: 오,
1: 기저귀도
0: 그래,
1: 뭐 몇 개월, 뭐 몇 개월용 선물 많이 해봐서 알거든요.
0: 장난감.
1: 장난감도 몇 개월짜리 장난감 어허. 다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유모차도 사실 아이의 크기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0: 그럼요, 그럼요.
1: 예,
0: 이거 한번 알아두면 응용이 가능한 거죠.
1: 자, 일단은 물어보죠. Is this?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괜찮은 유모차입니까?
0: 제가 원래 유모차 비우려다가 참았습니다.
1: 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요거 뭐를 위한? 그죠? 뒤에 six months old.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늙은. 6개월 된. 곧 직역한 거예요.
0: 6개월이 좋아요.
1: 6개월이 된 아이를 위한. 괜찮은 스트롤러니까 a good stroller.
0: 오케이. Okay. 우리가 괜찮은이라고 할 때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굉장히 심플한 거. good, right? 괜찮은, 좋은이라는 거를 이제 써봤습니다. 오케이? Okay? So, 만약에 상훈 씨가 나는 이걸 두 개로 나눌 수 있겠다 하면 의미절 어디쯤에서 나누겠어요?
1: Is this a good stroller? Good.
0: That's it. Is this a good stroller? 문장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끊어주고 나머지 또 추가해서 누구를 위한 거? 아, 6개월 된 사람을 위한 거? 오케이. Okay. 정답. Good, right. 괜찮은, 좋은, right. 제가 발음할 때 good, good. 뭔가 촌스럽지 않아요?
1: 네.
0: 안 됩니다. 자, 입모양을 너무 하지 마시고요. 힘을 빼주세요. 입모양을 풀고 편하게 good, good 해보세요.
1: 이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거 하지 마시고 그냥 갈게요.
0: 네.
1: Good. Good.
0: 오, 발음 끝내줍니다. Good, right? 오케이. 자, 그 발음이 또 됐고, 우리 유모차라는 단어는 또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따가 건들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So, is this a good stroller예요? 질문 어순 들어갔고요. 근데 누구를 위한? 6개월 된 아이를 위한. 자, 그런데 아이, 아기, baby child라는 단어를 안 썼죠, 제가?
1: Yeah.
0: 오케이. 자, 사실은요. Let me show you something. 요거 그대로 예를 들어서 6은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1: 네.
0: 6개월 된 아기를 얘기를 할 때 원래는 저렇게 뒤에 baby or a child, right? 그런 단어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So 한 명의 6개월 된 baby, 한 명의 6개월 된 child 이런 게 오는 게 맞는데 이렇게만 써도 똑같은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Do you understand?
1: 예.
0: 이거 자체가 명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명사니까 앞에 뭐 있어요, 우리?
1: 아, 그래서 관사어가 있군요.
0: 그렇죠, 그렇죠. Right?
1: 그러니까 저는, 아니, 6면 당연히 먼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먼츠도 네. 바뀌고, 어가 들어가니까.
0: 네. 저는. 자,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단순하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20살이다라고 하면은, 원래 뭐라 그래요?
1: I'm 20 years old.
0: I am 20 years old. old. dash yeah.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어두웠고. 자, 그럴 때 20 years old라는 건 20살만큼 늙은이라는 형용사거든요. 네. 나이 같은. 자, 그런데 걔를 얘처럼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를 넣고 한 명의 20살이 된 사람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그때는 I am a 20 years도 아니라 year old 그 사이에 dash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man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뭐 뒤에 girl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뒤에 명사를 넣어주든가 or 얘처럼 아예 빼도 말이 됩니다.
1: 그러면 I'm a 20-year-old 해도
0: 그렇게도 가능해요.
1: 나는 20살짜리 사람이에요. Right, right.
0: 근데 보통 나를 얘기할 때는 그렇게 많이 안 쓰는 편이긴 해요. 안 쓰는 편이긴 한데

0: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So, 나이를 표현할 때 이렇게 대시를 그어서 그리고 여기 단수를 만들어서 명사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냥 you know, he is 6 months old. 이렇게 형용사로 써도 된다라고 하는 거.
1: 이걸 정리해 보면은 만약에 I'm he is 6 months old 하면은 아 이건 이 친구는 얘는
0: 6개월
1: 6살 6개월 된
0: 됐어요.
1: 아이예요 이거고
0: Exactly.
1: 6 months old 하면은
0: old.
1: 하나의 6개월
0: Then
1: 된 아이예요.
0: 완벽합니다.
1: 비슷한가?
0: 맞아요. 맞아요.
1: 뭔가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0: 같은 의미예요. 의미는 같지만 6개월 된 아기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6개월 된 거다라고 단순하게 얘기하는지 요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헷갈리면 우리 기존에 했었던 거 I am 20 years old. He is 6 months old. 이런 걸로 먼저 연습을 하세요. 오케이?
1: 이건 또 하나의 옵션이다.
0: 그럼요. 업그레이드입니다. 실제로 교재에만 나와 있는 형식으로 배우는 거 말고 이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Alright? So,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를 숫자만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뒤에 뭐 boy, girl, a child 이런 단어 안 써도 그만큼 된 아이를 나타냅니다. 자, 예를 들어서 4개월 된 아이 뭐라고 할까요?
1: four-month-old.
0: 그죠? A 4-month old예요. 근데 굳이 뒤에다가 baby 이런 거안 써도 된다는 거. 또 하나, 12개월 된 아기. 그럼 어떻게 해요?
1: twelve-month-old.
0: Alright, 그거 유지한 상태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희는 데리고 있어요. 4개월 된 아기를.
1: We have a four-month-old.
0: Exactly, we have a 4-month-old 하고 뒤에다가 baby
1: Baby.
0: 써도 오케이 된다는 거. 자, 또 하나 더. 그녀는 12개월 됐어요가 아니라 그녀는 12개월이 된 아기예요. 요런 느낌 명사로 쓴다면은.
1: 여기 아이 예쁘다. 몇 개월이에요? 하니까 she
0: She's
1: is
0: a
1: a 12 month old.
0: Exactly. She is a 12-month old. 결국에는 she is a 12-month old child. Yes? Alright? 그리고 얘를 형용사로도 바꿔 볼수 있겠죠. 한번 해 보실래요?
1: 그러면 she is 12 months old.
0: 그렇죠. Very nice. 어가 날아가고 여기에 S가
1: S가 붙고
0: 들어가고 대시가
1: 여기도 빠지고.
0: 사라지고. 오케이.
1: 이거 제가 좀 디테일하게 잡아보면, 어떻게 보면은,
0: Right.
1: 그냥 she is 12 months old 하면은 약간 그 나이에 집중을 한것 같고, she is a 12 months old 하면은
0: Month
1: 뭔가
0: old
1: 이
0: or child?
1: 12개월 된 아이, 그 사람한테 좀 뭔가 더 집중을 한것 같고, 맞아요?
0: 완벽합니다.
1: 아, 그래요?
0: 포커스가 조금
1: 조금
0: 달라지는
1: 다른
0: 거예요.
1: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되게 디테일해지는 거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소통을 할때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 그쵸.
0: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난 이게 너무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은 기존 걸로 쓰시면 돼요.
1: 그쵸, 그쵸.
0: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본문 읽어볼게요. Is this a good stroller for a 6-month old?
1: Is this a good stroller for a 6 months old?
0: 오케이. 자, 이랬더니, 아, 그렇긴 한데 이게 이 제품이 좀 약간 무거워요.
1: Yes, but. 맞아요. 맞기는
0: 맞긴
1: 한데, 그렇긴
0: 한데.
1: 한데, 그것은, a little bit, 요거 묶어주면 됩니다. 요것도 덩어리 표현이죠. 그것은 약간 무겁다. heavy 써주면 되죠.
0: Okay,
1: heavy.
0: very nice.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avy. Perfect. 자, 무거운이라는 거는 이거 품사, heavy는 뭐예요?
1: 형용사.
0: 형용사. 여러분들, 품사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원어민들도 배우는 거고 외국에서 ESL 스튜던츠들도 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heavy는 우리가 형용사라는 거는 뭔가의 상태를 나타내요. 그렇죠? 뭐 달콤한, 키가 큰, 가벼운, 똑똑한 이런 상태 있죠.
1: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은 동사랑 뭐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여기 뒤에 상태를 붙여봐요. 그 말이 돼. 아, 무거운 상태, 달콤한 상태, 뭐 키가 큰 상태.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돼. 근데
0: 먹다 상태.
1: 먹다 상태는 안 되거든요.
0: 이상해, 그쵸?
1: 뭐.
0: 그거는 먹다는
1: 네.
0: 이거잖아요.
1: 그래서 대신에 먹는 상태만 말이 되니까
0: 그거는
1: 동사는
0: 진행형으로 쓰면 되죠.
1: 다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저는
0: 오,
1: 그렇게 약간
0: 오케이.
1: 저만의 방법?
0: 이거는 본인의 방법에 맞으면 돼요, 진짜로.
1: 혹시나 더 헷갈리시면은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0: 오케이.
1: 저는
0: But
1: 이렇게 한다.
0: sounds good, sounds good. Alright, so heavy, 무거운 상태. 그러면은 성우 씨, 가벼운 상태는 뭐라고 해요?
1: Light.
0: GHT 얘도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0: 그러면 오늘은요, 그냥 형용사하다. Oh, it's heavy. 이렇게 안 쓰고 조금 더 추가했죠.
1: 네.
0: 뭐가 있죠, 앞에?
1: A little bit.
0: 아하. 아마 이거 여러분 엄청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A little bit 어때? 이거는 약간 좀 어때? 이렇게 해서 양념을 좀 친 것뿐입니다. 그렇죠? So for example, right? 긴장한 거 형용사로 뭐예요?
1: Nervous.
0: Nervous, right? Nervous. 그러면 아, 나 긴장돼. 이거는 I'm nervous잖아요.
1: Yeah.
0: 그럼 나 약간 긴장돼.
1: Oh.
0: Because I have an interview tomorrow.
1: 그러면은 right? 아우 내일 인터뷰가 있다고요? I'm a little bit nervous.
0: 아, 그렇죠. I'm a little bit nervous, right? How about this? 그거 약간 비싸. 야, 그거 얼마나 비싸니? 그래도 아, 약간 비싸.
1: It's a little bit expensive.
0: Exactly. It's a little bit expensive.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얘는 없어도 문장은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1: yeah.
0: 양념을 줘줬죠. 그쵸? 자, 그리고 참고로 대부분 이거는 한국에서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이거는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A bit. 의미는 같습니다. 거의.
1: 그럼 이렇게 예. 지금 하셨다는 거는 혹시
0: 얘가 조금 더 양이 적음을 더 강조해 주긴 해요. Little이라는 것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a bit 얘 자체도 약간이라는 거 그것을 나타내 주는데 이거 왜 알려드리냐면 1번은 원어민들이 선호해요. 짧잖아요.
1: 짧은 거 좋아하잖아요.
0: 예.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은 빠르게 말하면 날아가기가 너무 쉬워요.
1: 연습 한번 해볼까요? 어허. 여기 지금 Yes, but it's a little bit heavy. 해주시고
0: 네.
1: a bit heavy 한번 해주세요.
0: Okay. Yes, but it's a little bit heavy. 두 번째는
1: a little bit 정확하게 들렸어요.
0: Right. Yes, but it's a bit heavy.
1: 빈만 들리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little이 빠지니까 네. 약간이라는 거를 오히려 맞아요. 좀 저희가 흡수를 못할 수 있어요.
0: 근데 그게 bit이라고 생각도 못할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지만 소리로만 들었을 때 Yeah, it's a bit heavy.
1: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be happy처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0: That's
1: 그러면
0: right.
1: 완전히 틀어지는 거니까
0: That's right. 알고 듣는 거랑 아예 모르고 듣는 거는 완전히 다르고요. 요거가 a little bit 같은 경우 얘 때문에 들릴 확률이 높아요.
1: 맞아요.
0: 근데 얘가 넘어가기 쉬우니까 많이 읽어보세요.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Yes, but it's a little bit heavy.
1: Yes, but it's a little bit heavy.
0: 자, 두 문장 했으니까 우리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s this a good stroller for a six-month-old? Is this a good stroller for a six-month-old? Yes, but it's a little bit heavy. Yes, but it's a little bit heavy.
0: Alright, 다음 문장 볼까요? 휴대하기 쉬운 유모차를 찾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무거운 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1: 자, 해주고요. I'm looking for. 나는 찾고 있어요. 찾고 있는 중이에요. 뭐를? 휴대하기 쉬운 유모차를 그래서요.
0: 말투가 뭐 그래서요.
1: 네,
0: 점점점.
1: 자, 휴대하기 쉬운 스트롤러잖아요.
0: 네.
1: 아, 이게.
0: 아, 이게 근데 한국에서도 이 단어를 쓰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외래어로 쓰는지 저도.
1: 갖고 다니기 쉬운 거니까 뭔가 네. 핸드 휴대폰은 우리 뭐라 그러죠? 셀룰러폰이 셀룰러 다른 거잖아.
0: 그렇죠. 휴대하기
1: 쉬운.
0: 생각해보니까 진짜 휴대폰도 그냥 셀폰이라고
1: 예.
0: 하지. 이야, 제가 아예 혹시 제가 추측을 해서 한국에서 발음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거 한번 발음 들려볼까요?
1: 발음하면 무조건 알아요. 저는 이제 뭐 왕초보 영어 지금 아,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어휘는 웬만하면 발음 다 합니다. 조금 더 어렵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같이 맞추셔야 재밌어요.
0: 오케이. 진짜 발음은 이런 식이에요. Portable.
1: 포터블. 아, 우리 포터블 알죠?
0: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아, 포터블을 쓰는군요.
1: 포터블 씁니다.
0: 아, 하긴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표기가 영어로 많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1: 뭐 정확한 예시일지 모르겠지만 제 네. 기준으로는 게임기 중에 네. 콘솔 게임이 있고 네. 포터블 게임이 있어요.
0: 오.
1: 포터블 게임이 휴대용 게임기거든요.
0: 이렇게 들고 다니는
1: 네.
0: 거.
1: 이해하시죠? 다 공감하시죠? 두 분.
0: 이게 경험이 있으면 봤을 수도 있어요. 아니, 모른다고 해서 절대 문제는 아닙니다. Okay? But I'll show you. I'm looking for a portable stroller. So, 네. 이 portable이라고 하는 거는 휴대하기 쉬운 휴대용의 다행히도 상훈 씨 이걸 많이 들어봤다는 얘기죠. 그렇죠?
1: Yeah, yeah.
0: 그런데 발음할 때 제가 portable이라고 했나요?
1: 아니요. portable 했어요.
0: Yes. 자, T에다가 flap을 주세요. 자, flap이라는 거는요. 리을 비슷한 소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진 않아요. 오케이? 모음사

0: T 사운드 혹은 RT 사운드가 껴있으면 리을 비슷하게. 그 얘기 뭐냐면요, 그냥 편하고 힘 빼고 발음하라는 겁니다. Portable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한번 try 해보세요. Portable. Portable.
1: Portable.
0: Mm-hmm.
1: Portable.
0: 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Okay. Portable. Right.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동사. 여러분들도 이제 좀 익숙해졌을 것 같은데 뭔가 우리
1: 찾고 있는
0: 찾고
1: 중이에요.
0: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못 썼어요.
1: Look for.
0: Mm-hmm. Look for something. 이거는 뭔가를 찾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find는 뭐예요?
1: 찾아냈다. 결과 찾아냈다. 쪽에 좀 집중해요.
0: 이미 찾아낸 결과를 얘기를 하는데 look for는 뭔가를 찾으려고
1: 찾는 과정.
0: 과정. Yes.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자, look은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원래 모든 건 그렇지 않지만 전치사가 for 뒤에 나오는 거를 내가 가져간다라는 느낌을 많이 줘요. 이 for이란 전치사가 이 뒤에 뭐가 명사가 나오면 그걸 얻으려고 한다. 아... Yes. 예, 대표적으로 apply for a job. 이러면 직업을 내가 얻으려고 그걸 지원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아무튼, so look for, 내가 이걸 얻으려고 막 찾는 과정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행형으로 한번 해보세요. 중고차가 여러분 뭐죠? 어, 뭐죠?
1: Used car?
0: 음흠, 그러면 저 중고차 찾고 있는데요. 어떡할까요?
1: I'm looking for a used car.
0: 그렇죠. I'm finding이 아니라 I'm looking for a used car. How about this? 혹시 당신 직업을 찾고 있나요?
1: 어.
0: Why don't you work for us? 이런 hey, 느낌.
1: Are you looking for a job?
0: 아, 완벽해요. Are you looking for a job? 잡을 얻어내려고 당신이 룩하는 거냐. 느낌 맞죠?
1: 네.
0: Yes.
1: 명사. Looking uh-huh. for a 명사.
0: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I'm looking for a used car.
1: I'm looking for a used car.
0: Are you looking for a job?
1: Oh, are you looking for a used job?
0: job? A used car?
1: A used car도 네, 네. 제가 찾고 있나 봐요.
0: Okay.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I'm looking for a portable stroller, so...
1: I'm looking for a portable stroller, so...
0: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가볍고 작고 이런 거. 마지막 문장. 아, 그러면은 이걸로 하세요. 얘가 겨우 10파운드밖에 안 나가요.
1: 우리는 근데... 그러면 10kg밖에, 10파운드밖에 안 돼요라고 들을 수도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리고 또 좋게 말하는, 아, 이거 네. 10파운드밖에 안 해요. 가격으로 또 그렇게 생각.
0: 그렇죠. 이 한국어도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아,
1: 저도 지금도 하면서도 헷갈려요. Go for this one. 아. 가라. 이것으로.
0: 네.
1: 어, 이것으로.
0: 아.
1: 그것은 겨우 10파운드밖에 안 나간다.
0: 네.
1: 안 나간다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겨우 뭐뭐 안 해요니까 무게가 10파운드예요. 겨우 10파운드예요, 그죠?
0: 음흠.
1: 웨이트가 okay. 10파운드. 그럼 웨이트 들렸다니까.
0: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근데 이게 기다리다로 잘못 들릴 수도 있다.
1: 맞아.
0: 맥락을 파악을 못한다면. So go for this one. It only 10 pounds. 자, 거의 맞았습니다.
1: 어?
0: 에.
1: 3인칭 단수.
0: 자, 지금 상훈 씨가 쓴 거 있죠? T 쓴 거.
1: 예.
0: 걔는 무게라는 명사예요.
1: 아, 그래요?
0: 네, GH까지 쓴다면 그 뒤에 T를 쓰면 weight, 얘는 무게입니다. 하지만 weigh, H까지 쓰면 무게가 나가다라는 동사예요.
1: 아,
0: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품사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렇죠? So, weigh가 나가는데 주어가 3인칭?
1: 단수니까.
0: So, 어떻게 돼요?
1: weighs.
0: weighs? 네, weighs. 그거는 겨우 weighs, 나가요. 얼마? 10pounds가 나가요. Make sense? 말이 되죠?
1: 네.
0: 네. 이거 동사로 한다는 걸 대부분 많은 분들 모르시고 아예 weigh도 생각도 안 하고 weight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 맞아요. weight가 너무 세요.
0: 네.
1: 맞아요. 무게란 명사가.
0: Right. That's right. So for example, right? 나는 70kg가 나가요라고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1: 오.
0: 나는 무게 나간다? 70kg, right?
1: I weigh
0: mm-hmm.
1: 70kg.
0: Kilograms, right? 그런 느낌. 이거 어떻게 할까요? 피터는 150파운드가 나간다. 이러면 어떡할까요?
1: Peter weighs 150
0: pounds.
1: Pounds.
0: pounds.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1: 예, 예.
0: 앞으로 여러분들이 본인의 몸무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my weight is, 그죠? my weight is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네.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동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게 나가요? 이만큼 나가요.
1: 아.
0: 이게 회화체에서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1: 너무 재밌네요. 와, 아, 이거 또 배워가네요.
0: Okay, very, very nice. 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여기 지금 go for this one. 이걸로 하세요라고 했잖아요.
1: 네.
0: 자, 원래 go for something은 뭔가로 선택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거예요? 어, 나 저 빨간 걸로 할래. 이러잖아요. 어디 뭐 놀러 가서 나 그거 사겠다. 선택하겠다라고

0: 나 저걸로 할래 이러잖아요.
1: Yeah.
0: 근데 영어에서는 go for something이라고 씁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우 씨, 아까 for 뒤에 나오는 걸 내가 뭐 하려고 한다고요?
1: 취하려고 하는 거야.
0: Yes. So 내가 그거 취하려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1: Go for a red one.
0: Exactly. 그래서 왜 화이팅 같은 거할 때도 go for it 이러잖아요. 그 뭔가 win을
1: Go for win.
0: 위해서 얻기 위해서 가라. 이런 느낌이라고
1: 네.
0: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읽어 볼게요. Go for this one. It only weighs 10 pounds.
1: Go for this one. It only weighs 10 pounds.
0: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m looking for a portable stroller, so. I'm looking for a portable stroller, so. 'Go for this one. It only weighs 10 pounds. Go for this one. It only weighs 10 pounds.
0: 네, 다 같이 전체 대화 다시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s this a good stroller for a 6-month-old? Is this a good stroller for a 6-month-old?
2: Yes, but it's a little bit heavy. Yes, but it's a little bit heavy.
3: I'm looking for a portable stroller, so. I'm looking for a portable stroller, so.
2: Go for this one. It only weighs 10 pounds. Go for this one. It only weighs 10 pounds.
0: 자, frame patterns 활용해서 이병작 해보겠습니다. 자, 숫자 month old 활용해서 가볼게요. 이거 6개월 된 아이한테 괜찮은 유모차인가요? 제가 나눠드릴게요. 이거 괜찮은 유모차예요?
1: Is this a good stroller
0: 6개월 된 사람에게?
1: for a 6 months old?
0: Exactly. Month old, right? 저희는 4개월 된 아이가 있어요. 가지고 있다, 데리고
1: Oh,
0: 있다.
1: we have a 4 month old.
0: 그렇죠. 꼭 넣어주시고요. 자, 하나 더. 그 아이는 12개월 된 아이예요. 여자아이로 해볼게요.
1: Oh, she is a 12 months old.
0: Exactly. 뒤에 girl. 이런 거 넣어도 된다는 거.
1: Yeah.
0: 자, 두 번째는요. Look for something, right? 목소리 키워서요. 저는 휴대하기 쉬운 유모차를 찾고 있어서요. 저는 찾고 있어요. 어떻게요?
1: I'm looking for
0: 자, 휴대하기 쉬운 유모차.
1: a portable stroller.
0: Stroller, so,
1: So,
0: 뭐 이런 거. 그렇죠? 두 번째, 저는 중고차를 찾고 있어요.
1: oh, I'm looking for a used car.
0: 그렇죠? I'm looking for a used car. One more. 너 일자리 찾고 있니?
1: Are you looking for a job?
0: 완벽합니다. Are you looking for a job? 자, 그럼 이병자 패턴 한거 상우 씨 달려볼까요?
1: 네? 이거 6개월 된 아이한테 괜찮은 유모차인가요? Is this a good stroller for a 6 months old? 저희는 4개월 된 아이가 있어요. We have a 4 months old. 그 아이는, 그 여자아이는 12개월 된 아이예요. She is a 12 month old. 전 휴대하기 쉬운 유모차를 찾고 있어서요. I'm looking for a portable stroller, so. 전 중고차를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a used car. 너 일자리 찾고 있니? Are you looking for a job?
0: 다 같이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1: 해결!
0: 해결!
1: Is this a good stroller for a 6 months old?
2: Yes, but it's a little bit heavy.
1: I'm looking for a portable stroller, so.
2: Go for this one. It only weighs 10 pounds.
1: Wow, only weight 10 pounds?
2: Yeah, really light.
1: Okay.
0: Yes.
1: Yes.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0: Well done. All right. 자,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나그 수학 시험 또 망쳤어. 망치는 건 fail도 되지만 좀 희한한 거 있지 않았어요?
1: 범이죠, 범.
0: bomb, right? So I bombed the math test again. 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look for something 활용해서 다음을 영작해 주세요. 저희는 중

0: 중고 트럭을 찾고 있어요. 저희는 중고 트럭을 찾고 있습니다.
1: 와, 여러분, 요거 한번 써보시라고 보너스 문제입니다. 차만 트럭으로 바꿔도 뭐 다 되는 거 아닌가?
0: 그러니까요.
1: 다
0: 드려. 다 드린 거 아닌가? 오케이.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이왕초보용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0: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English Trainer 마윤사 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호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목요일은 또 뭔가 관계 영어를 배웁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나 기억력 좋거든. 이게 뭐냐면 밥을 먹고 계산을 하려는 상황인 거예요.
1: 이게 네. 사실 굉장히 별거 아니면서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0: 어?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은 해요.
1: 네. 이게 네. 서로 계산하는 게 뭐 네. 외국에서는 그 더치페이 문화가 정착돼 있지만 우리나라도 이제는 좀 많이 갔지만 네. 그래도 아직까지도 뭔가 누가 한번 이렇게 뭐 쏜다 하잖아요. 뭔가 그런 게 조금 아직은 좀 있죠.
0: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음식을 산다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 인간관계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미국에서도요. 그걸 going Dutch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 흔히 더치페이 한다라고 여기서는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가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오히려 going Dutch보다 아 내가 살게 이런 경우 꽤 있어요.
1: 오 그래요? 네.
0: 생각과 오히려 반대죠, 그렇죠?
1: 와우.
0: 자 아무튼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 보니까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내가 냈잖아. 긴장감이 막.
1: 갑자기.
0: 막 텐션이
1: 오케이,
0: 막.
1: 오케이요.
0: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 내 생일이라서, 너의 생일이라서 내가 너한테 점심 사줬잖아. 기억나?
1: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거면 진짜 산 거네요.
0: 그러니까요. 아, 이거 굉장히 계산적인 관계인 것 같기도 하고.
1: 근데 이긴 문장을 우리가 다 해야 돼요.
0: 할수 있습니다. 상훈 씨, 너의 생일이라서 내가 너한테 점심을 사줬잖아. 기억나? 엄청 길어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네. 요거 도전해 보는 거죠,
1: 자,
0: 뭐.
1: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0: 네.
1: 보세요.
0: 자, 일단 콩상 씨 보내보겠습니다.
1: 시작.
0: 영업합시다.
1: 영어합시다. 도전합시다.
0: 도전합시다.
2: It's your turn to buy lunch today.
1: My turn?
2: Your turn, yeah.
1: 런치가 바이 하는 게?
2: It's your turn to buy.
1: 아니, 그렇지만, 지난번에 내가 냈잖아. But I paid last time. 아이 페이드 다이어트다 그래갖고 아니 너 생일이라서 내가 너한테 점심 사줬잖아 기억나?
2: Last time?
1: Do you remember? Your birthday. So I bought lunch. Okay, your birthday. Okay요?
2: It was my birthday.
1: Yeah.
2: Oh yeah, that's true. My bad.
1: 너 나쁘진 않아 그렇게.
2: My bad.
1: 괜찮아. You're smart. Nice.
2: But
1: Not bad.
2: yeah, but my mistake. I forgot. Okay.
0: Oh man, 잘 봤습니다.
1: 네.
0: 오늘 인정, 솔직히 본인도 인정하지 않아요?
1: 아니
0: 네.
1: 뭐 아마 그 얘기해주신 그 어순 그대로 하진 않았을 거예요.
0: 아하,
1: 그냥
0: 맞아요.
1: 제가 그냥 근데 제가 원하는 대로 그냥
0: 네.
1: 진짜 최대한 한번 외국인과 대화하는 느낌으로
0: 네.
1: 콩상실 한 건데,
0: 저는
1: 막 인정입니다. 전 만족.
0: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1: 오.
0: 뭐냐면은 그 또박또박 하거든요, 사실. 또박또박하고 어순이 약간 틀리긴 했지만 하려고 노력은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영어 처음 배울 때 왠지 발음을

0: 아주 buttery. 버터처럼 해야 잘한다. 남의 시선을 신경 써야 된다.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엄청
1: 제가 말씀드리면은
0: 많아요.
1: 해외 나가잖아요. 만약에 굉장히 영어 발음을 신경 써서 잘해요. 짧게 만약에 우리가 외운 거 뭐, Can I try this one? 이렇게 하잖아요. 영어를 잘하는 줄 알고 오히려 막 빠르게 대화하시면은 오히려 이걸 우리가 여기서 끝나요, 대화가. 근데
0: 맞아요.
1: 오히려 Can I try this one? 뭐 조금 틀리더라도 또박또박 천천히만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아, 영어가 조금은 부족할 수 있어. 우리 동양인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또박또박 말해주면 대화가 통해요.
0: 이거 너무 맞는 말인 게 외국인도 한국에 와가지고 당연히 발음이 어색할 수밖에 없잖아요.
1: 네,
0: 하지만 이 사람은 어순도 잘 맞추고 어휘도 잘 알아요.
1: 그러니까
0: 그런데 발음만 좀 어눌해요. 그러면 더 오히려 알아듣죠, 우리.
1: 우리가 그래도 더 쉽게 얘기해 주려고 하죠.
0: 그럼요. 오히려, 맞아요.
1: 우리
0: 오히려
1: 왕초보니까.
0: 우리가 배려를 해주는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되게 무슨 한국어 패치가 된 것처럼 발음이 너무 좋아요. 근데 어순이 하나도 안 맞고 엉망진창이 되면 우리가
1: 오히려
0: 오히려
1: 혼란스럽죠.
0: 혼란스럽습니다. 발음만 딱 듣고, 엄청 잘하시네요. 그러면서 막 쏟아붓게 될 거예요. 반대로, 그렇죠?
1: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를
0: Yes.
1: 샘 해밍턴 형처럼 그렇게 잘할 거 아니면 우리
0: That's right.
1: 왕초보니까
0: Okay.
1: 그냥
0: 발음에
1: 천천하셔도.
0: 너무 집착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 우리는 어휘, 문법, 문장 만드는 거 기본기에 충실을 해야 됩니다.
1: 맞습니다.
0: 아시죠? Okay.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It's your turn to buy lunch today. But I paid last time. I bought you lunch because it was your birthday, remember? Oh, yeah, that's true. My bad.
0: 오케이. 자, 오늘의 대화문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점심 살 차례야.
1: 와, 이거 이런 거 좋아요. It's your turn. 네 차례야. 근데 뭐할 차례야? 점심 오늘 점심을 살 차례야. 사다니까 buy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0: 오케이.
1: It's your turn to buy lunch today.
0: 사실은 buy를 안 하는 것보다 지금 의미절로 끄는 게더 대단한 겁니다. 그쵸? It's your turn 하고 문장 끝날 수 있어요,
1: 네,
0: 없어요?
1: 끊을 수 있죠.
0: 있죠, 그쵸? 너의 차례야? 근데 너무 심심해요. 뭐할 차례인데? 아, buy lunch 할 차례야.
1: 여기서 조금 제가 잘난 척 해보면은 여기서 끊어서 앞에도 되고 여기서 끊어도 앞에도 돼요. 다 끊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It's your turn. 네 차례야. It's your turn to buy. 네가 살 차례야. It's your turn to buy lunch. 너가 점심 살 차례야. It's your turn to buy lunch today. 오늘 너가 점심 살 차례야. 다
0: 그렇습니다.
1: 끊을 수 있어요.
0: 아주 가능해요. 지금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사무실이 이런 게 아님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1: 제가 1351회 때 처음 했거든요. 그때 제가
0: 아,
1: 오랜만에 다시 보기로 봤는데, 아, 이거
0: 끔찍했죠?
1: 품사가 어떻게 됐고요? 했는데 제가 물어봅니다. 품사가 뭐예요?
0: 저
1: 예.
0: 그거 오랜만에 사무실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줬거든요. 영상을 보고서 눈물 났잖아요. 너무
1: 네,
0: 슬퍼가지고.
1: 많이, 진짜 많이
0: Oh
1: 늘은 거예요.
0: yeah.
1: 여러분도 할수
0: And
1: 있습니다.
0: you will too, right? So, 자, buy 일단은 사다. 당연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은 이 패턴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Turn이라는 게 뭐예요? Turn.
1: 처럼 뭔가 바뀌다?
0: 당신 차례였다가 내 차례로 바뀌었다.
1: 바뀌다.
0: So, turn이 차례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당신의 차례면 your turn. 그럼 내 차례는 뭐예요?
1: My turn.
0: My turn.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이것도 제가 it's your turn. 당신 차례야. To do something. 어떤 행동을 할. 이것도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명작을 하다 쟤만 바꾸는 게 아니라
1: 아,
0: 얘도 바꿀 수 있죠.
1: 소유격도 다
0: That's right.
1: 바꾼다.
0: So, 그의 차례야. 그러면 it's
1: It's his turn.
0: 맞아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Do you understand?
1: Yeah.
0: Alright. 자, 그러면 요거 입영작 해보기 전에 요거 발음 잠깐만요. 얘 살려야 돼요. R 사운드는 입 모양을 모은 상태로 혀를 최대한 뒤쪽으로 끌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혀가 입 안에 아무데도 닿으면 안 돼요. Turn. Turn.
1: Turn.
0: 오케이. 느낌 좋아요. 요대로 갈게요. 우리 설거지하는 경우로 보죠.
1: Wash the dishes.
0: 오. 아, 이건 덩어리로 이제 안
1: Yeah,
0: 해요.
1: 아, 그럼요.
0: Wash the dishes or do the dishes, right? 자,
1: Yeah.
0: 그러면 자기가 설거지할 차례야. 이거 어떻게 할까요?
1: Oh, it's your turn to do the dishes.
0: Do the dishes, wash the dishes, right? 그냥 동사만 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아이를 픽업하는 상황인데 부부끼리 얘기를
1: Yeah.
0: 해볼게요. 그래서 자기가

0: 그를 픽업할 차례야.
1: It's your turn
0: Uh-huh.
1: to pick him up.
0: 그렇죠.
1: Pick him up.
0: Pick me up, right? So 중간에 넣어주는 거예요. Alright.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여기서 실수가 좀 나와도 괜찮은데 동사 원형을 써달라는 거. 요거만 지켜주세요. 제가 오늘은 덩어리 동사를 막 쓰고 해가지고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It's your turn to buy. 이렇게 단순한 것부터 출발을 해보세요. 오케이?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your turn to wash the dishes.
1: It's your turn to wash the
0: It's
1: dishes.
0: your turn to pick him up.
1: Oh, it's your turn to pick him up.
0: 자, 응용해봐도 돼요?
1: 그럼요.
0: 오케이. 자, buy lunch가 점심 사는 거였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내가 점심 살 차례야.
1: 어머.
0: 솔직히 말할게. 이러면서.
1: Oh, it's my turn to buy lunch.
0: 오케이, very nice. It's my turn to buy lunch. 그리고 이거는 준비한 게 아닌데요,
1: 네.
0: 장훈 씨.
1: Yeah.
0: 내가 점심 살 차례인가?
1: Is it my turn to buy lunch?
0: 완벽합니다.
1: Yes.
0: Yes. Alright. 자, 그러면은 맞아. 오늘 네가 살 차례야. 한번 해볼게요. It's your turn to buy lunch today.
1: It's your turn to buy lunch today.
0: 오케이. Okay. 완벽합니다. 아주 우정이 느껴지네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내가 냈잖아.
1: 자,
0: 네.
1: 일단은 but I 냈잖아네요, 그죠? 샀잖아가 아니고.
0: 사실 샀잖아 해도 되기는
1: 되잖아요.
0: 해요. 예, 근데 오늘은 내는 걸로 해볼게요. 돈을.
1: 돈을 지불하다. 지불하다 is paid. 예, 알죠. paid.
0: 오?
1: bought로 해도 되죠. I bought last
0: I
1: time.
0: bought lunch. Yeah, but
1: I paid last time.
0: okay. So paid를 썼는데 스펠링 I로 바꾸는 거예요?
1: 원래 이거 아니에요?
0: 현재형이 뭐죠?
1: 아, 이거에
0: 근데
1: 그거예요.
0: YED가 아니에요?
1: YED는 거의 없어요. 거의 Y는 ID로 바뀌어요.
0: 아,
1: 거의
0: 그렇습니까?
1: 대부분.
0: Alright.
1: Almost.
0: Check it out. But I paid last time. 완벽합니다. 이거 헷갈리죠? 그쵸? 원래 기본형 다시 한번 지불하다 돈을 내다는요.
1: 네.
0: PAY예요. 근데 얘가 과거형 PP 형태로 바뀌면서 스펠링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방금 이미 나왔으니까 이렇게만 하고 PP 형태도
1: 같이
0: 네.
1: 페이드다.
0: 근데 아까 전에 상훈 씨,
1: Yeah.
0: 제가 혹시 PAYED 아니에요? 라고 했잖아요.
1: 네.
0: 그거가 실수거든요. 근데
1: 예?
0: 원어민들이 엄청 많이 하는
1: 아, 이 페이드를
0: 실수예요.
1: 이렇게 쓰시게 실수하는 것도 있다지만 아니다.
0: Right. 저도 이제 미국에서 살때 어떤 사람들이 가끔가다 저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원어민이 잘 알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실수였던 겁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So anyhow, so paid. 자, 근데 언제 내가 샀다고요? 아까?
1: Last time.
0: Last time. 그게 뭐예요?
1: 지난번에.
0: 지난번에. 얘는 이 자체가 덩어리 부사기 때문에 뭐 in, at, on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얘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So I paid 언제? at 이런 거 없다. 그냥 last time. 요렇게 가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표현을 알려드릴게요. 그 빌지 있죠, 빌지.
1: 빌지, 왜 우리가
0: 예,
1: 좋아하는 거
0: 음식.
1: 빌지.
0: 그죠? 빌지. 그 빌지를 내가 픽업했다라고 하면, right? pick up the bill 이란 표현이 있어요. pick up
1: Pick up
0: the
1: the
0: bill.
1: beer.
0: 이게 음식값을 낸다라는 또 덩어리 표현이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해볼게요. 내가 그 빌을 지난번에 픽업했잖아. 한마디로 내가 냈잖아.
1: 과거로 가서. I picked up the beer last time.
0: Beautiful. I picked up the bill last time, meaning that I paid for the food last time. Okay? 자, 두 번째는 운전하는 게 영어로 뭐죠?
1: Drive.
0: 과거는
1: Drove.
0: 내가 지난번에 운전했잖아. 이번엔 네가 좀 해. 이렇게.
1: Hey, it's your turn. I drove last time.
0: Exactly. I drove last time. It's your turn to drive today. Something like this, right?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전치사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요거 읽어볼까요?
1: 네?
0: I picked up the bill last time.
1: I picked up the beer last
0: Alright,
1: time.
0: I drove last time.
1: Oh, I drove last time.
0: Alright, very, very nice. 이번에는 뭐라 그럴까요? Last time이 아니라 이번에.
1: This
0: This
1: time.
0: time, right? Okay. 읽어볼게요. But I paid last time.
1: But I paid last time.
0: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t's your turn to buy lunch today. It's your turn to buy lunch today. But I paid last time. But I paid last time.
0: 오케이. 자,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션 문장인데 좀 길죠?
1: 네.
0: It's a little bit long. Right? 자, 뭐가 하나 더 들어가서 그래요. 지금 보면 너의 생일이라서 내가 너에게 점심을 사줬다. 그러면서 기억이 나냐? 따지는 느낌이죠.
1: 그렇죠. 뭐 그리고 아무리 긴 문장도 여러분 우리가 끊어버리면
0: 아,
1: 이거는 뭐
0: 이런 에르스도 마음에 들어요.
1: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어떻게 가요? I bought you lunch. 끊어줘요.
0: 오케이.
1: 나는 너에게 샀다 점심을.
0: Yes.
1: Because
0: 왜 샀어요? 근데
1: 왜냐하면 It was your birthday. 너의 생일이었기 때문이다.
0: Yep.
1: 네, because가 들어갔으니까.
0: All
1: 그럼
0: right.
1: 이제 기억나가 여기에 다음 문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Do you remember? 해도 되지만 그냥 기억나 했으니까 remember 써주면 돼요. 와, 잠시만요. Remember.
0: 와, 와, 오늘 많이 모자란데요, 이거 길이가.
1: Remember. 그냥 단순히 이렇게 쓰는 건가요?
0: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do you remember 해도 되지만 remember를 줄였다. 라고 했습니다.
1: 네.
0: 왜냐면 확실히 봐도 너무 짧아요. 길이가. Right? 네. 자, 한번 맞는지 볼게요. Hey, I bought you lunch because it was your birthday. Remember? 이렇게. 스펠링 맞죠. Very, very nice. Okay? So, 기억하다라고 하는 뭐 동사. 그렇죠? 자, 이것보다 사실 오늘 너무 중요한 frame pattern, 뼈대 패턴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문장이 지금요. 엄청 길어졌죠?
1: 네.
0: 아까 어디서 끊었었죠? 상식은?
1: Lunch 끊었습니다.
0: I bought you lunch. 나 너한테 점심 샀다. 그쵸? 거기서 끝났어요?
1: 네.
0: 근데 뭐가 더 붙었죠?
1: Because 하나가 붙어주면서.
0: Because 하면서 문장이 거의 두 배가 됩니다.
1: 네.
0: 그쵸? 내가 어떤 거를 얘기를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추가를 할 때 우리가 because라고 이제 쓰게 되죠. 그쵸? 얘는 확장 패턴이에요. 그래서 엄청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입영작을 하려면 잘 안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뭐뭐라서 뭐뭐이니까 이기 때문에 한국어로는 이제 말투가 많죠.
1: 네.
0: Right?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because 뒤에 뭐가 와야 된다?
1: 네?
0: Because 뒤에 뭐가 와야 되죠?
1: 다시 평소문.
0: 아, 평소문이 와야 돼요.
1: 네.
0: It was your birthday. 이거 뭐예요? 명사가 아니라 평소문이죠.
1: 맞아요.
0: Right? 너의 생일이었다. 이 그래서 결국엔 또 평소문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라는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는 네가 거기 그날 없어가지고 되게 슬펐어.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나오거든요. 너무 길어서. 자, 나누면 되죠.
1: 그러니까
0: 나,
1: 이렇게
0: 어제?
1: 이렇게 가면은 나는 슬펐다. 왜냐하면 너가 거기 없었기 때문에라고.
0: 완벽.
1: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해석이 잘 안 돼요.
0: 어순이 정말 중요한
1: 어순이
0: 거죠.
1: 아예 두 개가 우리는 바꿔야 돼요.
0: That's right. That's right. 나 슬펐어. 어떻게 해요? 과거로 과거로.
1: I was sad.
0: I was sad. 네가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1: 그러면. Because you
0: were
1: not here.
0: Not here? 거기?
1: Not there.
0: Not there. So I was sad because you were not there. Right?
1: Yeah.
0: 엄청나게 긴 문장이 된 겁니다. 이거는 버벅거릴 수밖에 없어요. 길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오늘이 금요일이어서 행복해. 자, 그러면은 뭐가 먼저 올까요?
1: 그러면 나는 행복해. 네. 왜냐하면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0: Yes. 어떻게 할까요?
1: I'm happy.
0: You're happy. Why?
1: Because today is Friday.
0: Beautiful. I'm happy. Why? Because today is Friday. 이거를 스터디 메이트 분이랑 같이 연습하시려면 이렇게도 될 것 같아요. I'm happy 하면 제가 why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어가는 거죠. Because blah blah blah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because 뒤에 평소문 붙는다는 거
1: 네.
0: 요거에 좀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1: 네.
0: Okay?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I was sad because you were not there.
1: I was sad because you're not there.
0: I'm happy because today is Friday.
1: I'm happy because today is Friday.
0: All right, very nice. 자, 그리고 요거는 그냥 하나만 구조만 알려드릴게요.
1: 네.
0: 뭐 지금 암기하실 필요도 없고요. 내가 너에게 점심을 샀다 할 때 엄청 심플하게 할 때는 I bought you lunch예요.
1: 오, 네.
0: 근데 구조가 조금 바뀌면 I bought lunch. 런치를 먼저 쓰는 거예요. 난 런치를 샀다.
1: 너에게.
0: For you. 너를 위해서. 오케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이 buy라는 동사 있잖아요. 얘가 사다도 되지만 누구에게 사주다도 돼요. 이미 그 자체가.
1: 아하.
0: You understand?
1: Yeah.
0: Right. So 그래서 여기서는

0: 너에게 사주다. 이기 때문에 but you도 가능한 거고요. 그냥 사다도 되니까 런치를 사다. 이렇게도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문법 책에서는 형식을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형식을 배우는 게 나쁜 거라고는 저는 보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걸 배우고도 문장을 다른 어순대로 써보는 연습을 좀 많이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
1: 맞아요.
0: 그렇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I bought you lunch because it was your birthday. Remember?
1: I bought you lunch because it was your birthday. Remember?
0: All right,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아, 그렇지. 맞네. 내 실수.
1: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자, 아, 예, 오, 예. 아, 그렇지.
0: 네.
1: That's, 맞네. That's right.
0: That's right.
1: That's HT. 아, my bad가 내 실수네요.
0: 조금 더 캐주얼한 걸좀 드려봤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That's right. 저는 답을 쓴건 다른 거긴 한데 That's right도 완벽히 맞아요. 그거 맞다라고 했고요. 저는 true를 썼어요. True도 맞는, 뭐 진실인, 사실인인데 원어민들은 돌아가면서 많이 쓰거든요. That's true. That's right. 둘다 괜찮습니다. Okay? So that's true. My bad. 자, 얘가 바로 내 실수인데요. 우리가 성훈 씨 보통 실수, 내 실수라고 하면 우리 뭐라 그래요?
1: Oh, my mistake.
0: 그렇죠. 그거 한번 써볼게요. 그게 틀린 거라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에요.
1: Mistake.
0: Ooh. So, oh, my mistake. It's my mistake. 이라고 보통 하게 되는데, 그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슬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에서도, 아, 제 실수네요. 내 실수네. 라고 안 하고,
1: 내 잘못이네.
0: 나의 실수? 이런 거 하잖아요. 아, 좀 옛날 느낌인가?
1: 안 나의 실수는 너무 90년대.
0: 아, 그렇죠. 아, 나의 실수. 오케이.
1: 너무
0: 그게,
1: 옛날 거예요.
0: my bad.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뭐라 그럴까요? 힙합, 이런 거할 때, 래퍼들이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꼭 래퍼만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좀 구어체입니다. my bad. Alright. So, 글에는 쓰는 거 추천하지는 않아요. 오케이.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I didn't see you. 그러면, 당신 못 봤어요. 미안해요.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럼 요 느낌 살려서 한번 해볼래요? 내 실수. 내가 널못 봤어. 어떡할까요?
1: Oh, my bad. I didn't see
0: 그렇죠.
1: you.
0: Oh, my bad. I didn't see you. 너 인사도 안 해. 이랬을 때, 그렇죠? 자, 이거 해볼게요. 네가 맞다. 내 실수.
1: Oh, you're right. My bad.
0: My bad. That's correct. 굉장히 캐주얼한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Oh, my bad. I didn't see you.
1: Oh, my bad. I didn't see you.
0: You are right. My bad.
1: Oh, you're right. My bad.
0: 자, 본문 읽어볼게요. Oh yeah, that's true. My bad.
1: Oh, yeah, that's true. My bad.
0: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bought you lunch because it was your birthday. Remember? I bought you lunch because it was your birthday. Remember? 'Oh, yeah, that's true. My bad. Oh, yeah, that's true. My bad.
0: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t's your turn to buy lunch today. It's your turn to buy lunch today.
2: But I paid last time. But I paid last time. I bought you lunch because it was your birthday. Remember? I bought you lunch because it was your birthday. Remember?
0: 오, yeah, that's true. My bad. 오, yeah, that's true. My bad. 자, 우리 핵심 패턴 활용해서 입영작 하겠습니다. Last time부터 갈게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내가 냈잖아. 하지만 내가 지난번에 냈잖아.
1: But I paid last time.
0: 그렇죠. I paid last time. 이것도 과거 동사.
1: 네.
0: 내가 지난번에 밥값을 냈어. 자, 내가 지난번에 그 비를 픽업했어.
1: I picked up the bill last time.
0: 아, 좋아요. 이번 기회에 이 표현도 가져가시고요.
1: 오, 네.
0: 자, 내가 지난번에 운전했잖아.
1: Hey, I drove last time.
0: 그렇죠, I drove last time. 지난번이니까 다 과거 동사가 되겠네요.
1: 네.
0: 자, 두 번째는 because 평소문. 여러분, 이거 보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해주세요. 내 생일이라서 내가 너한테 점심 사줬잖아. 자, 내가 너한테 점심을 사줬잖아.
1: I bought you lunch.
0: 왜냐하면 너의 생일이었으니까.
1: Because it was your birthday.
0: Beautiful. I bought you lunch because it was your birthday. 두 번째, 내가 거기 없어서 슬펐어. 나 슬펐어, 일단.
1: I was sad.
0: 네가 거기 없었기 때문에.
1: Because you were not there.
0: 그쵸? I was sad because you were not there. One more. 오늘이 금요일이라서 행복해.
1: Oh.
0: 이거 한 번에 가볼게요. 아, 오늘 금요일이어서 막 나 행복해.
1: Oh, I'm happy because today is Friday.
0: Yes. Yes.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because 부분이 앞으로 와도 돼요. 대신에 그러려면 커마를 찍거나 말할 때는 쉬어줘야 됩니다. So, because today is Friday. I'm happy. It's fine. Alright. 자, 좋습니다. 그럼 이병자 패턴 상호 씨 달려볼까요?
1: 네. 그렇지만 지난번에 내가 냈잖아. But I paid last time. 내가 지난번에 밥값을 냈어. I picked up the bill last time. 아, 내가 지난번에 운전했잖아. I drove last time. 내 생일이라서 내가 너한테 점심 사줬잖아. I bought you lunch because it was your birthday. 내가 거기 없어서 슬펐어. I was sad because you were not there. 오늘이 금요일이라서 행복해. I'm happy because today is Friday.
0: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해결.
2: It's your turn to buy lunch today.
1: Oh, but I paid last time. Oh, I bought you lunch because it was your birthday. Remember?
2: Oh, yeah, that's true. My bad. My bad.
1: That's okay.
2: Can you pay today, though? I forgot my wallet.
1: Oh, of course. Thanks.
0: All right.
1: Yes.
0: 해냈습니다. Well done, you guys. 자, 오늘은요, 우리 그러면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1: 네.
0: 저희는 중고 트럭을 찾고 있어. 잠깐만, 찾고 있는 거 finding이었나요?
1: 아니요, looking for. 원래 look for지만 그렇죠. 찾고 있는 중이니까.
0: 진행형이니까. We are looking for a 중고 트럭이 뭐예요?
1: Used truck.
0: A used truck.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Because 평소문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이거 제가 쓰고도. 마유가 내 선생님이라서 기뻐.
1: 아, 요거는 못할 것 같습니다.
0: Come on, man. 하나 해주세요.
1: 해야죠.
0: 나는 기쁜데 마유가 내 선생님이라서 기쁘네요.
1: 네, 오늘 거 그대로 활용하시면은 네. 그래도 네,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평소문을 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에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이왕초보영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0: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E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어?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0: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1: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거리 곳곳을 누비는 개 두 마리. 길 생활이 익숙한 모습인데요.
1: 저도 강아지 두 마리 키우는데 안 땄어.
2: 왜요?
1: 굶을까 봐.
3: 목줄을 안 해요. 진짜 위험해요, 그거. 강아지들이.
4: 강아지들이 불쌍하지, 또 다칠까 봐.
0: 놀랍게도 녀석들에게는 보호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이나 밖이나 위태롭기는 마찬가지. 도대체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매일 개들과 함께 시장에 나온다는 할아버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라 정신 없을 법도 한데 녀석들 한눈 한번 팔지 않고 할아버지 뒤를 잘도 쫓아갑니다. 잠시 뒤 가던 길을 멈춘 할아버지. 개들도 같이 걸음을 멈췄는데요. 마치 목줄을 하고 있는 듯 할아버지와 발을 맞춰 걷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아도 다른 곳으로 새지 않고 기다리는데요. 남달라 보이는 모습,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5: 어디 씨? 안녕하세요.
6: 아이고.
5: 저희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6: 네.
5: 할아버지, 목줄 없이 잘 쫓아다니네요?
6: 잘 쫓아다니, 잘 스스로. 야, 그치. 네. 그러니까 걱정 안 해야 되지. 그러니까.
5: 걔들이 할아버지 목줄 없이 다니는데. 네. 뭐, 위험한 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6: 네, 없어요. 절대. 이 밤에 있으면은 하나 벌써 죽었어. 하나씩 죽었지.
5: 할아버지 그 개 두 마리랑 같이 좀 지내시는 거예요?
6: 그렇지.
0: 흔쾌히 제작진을 집으로 안내하는 할아버지. 이 좁은 통로 끝에 할아버지와 삼순이 몽실이가 함께 사는 집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뭐죠? 쓰레기 맞죠?

0: 안에도 짐이 많네요.
1: 짐 많지, 진짜. 그거야. 그냥. 어,
0: 할아버지, 그러면 지내시는 데가 어디예요?
1: 내가 지내는 거는 여기. 이거예요, 이거. 이 물을 못 사가지고, 이 기대니까.
0: 할아버지.
1: 예.
0: 여기는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요?
1: 예,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요.
0: 저희도 신발 벗어요?
1: 예, 신발 벗어요.
2: 세상에, 방 안에도 이불과 온갖 잡동사니가 한가득 차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집안 출입. 아, 이게 신발 벗고 들어오기도 힘드네요.
0: 아.
2: 조심하셔야겠어요. 더구나 이곳에서 생활까지 하신다니 믿기지가 않는데요.
0: 그럼 할아버지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1: 그치 쓰는 거예요.
0: 여기서 주무시고?
1: 네, 그치.
2: 집안 전체를 점령하고 있는 물건들은 대부분 할아버지가 밖에서 주워온 것들입니다.
0: 전자레인지잖아요.
1: 네.
0: 이걸 왜 세 개나 이렇게 해놨어요?
1: 세 개나 이렇게 해놨어요.
0: 이게 돼요?
1: 네. 할 줄 몰라서 그러지.
0: 어, 정지가 안 되는데? 취소가 안 돼.
3: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은데.
1: 네.
0: 취소가 안 돼. 할아버지, 취소가 안 돼, 취소가.
1: 이게 다 그 유선이잖아, 이것도 다 유선.
3: 저는 안 펴지는 것 같은데.
2: 하나같이 고장나고 쓸모없는 물건들. 할아버지는 그 속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삼순이와 몽실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4: 여기 누구 있는데?
0: 걔 있어요?
4: 네.
2: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녀석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낯선 제작진이 다가가자 경계심을 보이는 삼순이와 몽실이.
4: 그들은 쉬운 길이 없군요.
2: 쓰레기에 발목이 묶여 촬영이 쉽지 않은 상황. 관찰 카메라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녀석들은 마치 등산을 하는 것처럼 쓰레기산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는데요.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편한 자리를 골라서 휴식을 취하는 녀석들. 그러다 잠시 뒤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그곳엔 녀석들의 보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몸을 누일 데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외출에 나서는 할아버지.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넘어지시지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쌓인 쓰레기들 때문에 방에서 마당까지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한참입니다. 할아버지 부름에 재빨리 쫓아나가는 삼순이와 몽실이. 외출할 때는 항상 녀석들과 함께랍니다.
1: 저거는 100% 필요하지.
2: 매일 쓰레기를 주워오는 것이 할아버지의 일과. 그래도 아무거나 줍지는 않는다고요.
1: 이런 거는 쓰이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여름에 쓴다고.

0: 할아버지한테 필요한 물건이에요?
1: 그렇죠. 이런 거는요. 이런 건 필요하지요.
2: 어느새 양손 가득 물건을 챙긴 할아버지. 꼭 쓸 것만 골라서 주워 오신다는데 정말 필요한 거 맞나요? 그냥 원래 있던 자리에 두고 가시면 좋으려만. 귀엽고 주운 물건을 집에 가져왔습니다. 와, 이러다 조만간 집에도 못 들어가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미 쓰레기로 포화 상태가 된 집안. 잠잘 곳만 겨우 남아있는데요. 이마저도 사라지는 건 아닐지 정말 불안하네요. 밥을 먹거나 TV를 보는 평범한 일상은 꿈조차 꿀 수 없습니다. 다음 날.
1: 왜?
2: 쓰레기가 점령한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오직 잠을 자는 것뿐. 눈 뜨자마자 또 외출을 하시는데요. 할아버지 기상 소리에 삼순이 몽실이도 따라 나섭니다.
3: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4: 여기.
3: 거기 뭐 있어요?
4: 거기 물, 물.
3: 물. 물 뚫어 지금 가시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
4: 네.
3: 집에서 꽤 머네요?
4: 멀지.
2: 20분을 걸어 도착한 곳은 할아버지가 즐겨 찾는다는 약수터. 아무것도 모르는 몽실이는 혼자 놀기 바쁘네요. 불편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쓰레기집 생활.
5: 어디서 세수하세요?
1: 돈 가지고 들어가야지. 그
5: 복도하고. 아, 사우나 가세요?
1: 응, 사우나.
6: 사우나는 며칠에 한 번씩 가세요?
1: 몇 달에 한 번씩, 몇 달에. 오래되지. 한 달 반 되지면서도 그렇게 못하고, 이게 몇 달에 한 번씩 한다 한다고 해봐야지.
2: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못한다고요? 그런데 불편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3: 할아버지, 여기는 지금 이용 안 하는 방인데 불을 왜 다 켜놨어요?
1: 그냥 켜놨어요. 그냥.
3: 예. 콘센트에 예. 다 전기가 꼽혀져 있거든요?
1: 예.
3: 너무 많이 꼽혀져 있는 것 같은데 누전되면 불날 수도 있어요.
1: 나는 그거는 뭐 이래라지 말 못해요, 그거는.
3: 여기도 지금 TV 선도 다 연결하는 거죠, 지금?
1: 지금 되지. 예.
3: 와.
2: 아휴, 이러다 불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1: 아, 답답해. 진짜지. 이 귀새끼가 다 파먹어가지고. 어?
3: 귀요?
1: 예, 쥐가 파먹어요.
3: 이 쥐가 파먹었다고, 이걸? 이
1: 쥐가 파먹었어.
7: 쥐똥이다, 쥐똥. 여기도 쥐똥 없네.
2: 아니나 다를까 관찰 카메라에 포착된 쥐. 방 안을 제 집 마냥 활보하는 쥐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놀기 좋아하는 몽실이는 쓰레기를 장난감처럼 물고 뜯고 있는데요. 몽실아, 그만 놀면 안 되겠니? 정말 이곳에서 더 지내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쓰레기 수집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주변을 수소문한 결과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7: 예전에는 좀 이렇게 부모님 계실 때는 좀 잘 사셨죠?
8: 우리는 명영시내에서 잘 살았죠. 여기가 그전에는 60, 70년대 그때는 그 장롱 있잖아요. 자개장 뭐 이런 거야. 그거 직접 만들어서 팔고. 양양에 유지 썼죠, 아버지가.
7: 아버님이.
8: 직공도 많이 두고. 그런데 부모 돌아가시고, 형제들 이제 유치를 나가고 하니까 혼자서 이렇게 살고 또, 이렇게 뭐,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하니까 이제 저렇게 혼자 된 것 같아요.
2: 그래도 가정을 꾸렸었다는 할아버지.
1: 외아들 하나 있었지, 외아들. 외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냥 안 오는 거예요. 그것도 군무식이다. 군무식이다 안 오는 거고 이혼 해가지고 내가 되게 굉장히 힘들었죠. 아마 몇 년 됐지.
2: 방 안에서 발견된 오래된 앨범에서 할아버지의 가족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사진 속에는 아들과 함께한 추억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3: 이 사진이 방에서 찍은 건가 봐요. 그죠? 자개장이 똑같네.

0: 네 아들 하나 가지고 처음 보네. 처음 봐. 이놈 시기야 이게.
1: 이혼 후에 아들마저 연락이 끊기면서 점점 더 심각해진 쓰레기 수집.
2: 아들 생각나요?
3: 나면 뭐야. 나. 나기야 나지마서. 내 혼자서 뭐 어쩔 수 없지.
1: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준 건 바로 삼순이와 몽실이었습니다. 표현은 못해도 할아버지는 녀석들을 많이 생각하고 계셨는데요.
4: 어디가 그렇게 예뻐서 키우시는 거예요?
5: 장암 입고 사는 거예요. 자수 간호. 장암 입고 사는 거예요.
4: 어디가 그렇게 좋으세요?
5: 그냥.
4: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세요?
5: 그냥. 장암 입고 사는 거예요, 이제.
4: 평생 같이 살고 싶으신 거예요?
5: 그렇죠. 그에 당연히. 딴 사람들은 그러하지만 난 뭐 아주 진짜 아주 좋죠.
1: 그 마음을 삼순이와 몽실이도 아는 건지 할아버지 곁에 항상 붙어 다니는 녀석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삼순이 몽실이가 할아버지를 위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6: 저번에는 또 차들이 한번 쓰러져가지고 누워있네요. 거기서 차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나무 있는데요. 저희 아빠가 쓰러지시니까 뭐 죽지도 않고 그냥 길 건너게 가만히 행동을 바라보는 거예요. 강아지들 인식을 하죠. 강아지들 또 자기 주인이 좀 아프거나 그러면은
7: 이 복지카드 있잖아요.
1: 어린 시절부터 뇌전증 장애를 앓고 있는 할아버지. 촬영 중에도 갑자기 발작이 나타났었는데요. 곧장 이상함을 감지한 녀석들.
8: 이거 저라네.
9: 이거 좀 힘드셨어요?
8: 네.
1: 몸도 성치 않으신데 걱정이 이만저만 되는 게 아니네요. 할아버지와 삼순이 몽실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0: 저희가 한번 치워

0: 치워주고 그래도 또 그래놓고 그래서 그런 거 알고 있어요 저희도.
1: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또 자기 뭐
0: 물건인 거지.
1: 그렇지 하루하루 매일같이 뭐 이렇게 수레 같은 데다가 하나씩 두 개씩 모아놓은 게 이제 뭐 한 달 두 달 쌓이다 보니 그렇게 많이 모인 거고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 물건인 거예요. 자기 치워도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면
0: 그렇죠.
2: 그렇죠. 쓰레기에 대한 집착으로 청소를 할 때마다 역정을 내셨다는 할아버지. 더 큰 문제는 쓰레기를 치우면 다음날 다시 쌓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단 청소 허락을 구하기 위해 오랜 시간 할아버지를 설득한 제작진. 과연 할아버지의 마음에는 변화가 생겼을까요?
3: 어렵게 모으신 건데 저희가 또 치우려고 하면은 안 된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4: 그건 말하다가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지. 이게 다 치우, 그건 다 치워야지.
3: 저희가 또 치워드려도 또 모으시는 거 아니에요?
4: 또 모으죠, 뭐. 맞아.
3: 모을 거라고요? 그러면
4: 그게 버릇이에요, 그게.
3: 버릇이에요?
4: 그게.
3: 물건 가져오는 버릇이 아무 생각에 아 이건 좀 잘못됐다, 고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4: 그럼.
3: 아 그래요?
4: 그럼 드지. 나는 걱정 안 해도 돼.
2: 그래도 희망이 보이는 것 같네요.
4: 우리 삼손이 걱정 안 해도 되고.
2: 더 이상 쓰레기 수집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문의와의 상담도 진행됐습니다.
5: 아,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아, 너무 걱정된다. 그런데 그 저기 댁에 그리고 물건을 많이 이렇게 갖다 네. 놓으신다고 제가 저.
6: 네, 맞아요. 이제 다시는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네,
5: 그 왜 그렇게 많이 갖다 놓으셨어요?
6: 뭐 좀
5: 이유가 있으셨어요? 갖다 놓으셨어요?
6: 물건 이제 가져오는 게 그냥 내 스스로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5: 물건이 많이 쌓이면은 강아지들도 같이 못 살죠. 그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 다음에 뭐 마음에 드는 게 보이더라도 가져오고 싶으셔도 조금 참아야 우리 강아지들하고 살 수 있어요.
6: 네, 이제 그렇게 해야지.
5: 그러게 말이에요.
6: 그자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있지, 내가.
5: 아, 할아버지께서는 저장강박증이라고 부르는 정신과적 질환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수 있는 이 물건을 갖다 놨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공허함, 외로움, 정서적 불안정이 물건을 갖다 놓음으로써 좀 안정감을 찾는 데 도움이 좀 되신 것 같아요. 만약 이 저장강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강아지와의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자꾸만 쌓아두면 안 된다는 점을 자꾸 알려드려서 해결하면 그게 또 치료의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삼순이 몽실이가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아 듣던 중 가장 반가운 소식이네요.
3: 여기에 이제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오고
2: 물건을 버리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교정하는 인지행동 치료 그리고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좋아질 수 있는 저장 강박증.
5: 안녕히 가세요.
6: 네.
2: 드디어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안에 쌓인 쓰레기들은 저장 강박증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청소를 진행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7: 15일 이때 여기 싹 같이 청소하는 거예요?
6: 어우 이게 해내면은 알지 못지.
2: 약속대로 쓰레기를 모두 치우기로 마음먹은 할아버지. 위태로웠던 일상은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마침내 찾아온 결전의 날. 설쌤과 함께 다시 할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8: 아,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아요? 이런데 강아지가 사는 거예요?
9: 응? 네, 안에 종아리가 살고 있어요.
8: 이 안에?
9: 네.
8: 할아버지 계세요? 아, 저 여기로 들어가면 되나요? 야, 이거. 와. 네. 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 네, 서울에서 온 수인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이게 다 뭐예요, 할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아, 저기 박스 안에 들어가 있네. 삼순아! 저 쳐다본다. 안녕! 쟤네들 잘, 둘이서 꼭 붙어 있네.
2: 먼저, 삼순이와 몽실이부터 포획하기로 했는데요.
10: 이리 와.
2: 그동안 너무 소홀했던 관리.
8: 애들이 산전 수전 다 겪어가지고
2: 건강이 염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를 하는 동안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받아볼 예정입니다.
8: 다시 한번 여기를 한번 보라고.
2: 경계심이 많아서 촬영하는 내내 쉽게 만질 수 없던 녀석들인데요. 해결사 설쌤 덕분에 두 마리 모두 무사히 포획 성공. 곧이어 도착한 청소군단. 청소 차량을 비롯해서 20여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할아버지 집 앞으로 대거 집결했습니다.
8: 안녕하세요.
11: 여보 아니야, 여보. 반갑습니다.
8: 혹시 이제 건강검진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했고 걱정되는 것들이 많아서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우선 애들 좀 검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네네. 파이팅입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2: 할아버지와 설쌤이 동물병원으로 향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쓰레기집 청소. 출입부터가 난관. 마당 입구부터 차근차근 쓰레기를 끄집어내기 시작하는데요. 없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온갖 잡동사니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건 뭐 만물상이 따로 없네요. 몸도 편치 않으신데 이 많은 물건을 대체 어떻게 다 옮기신 건지. 끝도 없이 나오는 쓰레기들.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12: 마지막으로 청소해드린 거는 10월 말에, 그러니까 한 4개월? 4개월에서 한 5개월 사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보다 물건이 더 많네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치울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었거든요.
2: 그 전보다 더 많은 쓰레기가 쌓였지만 다 함께 힘을 모은 결과 마침내
13: 와, 바닥이 보니까 진짜 바닥 나왔어.
2: 이야, 드디어 마당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태산입니다.
14: 잡으세요.
2: 방 안에 쌓인 쓰레기 양도 만만치 않은데요. 2시간 넘게 쉬지 않고 계속된 청소.
15: 잠깐만요.
2: 그 양이 어찌나 많은지 두 대의 청소차가 두세 번씩 오가며 작업해야 했는데요. 무려 20톤이 넘게 나온 쓰레기.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야, 같은 집 맞나요? 진짜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쥐가 득실거렸던 집안, 방역도 마쳤습니다.
8: 먼저 들어가세요.
2: 그 시각.
16: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2: 동물병원에 도착한 삼순이와 몽실이. 병원 방문은 난생 처음일 텐데요.
17: 잘 것 같아?
2: 기특하게도 얌전하게 진료를 받는 몽실이.

0: 애기네.
1: 일단 육안 검사부터 해봤습니다.
2: 꼬질꼬질하고 있으나 이빨도 좀 깨끗한 편이고 뭐 림프절 도끼라든지 아니면 뭐 심한 피부염이라든지 아 알러지 반응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아 제가 좋습니다. 아우 어떻게 이렇게 잘못할까? 또 결막염 양상은 없고요. 아토피 패턴도
3: 없고요.
2: 좋네. 자 한입발 보면 와 굉장히 깨끗하네요.
1: 육안상 두 마리 모두 양호한 건강 상태. 그렇다면 정밀 검사 결과는?
4: 아, 어이구, 사상충 같은데?
2: 심장 사상충 가능입니다.
1: 아, 어쩌면 좋죠. 몽실이도 걱정되는데요?
3: 원래 동거견 중에 하나가 걸려 있으면. 거기다 야외에서 저렇게 살면 걸릴 가능성이 진짜 높은데 저 털이 살렸네. 매일 하루에 두 번씩 약 먹고 한 달 뒤에 와서 주사 맞고 또 한 달 뒤에 와서 주사 맞고 누가 전담해서 맡아주지 않는 날 힘들 것 같은데.
2: 할아버님 그 심장에 벌레가 살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기생충 몸에 있으면 우리가 구충제 먹듯이 이렇게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뭐 장에 사는 기생충하고 틀리게 심장은 기생충이 살면은 급사할 수가 있어요. 급사라는 거는 확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3: 그리고 그냥 두면 몽실이도 같이 걸려요.
1: 급격히 표정이 어두워지신 할아버지.
5: 할아버지, 삼순이 아프다는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속상하죠?
6: 그럼.
3: 할아버지만 괜찮다고 하시면 저는 뭐 무조건 데리고 가고 싶죠. 근데 할아버지가 허락을 안 해주시면 못하는 거니까.
1: 삼순이와 헤어져야 하는 상황. 과연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그 사이 할아버지 집에는 또 다른 봉사단이 출동했습니다.
7: 여기 주방 쪽 하고 주방 쪽 페인트 그 다음에 장판 깔 거고 방 안쪽에 도배 장판.
1: 20톤이 넘는 쓰레기는 모두 사라졌지만 고스란히 남아있는 흔적들 주거 환경 개선 작업에 돌입했는데요. 아, 세상에. 쥐구멍이 커도 너무 큰데요. 야, 이 정도면 쥐구멍이 아니라 대문 아닌가요? 쓰레기 더미 속에서 활개를 치고 다녔던 쥐들. 이제 한시름 놓겠네요. 세심하게 집안 곳곳을 수리하는 봉사단. 평소 주거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꾸준히 봉사해온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하는데요. 도배와 장판은 기본 중의 기본. 야, 혹시 뭐 맥가이 보세요? 고장나고 망가진 부분까지 척척 고치시는데요. 구석구석 찌든 때까지 벗겨냅니다. 잠장 5시간에 걸친 대공사. 과연 그 결과는? 야, 쓰레기집이었다는 사실을 새카맣게 잊어버릴 정도로 밝아진 외관. 집안의 변신은 더욱 놀라운데요. 이제야 제 모습을 찾은 주방. 그렇다면 할아버지가 주무시던 방은? 충격적이었던 쓰레기집의 대변신. 이번엔 너무 깨끗하고 좋아져서 충격인데요? 세단장을 마친 집안에 꼬질꼬질하게 들어갈 순 없겠죠?

0: 들어가세요.
1: 삼순이 몽실이도 때 빼고 광내로 왔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어쨌든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양호한 편에 왔어요. 보통 많이 엉쳐있는 애들은 이 기계가 안 들어갈 정도로 내려대면 괜찮은 것 같아요.
1: 엉킨 털은 피부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줘야 한다는데요. 변생 첫 미용이 어색할 법도 한데 좀 받아본 것처럼 제법 잘 하는데요. 예민한 발끝과 얼굴 부위를 손질할 때도 세상 얌전한 녀석. 삼순이도 몽실이 못지않게 차분하게 목욕을 받습니다. 야, 너희들 정말 착하구나.
0: 잘했어. 선생님 안 힘들게 했어, 너? 어? 에이, 차라. 어떡해.
1: 와, 전문가의 손길로 180도 달라진 삼순이와 몽실이. 쓰레기 위를 누비던 모습이 잘 생각나지 않을 만큼 신수가 아주 훤해졌습니다.
3: 와.
0: 와, 완전히 바뀌었네요. 와, 이렇게 넓었어.
4: 안에도 도배하고.
0: 네. 저 아까 여기에 요 앞에서 못 들어와가지고.
4: 네. 처음에 아주 상황이 못 들어올 상황이었죠.
0: 와, 이 일하는 흔적. 페인트 칠도 해주신 거예요?
4: 네, 여기 외부하고 요 안쪽에. 야. 너무 지저분해서 페인트 칠도 하고요.
0: 와. 이건 새로 설치한 건가요?
4: 아니요. 싹 청소하고 깨끗이 청소하고 다시.
0: 와, 네. 물 잘 나오네. 네. 와, 여기 안은 뭐야? 오, 이 안에 이런 공간이 있었어?
4: 예, 네, 여기가 저 생활하는 공간이에요.
0: 어, 넓다. 어, 쥐 엄청 많았죠?
4: 네. 지금은 또 다 막았고요.
0: 와. 진짜 아직 세상은 따뜻한 것 같습니다. 네. 강아지도 지금 병원에서도 다 도와주셨고, 네. 미용도 다 도와주셔가지고, 근데 아픈 데가 병 걸린 게 있어서, 네. 할아버님이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살리시기는 힘드실 것 같아서.
4: 근데 그 할아버지 뭐, 그 강아지가 옆에 없으면 안 되겠던데, 보니까.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4: 강아지한테 의지하고 사시더라고요.
0: 그럼 저희가 정리를 좀 했어요. 잘 나오죠?
4: 네. 털 잘랐어요.
0: 예, 몽실이에요, 몽실이.
5: 괜찮아.
0: 이 꼬리 봐.
5: 괜찮아.
0: 어떡해.
1: 큰 변화에도 할아버지는 삼순이 걱정 때문인지 별 반응이 없으신데요.
0: 그렇죠.
1: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상의 이유로 삼순이를 돌보기는 어려운 상황.
5: 할아버지, 이제 삼순이랑 여기서 같이, 오늘은 같이 자요. 여기서 같이 자도 돼요?
4: 자줄 수 있죠.
0: 오!
1: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조금 더 드려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할아버지 집을 찾은 제작진.
5: 쓰레기 안 가져가 오셨는데? 할아버지, 할아버지 잘 있었어? 할아버지, 저녁에 물건 안 갖고 왔네요?
6: 안 갖다.
5: 약속 지키려고 하신 거예요?
6: 네. 안 나가니?
5: 안 나가요? 아, 잘하셨어.
6: 그냥 안 나가.
3: 왜 웃으세요?
6: 그냥 얼굴 보이는 긴장.
5: 치료를 안 해주면은 1년, 2년 못 살고 죽을 수도 있대요. 근데 그 심장 그 치료를 해주면 오래오래 살 수 있대요. 아니면 치료 좀 해줄 수 있는 분이 치료해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보내실 생각 있으세요?
1: 헤어질 결심을 하기가 쉽지 않으신 모양인데요. 가족이 없는 할아버지가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녀석. 그래서 더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7: 잘 있었어, 애기들. 할아버지 들어가도 괜찮아요? 네, 들어가시죠. 아유, 오늘 쓰레기 안 가져오셨는데? 깨끗한데요, 집이? 집이 깨끗해. 오, 너무 좋은데?
0: 저희가 치료를 우선 하고 조금 외로우시겠지만 여기 가까운데 도와주실 분이 있대요. 저희가 서울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할아버님 조금 힘드실까봐.

0: 그리고 와서 이제 직접 뵈니까 얘네들 빈자리가 너무 클것 같고, 그리고 근데 또 얘네들을 그냥 여기 두자니 차라리 뭐안 아프면 몰라. 수면사상 좀 걸려 있으니까 눈에 띄었는데,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이걸 그냥 둘 수가 없잖아. 잘 치료해서 할아버지가 예전처럼 쓰레기만 이렇게 안 채워 놓으시면 할아버지랑 오래오래 살게 잘 데리고 올게요. 제가 진짜 약속할게요, 할아버지. 약속. 진짜. 네. 네, 할아버지, 진짜로. 제가 잘 치료해서 책임지고 해서 데리고 올게요. 애들이랑 할아버지랑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아서, 할아버지.
1: 아예 떼놓는 거못 하겠어.
0: 뭐,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잘 치료해서 삼순이 건강하게 데리고 올게요. 저 믿으시죠? 네? 조금 참으실 수 있으시죠?
2: 저장강박증이 나아질 때까지 삼순이와 함께 몽실이도 잠시 이별하기로 했습니다.
0: 진짜 잘 치료해서 잘 데리고 올게요. 네, 진짜로.
2: 할아버지 집에서 차로 30분. 녀석들을 돌봐줄 임시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3: 여기 나가면 안 돼. 들어와, 꼬시라. 네.
2: 꼬시리 보호자는 삼순이 몽실이와 안면이 있는 사이인데요.
4: 아저씨가 우선은 좀 많이 안 됐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강아지도 동네에서 많이 보던 애들이고, 또 심장사상충 때문에 삼순이가 아프다고 하니까, 네, 저도 좀 마음이 아파서, 3개월 정도 이렇게 막 병원 데리고 다니면서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보호하기로 했어요.
5: 그리고 다행히 지금 호실이가 수컷이고 얘네 둘다 암컷이라
4: 네.
5: 보통 이성끼리 잘 지내거든요? 좀 고생하셨습니다.
6: 적응의 왕이구나, 너네는 진짜. 불안해하지도 않고 지금.
4: 적응 잘하네.
6: 임시 보호를 해주신다고 했을 때 집에 왔는데 좀 안심이 되시는 것 같아요.
7: 천사세요. 네, 저희 구세주기도 하고. 항상 저는 좋은 마음으로 하지만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게 괜히 좋은 마음으로 하다가 더 뭔가 일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힘들게 하지 말잔데, 사실 이번에는 되게 하나 할 때마다 그 뒷일이 걱정되는 게 많고.

0: 아직도 다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잘 해결되고 아이들도 너무 잘 적응해주고 꼬시리도 잘 받아주니까 꼬시리도 대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아, 여기로 얼굴이 들어가고 맞겠네요.
1: 그동안 목줄 없이 사방팔방 돌아다녔던 녀석들. 보살핌을 받는 동안 목줄 교육도 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도착한 삼순이 몽실이 소식.
2: 몽실이. 적응 잘한다. 생방으로 애들이 괜찮은데? 응.
1: 건강해진 모습으로 할아버지와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3: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4: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3: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4: 자전거.
3: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4: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3: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4: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4: 책 읽어. 그리고 좀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3: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4: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3: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4: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3: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4: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3: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4: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3: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4: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3: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4: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 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또 훨씬 더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3: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4: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3: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4: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3: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4: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라고 해서 왔을 때전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4: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자, 왔다 왔다 왔어.
1: 아, 홈스윗 홈.
2: 롱케.
0: 왜 그러냐? 또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1: 아, 진짜로 너무한다.
0: 왜? 택배의 달인 방방.
3: 或者是上好了正当门或者是罗生
1: 가서 아까 그 대나무 들고 있는 사람 찾으면 될 것 같아. 근데 은진 어떻게 하냐?
0: 나 그래도 3대 꽤 쳐.
1: 난 3대 한 60초.

0: 어제 바깥 나왔어.
1: 어, 진짜?
0: 만 원 나왔어.
1: 만 원이나 남았어?
0: 이렇게.
1: 넌 어떤 일을 하고 싶어? 만약에 일을 한다.
0: 서빙.
1: 서빙? 그 사장님이 괜찮나?
0: 서빙하러 가면 보통 주방으로 보내더라.
1: 아니, 준빈이도 이렇게 살짝 재채기 할 때 보면 괜찮아. 약간 재채기 하는 느낌으로. This Justin, now are you exclusive? Good morning, Chu.
0: 응. 뭐 하셨어요, 아침에?
2: 운동?
1: 그냥 궁금한 게 오빠, 응? 운동을 하는 게 오빠의 루틴이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빠가 개운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오빠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2: 다. 이게 나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일이 잘 되면 나는 무조건 오후에만 시작하는 일이만 잡으려고 해.
1: 나는 내가 오빠처럼 막 매일 막 이렇게 아침에 막 이런 건 아니고 일주일에 3일은 하지.

0: 운동을 나도 한 1년에 3번?
1: 동일한 3번.
0: 운동화.
1: 동일한 3번.
0: 촬영 같은 거 운동 컨텐츠 이런 거 있으면 가끔 그것 때문에 3번.
2: 아, 컨텐츠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면 나도 아니네.
1: 급. 바로 급. 들켰는데.
0: 어, 잡혔다. 이거 진짜 빨리 잡혀.
2: 이제야. 아, 물이라도 가져올걸? 우리.
0: 목이 너무 마른데?
1: 나도 미치겠어, 준비나.
0: 물도 안 주나, 설마?
1: 물도 포함이지, 식비. 모든 식비가 이제 우리가 물도? 벌어서. 어.
0: 물도?
1: 어.
3: 물도 벌어서. 먹는 거라서 사드셔야 돼요.
1: 벌어서 사 먹어야 돼. 아, 아. 밥값은 해야 돼가지고 물도 이제는 챙겼어.
2: 보여줄게, 그것 때문에 에이프 때문에 난리야.
1: 해양 신충수 계열은 못 먹는 거야?
0: 아니 근데 프랑스 가도 에비랑 비싸더라.
1: 네?
2: 아 그래?
0: 니하.
1: 니하.
0: 굿모닝.
2: 아이고 가자.
1: 오늘이 날씨가 제일 좋은 것 같다.
2: 오, 너무 좋아.
0: 큰일 났다.
2: 근데
0: 오늘 제일 힘든 일인데.
2: 일단 무거운 거 들고 올라가야 돼.
0: 와.
1: 엉덩이 힘 빡 주고.
2: 그렇지.
1: 배때기 힘 빡 주고.
2: 그렇지.
1: 운동한다 생각하고 해야지.
2: 그렇지, 운동한다고 해. 운동 콘텐츠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너는. 이게 콘.
1: 와, 아침부터 족구 같은 거 하신다.
2: 어, 그런 거 하네. 어. 근데 다 아저씨들이야.
1: 아저씨들 다 우통 벗고 있어.
0: 참 우통 벗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여기. 솔로족보다 더 벗는 것 같아.
1: 난 그냥 코빅. 저기 대기실 같아서 좋아.
0: 아, 거기 다 벗고 있어?
1: 어, 늘 항상.
0: 아, 빨리, 빨리 갈아봐야 되니까.
1: 여기 또 느낌이 다르다.
0: 동네가 좀 바뀌었어.
2: 어, 약간 바뀌었어.
1: 어? 여기?
2: 어, 여기?
1: 내려? 여기에서?
0: 어, 저기다.
1: 어?
0: 저분아, 저분이다. 우리 사진에 본 거.
1: 그래?
2: 어?
1: 맞아?
0: 니하. 니하.
2: 아, 이 사람한테 그거 음성 들으면 되잖아. 이거, 이거, 이거.
0: 아니, 이분인 것 같은데. 니 방방 라마? 방방마?
1: 우리 오늘의 선배님들이신 거 아니야?
0: 약간 그런 거 같아.
4: 땀뻥벌레.
2: 땀뻥벌레.
4: 네.

0: 와, 이거 대박인데? 아, 벌 쓰는 거지, 이게, 씨.
1: 난 고빌 것 같아.
2: 아, 이거 배달하는 거구나, 이게.
0: 그러면 일이 들어와야 근데 벌 수 있는 거,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3: 또이, 요 호로 더 줘. 매 호로 더 줘.
0: 아, 예. 그러면 일을 어떻게 받아요?
3: 你的我们的电话都打电话啊每天的我们电话他都下来喊好好叫
4: 우리나라 배달하시는 분들처럼
0: 핸드폰 보고 전화가 핸드폰에서 들어오면 여기서 여기까지 뭐가 들어줘서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네.
4: 그러면 되는 거야.
0: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꼼당 얼마씩을 받으세요?
3: 예, 20块钱이 보이. 아, 장소 다호로 우리 3000. 6시간
2: 3000. 3000 위안?
0: 오,
2: 3000 위안이 600만 원인데요?
0: 600만 원?
3: 기술
0: 600만 원?
2: 10만 원이구나.
0: 600만 원이면 다 한다.
5: 아저씨 힘 엄청 세시대요.
4: 힘 세세요?
0: 아, 힘이요. 어.
2: 이 형도 한국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에요.
0: 어이.
4: 체구가 작으신데. 아.
0: 와, 힘 세다.
4: 달라요?
0: 아, 힘 세다. 근데 확실히 이게 아구 힘이 세.
2: 손아귀.

0: 대화하마.
1: 아, 예를 들어서 네가 여기 잡아서 이게 되나?
2: 나 56kg야. 나 56kg라니까.
3: 해봐, 해봐.
0: 원다들 하.
1: 되나?
0: 너 뭐 반지와이다 하. 저기
1: 니 반? 된다니까?
2: 가볼게. 안 되잖아요, 선배.
1: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리 들어오면 우리한테 가르쳐 주세요, 바로.
2: 따가워.
3: 따가워.
2: 따가워. 짜요. 짜요.
1: 아예. 야, 오늘 덥다, 진짜. 지금 조심해야 된다. 진짜 더워.
2: 진짜 더워.
0: 잠깐 봐봐.
2: 아, 여기서, 여기 앉아있어.
3: 아, 여기 대기실이 있네.
2: 그러네.
3: 다 배달 기다리신다.
1: 아, 다 기다리고 싶다.
2: 여기가 여기 오빠 약간 픽업존 같아.
1: 약간 그런 것 같아.
2: 픽업존. 원래 이렇게 앉아서 대기하세요?
0: 뭐야, 오늘도 쏴. 이거 오늘. 여기 다들 하늘.
3: 하루에 몇 시간 하세요?
0: 원상 우댄. 드셔 말라. 어.
1: 그럼 아침부터 5시까지? 와, 길다.
2: 길다, 길다. 이렇게 기다렸는데 한 건도 못한 적도 있어요?
0: 싸가월 난데 소보센? 내가 전혀 소보센? 수정내 호로 나가 소보센 마.
1: 어, 전화 왔는데?
2: 전화?
1: 어, 지금 배달 온 거 아니야?
2: 지금 배달 들어온 그러니까. 거 아니야? 핸드폰 잘 보고 있어야겠다.
0: 왜? 어. 써. 아, 시계 나가 디바랑.
1: 어?
0: 써.
2: 어?
1: 아니네, 이거 오류 보니까.
2: 아, 아니다.
3: 뭐예요? 무슨 전화야?
2: 친구, 아, 친구 전화였구나. 잠깐 어디 가셨어?
0: 찬이도.
2: 어, 또 뭔가 전화가 오나 봐.
0: 와, 반사지. 너희 나비 나가고 이제.
2: 쓰고. 손님 전화인가 봐.
0: 쓰고.
1: 약간 얼굴.
0: 쓰고.
1: 얼굴 표정 좀 달라.
0: 유수령 왜?
2: 일이 들어온 것 같아.
1: 어, 그런 것 같아.
3: 그렇게 어떻게?
1: 어? 무슨
3: 스님.
1: 무슨 전화했어요?
0: 스님네들. 나 조금.
1: 오케이, 어, 야, 오케이. 저쪽. 아, 그러면 일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저쪽 가야 돼. 어, 저쪽.
3: 가요?
2: 일이 들어왔나 봐. 가보자.
0: 아야.

0: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일단 따라가보자. 이게
1: 이게 원더자츠.
2: 아, 하우 하우.
0: 전부 배달 오토바이다. 와.
3: 맞아.
0: 여기가 배달의 성지인가 봐요. 배달 오토바이가 진짜 많다. 어,
4: 이거 이런 거 아니겠지?
5: 야, 진짜 이 냉장고라면 큰일 났다, 진짜.
6: 어, 다행이다. 이거를 누르고 한다고 하면 죽었어, 진짜.
5: 아마 진짜 어깨 아플걸? 어. 내 생각에. 처음 해봤으니까.
2: 여기 일본 음식점인가?
5: 어, 아니야.
2: 아니야?
4: 어. 와, 이것도 맛있겠다. 족발인가?
6: 어, 여기, 와, 이거 맛있겠다.
4: 족발이네.
2: 이런 거 다 돈벌어야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최선을 다해야 해. 밥값 해야 돼, 밥값.
5: 아, 밥값 해야지.
2: 밥값 해야지.
5: 아, 이거 여기 아니야?
2: 여긴가 봐. 니하. 니하.
4: 니하, 빵빵.
5: 아, 이거, 오.
2: 어, 이거 무거워 보이는데?
4: 근데 아버지 대나무 안 쓰시나?
5: 아니야, 쓰겠지, 쓰겠지, 쓰겠지. 아니, 아니야. 한번 보자, 보자, 보자고.
2: 아. 어. 아, 이거 묶는 것도 기술이다.
5: 그러니까. 어. 30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냥 뭐.
2: 아, 우와, 이쁘다. 너무 포장, 어, 포장을 너무 잘 하시는데? 어.
4: 와, 선풍기도 묶으시는데, 그냥?
2: 맨날 오, 하시는 바로. 일이니까.
4: 이걸 들 수 있어요?
7: 걸기 양 안 되다 우와
5: 아 이런 식으로
2: 오 어때?
4: 너무 무겁잖아 잠깐만.
5: 아 이게 아프긴 아프다.
2: 아파.
5: 오케이. 와 이게 근데 걷는 것도 사실은 이게
2: 불편하다.
5: 오 불편해. 빨리 가자고. 이게 힘들어.

0: 쓰는 거지 이게 씨. 아 이거 진짜 무거운데.
1: 준비랑 바꿔줄게.
0: 괜찮아.
1: 밥값 해야지.
0: 아니야. 신발끈 좀 묶어줄 수 있어.
2: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
0: 진짜 오랜만에 누가 신발끈 묶어준다.
2: 됐어.
0: 자연스럽게 공손해진다 사람이.
1: 그래 그렇게 된다니까.
3: 괜찮아?
0: 안 괜찮아요.
3: 건너야 돼, 건너야 돼.
2: 건너야 돼.
3: 조심, 조심.
2: 그냥 가야 돼. 한번 바꿔.
0: 해볼래?
2: 어.
0: 무겁다. 아, 못했으면. 중심 잡아. 야, 이거 채트로.
3: 파이팅, 파이팅! 아, 좋다.
2: 아!
3: 옳지, 옳지, 옳지. 조심해야 된다. 떨어진다.
0: 야, 끝에 잡아야 돼, 이거. 네.
3: 어깨 아프지? 얘 먼저 가, 가, 가.
2: 가! 가! 거의 나왔어!
0: 야, 내 마음이 불편하다. 내려, 내려.
2: 다음 거 너가 해. 오! 여긴가?
3: 아, 여긴 같아.
2: 오! 오!
0: 오! 어, 더워라, 씨.
2: 나 왜 중국 사람들 이러고 다니는지 알았다. 왜 이러고 다니는지 알았어.
4: 땀이 엄청 많이 나고 좀 힘들어요.
0: 누적이 장난 아니야.
4: 네, 근데 어깨가 확실히 우리 안 쓰는 근육이라 아프기 아파요. 여기가. 나는 그나마 스쿼트 같은 거 하니까 이게 그나마 낫지. 근데 둘이는 힘들 거예요.
0: 저는 스쿼트라는 걸 해보질 않아서.
4: 그렇지.
2: 힘만 있어야 된다고.
4: 안 돼. 되는 거 아니야.
3: 바로.
2: 바로.
0: 세세.
2: 세세.
0: 세세. 감사합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신속 배달. 페이창 간식.
2: 세세.
0: 세세.
2: 근데 60위안인 거지. 이거 한 건당. 세 번만 해도.
4: 그러니까 엄청 돈 벌겠다.
2: 커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마이 갓!
4: 와, 이거 대박인데? 아, 진짜 무거운 것 같아.
0: 3, 2, 1. 똥 나올 것 같아요.
4: 아, 이거는 죽겠어.
2: 선배님!
3: 갔다 왔습니다. 이거.
0: 아니, 근데, 우리가 한 거 무거운 편이죠?
5: 강도 친대부들이요.
0: 아, 그 리어카가 있던데, 안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5: 지어서 절 빼봐진 쓰지. 쓰시고 단체서.

0: 근데 아무래도 이게 리어카 쓰며 이런 계단 오면 또 이게 들고 가야 되는 게 또 힘들. 그냥 바로 가는 게 훨씬 빨리 가는 거라.
1: 리어카는 뭐 뺐다 어쨌다 이게 쉽지가 않아.
0: 더 힘들지.
1: 지역에 따라서 이런 문화가 생긴 것 같아, 배달 문화가.
2: 야, 오늘 덥다, 진짜. 지금 조심해야 된다, 진짜 더워.
1: 진짜 더워. 오빠, 물 한 번 주세요. 준비랑 물 있지?
3: 있어, 있어.
4: 물 있어요, 어디 있어요?
1: 我这路上买了300块，帮我搬一下可以不？是，好好，好好，好好。
0: 오케이, 가자 그러면.
4: 아 여기 있으면은 찾으러 오는구나. 럭키 비키네.
1: 오, 꽃집이다 꽃집.
0: 야, 조심히 가야 된다 이거는.
1: 이거 섬세해야 돼. 오. 이거는 섬세해야겠다 이거.
0: 근데 이걸 어떻게 묶는 건지 좀 궁금하다.
5: 니는 무슨 야시오레가?
1: 이게 신기하다.
0: 그러니까 이게 묶는 기술이 있어. 조금이라도 이게 약간 뭐가 이게 되면 안 되지. 예, 예쁘게 해야 되니까. 그렇지. 저기 입구 하나. 오.
6: 형님 저 근데 흉기 같아요 들고 계시니까.
4: 지금 여기 주인분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형님.
7: 다 세 명씩.
0: 그러니까,
4: 그러니까. 내려놔야 돼.
0: 너무 가벼운데?
1: 오빠가.
0: 너무 가.
1: 아니, 나름 무겁던데?
4: 너무는 아닌데요, 형님?
1: 오빠, 그럼 너무 가면 이렇게 뛰면서 가.
0: 그, 아니, 혹시 죽어버려. 이렇게?
5: 무슨?
1: 밟아, 흔들어, 여기다. 우리가 잠깐 기다려.
0: 아. 솔직히 죽생포
1: 이게 이렇게 선배 쉬고 있어요.
6: 선배
1: 쉬고 있어요. 선배 선배님들 쉬고 있어요.

0: 근데 저 오늘 알바 첫날이에요. 야, 뭐라고? 몇 층이야?
1: 6층.
0: 6층?
1: 엘리베이터가 없대. 아까 그러더라. 이거 세 개를 혼자 어떻게 6층까지 들어가?
2: 아, 힘들지.
1: 아, 땡볕이니까 힘들다, 이게. 더워서. 죄송한데 고객님 혹시 얼마나 남았을까요?
3: 4분 정도. 8분 정도.
1: 8분이요? 정도. 아까 10, 아까 10분이란 것 같은데.
3: 괜찮?
1: 오케이, 오케이. 행복.
0: 짜요. 짜요.
1: 하오, 하오, 하오.
0: 하오, 하오.
2: 빅밴드 이제 그 뭐 복귀하지?
0: 복귀하죠. 어. 오빠는 막 콘서트 초대받을 것 같은데?
2: 갔다 왔어.
0: 어, 부럽다.
2: 갔다 왔어, 이번에. 어, 갔다 왔어.
0: 부럽다.
2: 연출이, 와, 그게.
0: 예술이야.
2: 너무 좋아. 어. 나는 코첼라 가고 싶은 거 아니고 코첼라 나가고 싶더라.
0: 아니, 코첼라 무대 위에서 오빠 뭘 하려나? 아니, 오빠 귀지 제거.
2: 네. 오, 대박이야. 오. 야, 이거 장난 아니야. 아까보다 커.
1: 그래도 앉아서 대기하는 것보다 일한 게 낫다.
0: 그럼.
1: 샤샤, 니하.
0: 니하.
2: 와, 이거 어저께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0: 아, 그러네.
2: 그치?
1: 니하.
2: 아, 진짜 올라가자. 진짜 파이팅,
0: 올라가자,
2: 파이팅.
0: 맞다. 파이팅 하자, 파이팅,
2: 파이팅
0: 하자.
2: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1: 근데 이거 세 개 못 들고 갈만하다.
0: 그래, 세 개 들고 6층까지 못 가지.
2: 운동 힘주고.
0: 힘주고.
1: 아, 스쿼트.
2: 그렇지.
1: 스쿼트.
2: 그렇지.
1: 오, 씨.
0: 오,
1: 조심조심.
0: 내 꿈, 내 꿈. 내 꿈.
3: 여기 주말이 사냐. 거의,
1: 谢谢. 谢谢.
0: 야.
4: 예쁘게.
0: 예쁘게 빼야 돼. 오빠 예쁜 거 좋아해. 오케이. 좋아, 나.
3: 고고라. 오케이.
0: 땡큐.
2: 와, 죄송합니다.
4: 땀이,
1: 나는 진짜 억울한 게 땀이 안 나요.
2: 그만큼 열심히 한 번도 안 해봤지. 아니, 내가 한번 시켜줄까? 아니, 진짜 땀이 안 나는 건지, 나는 건지. 인간 같은 거는 무조건 땀이 나거든. 제대로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
0: 3주이다, 3주.
2: 30분만 줘, 죽어, 그래서.
1: 아, 이제 하루에 몇 건 정도 하세요, 일?
5: 15고, 우르고, 最 하우스 제이고스 最好.
1: 아, 이거 다르구나, 많이 다르구나.
0: 15개 들어올 때, 하나 들어올 때.
5: 제이고还早钱一些, 제상15个不早钱.
0: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하시는 거잖아.
1: 그러니까 이동이랑 대기가 길다, 이게.
0: 선배님의 방방 인생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제자는 열심히 할 겁니다. 왜 안 울어요? 이 아르바이트의 제일 단점은 배가 너무 고파. 오늘 점심 진짜 맛있게 먹을 듯.
2: 아, 그래서 맛있는 거 먹. 야, 근데 얼마 받았어?
0: 방금 거 50.
2: 50이야?
0: 아까 거는 60.
1: 60. 와, 110.
2: 그래도 많이 받았네.
1: 먹으면서 같이 먹을까?
0: 배고파.
2: 배고프기 시작하네.
0: 배는 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되죠?
1: 난 좀 흉하다고 생각했거든?
0: 어.
1: 나도 흉한 거 아는데 너무 시원해.
0: 시원해.
1: 네, 너무 시원해. 이렇게 하면 시원해요, 형님.
2: 그렇겠지?
0: 그렇겠지.
3: 아니, 도회사.
2: 도회사, 도회사.
1: 아니, 왜 안 왔어요?
2: 어, 형, 아, 아니네.
5: 너는 저리 보고, 와, 이거,
2: 저리,
5: 저리,
2: 저리. 아니야, 이건 저리 보고.
1: 형님, 좀 앉으세요. 왜 이렇게 안 앉으세요?
5: 随时, 随地도 거의 또 안 앉으죠.
2: 나도 이게, 처지니까 이게 더 배고프게 시작하거든.
1: 저도, 저는 일어나면 처져요. 다리가 아파요.
2: 누워 있어야.
1: 지금도 처져. 충격받는 게 뭔지 알아? 알바하러 간다는데 아침에 운동하고 있어. 알바가 운동이잖아요.
2: 이게 운동이라고 하면 너를 진짜 멀었어.
0: 내가 이걸 해봤는데 둘이 진짜 안 맞아.
1: 얼마 못 벌었네 오늘.
5: 바로 이거는 동시에 몸의 강지정 이런 긴장으로.
2: 큰 거네.
0: 어, 큰 거 들어왔다.
1: 가보자고.
0: 가보자고.
1: 파이팅. 짜요, 짜요.
0: 오, 깊숙이 들어간대. 야, 보통 일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든다.
2: 확실히.
6: 내시당 고문이 다 지금 진초. 아,
0: 올라가네? 더 올라가는 것 같아. 주신주신.
1: 와, 주신주신. 저걸 또 올라가. 또 있어, 계단이. 아.
2: 야, 근데 뭐 짐 들고 이거 내려와야 된단 말인가?
1: 설마, 아니겠죠? 아,
2: 이거는 죽겠어.
1: 설마.
2: 아이고. 운동에 힘 주고.
1: 예. 스쿼트.
2: 그렇지. 운동에 힘 주고.
1: 똥 날 것 같아요.
0: 어마어마한 일거리가 있을 것 같아.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손님이신가? 니하오. 오 마이 갓!
2: 이게 냉장고도?
1: 이사 가는 거예요?
7: 하나, 둘, 반장. 되었어요, 반장. 아,
2: 이것이... 이게 기술이 없으면 내려갈 때가 진짜 위험할 수도 있는데 우리 괜찮나?
0: 생활의 달인 이삿짐 센터 달인들 못 봤어? 그 기술 있어야 할 수 있다니까?
2: 와, 이거 대박인데? 근데 이거 어떻게 들어? 이게 이거 가지고 어떻게 들어?
6: 그러니까. 난 것부터 시인.
0: 이거 선생님들도 처음 보신 그러니까, 거 아니야?
2: 그러니까 약간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6: 양난개다.
1: 우와.
2: 아, 이런 식으로.
0: 이런 식으로.
6: 그래서 난 그때 시인. 이건 파우당.
1: 이건 좀 난간이다.
6: 이거는 나가서, 이거 대갖고. 탈지도 줘라.
1: 아.
6: 쓰고.
0: 갈게.
2: 조심해, 앞에.
0: 어, 앞에 조심해.
2: 이거는 대나무 묶어서 못 가게, 못 가져가겠다.
0: 그러니까. 그치?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계단은 방방을 부를 수밖에 없어.
1: 맞아, 맞아. 요거는 내가 백이한 불러볼게. 이거 구르는 거더라고, 아까 보니까.
2: 이게 앞에 우리가 밑에는 안 보이거든?
0: 밑에 조심.
2: 둘이는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을 때 얘기해줘.
0: 네.
2: 계단 있다고 하면.
0: 네.
1: 자, 이제 계단 나와요, 계단.
2: 오케이.
1: 계단.
2: 조심히 내려가야 된다.
1: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2: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타이밍 자, 잡아서.
1: 자, 또 계단 있어요. 자, 여기. 하나, 둘. 근데 이거 평소에 둘이서 하시는 거잖아, 이거.
0: 그렇지. 계단 내려간 중.
1: 하나, 둘. 하나, 둘. 자,
0: 야, 조심해.
1: 이쪽 빨라요, 아까보다.
2: 천천히.
1: 자, 이거 돌아야 돼요.
2: 어, 그렇지. 크게 돌아.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알아서 할게.
1: 알아서 할게. 빠져, 빠져.
0: 나, 괜찮아. 어,
2: 알아서 할 테니까.
1: 마지막 계단. 괜찮아, 괜찮아.
0: 괜찮아, 괜찮아. 뚜이부시, 뚜이부시. 뚜이부시, 뚜이부시. 오케이, 오케이.
1: 끝났어, 끝났어, 계단.
0: 계단 내려왔어.
1: 오케이.
0: 오케이.
1: 아, 넌 레이저 하니까 할만하다.
0: 오케이, 오케이.
1: 여기 내려달라고 하거든요, 앞에.
0: 여기 내려. 오케이, 오케이.
1: 손 조심.
0: 손 조심. 내린다.
7: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오케이, 발가락 조심.
2: 오케이, 그러면.
0: 냉장고.
1: 가자, 냉장고.
2: 아이고, 이거. 화이팅, 화이팅!
0: 화이팅, 화이팅!
1: 짜요, 짜요.
2: 화이팅, 화이팅!
0: 짜요, 짜요. 하이야.
2: 어떻게 두는 건지 한번 보고.
1: 좀 무거운데?
0: 네 명이면 오히려 이게 안 맞아서 더 힘들거든.
1: 맞아, 맞아.
2: 아? 네가 가져오라고. 그거는.
0: 아, 이거 나, 이걸 내가 갖다
1: 그것도 무거워?
0: 뭐, 가볍진 않지만, 괜찮아. 들을만해. 나 이삿짐 브이로그 많이 봐서 이거 배웠어. 이삿짐 브이로그랑 저기, 용역 브이로그 많이 봐.
6: 농치. 해봐.

0: 아까처럼 목에 거는 거 봐요.
1: 짜요!
2: 짜요!
3: 이게 길을 똑같이 키가 내가 조금 키가 크잖아.
1: 어.
3: 그러면 밸런스 좀 안 맞아.
1: 안 맞으니까 더 아프지?
0: 저도.
3: 그치?
0: 저도 어디서 키 큰 사람이 아닌데 여긴 좀 안 맞네요. 키 큰 사람도 힘들었겠다. 와, 목 진짜 아프다 이거.
1: 짜요 짜요
0: 짜요 짜요
4: 짜요 남겨보시는 김건무씨요.
2: 아우 힘이 좋다네 은지야.
4: 김건무씨 김건무 양면 달라서 나와.
0: 아, 마음에 드셨나봐 우리 선배가.
2: 아 그러니까
0: 계속 은지 얘기하네.
1: 시시
2: 계단 잘 안 보이니까 조심해야 돼.
1: 계단.
2: 계단 간다. 하나, 둘.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4: 후,
2: 스,
1: 이, 얼, 삼,
2: 스,
1: 이, 얼, 삼, 스.
0: 자, 자, 또 계단 있어요. 자, 하나, 둘.
2: 이, 얼, 삼, 스. 이, 얼, 삼, 스. 이, 얼, 삼, 스. 이, 얼, 삼, 스. 이, 얼.
3: 마지막, 마지막.
0: 마지막, 라스트. 이, 얼, 삼, 스. 이, 얼, 삼, 스.
4: 오케이.
0: 오케이.
3: 오케이는 영어로 하시네.
0: 오케이, 하오, 하오, 베이창, 하오.
4: 오케이.
0: 오케이. 오케이.
3: 이게, 방금 이렇게.
0: 잡았어.
3: 잡았어?
0: 잡았어. 싱콜라, 싱콜라. 싱콜라, 브라더.
1: 아, 손님.
0: 베이창, 베이창. 많이 주세요. 아,
3: 바로.
1: 바로.
0: 세제. 세제.
2: 자, 얼마 주시려나?
1: 선배님이 받으시던 대로 받으면 되시나요?
3: 그치,
5: 그럼.
1: 200밖에 안 된대. 아, 됐다. 300으로 됐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6: 어, 나 임시스 그거 안 줘봐. 이거 난거 할 거예요. 저 임시스.
0: 오.
6: 吃饭.
1: 아,
6: 랑치.
4: 전에, 수수마.
6: 그럴
0: 수 있지.
6: Here,
0: here,
6: here. 오케이,
0: 오케이.
1: 렛츠고.
6: 자, 가자.
1: 밥도 사주신대.
6: 가자.
1: 가자.
0: 그 건설 일용직 이런 거 하면은 아. 거기는 다 한밭집에서 밥 주잖아.
1: 그렇지. 백반집 같은 데서 밥을 주시지. 정이다, 정. 이런 거 다 정이야. 오늘 같이 일했으니까 같이 밥 먹자.
0: 아, 식대 포함이니까 밥값은 좀 모이는데 이제 슬슬.
6: 아, 좋다.
0: 그 아까 흥정에서 300위안 받았거든요.
1: 어.
0: 6만 원.
1: 어.
0: 근데 그걸 나눠야 되잖아, 우리가.
1: 어.
0: 그 우리가 100만 가져가고 200 드리는 게 맞겠죠?
1: 그치. 우린 직원이니까 어쨌든. 아르바이트생이니까.
2: 드려야지. 이게 우리가 200 받고 선배한테 이게 100 주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200 주고 우리가 100 주는 거 딱 좋아한 것 같습니다.
0: 거기서 형님들이 흥정을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저라면 거기서 한 150에서 200위안 받아냈을 텐데 안 돼. 300 계속 300 받아내는 모습 보면서 흥정하셨으니까 당연히 받아가셔야죠 그만큼.
1: 어? 여기, 아, 여기를 세팅해 주시는데요?
3: 여긴가? 이거 이제 자키체가 옛날에 딱
0: 자키체
3: 자키체 했잖아.
1: 짝짝짝짝짝.
3: 아, 이거 진짜. 먼저 알바비 주고 그렇게
1: 네.
3: 해.
1: 네.
6: 아, 200, 어, 여기. 200. 어, 하여. 어떻게 하여 200块钱?
0: 아버지, 저희 100 받아가도 되죠?
1: 아.
0: 주신다고.
3: 맞아요, 맞아요.
0: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총 본돈 처음에 60 받았고 아. 두 번째 50 받았고
3: 그리고 260
0: 100 받았고 해서 210 받았어요.
1: 210.
0: 오늘 총 번 돈. 하루에 4만 원을 목표로 하면은 괜찮아.
1: 또 점심은 오늘은 굳었어.
3: 그러니까 그러면 좋네.
0: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렇게 모아서 마지막에
3: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돼.
0: 마지막에 우리 막 거위 이런 거 먹어도 될 것 같아. 쉐쉐. 와.
1: 와우. 감자 튀긴 거 아니야? 아,
3: 이게 고기 무슨 고기? 무슨 고기?
1: 곱창하고 토기.
6: 매장 지
3: 토기? 토끼? 토기가 뭐야?
1: 토끼
3: 토끼.
1: 토끼
3: 토끼.
1: 토끼 고기라고?
0: 토끼? 깡충깡충 뛰어서.
3: 와,
1: 돼지 곱창이랑 토끼?
0: 토끼를 먹어.
1: 나 토끼 고기 태어나서 처음 먹어봐.

0: 나 토끼고기 채연아 처음 먹어봐.
1: 팔이 떨려.
2: 아이 그게 싫어.
1: 와 이거 이걸
0: 토끼고기가 안에 잔뼈가 많구나. 잔뼈가 좀 있네.
1: 말아야?
0: 말아야. 아. 토끼고기가 되게 고소하고 부드럽네.
1: 좀 목 먹히는 맛이라 닭가슴살 좀 비슷해. 아.

0: 아, 나 젓가락질 안 된다. 나만 이랬어요? 나만 힘들어?
1: 운동 안 해서 그래.
0: 자, 한 번 꼭 운동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2: 맛있어.
1: 이거 맛있어.
0: 얘 1등인데?
1: 근데 돼지고기도 들어가 있고.
0: 간장제육.
2: 간장제육.
0: 간장제육 맛.
2: 불백, 불백.
0: 어, 불백, 돼지불백. 어, 이거 돼지불백 맛이야.
2: 야채에 버섯도 들어가 있어. 곱창이 어딘지 모르겠어.
1: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곱창 이거야.
0: 아, 그거였어?
1: 어.
0: 나도 하나만 찍어줄게. 땡큐.
2: 맛있다.
0: 곱창이 맛있다. 아, 이제 익숙하다. 맨밥에 나이라 먹는 게. 한국 가서 이렇게 먹을 것 같아.
3: 이건 요런 건 정진이 잘 하고 왔어요.
1: 어, 맛있어. 아, 이거 맛있어.
2: 하우츠, 하우츠.
1: 이거도.
3: 내가 하고 왔어요.
0: 내가, 내가 베이창 하우츠. 베이창 하우츠. 베이창 하우츠. 베이창 하우츠. 베이창 하우츠. 베이창 하우츠.
1: 근데 말 아포한 것 같아, 네가 열심히 해도. 근데 말 아포한 것 같아, 네가 열심히 해도. 하나라도 안 누르고.
2: 또 시작이야. 나 이 둘의 통과 제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
1: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예요?
4: 총 3만 원 정도래요.
0: 3만 원? 와.
1: 3만 원?
0: 와, 와 비싸다.
2: 선배님, 근데 아까 추 오빠 나이 듣고 왜 이렇게 놀라셨어요?
1: 내보다 선생이.
0: 연세 몇 살이세요?
1: 몇 살?
3: 니에 더 달아.
1: 어, 50.
3: 나 50살.
2: 50살.
3: 60살. 60살.
2: 니에. 얘 40 같대.
0: 제가 40살 같다고요?
3: 네, 니에.
0: 제가 40살 같다고요?
3: 니에. 아, 컨셉.
0: 40살이에요? 아, 저는 왜 40살로 봤어요?
3: 뭔 소리를 해,
2: 그냥 이래, 그냥. 야, 답변이 너무 슬프다. 그냥?

0: 나 왜 40으로 보여 했더니 그냥
1: 벗을래 거의 40세.
2: 너는 무조건 40이래. 지금 몇 살인지 얘기해줘 그러면.
3: 저 33살.
1: 40세.
3: 더 놀래세요. 성훈이 형 나이보다 더 놀래는 것 같아. 나 그 정도로 노안은 아닌데.
0: 두 분이 막 절레절레 하시는데?
1: 간피 분해서
2: 어쩔 수 없어. 너는
1: 나 가시어서
3: 피부가 마흔이야.
2: 피부가 썩어서 40이래.
3: 나 피부과에 천만 원 썼는데. 잘하네 이제.
2: 오늘 좋게 일이 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 감사합니다.
0: 시시. 오아이니. 오아이니.
2: 감사합니다.
0: 여자 방방.
2: 아, 예, 감사합니다.
0: 시시 짜이진.
1: 한번 향당 동님.
0: 감동. 감동.
2: 아유.
0: 시시.
2: 감사합니다.
3: 시시.
1: 부식 부식.
3: 왜 이 장까지?
2: 이렇게 보니까 좀 아쉽네.
1: 你这这这说的成中国的话啊但是非常感谢
3: 형님 인정받았습니다.
2: 그러니까 네. 이제 아니에요. 40이라고 했으니까 미안하세요.
0: 짜이진. 아.
2: 쉽게 버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우. 괜찮아?
3: 괜찮아요. 와 진짜 무겁다 이거.
2: 내려갈 때 조심해야 된다.
0: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솔직히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한 번쯤 그런 걸 해보니까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4: 재료 넣어서 갑시다.
3: 아유, 정규 숙소를 떠나는구만. 이번에 돈 두 배 내고 큰 차 불러서. 와우.
0: 그러게 잘했다.
3: 5천 원에 갈 걸 만 원으로 간다.
0: 고생했다.
3: 아니 2만 원. 배고프다.
0: 너 배고파? 넌
2: 아까 그렇게 많이 안 먹었어.
0: 그러니까 넌 좀 밥을 안 먹어.
2: 그래서 그렇지.
3: 말 안 했어.
0: 너 편식하고 운동 안 하고 밥 안 먹고.
2: 토끼 고기가 있다고 하는 자체가 약간 맛은 떨어졌어. 입맛이 그 앞에 뭐 어르신 분이 있는데 이게 안 먹으면 그럴까봐.
3: 우리 형제 뭐가 돼?
0: 형제 포기팅. 튀겨서 그런 것 같아. 잠깐 이거.
3: 왔다 이제. 저건가?
2: 그거야?
3: 아니
2: 그건 아니지.
3: 아 뒤에.
0: 부르마 아니야?
3: 저거 뒤에.
2: 아 잘됐다. 나는 그거 한번 타고 싶었었어.
3: 저거요?
2: 어.
3: 짜이진 최신.
0: 니하오.
3: 우와 차 좋다. 우와 대박.
0: 이게 2만 원 차라고.
3: 중칭 정칭 스테이션.
0: 준빈이 허리 괜찮아? 아까 아프다며.
3: 아프긴 한데 뭐 놀랬나 봐. 근육이 하도 안 써가지고. 근육을 써본 적이 없어서. 마우타이가 그 마우타인가?
2: 맞아.
3: 그 비싼 술?
2: 응. 거기 가서 호텔을 좀 찾아야 되잖아.
3: 중요한 건 형님. 역 가서 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까지도 1시간 걸려요. 그것도 찾아야 돼요.

0: 그거 못하고 하는 거 아니야?
1: 그걸 우리가 찾아야죠.
2: 우리 완전 피인 것 같아. 준빈, 성훈, 은지 세 명 다 피고 셋 다 성격도 급하고.
3: 그 계획 안 하는 게 더 편해.
1: 그래서 계획 안 하잖아.
3: 맞아.
2: 나도 원래 되게 계획형이었는데 완전 피가 됐어.
0: 근데 일단 걸어서 내려가야 되잖아.
3: 그냥 가면 있는 것 같은데?
4: 그리고 만약에 내일 못 일어나면 그냥 내일
3: 아무것도 안 하고?
1: 이걸로 하면 되겠다. 내 생각엔 숙소 예약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잘 곳이랑 거기 마오타이 광장까지 가는 것도 찾아야 돼. 일단 가야 돼요, 일단. 마오타이까지, 그래서.
0: 마오타이는 가야지.
1: 야, 역 너무 큰 거 아니야?
2: 야, 장난 아니다.
1: 쉐쉐.
3: 쉐쉐.

0: 살면서 본 옆구리 제일 큰 것 같아.
1: 나 공항 같아.
0: 이 뭐야 이게?
2: 그냥 일반 공항보다 훨씬 커 또.
3: 어마무시하다.
2: 몇 시야 우리가?
3: 10분 남았거든요.
2: 10분?
3: 아 배고픈데? 왜 편의점이라도 갈까?
4: 많이 급한 거 아니면 참았다 가서 먹자.
3: 우리 엄마가 달래듯이 하네.
1: 그럼 이따가 우리들이 매점 탐방 가자.
3: 와 열차 엄청 크다.
4: 어 되게 쾌적해 보여.
1: 오빠 뭐였지? 6G?
3: 0607.
1: 0607.
2: 여기야?
1: 어 여기다.
3: 다리가 좁은 건가? 같이 앉아서 좁은 건가?
2: 두 개 다야. 어, 바로 가네. 출발 와. 출발.
3: 1분 남겨놓고 출발 그냥. 어. 와 가차 없다 여기. 오 사실 신칸센 감성이야.
2: 어 그러니까 느낌이 신칸센이야 이거. 괜찮은데?
1: 준빈아. 이게 꼴등칸이라 그랬나?
3: 꼴등칸.
1: 꼴등칸이야? 근데 이거 꼴등칸 치고 되게 좋다, 넓고.
3: 난 좀. 와, 도시가 아니네, 여긴? 아예?
2: 그런 것 같아.
3: 마을이 되게 다르다, 분위기가. 사진은.

0: 세계 3대 명주 중에 하나이자 중국을 대표하는 술로 꼽히는 마오타이주. 풍부한 꽃향과 부드러운 맛이 매력적이래.
1: 맛있는 냄새 왜 이렇게 나냐?
0: 준빈이 외전 가고 싶을 때 말해.
1: 지금 혹시 아드님이랑 오셨어요? 쓰레기통이야.
0: 아, 쓰레기통이었어? 아, 주방 장갑을 끼고 계시길래.
1: 다시 둘러볼게요, 형님. 오, 있다.
0: 그래, 매점에 어쩜 저렇게 연미복을 입고 계시냐?
1: 그니까. 니하오.
0: 니하오.
1: 어? 비싸다.
0: 얼만데?
1: 10,000원이야, 10,000원.
0: 10,000원?
1: 스파게티 10,000원이야.
0: 근데 우리 오늘 점심밥 아꼈잖아.
1: 근데 여기서 다 쓰는 거지 그럼 저녁. 그러면 안 되잖아. 가서 구이조가 밥 먹어야 되는데.
0: 아, 그럼 느낌만 보자. 준빈아 이거 봐봐. 둥둥 계란찜, 고슴도치 컵 누룽지, 채썬 쇠고기. 근데 닭다리 덮밥 세트가 15위안인데? 아, 15위안?
1: 저거 먹을까?
0: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고 싶어.
2: 지금 메요 먹었나?
1: 없대. 메요래. 메요.
0: 이거 없는데 메뉴를 보여줄까요?
1: 하오. 메뉴. 쇼미.
2: 죄송합니다.
1: 아, 이거밖에 없다고, 지금. 아.
0: 기다려봐. 해바라기 씨, 나 좀 물어볼게. 아!
2: 메요.
0: 아.
1: 콩, 완두콩.
3: 이거.
0: 이거 땅콩.
1: How much?
4: How much?
0: 8위안.
1: 어, 이건 먹어도 된다. How much? 4? 4밖에 안 해? 주스 하나 먹어도 되나?
0: 주스 하나 먹어.
1: 주스.
0: 그거 두 개랑 오빠 녹차 하나 사줘야 돼. 오빠 목 마르면 예민해진다고.
1: 그린티.
0: 오케이.
1: 은지 뭐 먹을래?
0: 난 안 먹어. 끝. 아깝잖아.
1: 돈 많이 써. 돈 많아?
0: 먹어도 돼?
1: 응. 돈 많아?
0: 진짜로?
1: 아, 5,000원까지 써도 돼.
0: 그럼 나는 맨 왼쪽.
1: 아니, 과자도 먹으려면 먹어, 이거.
0: 과자는 안 먹어. 아, 됐대.
1: 아우더?
0: 谢谢.
1: 7,000원. 오씨.
5: 왜?
1: 마라. 마라 육포 드실래?
5: 아. 어우. 마라 오늘 맛있는데?
1: 마라 육포 같아.
0: 안 먹을 거야?
1: 아니, 우리 한 입씩 먹었어.
5: 어우, 맵다.

0: 맛있다.
1: 두부피를 겹친 것 같은데? 두부피를 겹쳐서 겉에가 마라가 발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식사도 마라고 간식도 마라요? 해바라기 씨 없잖아. 진짜 웃긴 거 생각났어. 진짜 해바라기 씨에 중독돼가지고 막 혼자 한국에서 그 진짜 중국 사람들처럼 헤어지는 거.

0: 해바라기 싫었나? 이 음료수가 제일 맛있어, 중국에서. 구이 향한 뭐고 구이 저우는 뭐예요?
1: 진짜 찐 마오타이주가 아닌데 그래서 진품가품 구별도배라는
2: 거. 우리가 관리하는 데는 준인데, 준이? 여기 아니야?
3: 여기 맞아.
1: 빨리 왔다, 생각보다.
4: 근데 생각보다 이게 이것도 괜찮네. 너무 깔끔하고
5: 다행이다.
4: 빨리 가고 싸게 하는 거.
6: 싸기?
4: 싸기꾸. 머리 좋으니까. 네, 그런 거 좋아해요. 머리 써야 되니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1: 어디로 가는 건가?
4: 택시 쪽으로는 이쪽인 것 같고.
2: 버스 막 돼 있던데?
4: 버스?
2: 여기 한번 물어볼까요? 아까 막 버스 아까 한 명 데려가더라고.
4: 아, 이게 마오타이. 그 70. 마오타이 가는 것 같아, 이게. 버스. 맞는 것 같아.
2: 버스? 버스? 버스도 다르더라. 이게 왜 내려가?
4: 버스에서.
2: 무슨 차 타고 가요?
1: 기아우차. 뭐做的?
2: 승용차.
1: 승용차.
2: 기아우차.
1: 아.
2: 싼 거?
5: 220.
2: 210. 200스, 이 아, 박스.
4: 210.
2: 싼가?
5: 신청.
2: 신청?
1: 어떻게 할래? 탈래 말래? 210 한문. 나 용 니 핸드폰 한문.
4: 210이면
1: 오케이.
2: 오케이. 렛츠고.
4: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2: 싼가?
1: 가자. 핀채로.
2: 어?
1: 핀채.
2: 핀채로?
1: 응.
2: 오케이. 핀채로 갑시다. 오케이. 짐을 핀채로.
5: 넣어주는
2: 거.
5: 한
2: 걸래. 또 이쁘지? 중국어, 중국어. 뭐야, 뭐야?
1: 왜?
2: 여기가 호객하는 곳이구나.
1: 난리네.
2: 시원해, 시원해. 아, 이게 뭐냐면.
4: 좀 가네. 아니야,
2: 그냥
4: 아니야,
2: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사람 수 차면 가는 거예요. 오케이, 핀채로 갑시다. 짐을 핀채로. 핀채.
7: 네, 수 젠슨.
4: 젠슨.
7: 살 때까지 때려야 될걸.
1: 근데 4만 원이면 비싼 거 아니야?
4: 그러니까.
2: 그치. 근데 한 시간 가니까.
1: 아.
2: 한 시간 치면 딱 괜찮아.
1: 내가 가운데 앉을까?
6: 아니.
1: 내가 가운데 하는 게 낫나? 어떡해.
6: 아우, 죽겠네.
1: 지금 이게. 괜찮아?
2: 난 괜찮아. 와, 바로 가는 거 되게 좋은 거야, 형님.
6: 좋다, 좋다.
1: 벨트가 없는데 준비나? 여기 벨트가 없어. 나 그리고, 야. 벨트가 문제가 아니라 나 벨트도 없고 지금 여기 침대 시트 왼쪽 아예 그냥 무너져 있어. 만져봐. 손으로 만져봐봐. 알지? 이거 완전 무너져 있어 지금.
2: 꺼졌네 아예.
1: 그래서 완전 지금 나 이러고 가야 돼. 짝퉁대기로 가야 돼 지금.
2: 이거 20만 원 아니야? 너가 꺼뜨린 거 아니지?
1: 아니.
6: 여기서 한 시간. 이거 3만 원이라고.
2: 아니 3명 4만 원.
6: 3명 4만 원이야.
2: 그러니까 1인당 만.
6: 그치 뭐 한.
2: 1인당 13,000 원 정도.
6: 아 우리가. 이 친구들이보다 빨리 오면 앞에 탈 수 있었는데, 그치?
2: 그치, 그치. 이게 카풀의 매력이죠.
6: 아,
2: 대신에 이분들은 오래 기다렸어. 그러니까 오래 기다린 거야. 이거 내가 기다렸다가 4시간 뒤에 간 적도 있어요.
1: 아우,
2: 안 차가지고. 그리고 카풀 시스템이 되게 많은 여행지에 있는데 여기만큼 좋은 차 처음 봐, 나는.
1: 그래?
6: 그러니까 차는 좋은 것 같아.
2: 차 그러니까, 진짜 좋은 편이야. 에어컨이 나오잖아.
1: 에어컨도 나오고 일단.
6: 나와. 에어컨 나와.
2: 에어컨 나오면 일단.

0: 좋은 거야.
1: 왼쪽 궁뎅이가 짝궁뎅이인 건 괜찮은 거야?
2: 그거는 기본이지. 아. 원래는 다 꺼져 있거든.
1: 아 진짜? 척추 측만증 오진 않겠지.
0: 호텔에 안 잡았잖아 아직. 아,
2: 호텔 금방 찾겠죠 뭐. 거기가 관광지라 숙소 많을 거야 아마.
0: 아 그래? 네. 그러면
2: 아니 숙소 너가 찾아볼래? 돈 줄게.
1: 어.
2: 6만 원대로 찾아보자. 이게 영어 검색이 안 돼. 내가 한자를 찾아도 한자를 검색할 수가 없어. 어렵다 어려워. 씨.
1: 힘들어. 후유유유유유유.
0: 아우 힘드네 이 차.
2: 아우, 길이 험하다 이제.
1: 아우 사람 살려. 아우 어지러워.
2: 아. 보지마 보지마.
1: 어지러워. 아니야 안돼 안돼.
2: 아니 토한다.
1: 아니.
2: 죽겠잖아.
1: 마오타이 박물관 맞고 여기가 숙소인데.
2: 1층이라고 돼 있는 거 아니야 지금?
1: 아. 정렬.
2: 그리고 낮은 숨.
1: 난 베스트 리뷰션으로 했는데.
2: 높은 숨 말고 낮은 숨. 아 그래도 장족의 발전이다. 우리 마오타이 시까지는 한자로 찾았어요.
1: 아니야 됐다. 새로운 곳이 나왔어.
2: 6만 원.
1: 방이 여긴 몇 개인 거지?
2: 한 개.
1: 아니야 이거 다 달.
0: 2개. 3개.
2: 3개가 아닌 것 같아요.
0: 3개 아닌 것 같아?
1: 이건 물어봐도 돼? 방 3개 맞나요만 위챗에다 물어봐도 돼?
0: 어 그거 돼?
1: 아니 제작진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 그 정도는 괜찮아.
2: 되는데? 그럼 이미 우리가 찾았어.

0: 호텔로 가자 그러면.
1: 그거로 가자.
2: 오케이.
0: 우리가 예약하는 건 어려우니까 가서 물어봅시다.
1: 당장 그거만 하고.
0: 가격대가 다 저렴한 것 같아.
1: 잘했어 잘했어.
0: 실패했지만 성공한 것 같아.
2: 후회 없어.
0: 현장 호텔 예약이 답이다.
2: 답이다. 이제 다 왔나 봐요 오빠. 아니 내가 느낌상 우리 분명히 우리가 만약에 또 숙소에 가거나 뭐 호텔에 가잖아. 우리 전단지 붙어 있잖아. 거기에 양조장 붙어 있을 것 같아. 양조장 붙어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마오타이까지 왔는데 양조장에서 일을 안 시킬 리가 없어. 인제는 3일차 4일차 됐는데 딱이지 않아?
1: 근데 양조장에서는 그렇게 힘든 일이 그렇게 많이 없을 거야. 근데 양조장에서는 그렇게 힘든 일이 그렇게 많이 없을 거야.
3: 아우 뜨거워. 아우 엄청 뜨겁네. 와,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장난 아니다.

0: 야, 진짜 우리 마오타이 도착했다.
1: 도착했다, 마오타이 도착했다. 야, 멋있다. 밤에 와도 멋있는데?
2: 살짝 근데 술 그
0: 술 냄새?
1: 약간 우리나라 청주 냄새 느낌?
2: 맛도 비슷할걸?
0: 아우, 마오타이 먹고 있다.
2: 와, 마오타이 마시고 있어.
0: 둘이서 이렇게 먹고 있나? 아니야.
2: 시음하는 곳이다.
1: 이 도시 자체가 되게 뭔가 주의 도시다, 주.
0: 근데 여기도 느낌이 좋다. 진짜.
2: 테크노 들리네, 테크노. 올드스쿨인데, 여기?
1: 김현정 선생님 오신 거 아니야?
2: 술 먹고 춤추는 곳이다. 와, 난제로 춤춰.
1: 우와. 되게 잘 추셔, 춤을. 우와.
2: 저게 뭐야?
0: 대박이다.
1: 근데 안무를 어떻게 아는 거야?
3: 들어가서 한 번.
1: 해보고 싶어?
3: 들어가서.
0: 똑같이 해. 이게 하나 옆에 가고 옆에 여기 여기서 하고 앞에 가고 뒤에 가. 뒤에 가고 앞에.
1: 앞에.
0: 또
1: 앞에.
0: 뒤에 가고 앞에.
1: 앞에. 앞에.
0: 또
1: 뒤에.
0: 뒤에.
1: 뒤에.
0: 돌고.
1: 돌고.
0: 네, 하나 둘 셋.
1: 돌아.
0: 뛰어라. 그렇지.
1: 엉덩이.
0: 하나 둘. 네.
1: 엉덩.
0: 앞에.
1: 뒤에.
0: 아, 이제 됐다. 너무 간단해.
2: 아, 배고파.
1: 오빠, 여기 식당 한번 보실래요?
0: 여기. 여기서 먹을까?
1: 좋아요.
2: 양면?
1: 양면 있대, 양면. 우리 어제 맛있게 먹었던 양면.
0: 여기 다 여기 있잖아.
2: 우리 먹었던 것들.
0: 여기.
2: 여기서 가볍게 그러면 오늘.
0: 가볍게
1: 각자 먹고 싶은 거 딱 고르세요.
0: 나는 이거 먹을게.
1: 오케이. 이거. 하나. 하나.
2: 이거.
1: 됐어, 앉자.
0: 싸, 여기.
2: 여기가 2,000원. 한 끼에.
0: 2,000원. 거기 있는 거, 그 맥주인 거 같아? 그 금세 있잖아, 이게 봐봐.
1: 맥주 한 잔 먹을까요?
2: 맞네.
0: 미어 저거 있네.
2: 맥주 드실래요?
0: 너도 먹을래?
2: 네, 좋소.
0: 괜찮아.
1: 뭐가 나왔다.
2: 뭐가 나왔다.
0: 나도
1: 양미에?
2: 비빔면.
4: 비비비.
0: 나 알게 돼.
2: 이거.
1: 이게 내 거다. 쉐쉐.
2: 수제비. 여기 좀 야장 느낌이네.

0: 아, 어, 이거 좀 산미가 엄청나다.
1: 뭐야, 그거 뭐야? 어? 아, 그거 네 거였어?
2: 네.
1: 오.
2: 사실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그림으로 시킨 거잖아, 우리가.
0: 나는 매운 건지 모르고 시켰어, 이것도.
1: 매운 거 같은데?
2: 이거 양면일 거 같은데?
0: 비주얼이 보면은 매운 게 안 들어가 있잖아.
2: 이거 맛있다.
1: 이거 올 거야, 올 거야, 내 거 올 거야.
2: 당연하지. 맛있지?
0: 어, 맛있다.
2: 너 이거 잘 비볐어?
0: 오, 이거 맛있다. 수제비, 수제비.
2: 먹어봐요, 오빠.
0: 맵다, 이거.
1: 이거 얼마라고 했지, 하나에?
0: 2,000원. 여기 드셔보세요.
1: 어떤 맛이야?
0: 매운.
2: 숟가락 없나?
0: 맵죠?
1: 근데 지역... 맛있는데?
0: 맛있어요.
1: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언니, 여기, 여기.
0: 쉐쉐. 아, 쉐쉐. 어, 이거, 이거 안 맵다. 어?
1: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이거 먹어봐봐. 이거 맛있다.
2: 맛있어요,
1: 오빠? 어, 맛있어, 맛있어. 근데 이거 먹어봐봐. 아, 맛있어, 어, 먹어봐봐. 맛있어.
2: 아, 좋다.
1: 이거 맛있네.
2: 이열치열이다.
1: 어. 근데, 그치?
0: 얘 맛있다, 만두국.
2: 맛있다.
0: 얘가 진짜 좋다.
2: 아니면 만두국 하나 더 시켰어.
1: 어, 그래도 돼. 가이.
0: 이거, 이거.
1: 이거, 이거.
0: 이거 하나 더요. 네.
2: 한국말로 했는데 어떻게 알아들으시는 거지?

0: 왜 이 집은 심지어 안 매운 집인데 나만 매운 걸 골랐을까? 매운 거 저도 잘 먹는 사람들은 안 매운 거 골랐는데 왜 나는 비주얼 보면 내게 제일 안 맵게 생겼단 말이야. 저거요 노란색깔 면.
1: 그게 뭔지 알아? 센스가 없습니다.
2: 양미야 미야마디야.
3: 양미엔
2: 미야마디야.
3: 김부동.
1: 스스. 센스가 없습니다.
3: 극.
1: 뭐 같이 먹어.
0: 센스가 매요.
3: 다 매요. 오빠는 그런 연락 많이 받겠다. 형님 저 일본인데요. 여기 맛집 있어요?
1: 요즘에 너무 많아. 일단 식당 같은 거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것보다는 길거리에서 그냥 맛있는 거 있으면 그냥 거기서 들어가자. 그런 게 훨씬 찾을 수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서 맛이 없으면 그게 또 추억이 되고 네,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 그래도 맛있게 먹었다.
3: 잘 먹었다.
0: 잘 먹어. 첫 끼 괜찮다.
4: 내일 출근 시간 5시 반인데 사장님이 차를 보내주신대요.
0: 오 대박. 오 대박.
1: 몇 시에 출발해요?
4: 5시쯤? 5시 10분?
3: 5시 10분에 출발?
0: 그래야겠다.
1: 아 그래?
3: 그럼 5시에 만나?
0: 5시 10분에 만나자.
1: 오케이 오케이.
4: 은지 씨는 몇 시에 알람 맞추실 거예요?
3: 저요? 저도 한 5시?
1: 나는 5시 2분.
3: 난 5시.
0: 난 5시 7분.
1: 3부에 나갈 수 있다. 아 역시.
3: 무조건이지. 만약에 못 일어나면은 서로 무조건 문 두드려서 깨워줘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해.
0: 오케이. 이제.
3: 시시. 예, 예.
1: 얼마에 써서 다 해고?
0: 100위안 2만 원. 좀 비싸요.
1: 야, 나 맥주 보고 싶어.
0: 맥주 갔어.
1: 지금부터 이게 알람 그거 해야 되네.
3: 5시 반만 아니면. 5시 반만 아니면 너무 좋은데 일단은 그냥 가는 거야. 해 보는 거야.

0: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1: 수고했어, 준빈아 오빠. 고생하세요.
2: 저 좋다, 그래도.
1: 그래, 맞아. 준빈아, 우리 한 배로 탔으니까.
3: 와, 근데 호텔 좋다.
0: 와, 진짜 좋다. 이거, 와.
3: 야, 이거 좋은데?
1: 우리 잘 구했다. 301, 302, 304.
0: 자, 그럼 다들 좋은 밤 되시고.
1: 굿나잇.
0: 바이바이. 짜잔.
1: 짜잔.
0: 내일 봐, 좀, 아, 내일이요. 좀 이따 봐요.
1: 그냥 눈만 붙이고 와.
0: 눈 붙이고 보자. 오, 좋다. 깔끔하네. 오, 씨. 아쉽다. 이런 데서 하루밖에 못 자다니. 아쉽네요. 그럼 이만 자겠습니다. 피곤해서. 뿅. 좀 잘까?
1: 좀 자, 준비나.
2: 여기서 뭐다?
0: 20분 걸린대요.
4: 와우.
0: 날이 갈수록 더 가혹해지는 것 같은데. 야. 고층 빌딩이 제일 꿀이었구나.
1: 오, 에어컨 틀어주셨다.
2: 자, 가자.
1: 가자, 가자.
2: 잘 자요.
1: 잘 자요, 네. 잘 자요.
5: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우 뜨거워! 엄청 뜨겁네!
6: 엄청 커!
1: 발효시키는 작업을 한대요 우리가.
7: 알바가 첫날이 제일 쉬었던 것 같아요.
6: 아우 아우!
5: 아 뜨거워!
6: 좋아 좋아! 우장 빌리지!
7: 이야 예쁘다!
5: 와
7: 완전 차이나!
6: 너무 맛있어!
7: 처음으로 나 관광하는 기분이야.
0: Do you speak English?
8: I'm sorry.
6: 준빈이 형.
7: 아 방금 들고 있었잖아요.
2: 그렇게 너 오고 싶었어 여기?
1: 이 나라는 사람을 되게 빨리 포기하게
7: 만든다. 방금 어디 갔어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중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1: 식당은 내일부터 시작해요. 훈민아, 정음아, 뭐하니?
2: 우리 식당 열었어요.
1: 오호, 어떤 식당일까?
2: 우리 빨리 정리하자.
3: 그래.
2: 간판은 어디에 달까?
3: 간판? 여기에 달자.
2: 훈민,
3: 정음,
2: 식당 됐다. 음식은 이쪽에 둘게.
3: 냄비는 여기에 두자.
2: 이제 메뉴판이 필요해.
3: 메뉴판. 자. 김밥, 국수, 떡볶이, 김치찌개,
2: 된장찌개. 예!
4: 훈민아, 정우마 나왔어. 놀자. 어? 식당이네?
5: 네, 손님. 안녕하세요.
6: 손님, 준비가 아직 다 안 됐어요.
5: 조금 이따 오세요.
4: 네.
5: 이따 와.
6: 빨리. 자. 뽀득뽀득 깨끗하게.
4: 아이, 배고파요. 메뉴판 주세요.
5: 아직 준비가 다 안 됐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6: 아, 메뉴판 써야 되는데. 기억이 일을 많이.
4: 밥 주세요, 밥.
6: 아유, 아직 안 열었다니까요. 비읍이 알을 만나. 김밥.
4: 아직도 안 열었어요? 아까부터 기다렸다고요.
7: 네, 아직. 조금 이따 오랬는데.
4: 조금 이따 연다더니. 나 갈래.
6: 아이 참, 아직 준비 다 안 됐는데 어떡하지?
8: 뭐든지 문장이야.
5: 식당은 부터 시작해요.
6: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게 좋겠어.
5: 내일부터 한다고 말하자.
8: 식당은 내일.
2: 안 돼!
9: 왜? 슝!
6: 뭐가 없어졌지?

0: 어? 이?
1: 야!
0: 훈민정음, 안녕?
2: 안녕?
3: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붙어! 붙어가 필요해!
1: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3: 한글에
0: 문!
1: 부터의 문을 찾자. 여기야!
0: 부터를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3: 아이야가
1: 간다!

오, 배추가 싱싱하군. 찾았어. 배추의 비읍. 수선화 한글. 비읍이 우를 만나 부.

0: 키읔을 찾자.
1: 자, 윷, 자,
2: 어? 한글 용사, 여긴 무슨 일이세요?
0: 키읔을 찾으러 왔어요.
2: 여긴 타이어밖에 없는데.
0: 오, 타이어. 여기서 찾아볼게요. 도움이 필요해.

0: 키읔이 어를 만나 퍼. 퍼.
1: 부. 퍼.
2: 부터
3: 합체.
0: 저장 완료. 부터 훈민정음의 손으로.
4: 부터 한글 카드가 생겼다.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일상은 내일부터 시작해요.
1: 식당은 내일부터 시작해요.
2: 이제 식당 열었어요?
3: 아니요.
2: 그럼 대체 언제 열어요? 내일부터?
0: 네!

0: 내일부터 시작하는군요. 내일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그럼 내일 올게요.
1: 네! 네. 내일 꼭 오세요.
2: 잘 가.
0: 가. 안녕.
2: 내일 꼭 와야 돼.
3: 지금부터 할아버지 차례. 부터. 아이쿠, 배가 아프네.
4: 언제부터 아팠어요?
3: 어제부터.
4: 약부터 드세요.
3: 아이쿠, 화장실부터 가고.
5: 지금부터 글자 먹는 시간. 부부터 먹을까? 터부터 먹을까? 고민될 땐 통째로 먹어.
3: 아이고, 슈. 아유,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오잉? 한글부터가 어디로 갔을까? 아가, 다시 만들어야겠네. 부터. 자,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식당은 내일부터 시작해요. 친구들 따라해봐요. 식당은 내일부터 시작해요. 끝.
5: 바른 문장을 찾아주세요. 식당은 내일만큼 시작해요. 식당은 내일부터 시작해요.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식당은 내일만큼 시작해요. 식당은 내일부터 시작해요.
3: 식당은 내일부터 시작해요. 훈민 정음이 식당을 열어요. 식당은 내일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손님이 계속 와요. 언제부터 시작할지 말해주자. 어? 한글부터가 어디로 갔지? 배추의 비읍이 우를 만나 부, 타이어의 티읕이 어를 만나 터.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부터가 나왔어요. 식당은 내일부터 시작해요. 식당은 내일부터 시작해요. 식당은 내일부터 시작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식당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어요.

0: 정은아, 우리 빨리 준비하자. 식당은 오늘부터 열기로 했잖아.
1: 아, 아침부터 열기로 했지?
0: 응.
1: 아.
0: 식당 열기 전에 정리 한 번 더 하자.
2: 응. 깨끗이 정리해야지.
0: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리할게.
2: 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리할게.
0: 응.
2: 아, 덥다. 에어컨 튼 거야?
0: 이제 식당 문을 열자.

0: 어서 오세요. 여기는 훈민 정음 식당입니다.
1: 손님은 언제 오지?
2: 손님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
0: 응?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떡볶이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0: 떡볶이 하나. 갑니다. 자, 맛있게 드세요.
4: 부탁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우리요. 돈가스 안 맵죠?
0: 아, 네네.
4: 맛있죠?
0: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0: 어서 오세요. 김밥 하나만 드세요.
2: 김밥 하나.
0: 네, 네 알겠습니다.
4: 드셨어요? 네, 그럼 치워드리세요.
0: 아, 어서 오세요.
2: 힘들다.
4: 이제 식당 문을 닫자.
5: 저 또 왔어요.
0: 또?
5: 맛있어서 또 왔어요.
4: 지금 문 닫으려고 했는데.
5: 김밥 하나요.
2: 네? 네!
4: 갔다 올게.
2: 갔다.
4: 여기요. 맛있게 드세요.
2: 힘들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
4: 맞아.
5: 잘 먹었습니다.
4: 안녕히 가세요.
5: 이따 밤에 또 올게요.
2: 안 돼.
6: 밤에 또 온대.
2: 우리 밤에는 자야 하는데.
7: 뭐든지 문장이야.
2: 식당은 아침부터 까지 열어요.
6: 언제까지 열까?
8: 밤까진 절대 안 돼.
2: 그럼
7: 저녁까지?
2: 좋아!
7: 식당은 아침부터 저녁. 아...
2: 안 돼! 뭐가 없어졌지?
6: 친구들 알려줘!
2: 악어가 한글 까지를 먹고 가버렸네.
6: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7: 응. 한글 용사 아이야.
9: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10: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9: 어? 이?
10: 야!
9: 후민정은 안녕?
7: 안녕!
9: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7: 까지! 까지가 필요해!
10: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9: 한글의 문!
10: 까지의 문을 찾자.
9: 여기야! 까지를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쌍기역을 찾아야 해. 쌍기역은 어디에 있지? 오, 까치야. 쌍기역 못 봤니? 오, 찾았어. 까치야, 정말 고마워. 까치의 쌍기역.
1: 소설아, 한글!

0: 쌍기역이 알을 만나 까. 까.
1: 이제 지읒을 찾자. 오, 집 그리기를 좋아하는 친구군. 삐뚤빼뚤한 집도 멋지군. 이 집은 반듯한데?
2: 어? 한글용사다.
1: 안녕. 집이 아주 멋지구나. 그런데 이 반듯한 집은 뭐로 그렸니?
2: 자로 그렸어요.
1: 자? 아니, 이건? 찾았어. 자의 지읒. 나와라 한글. 하차. 지읒이 이를 만나 시작.

0: 있지? 까 지
1: 까지
2: 합체 저장 완료 까 지 훈민정음의 손으로
3: 까지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식당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어요. 우리 식당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어요.
1: 이제 손님이 와도 알 수 있겠지?
2: 식당은 저녁까지만 연다는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까지! 까지! 까지!
1: 할아버지!
0: 아하! 훈민정음이 왜 부를까? 친구들! 할아버지가 갔다 올 때까지 아구가 한 걸 못 먹도록 지켜봐 주세요! 부탁해!
2: 맛있겠다, 까지.
1: 안 돼! 할아버지!
0: 지금 간다!
2: 에잉, 오늘은 실패! 슝!
0: 오호! 한글까지가 그대로 있네! 친구들, 고마워요! 자!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식당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어요. 친구들 따라해봐요. 식당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어요. 끝!
2: 다른 문장을 찾아주세요. 식당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어요. 식당은 아침부터 저녁에서 열어요.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0: 식당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어요. 식당은 아침부터 저녁에서 열어요.
1: 식당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어요. 여기는 훈민정음 식당이에요. 식당은 아침부터 언제까지 열까요? 어? 한글까지가 어디로 갔지? 까치의 쌍기역이 아를 만나 까. 자의 지읒이 이를 만나 지.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까지가 나왔어요. 식당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어요. 식당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어요. 식당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어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주물엔
3: 똑똑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3: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긴긴
2: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가나다 기차.
1: 장음아, 우리 한글 기차 만들래?
2: 한글 기차?
1: 그래, 한글 카드에 가나다라 순서대로 써서 한글 기차를 만들자.
2: 그래,
1: 우리 이제 한글 잘 쓰지.
2: 그럼 순서대로 잘 쓰지.
3: 기역이 아를 만나 가.
2: 와!
3: 니은이 아를 만나 나. 디귿이 아를 만나 다.
2: 우와! 우리 잘 쓴다.
3: 가나다라 마파사 아자차카타파하.
1: 이제 가나다 기차를 만들자.
2: 응.
1: 차차차 기차.
2: 만들어야 하는데. 아, 누가 가져간 거야?
1: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2: 그래.
4: 한글 용사 아이야.
5: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6: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5: 어? 이?
6: 야!
5: 훈민정음, 안녕?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1: 차! 차가 없어졌어!
2: 응! 검은 연기와 함께 카드가 사라졌어!
7: 그렇다면 혹시?
8: 아니! 이 웃음소리는?
9: 천지가 돌아왔군.
5: 천지는 한글을 모두 바꿔놓지.
2: 아이야, 한글을 찾아줘.
6: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차를 찾으러 떠나자.
10: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오늘은 어떤 한글을 가져올까? 헛! 훈민정음이 아끼는 한글이군. 아이야.

0: 차를 찾아야 해.
1: 한글 용사, 오랜만이군.
0: 천지!
1: 어린이에게 한글을 찾아주다니. 내 허락도 없이.
2: 한글은 세종대왕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만드신 거야.
3: 한글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배울 수 있어.
4: 우리는 한글 용사. 어린이가 궁금해하는 한글을 모두 찾아주지.
1: 뭐야? 가져갈 테면 가져가 보시지. 뜨겁다!
4: 아, 뜨거워! 용암이 흘러넘치고 있어!
2: 우리는 한글 용사! 뜨거워도 할 수 있어!
5: 수사 한글! 나라 한글!
2: 아니, 이럴 수가.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의 능력이 통하지 않아.
3: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4: 뜨겁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5: 차갑다!
0: 지금이야!
5: 수사자 한글!
1: 나의 뜨겁다 공격을 차갑다로 막아내다니. 역시 한글 용사군. 그렇다면 없다!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4: 안 돼!
2: 차가 없어지고 있어.
3: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4: 없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5: 있다!
4: 한글이 있어!
3: 그런데 치음만 남았어.
2: 걱정하지 마. 내가 뿅망치로 차를 만들게.
5: 수사가 한글!

0: 시일시 알을 만나 차. 차.
1: 서장 완료. 국민정음의 손으로.
2: 차 한글 카드다. 차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기차를 타고 왔네.
1: 우와!
0: 다른 한글도 태워주자. 가.

할아버지 차례. 기차가 들어옵니다. 가나다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나가.

0: 이상한데. 아항. 자, 이제 완성되었네.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이제 차례대로 되었어요. 가나다 기차가 차례대로 되었어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가, 나, 다. 친구들 따라해봐요. 가, 나, 다.
1: 끝. 가나다 기차에서 가장 먼저 오는 한글은 무엇일까요? 1번, 2번.
0: 가나다 기차. 훈민정음이 한글 놀이를 해요. 가나다 기차를 만들자.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카타파하. 어? 한글 차가 어디로 갔지? 천지가 뜨겁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차갑다로 막아냈어요. 천지가 없다로 한글 용사를 또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있다로 다시 막아냈어요. 치읓이 아를 만나 차.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기차가 나왔어요. 가나다 기차는 재미있어요. 가나다 기차는 재미있어요. 가나다 기차는 재미있어요.

0: 정음아, 가나다 기차 마음에 들어?
1: 응, 우리가 만들었잖아.
0: 가나다라 마바사
1: 아자 차카 타파하.
0: 가로 시작하는 말 가지. 길쭉한 가지?
1: 맛있는 가지.
0: 정음아, 우리 가지로 요리할래?
1: 좋아, 좋아.
0: 나는 가지 튀김 해야지.
1: 오, 맛있겠다. 그럼 난 가지 볶음 먹고 싶은데.
2: 바꿔라, 한글!
0: 이게 뭐야? 이건 가위잖아.
1: 가지가 가위로 바뀌었어.
0: 우리는 가지가 필요한데.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1: 그래.
3: 한글 용사 아이야!
4: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5: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4: 어! 이!
5: 야!
4: 후민정음, 안녕?
6: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가지가 가위로 바뀌었어!
1: 가지, 가지가 필요해!
5: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가지를 찾으러 떠나자.
6: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한글을 찾아.
1: 절벽에 한글 가지가 있어.
2: 너무 가팔라. 위험해.
3: 내가 올라가서 가져올게. 하차. 이제 한글을 당기자.
1: 한글 가지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순순히 줄 순 없지. 안 해!
2: 괜찮아?
3: 천지가 아래라고 말하니 내가 더 이상 날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졌어.
1: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의 능력이 통하지 않아.
3: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2: 아래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4: 위!
3: 어차!
1: 아니, 나의 아래 공격을 위로 막아내다니!
3: 한글을 가져가겠다.
1: 나와라!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3: 안 돼!
2: 한글을 찾았어?
3: 그런데 가와 지음만 남았어.
2: 어떡하지? 한글 가지를 찾아야 하는데.
3: 걱정하지 마. 내가 해볼게.
1: 나와라! 한글!
3: 하차! 지읒이 이를 만나 지! 가지!
5: 저장 완료! 훈민정음의 손으로!
6: 가지 한글 카드다! 가지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가지 볶음.
1: 튀김.
0: 아, 볶음.
1: 아, 튀김.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가. 가. 가로 시작하는 말. 가지. 가지. 가지. 가위. 가위. 가위. 가위. 아하. 가방. 가방. 가방. 가방. 가지. 가지. 가지. 아, 가지로 뭘 요리를 할까?
3: 냠. 가지에 가는 맛있어. 슝.
2: 오잉. 치만 남았네. 가가 어디로 갔지? 한글 가지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얍. 가지. 가지. 가지. 순서대로 한번 써봐요.
4: 기억이. 아를 만나 가. 지읒이. 이를 만나 지. 가. 지.
2: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가. 지. 친구들 따라해봐요. 가. 지. 끝.
3: 가지의 끝소리를 방으로 바꾸면 무엇이 되나요? 가방. 가루.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가방. 가루. 히힛.
4: 가지. 가위. 훈민정음이 가지로 요리놀이를 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가지를 가위로 바꾸자. 가지가 가위가 되었어요. 어? 가지가 어디로 갔지? 천지가 아래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위로 막아냈어요. 지읒이 이를 만나 지.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가지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가지로 놀아요. 훈민정음이 가지로 놀아요. 훈민정음이 가지로 놀아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질성.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술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8: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1: 점심에
10: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1: 저녁에
10: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13: 우와! 보러 갑시다!
0: 놀러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1: 안녕.
0: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0: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3: 같이 가자! 안녕!
4: 재밌게 공부해요!
5: 와! 놀이터다!
4: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개지면 놀이터! 뽀로로!
6: 식사 데일리 케어.
7: 점심에
6: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저녁에
6: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진동.
9: 얼굴엔
10: 순한 길길.
9: 줄무랜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미래로 간 번개맨. 아니 이건 미래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 도대체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아무래도 가봐야겠다. 좋아. 미래로 번개 시간 이동. 자, 여기가 미래? 그런데 누가 날 부른 거지?
1: 번개맨!
0: 아니 너희는?

0: 우와, 번개 특공대? 너희들 아주 멋진 영웅이 되었구나.
1: 네, 번개님. 네,
0: 아, 그런데 미래가 왜 이렇게 된 거야?
2: 블랙별의 블랙 대마왕이 가시별 대장을 물리치고 지구를 정복했어요.
3: 그래서 아차아차차도 블랙별 대마왕의 부하가 되었죠.
0: 어, 말도 안 돼. 내가 있는데 어떻게?
4: 그게 우리를 구하려다가 블랙 대마왕의 블랙 수정에 갇히고 말았어요.
3: 그래서 과거의 번개맨을 부른 거예요. 블랙 대망을 무찌를 수 있는 건 번개맨 뿐이니까요.
0: 이럴 수가. 미래의 번개맨이 갇혔다니. 아니, 이건 뚝딱이 웃음소리. 어? 안 돼, 웃으면 잡혀간다고. 뭐? 웃으면 잡혀가?
2: 블랙 대마왕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행복한 웃음소리거든요.
5: 뭐냐고!
6: 감히 겁도 없이 웃어? 암흑 감옥으로 가게 될 거야.
5: 웃기도 못하고 사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낫겠어.
7: 조용히 해! 어서 감옥으로!
0: 차차차차! 뚝딱이를 놔줘!
5: 번개맨!
4: 뚝딱아!
6: 번개맨? 번개맨은 블랙 대마왕님의 블랙 수정에 갇혔는데 어떻게 나왔지?
7: 어떻게 나왔건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도 예전의 아차차차가 아니야.
6: 맞아. 블랙 대마왕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셨지? 아차!
7: 아차차! 블랙 파워!
0: 자, 반산! 자!
3: 뚝딱아, 이쪽으로! 자! 좋아! 스톰 파워!
8: 빅클 파워!
9: 자, 반산!
0: 아차차차, 블랙 대마왕은 어디 있지? 블랙 대마왕을 어서 부르시지!
6: 너희들이 부르라고 내가 부를 줄 알아? 내가 왜?
7: 못 불러. 절대 안 불러!
4: 어쩌지?
3: 안 되겠어. 오, 그래! 블랙 대마왕이 가장 싫어하는 건 아이들의 웃음소리잖아!
0: 아주 좋은 생각이야.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아주 크게 웃어서 블랙 대마왕을 이곳으로 불러줄 수 있을까요? 좋아요. 그럼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크게 웃는 거예요. 하나, 둘, 셋!
10: 꿈과 희망이 사라진 블랙 대마왕의 세상에서 웃음소리를 내는 자 누구인가? 블랙 대마왕이 탄다!

0: 블랙 대마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자!
1: 황제메, 넌 분명 내가 블랙 수정에 가두었는데.
0: 난 과거에서 온 번개맨이거든.
1: 과거에서 온 번개맨도 블랙 수정에 가두면 그만. 암흑의 기운을 모아 블랙 포스!
0: 예, 실제!
1: 과거의 번개맨도 별거다 아니고, 과거의 번개맨도 블랙 수정 감옥에 가둬라. 블랙 수정
0: 번개 에너지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
2: 친구들, 번개 에너지가 강해질 수 있게 다 같이 번개맨을 외쳐봐요. 번개맨! 번개맨! 크게 번개맨!
3: 번개맨!
0: 더 크게 번개맨! 번개맨!
4: 친구들, 몸의 힘을 모아 번개 총력!
0: 번개 파워!
1: 아니, 이럴 수가.
0: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은 이길 수 없는 법. 받아라, 온 우주의 빛을 모아 번개 파워!
1: 나는 강하다, 나는 빛보다 강한 완벽한 어두.
0: 어림없지, 한 번 더 번개
5: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어? 먼저 사라질게. 야!
6: 내가 잡아갈 거야.
7: 와, 도망갔다.
8: 번개맨 덕분에 평화를 되찾았어요.
7: 고마워요, 번개맨.
0: 아니야, 우리 친구들과 그리고 너희들 번개 특공대의 힘이지. 어? 이런, 과거에도 또 사건이 생겼나 보군. 난 이만 과거로 돌아가 볼게. 그럼 미래의 지구를 부탁해.
2: 네, 네.
0: 다시 과거로 번개 시간 이동. 자, 번개
9: 그런데 지금의 번개맨은 어떻게 됐을까?
0: 아직 블랙 수정에 갇혀 있겠지.
2: 설마. 친구들, 우리 다 같이 번개맨을 불러봐요.
3: 번개맨! 번개맨! 번개맨! 번개맨!
2: 번개맨이다!
0: 번개맨이

0: 이럴 수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희가 과거의 번개맨을 불러서 블랙 대마왕을 무찔렀어요. 그래? 고마워 번개특공대. 그리고 고마워요 친구들. 앞으로 번개맨이 더 열심히 우리 친구들을 지켜줄게요.
1: 번개특공대도요.
0: 자,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파워체조 함께해요. 자, 준비.

0: 관종 퀴즈.
1: 그럼 첫 번째 문제 나와라. 얍! 어? 저건 퍼즐 조각 같은데요.
2: 허허, 저 조각을 번개 특공대에 돌아라가 돌렸더니
1: 돈다.
2: 우와, 보기 나와라. 얍.
1: 자,
2: 1, 2, 3번 중에 방금 문제의 조각과 같은 조각은 몇 번일까요?
1: 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번개맨을 불러볼까요?
0: 번개맨!
3: 보기 세 가지 중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을 알고 있는 친구, 손들어 주세요.
4: 저요.
3: 우리 친구. 우리 친구 아주 씩씩하게 손을 들고 있네요. 자, 우리 친구. 정답은 몇 번이죠?
5: 2번.
3: 다시 한 번 더.
5: 2번.
3: 1번? 1번인가요? 2번인가요? 1번 맞죠? 1번?
5: 2번.
3: 1번? 정답입니다. 잘했어요.
1: 잘했어요.
3: 고객님이 선물을 드립니다. 잘했어요.
2: 자, 너무나 우리 친구 잘했죠?
1: 네.
2: 문제는요?
1: 문제 주세요. 빨간색 물감하고 파란색 물감이 있어요. 그런데
2: 바람풍이 바람을 불었더니 물감이 섞여버렸어요.
1: 어떡해요. 빨간색 물감과 파란색 물감이 섞이면 어떤 색깔이 될까요? 1번 초록,
2: 2번 보라,
1: 3번 노랑.
2: 자, 과연 어떤 색으로 변할까요? 번개맨을 쳐주세요. 번개맨.
3: 우리 친구가 씩씩하게 손을 들고 있... 여기는 아빠가 더 씩씩하게 드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기회를 줄까요? 자, 우리 친구 정답 몇 번이죠?
5: 2번.
3: 2번 무슨 색깔?
5: 보다.
3: 2번 보라색 정답입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물감이 섞이면 보라색이 되죠. 우리 친구 잘했어요.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1: 와, 잘했어요.
3: 우리 다른 친구들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럼 번개맨은 이만 안녕.
1: 안녕. 우리 다음에 더 재미있는 문제로
2: 다시 돌아온다. 우리 함께한 알쏭달쏭 퀴즈.
6: 번개맨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눠. 번개 파워.
7: 장화 씨는 고양이.
8: 옛날 마음씨 착한 청년이 한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9: 안녕하세요. 전 감옥에 갇힌 불쌍한 고양이예요. 저 좀 구해주시면 안 될까요? 착하신 분.
8: 그래, 당연히 구해줄게.
9: 아, 정말요?
8: 잠깐만,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9: 됐다.
8: 자, 이제
9: 열기만 헤이. 하면 돼요. 자,
8: 잠깐만. 자, 이거 안 열리는데?
9: 이걸 이렇게 열면 되거든요. 제발 좀 구해주세요.
8: 그렇게. 알겠어요. 이렇게.
9: 제발요.
8: 이렇게.
9: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확 열면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 나왔네. 우와, 나 자유다. 자유다.
8: 근데 고양이 너 장화를 신었네?
9: 장화요?
8: 응.
9: 네. 전 아주 특별한 고양이니까요.
8: 특별한 고양이?
9: 네. 사실 전 저 성에 살고 있는 공주님의 고양이랍니다.
8: 그래? 말해봐.
9: 그런데 나쁜 괴물 백작이 나타나서 절 팔아넘기고
8: 마음을 합니다.
9: 정말 먹고 싶다. 빵이 먹고 싶다.
8: 빵.
9: 우와, 맛있겠다.
8: 이거 두 개밖에 없긴 한데.
9: 그럼 내가 하나 먹고 싶다.
8: 알았어. 하나 더 줄게. 아, 자.
9: 정말요? 와, 고맙습니다. 정말 착하시네요.
8: 자, 그럼.
9: 와, 맛있겠다.
4: 어이구,
9: 맛있다.
8: 너 배가 많이 고팠구나. 천천히 먹어, 천천히.
9: 빨리 걸지 말아요,
8: 먹는데. 어, 맛있게 먹어. 그럼 나도 빵을. 아.
1: 괴물 백작이 먹을 걸 다 뺏어가서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4: 아, 그래? 아,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8: 그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가져가서 맛있게 나눠 먹어.
1: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 그래, 그래. 조심히 가.
9: 아우, 답답해, 답답해. 빵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주면 어떡해요.
8: 아이, 뭐 물론 그렇긴 한데 나보단 쟤네들이 더 배고파 보이잖아.
9: 정말 너무 착하시네요. 빵도 나눠주고 저도 구해주시고. 좋아요, 그럼 저도 선물을 드리죠.
8: 선물? 그게 뭔데?
9: 저 성으로.
8: 저 성으로?
9: 저랑 같이 가세요.
8: 아, 잠깐. 근데 네가 아까 그랬잖아. 저 성에는 무시무시한 괴물 백작이 있다고.
9: 아유. 있지요? 있어요. 하지만 날 믿고 따라오세요. 널... 나를 따르라.
8: 따르라.
9: 안녕. 안녕. 이쪽으로 따르라.
8: 아니, 나랑 안 간다니까.
9: 따르라.
8: 그렇게 둘은 무서운 괴물 백작이 살고 있는 성으로 갔어요. 과연 장화 씨는 고양이에게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10: 에이, 고양이처럼 쫓겨나기 싫으면 좀 똑바로 청소하시오. 좀 팍팍 이렇게 하란 말이야, 좀.
11: 네. 정말. 나 괴물 백작
9: 공주님. 잘 지내셨어요, 공주님?
11: 어, 어떻게 된 거야?
9: 아니, 뭐야, 청소까지 시키고. 공주님.
10: 아니, 내가 분명히 팔아 넘겼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온 거지?
9: 백장님, 저는 이제 백장님 말에 진짜 잘 들을 거예요. 빵도 한 개만 먹을 거고요. 울지도 않을 거고요. 백장님이 시키신 일을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공주님 옆에만 있게 해주세요. 뿅뿅.
11: 야옹아. 어, 근데 저분은 누구셔?
9: 아, 이 사람이요. 아, 제가 심부름꾼 하나 데리고 왔어요.
8: 어? 심부름꾼? 너 지금 나 얘기하는 거 아니지? 고양이, 너 진짜.
10: 좀 비리비리해 보이는데.
9: 비리비리해 보이는데도요. 착해요.
8: 아, 그래?
9: 심부름 엄청 잘할 것
8: 같아.
9: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8: 아니, 구해줬더니 이렇게 내 뒤통수를 쳐? 됐고, 나 간다. 안녕.
9: 잠깐. 자긴 어딜 가. 들어올 땐 맘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땐 그냥 나갈 수 없다. 큐.
10: 우와. 아이고, 잘한다, 잘해, 우리 고양이. 우리 고양이 확 달라졌구나.
9: 그럼요, 저는 이제 백장님 겁니다. 뾰루, 뾰루,
10: 잘한다, 잘해.
11: 정말. 야옹아, 너 왜 그래? 제가 잡고 있을 테니까 어서 도망가세요.
8: 감사합니다.
9: 네, 가긴 어딜 가. 도망가다가 걸리면 우리 백장님이 사자로 변신해서 널 확 잡아먹을걸?
8: 어? 참나, 말도 안 돼. 변신? 그게 가능하다고?
9: 와, 백장님, 우와! 쟤 지금 보셨죠? 저 안 믿어. 일단 변신하는 거 볼래?
8: 에이, 말도 안 돼.
9: 하지 마세요.
10: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어? 내가 한번 보여줄게. 내 무시무시한 변신 능력을 한번 보여주지. 자.
9: 정말요?
10: 그래. 변해라. 변해라. 변해라.
9: 변신한다. 우와, 사자로 변신.
12: 괴물백차 나를 모두 모두 벌벌 떨지 모두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나는 이 세상을 지배할 거야
4: 이게 진짜 가능하다고?
9: 그럼 봤지 봤지? 우리 백장님 진짜 멋지지? 백장님 근데요 백장님은 이렇게 큰 사자로만 아니 그보다 조금 뭐 늑대나 여우 이런 거는 변신이 가능한데 작은 건 안 되잖아요 그쵸?
10: 아니야 작은 것도 돼
9: 에이, 뭘 되긴 뭘 돼요. 지금 아무도 안 믿는 눈치인데 안 될 것 같죠, 그죠? 왜 이렇게 크게 얘기해요, 자존심 상하실 게.
10: 작은 것도 된다니까.
9: 그럼 뭐.
11: 그럼 고양이?
10: 아이, 좀만 더 써봐, 좀만 더 써봐.
9: 조금 더 작은 거라면, 아, 뭐라고요? 생쥐? 어머,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생각인데 어? 친구들, 뭐라고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 참, 되려나 모르겠는데 백장님,
4: 진짜.
9: 친구들이 아, 생쥐 그래. 될 수 있냐고
10: 뭐 생쥐? 생쥐? 네. 그까 입고 바로 변신할 수 있어
9: 정말요?
10: 자, 보여주지 자, 변해라 변해라 어? 변해라
9: 생쥐야
10: 어?
9: 어? 어? 어머나 백장님
11: 저기요
9: 어머 친구들 이게 우리 백장님이에요 변신 멋있죠 자 그럼 우리 멋진 백장님 이제 안녕 꼴딱 맛있어 어, 내가 백장을 물리쳤다
11: 해치려고 일부러 그런 거였어?
9: 그럼요.
4: 우와,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깜빡 속았잖아.
11: 야옹이는 역시 똑똑해. 똑똑해.
9: 똑똑해.

0: 이렇게 착한 청년은 공주님에게 선물도 받고 그 후로 둘은 아주 좋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친구들, 오늘의 이야기 재밌었나요? 우리 친구들도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는 침착하게 장화신은 고양이처럼 지혜롭게 생각해보기로 해요. 알았죠? 좋아요. 행복이 함께하는 도시 김천에서 함께한 모에라 딩동댕이었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6: 우리 모두
7: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8: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친구.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점심에
3: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저녁에
3: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8: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아이스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뮤직박스 뭐든지 뮤직박스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데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이비핑과 함께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긴긴.
2: 중물엔
3: 독도분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어린이 여러분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 빡.
6: 와, 나 너무 기다려줘. 오늘 박스는 과연 뭘까. 박스맨
7: 박스맨
6: 박스맨 박스 주세요.
7: 이거?
6: 뭐? 왜? 박스?
7: 이게 박스라고요.
6: 아, 이거구나. 이 테이블이 박스였어. 어머, 그래, 잘 가요. 박스맨. 박스맨이 박스를 안 가져가고 나 박스맨 머리 벗길 뻔했잖아. 저 박스라도 가져가려고. 야, 얘들아. 이게 박스였어. 그지? 신기하다. 그지? 그러면 뭐가 써있는지 한번 나가서 볼까? 네. 지유가 이쪽으로 오고 정혜비가 이쪽으로 와봐.
7: 잠깐만요. 에? 배를 타고 어디디야?
6: 어디디야가 아니라 배를 타고 어디야디야? 자, 그러면 얘들아, 이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 자, 한번 보자. 자, 어이구, 어?
7: 뭐야? 이거? 그물이다, 그물!
6: 우와, 그물이 들어가 있네.
7: 그물!
6: 아, 그래.
7: 그물이다, 그물이다!
6: 그물이다, 그물이다! 이건 물고기 잡는 그물이다! 그물. 얘들아, 물고기를 어디에서 살지?
7: 바다.
6: 어, 그물 뭔지 알아?
7: 네.
6: 고기 잡을 때 쓰는 건지 알지? 그리고 또 한번 볼게.
7: 어, 자. 네,
6: 야, 야, 정해봐. 다쳐. 아저씨 꺼내줄게. 자, 맞아요. 이게.
7: 아, 이거 노 맞죠?
6: 노. 물 안에. 이게
7: 노,
6: 바로
7: 네.
6: 배를, 자, 여기 배를 젓는 노라고 해요. 이 노를 저어서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알죠?
7: 네.
6: 자, 그러면 노도 있겠다. 너희들 노도 한번 있나 한번 내가 찾아볼게.
7: 네.
6: 아이고, 여기 있네.
7: 이거 내 자, 것.
6: 이거는 이쁜 거 보니까 지우 거.
7: 지우.
6: 자, 그리고 이거는 멋진 거 보니까 우리 정엽이 너. 어? 잠깐만 얘들아,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물도 있고 노도 있는데 배가 없네.
7: 아,
6: 어떡하지?
7: 이거 박스가 배 아니에요?
6: 박스가 배? 어, 그러면 상자를 접으면 배가 될 수 있겠네, 그지?
7: 어, 네.
6: 그럼 아저씨가 박스를 한번
7: 접으면 되겠니?
6: 그래, 접어볼게.
7: 접어보자. 와, 배 됐다.
6: 와, 이렇게 되니까 배가 됐네, 그지 얘들아?
7: 네.
6: 자, 그러면 지유어부 앞에 타세요.
7: 예.
6: 자, 그리고 정엽이어부도 앞에 타시고요.
7: 아,
6: 자, 그리고 그물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 멋지게 배를 타고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자, 준비됐어요?
7: 아직이요. 난 이미 가고 있어.
6: 자, 정엽이어부 지유어부가 왼쪽을 맡으세요. 자, 그러면 바다로 갑니다. 준비됐어요?
7: 네!
6: 바다로 한번 힘차게 노를 저어 봅시다. 자, 노를 저을 때는 이렇게 저어주면 돼요. 아저씨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기야디여차. 따라서. 어기야디여차. 자, 이렇게 아저씨만 노래를 하면 절대 배가 안 나가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봐요, 여러분들.
7: 네.
6: 자, 잘 들어봐요. 아저씨가 하는 거. 노를 저을 땐 노를 들고. 잘 봐요.
7: 어기야 디어.
6: 어기야 차여차가 아니라 어기야 디어차. 어기야 디어차. 알았죠?
7: 어기야 디어차.
6: 어기야 디어차.
7: 여기에
6: 여기에 멜로디를 넣으면 돼요. 예전에 어부 아저씨들 할아버지들이 다 불렀던 노래예요.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알았죠?
7: 네.
6: 자, 따라해 봐요. 어기야 디어차. 셋 넷.
7: 어디야 디어차차.
6: 잘했어요. 이번에 또 따라해봐요. 어기야 디어 어 어기여차.
7: 어디야 디어 어기여차.
6: 아, 잘했어요. 귀여웠어요. 잘했어요. 어기야 디어 어기여차.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불렀어요. 예전에 어부 아저씨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뱃놀이 가자 한다 셋 넷.
7: 뱃놀이 가자
6: 아, 잘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노를 계속 젓다 보니까 벌써 바다 한가운데 왔네. 얘들아,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 것 같아? 저쪽. 어디? 이쪽. 우와, 이쪽에 고래도 있고 엄청 많다야. 여기 이쪽에? 그러면 잠깐 아저씨가 그물을 한번 던져서 고기를 한번 잡아. 자, 알았어. 자. 아저씨가 던져볼게. 저거 앉아있어. 자, 배 흔들린다. 앉아있어.
7: 자,
6: 어디라고 그랬지? 어부님들?
7: 저지마.
6: 어디라고 그랬지? 어디 쪽?
7: 저기.
6: 오케이. 잘 알았어. 자, 아저씨가 멋지게 한번 던져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으쌰! 아이고! 어휴, 잠깐만. 뭐가.
7: 도와줄게요.
6: 아니, 뭐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너무 무겁다. 한번.
7: 빨리.
6: 한번 땡겨볼까? 너희들이 노래를 불러줘야 아저씨가 힘이 날 것 같아.

0: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한번 따라해봐. 자, 어이야디야.
1: 어이야디야.
0: 어이야디야.
1: 어이야디야.
0: 어기야디야.
1: 어기야디야.
0: 어기야디야.
1: 어기야디야.
0: 어기야디야.
1: 어기야디야.
0: 다시 한번. 어기야디야. 에에에에에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

0: 아니야.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 박스 오늘의 박스는 누가 가져올까 찍찍찍찍 박스맨 박스맨 어?
1: 뭐하는 거야?
0: 박스맨 박스맨 왜 이렇게 비틀대요? 얘들아 박스맨 지금 방금 뭐한 거야?
2: 이렇게 자.
0: 어떻게? 아, 얘들아, 박스맨이 준 오늘 박스 뭐가 들어있을까? 궁금할 땐 뭐라고?
2: 혼나라고 혼나!
0: 오케이, 뮤직 박스, 뮤직 박스. 어?
2: 진짜.
0: 저기 봐, 굉장히 신나는 음악이 나왔지?
2: 네.
0: 와, 너무 신나는 음악인데?
2: 근데.
0: 어.
2: 근데 앞을 보면 뭐가 써있을 것 같은데.
0: 자, 너무 궁금한데 오늘은 뭐라고 써져 있는지 한번 볼까? 오늘의 박스는 Vamos Samba! 자, 한번 아저씨가 꺼내볼게. 자. 어, 지 어머니 지유 두구두구 안 해요. 고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오늘은 바로! 우와!
2: 텐바리!
0: 어?
2: 텐바리!
0: 자, 하나씨, 지우 거. 아니야, 저게 믿고야.
2: 진짜요?
0: 어, 자, 야, 어?
2: 예.
0: 이건 뭐지?
3: 이거 제 거예요?
2: 이거 텐바리, 텐바리, 텐바리!
0: 한번 흔들어볼까? 오! 야, 신나는데!
1: 사바!
0: 어? 우와. 아저씨랑 인사할까?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잠깐이었는데 멋졌다, 그지? 저기, 근데 누구세요?
4: 저는 브라질이라는 지구 반대편에서 온,

0: 삼바의 요정이에요.
1: 아, 삼바 요정님.
0: 삼바는 브라질의 민속 춤과 노래 그리고 전통 리듬을 모두 말하는 브라질의 아름다운 문화랍니다.
1: 아, 얘들아, 너네들 브라질
0: 바모 삼바.
1: 바모 삼바? 바모스는 무슨 말이에요?
0: 바모스는 가자, 즐기자란 뜻이에요.
1: 그렇죠. 그러면 이거 사실 우리 지유가, 저도 그렇고 탬버린 같거든요. 이거 탬버린 아니에요?
0: 아, 이 악기는 삼바에서 빠질 수 없는 이 반데이루라는 브라질 전통 북이에요.
1: 반데이루.
0: 반데이루.
1: 얘들아, 이 악기 이름이 뭐라고?
2: 반데이루.
1: 반데이루.
0: 반데이루.
1: 이 반데이루로 다른 소리도 낼 수 있습니까?
0: 네, 이 반데이루는요, 네, 다양한 소리가 나요. 자, 일단 손가락 끝으로.
1: 손가락 끝으로?
0: 이렇게 톡톡톡. 톡톡톡. 톡톡톡. 마치 탬버린 같은 소리가 나죠?
1: 네.
0: 톡톡톡. 다음은 이 엄지손가락으로 둥둥둥.
1: 우와.
0: 와, 북소리도 나네. 다음은 이 가운데를 손바닥으로 탁탁탁. 오! 작은 북소리처럼 나죠?
1: 와, 신난다.
0: 이 소리들을 섞어서 연주하면 이런 소리가 난답니다.
1: 우리도 할 수 있어요?
0: 그럼요. 신나죠?
1: 한번 해볼까요? 아, 배운 거, 요정님한테 배운 거.
0: 어때? 신나죠?
1: 아, 너무 신나요.
0: 삼바 춤과 함께 연주하면 훨씬 재밌습니다.
1: 아, 삼바 춤도 출 수 있어요?
0: 그럼요. 삼바 춤 한번 배워볼까요?
1: 와, 좋아요. 얘들아, 네, 신날 때는 어떻게 외쳐야지? 삼바!
0: 삼바는 이렇게 리듬에 맞춰서 발을 구르는 동작이 많이 있어요.
1: 아, 그거 우리 정엽이 진짜 잘해요. 한번 해봐, 정엽아.
0: 빠르게.
1: 아저씨 잘해봐. 아저씨 어때?
0: 빠르게.
1: 그렇지, 지유야, 잘한다.
0: 잘한다, 잘한다.
1: 잘한다, 지유야. 오, 바모스.
0: 바모스, 삼바.
1: 삼바. 삼바. 정엽이도 잘한다. 정엽이 좀 더 앞으로 오세요.
0: 좋아요, 이번에는, 네, 몸을 좀 더 신나게 흔들 수 있게
3: 아저씨가
0: 재밌는 걸 준비했어요.
1: 어, 뭔데요?
0: 짠. 와. 몸도 신나게 흔들기 위해서 이 종이를 몸에 붙이고 몸을 막 흔들면서 춤을 춰서 떨어뜨리는 놀이를 할 거예요.
2: 오! 오! 먼저 이거 시간 좀 걸리겠다.
0: 금방금방 붙일 수 있어요.
1: 자,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붙여주기 해요. 아저씨 붙여주세요. 많이 붙여주세요. 아저씨도 막 떨어뜨릴 수 있어요. 자, 요정님 다 붙였어요. 어떻게 하면 더 신나게 삼바를 즐길 수 있죠?
0: 자, 신나게 춤춰봐요.
1: 예.
0: 바보스
4: 삼바!
1: 흔들어봐!

Toca tamborim. Opa,

0: 무이트 봉.
1: 무이트 봉.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데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나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팽창주민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0: 뚝뚝.
1: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자, 잡았어!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자,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우후!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슈!
2: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정성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함.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하게
2: 진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뽀롱뽀롱 떠나요 뛰치고 캠핑카.
6: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물러서지 못해! 이 특별한 모자를 쓰고 있는 내가 2대의 선장!

Ah!